0: 영국에서 유학했어도 영어는 늘 어려워요. 유익한 프로그램 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1: Oh, thank you for listening and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British English. I
0: Yeah.
1: wish you luck in the future.
0: There is no end to learning, even if you're a teacher, as this person says.
1: Yeah.
0: Yeah, for us, I mean, I don't know about you, but
1: Oh no, I'm
0: me,
1: still learning a lot
0: I'm
1: about
0: always
1: everything.
0: learning.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네, 같이 화이팅이고요. 김효주님, 아재 개그 덕분에 출근길에 크게 웃습니다. 아주 즐거운 하루가 될것 같아요.
1: Oh, have a fantastic funny day.
0: 네, 김건아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머리가 아팠는데 바비 브라운 듣고 버스에서 웃음 참느라 혼났어요. 생각이 많아 내용이 하나도 들리지 않더니 그거는 갑자기 들리더라고요. 덕분에 웃으며 출근해요.
1: Oh, fantastic. Yes, laughter is the best medicine. Hopefully you're feeling better. Hopefully that was a better start to your day.
0: 네, 이휘재님은 영어권 문화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아재 개그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개그가 있는지 궁금해요. 당연히 있으니까 영어 표현 중에 dad jokes라는 말이
1: 네.
0: 있죠.
1: Oh,
0: 네.
1: yeah, we have lots of them. It's hard to think of one off the top of
0: They're
1: my
0: all,
1: head.
0: most of them are puns, so a play on words, right?
1: Yeah, for example, we've got an article about a guy who moves a podium.
0: Yeah.
1: You know, he gets paid a daily rate for his meals and stuff.
0: He does?
1: Yeah, he gets a podium.
0: A po diem. What?
1: Like a per diem.
0: Oh,
1: Oh,
0: okay.
1: dear. Do you see? Never mind. Moving on. Sorry.
0: 이렇게 말장난으로 이루어진 그런 아재 개그, 영어로는 dad jokes라고 합니다. 자, 송X님이요. 유튜브로 오늘은 제딸 지원이의 14번째 생일입니다. 2020년 코로나 시작과 함께 초등학교 입학식도 못하고 집에서 저와 라디오로 모닝 스페셜을 같이 듣던 8살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 됐어요. 이제 주말과 방학 때만 같이 듣게 되어 많이 아쉽네요. 오늘 체험 학습으로 아이스링크장에 놀러 가는데 다치지 말고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전해주세요.
1: Oh, well, happy birthday. Have fun.
0: 네, 작가님 이거 좀 위로 다시 올려주시면 우리 아이 이름이 뭐였죠? 네, 지원이.
1: Yes.
0: 우리 지원 학생 14번째 생일 축하하고요. 오늘 재미있게 다치지 말고 아이스링크 잘 다녀오세요.
1: And enjoy your day and enjoy learning English with or without your parents.
0: Exactly. All right, let's take a break. This is Ellie Goulding, How Long Will I Love You?

0: Along Will I Love You 들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합니다. Paul, what's the title?
1: He is British, mysterious, and has outlasted five prime ministers. Meet Hot Podium Guy.
0: 영국인이며 수수께끼에 쌓여 있고 베일에 가려진 것 같은 이런 남성이고 다섯 명의 총리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이 남자. Hot Podium Guy. 섹시한 연담남. 소개합니다.
1: What a ridiculous nickname. Hot Podium Guy.
0: Hot means, you know, sexy, yeah. really attractive, 굉장히 멋진. 그다음에 podium이 연단, 그 시상대 같은 거, 연단 뭐 그 컨덕터가 뒤에 서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영국 총리들이 뭐 최근에 또 한 명이 사임했습니다만 지난 다섯 명의 총리들이 다 연단 뒤에서 10 Downing Street 앞에서 I resign. I announce my resignation.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포디엄 뒤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1: 네.
0: 뭐 사운드 체크 하고 이러느라고 스태프 멤버 한 명이 포디엄을 항상 이제 이렇게 체크하고 거기 서 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1: Yeah.
0: 네, 말은 물론 뭐 한마디도 안 했죠. 스태프 멤버니까 뭐 사람들한테 뭐 발표하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이제 잠시 후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총리들이 사임할 때마다 요 남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끌게 된 포디엄 가이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영국 총리가 6번이나 바뀌었어요. 영국에서는 보통 총리의 재임 기간이 이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계속해서 다시 voting을 통해서 그 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은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할 수 있고 옛날에 마그렛 다처 같은 경우에는 네. 엄청 오랫동안 뭐 총리를 한 적도
1: 네,
0: 있었고
1: 토니 블레도 그랬어요.
0: 토니 블레도 그렇고 근데 이거 지금 10년 사이에 6번이나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 1년, 2년 어떤 경우는 정말 몇 달도
1: yeah,
0: 있었고
1: 49 days I think was Liz Truss.
0: 맞아요. Liz Truss 제일 짧았어요. Liz Truss는 아마 그때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 앞서서 I will never give up. I will never quit.
1: Yeah.
0: 그러고 나서 한 두 달도 안 돼서 quit 했었죠.
1: Yes, after 49 days and Hot Podium Guy was there to record her statement.
0: 그래요. 자,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오늘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사 읽어볼게요. This is from the New York Times.
1: In England, over the last few years, when a lectern has appeared outside the black door of number 10 Downing Street, the office and official residence of the Prime Minister in London, it has typically been an indicator of one of four things. It could be that the Prime Minister is about to resign, call a general election, or address the nation. Or it means the internet is likely to be reacquainted with the so-called hot podium guy, a dashing sound engineer who has been tasked with setting up the lectern and microphones for these momentous events. Although, grammatically speaking, or at least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style book, he should be referred to as the hot lectern guy. In Britain's political merry-go-round of the last decade, the mysterious heartthrob has been a welcome distraction and an enduring presence.
0: 지난 몇 년간 영국에서 런던의 총리 관저이자 사무실인 다우닝가 10번지, 10 다우닝 스트리트에 검정색 문 밖에 연단이 등장할 때면은 이는 대개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를 암시해 왔습니다. 그것은 총리가 사임하거나 총선을 발표하거나 국민에게 연설을 할 예정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른바 멋진 연단 남자, 헛 포디엄 가이를 다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일 수도 있게 됐는데요. 이 헛 포디엄 가이란 위 세 가지 중대한 행사를 위해서 연단과 마이크를 설치하는 임무를 맡은 늠름하고 아주 잘생긴 음향 엔지니어를 가리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몰아친 영국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영국인들의 마음을 훔친 이 신비로운 남자는 반가운 화제거리이자 변함없는 존재감으로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포디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lectern이라고 하는 게

0: Let's look at hot podium guy.
1: A welcome distraction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이 전체적인 정치 상황에서 좀 방해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정치적인 상황을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반가운 시선을 돌리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0: He appeared again Monday when Keir Starmer resigned from his post. The man, Tobias Goff, a 42-year-old sound engineer with MGI London, first caught the public's attention in 2019 while setting up the lectern when Theresa May, the then the Prime Minister, stepped down. Almost overnight, he became a social media sensation. Some pointed out his muscular arms, while others said, despite not hearing much from him, that they trusted him over May to successfully broker Brexit, Britain's complicated exit from the European Union. In the years since, prime ministers have come and gone, while Gough, in his uniform black T-shirt, has outlasted them all. Pictures and videos of him carrying the lectern and testing its microphones have become something of a harbinger of significant political news.
1: 가장 최근에는 지난 월요일 키어 스타머가 사임을 발표할 때 다시 이 포디엄가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남성은 MGI 런던 소속의 42살 음향 엔지니어인 토바이어스 거프입니다. 2019년 트리사 메이 총리가 사임하던 당시에도 연단을 설치하던 모습으로 처음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됐고 거의 하룻밤 사이에 소셜미디어에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의 근육질 팔이 눈에 들어왔고 또 어떤 이들은 비록 그에게서 실제 별 말을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영국의 좌충우돌 유럽연합 탈퇴 과정인 브렉시트를 테레사 메이 전 총리보다 성공적으로 중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그에게 신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후몇년 동안 영국 총리들이 계속 바뀌는 동안에도 늘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등장하는 토바이어스 거프는 그들 모두보다 더 오래 이10 다우닝 스트리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가 연단을 옮기고 마이크를 점검하는 사진과 영상은 이제 곧 중요한 정치 뉴스가 세상에 나올 것임을 예고하는 상징처럼 여겨지게 됐습니다. Alright, let's have a look at broker.
0: Well, a broker is someone who brokers a deal, who arranges a deal, who sorts it out between two parties. I mean, if you've ever looked at finance and the financial news, you will have heard the term stockbroker. They're the people who make the deals for you, the person buying the stocks and the other person who's selling the stocks.
1: 맞아요. 명사로서 우리도 이제 브로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선 동사로 쓰였는데 이제 그런 브로커 역할을 하다, 중개하다가 되겠습니다. What about a harbinger for something?
0: It's not good. A harbinger is someone or something that comes when something bad is going to happen. Usually something bad. So a harbinger of doom, a harbinger of death, a harbinger of bad news.
1: 좋지 않은 일이 곧 일어날 조짐을 harbinger라고 합니다. The spelling is harbinger. 자, 이어서 가볼까요?
0: During the BBC's morning broadcast before the resignation of Starmer on Monday, two of the network's presenters, John Kay and Henry Zeffman, discussed Gough's recurring appearances. This guy here, I've seen him come out and do the testing of the microphones umpteen times over the last few years, Kay told Zeffman, while gesturing over at Gough, busy doing his job. He probably never thought that when he got that job that he would be doing it quite so regularly. I think he's known on the internet as Hot Podium Guy, Zeffman responded.
1: 자, 월요일에 키어 스타머 총리가 사임하기 전 BBC 아침 방송에서는 두 명의 진행자인 존 케리와 헨리 제프먼이 거프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방송에 잡히는 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바쁘게 수행 중인 거프를 가리키며 존 케이는 제프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 말이에요. 지난 몇년 동안 이 남자가 나와서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수없이 봤는데 아마 이분은 저희를 맡았을 때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까지 자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러자 공동 진행자인 헨리 제프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아마 멋진 연단남 헛 포디엄 가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Okay, so

0: 엘튼 존의 Your Song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영국 총리가 바뀔 때마다 총리 관저 앞에 사임 발표를 위한 포디엄과 음향 장비를 설치하는 한 남성이 영국 현지에서 핫한 인기남으로 떠올랐다는 소식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 남성의 이름은 토바이어스 거프고 별명이 포디엄 가입니다. 6명의 총리가 바뀔 때마다 한결같은 차림으로 매번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이 남자에 대해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믿음직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중 일부는 그가 국가 지도자들보다도 더 일관성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침체된 영국 경제에서 제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농담도 건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평가를 직접 내리기도 한한 언론의 말을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서 들어볼게요.
1: It's an innate part of the British psyche not to take anything too seriously. So we love finding the comedy in serious things, she's explained in an email. And given that Britain has just lost its sixth prime minister in a decade, coming together over a self-knowingly ridiculous obsession with hot podium guy has provided us all with a silly, sexy distraction from thinking about our country imploding. It is telling, she added, that the nation is also similarly obsessed with Larry, the tabby cat of No. 10 Downing Street, known officially as the chief mouser to the Cabinet Office.
0: 자, 신문인 더 타임스의 컬럼니스트 케이티 글라스는 본지의 요청에 답해온 이메일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영국인들의 정신에 내재된 특성이라 우리는 진지한 일에서도 유머를 찾아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지난 10년 사이 총리를 6명이나 잃은 상황에서 이 hot podium guy라는 존재에 대한 스스로도 터무니없음을 인정하는 집착을 통해 하나가 된 것은 우리 나라가 영국이 무너져 내린다는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준 우스꽝스럽고도 매력적인 기분 전환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다우닝가 10번지의 얼룩무늬 고양이 라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무언가를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리는 공식적으로 영국 내각 사무처의 수석 쥐잡이로 알려진 고양이입니다. All right. Imploding.
1: Yes, it sounds a little bit similar to explode for good reason. If something explodes, it sort of goes outwards with a big bang, whereas implode, it collapses in on itself. It fails. It stops working. It's unable to do anything at all. So if something implodes, in this case, our country, the UK, means everything's going wrong. It's not working anymore.
0: 영국이 이렇게 붕괴하고 자체적으로 파멸이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른 데에 관심을 돌리고 싶어 하는 요 심리가 작용해서 그래서 더 헛포디엄가에게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도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럽다는 걸 알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야 또 마음이 그나마 덜 뒤숭숭하니까 이걸 선택한다라는 얘기 같아요. Imploding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파멸하거나 붕괴된다라는 뜻입니다. And all of this is very telling.
1: Yes, if something is telling, it's literally telling us something. It's giving us the truth. It's giving us the facts, the information that we need. So we talk about someone's attitude could be very telling. They may say nice things, but the way they say them could betray them. We could go, oh, the way Sue looks at me is very telling. I think she doesn't like me.
0: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무심결에 무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표정이 좀안 좋다든지 반응이 좀안 좋다든지 하면은 선생님이 그걸 보고 지금 수의 표정이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어. Her facial expression is very telling. 그래서 그걸로 뭐 추측을 하는 거죠. Even though I didn't say anything. 그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건데 자 지금 사람들의 이런 그 영국 사람들의 심리를 얘기하면서. 뭐 포디엄가 뿐만 아니라 고양이 타비 캣가 있는데

0: The Chief Mouser라고 해서
1: Yeah.
0: 수석 저기 쥐잡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주고 사람들이 고양이에 좀, 그 어떻게 보면 열광을 하고 있는 모습도 같은 심리라고 볼수 있겠죠.
1: Yeah, it's very similar, but we're more worried about Larry than we are about Hot Podium Guy. Because Larry's survived a lot of prime ministers.
0: Yes,
1: He's getting old,
0: he
1: and there has
0: is.
1: been talk on the internet. It's like, is he going to be okay? You know, we wish him good health and many more
0: 맞아요.
1: years of mousing.
0: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저희 뉴스 커버리지에서 다룬 적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Hot Podium Guy, Tobias Goff의 반응은 어떨지 마지막 단락 들어보겠습니다.
1: Gough did not respond to requests for comment, and the Downing Street Press Office declined to comment. But in 2019, in an interview with the Daily Mail, Gough expressed his bemusement about all of the attention and chalked the internet's obsession up to great lighting. The sun must have been at the right angle, he said.
0: 거프는 한마디 해달라는 본지의 요청에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우닝과 언론 담당실도 이번에 이제 논평을 거부했는데요. 예전에 2019년 데일리 메일지와 가진 인터뷰는 있는데 그때 거프가 한 얘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다라고 하면서 아마 라이팅, 조명을 잘 받아서 그렇게 된거 아닐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태양이 딱 좋은 각도에 있었나 보죠? 라고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Okay, bemusement.
1: Huh?
0: Are you bemused?
1: I'm not sure what you mean.
0: Oh, okay, well, I think everybody, Paul is very bemused right now.
1: I'm a little confused because that's what bemused means. If we're bemused about something or we're in a state of bemusement, means we don't quite understand. We're a little bit puzzled by whatever's going on.
0: 그래요. 당혹스러운 거. 약간 그 순간에 어? 하는 거. 여기
1: yeah.
0: 이제 being bemused고요. 실제로 거프가 he expressed his bemusement.
1: Yes, I'm often bemused by my cat.
0: Why?
1: Pleasantly confused at some of the things she does.
0: Oh,
1: why?
0: Okay.
1: Why are you staring at the fridge? I don't know.
0: 그럴 수 있죠. 너 왜 냉장고를 그렇게 긴 시간 쳐다보고 있니?
1: 네.
0: 라고 반려묘에게 가끔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럴 때 굉장히 bemused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choking the internet's obsession up to great lighting을 했어요.
1: Yeah. If we chalk something up to something, we're giving the reason. We say, oh, we think this is the reason something is happening. It's a very casual way of saying it.
0: Yeah.
1: So you wouldn't say this in an official report, but you would say it to your friend in a cafe.
0: 뭐뭐 때문으로 여긴다라는 뜻인데요. Chalk A up to B라고 해서 아마 A가 B 때문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게 아마 그때 태양 조명을 제가 잘 받아서
1: 네.
0: 그런 거 아니겠어요? 라고 거프가 말을 했습니다.
1: Well, if it's because of the sun, then he really is hot podium guy.
0: Yes, yes. 자,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요 표현이에요. 다섯 개 복습해 보겠습니다. The first one is dashing.
1: Very attractive, very handsome, very gentlemanly, very stylish. Think of all the Hughes, Hugh Grant or Hugh Jackman or Colin Firth.
0: Yes. What's your sentence?
1: The dashing Mr. Darcy is one of Jane Austen's most popular characters.
0: Jane Austen의 가장 인기 많은 캐릭터 중에 하나가 바로 잘생긴, 멋있는 Mr. Darcy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Pride and Prejudice를 가지고 그 다음에 Bridget Jones를
1: 네.
0: 만들었는데 거기에 둘 다 Darcy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Colin Firth가 두 영화에서 다 Darcy 역할을 했었나요?
1: That's Mark Darcy and 네. Mr. Darcy.
0: 그렇죠.
1: Yes, it's
0: 네.
1: a double dash of Darcy.
0: 그래요. Colin Firth 정말 dashing합니다. Okay, what about harbinger?
1: A harbinger is something or someone that brings news, usually bad.
0: 흔히 좋지 않은 일이 곧 일어날 조짐을 harbinger, a harbinger of something이라고
1: 네.
0: 합니다. 자, 예문 볼게요.
1: I hate to be the harbinger of bad news, Sue, but the boss told me he wants to see you immediately.
0: 자, 그러니까 harbinger의 원래 단어 뜻은 안 좋은 무언가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가 I예요. 내가 좀 안 좋은 소식을 이렇게 너에게 전해주고 싶진 않은데 아, 우리 보스가, 우리 상사가 지금 당장

0: Words could also be through visuals or action.
1: 암시한다는 겁니다. 자, 예문 볼게요.
0: The most telling scene in that drama was when the main character confronts his parents. Suddenly, the writer's intention became as clear as day.
1: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부모님에게 사실을 실직고 하는 그 장면이 정말 많은 것을 암시했어. 그 순간 작가의 의도가 아주 명백해졌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누구 탓으로 돌리다 아니면 뭐뭐 때문이라고 여기다. To chalk A up to B.
0: Yeah, we're saying B causes A in a very casual way. It's just saying I think this is why this happens.
1: 예문 볼게요.
0: Why do so many people love running these days? I'm going to chalk it up to better health awareness and a desire to look the best you can.
1: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요즘에 러닝을 좋아하지? 내 생각에는 그거는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제고와 그다음에 최대한 본인도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외모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 이유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해. 자, 이런 예문이었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Now on to the quiz. Paul.
0: The answer is number three, a field trip. There's no hot podium guy there.
1: 네, field trip는요. 현장 학습, 소풍을 얘기하는데 우리 소풍 갈 때 연단 들고 가면 안 되겠죠?
0: Oh, I don't think so.
1: 네, 그래요. Olympic medal ceremony에서는 이 포디움에 올라서 선수들이 금, 은, 동 메달을 수여받게 되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콘서트에서는 conductor, 지휘자가 포디움, 그 단 뒤에 서서 이제 conducting을 하죠. 근데 포디움일 때도 있고 사실 오케스트라에서 포디움 말고 그냥 악보를 이렇게 저뭐 보면대 이런 걸 놓고 하는 경우들도 뭐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것 같긴 해요. 어떤 컨덕터는 아예 없이 하기도 해요.
0: Yes,
1: 다 외워서.
0: It all depends, but generally we associate podiums with concert halls or with lecture halls.
1: Yeah, sure.
0: Yeah, you have a lecturer standing behind a podium as well.
1: 맞습니다. All right. Well, congratulations, 황지영님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릴 거고요. 장영윤님 곡물 라떼 파우더 드리겠습니다. All right, well, let's move on with a Freddie Mercury song. This is The Great Pretender.

0: two or three rows of violins. You'll
1: Yes.
0: have the first violin or first violins, and the second violin or second violins, and third violins, and so forth. The first violin or the first fiddle, they play the melody, they play the important notes. The second fiddle, second violin, is also important, but they take the secondary role. They're backing up, they're doing the harmonies, they're doing the long notes underneath. So when we talk about somebody being second fiddle, suddenly they've gone from most important position to the second most important position, which can really hurt your feelings, Sue.
1: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많이 있죠. 이 바이올린의 또 다른 말이 fiddle인데요. 그 가장 중요한 뭐 멜로디 역할을 하고 또 리딩을 하는 first violin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화음을 넣는다든지 하는 second violin이 있죠. 그 second violin이 second fiddle이에요. 그래서 play second fiddle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못하고 내가 그 위치에 있진 않고 뒷전으로 내가 물러나게 된것 같다. I feel like I'm playing second fiddle. 그런 거죠.
0: Exactly. Yeah, so in the dialogue, I don't have a problem with Sue having a boyfriend. I'm her best friend. The point is Sue's spending too much time with her boyfriend, and I feel like she's not spending enough time with her best friend.
1: Can we use it like this? She's a great singer, but she often plays second fiddle to the lead vocalist.
0: Yes, you can. Or after the new manager arrived, I felt like I was playing second fiddle at work.
1: The supporting actor played second fiddle to the movie's biggest star.
0: Or smaller countries often play second fiddle to major powers when it comes to international politics.
1: How about this one? The sequel was entertaining, but it played second fiddle to the original movie.
0: Oh, you mean Violin 2? Wasn't as good as Violin 1.
1: Well, okay, let's go with that then. Or you might say, I don't mind helping, but I don't want to always play second fiddle.
0: Yeah, so you should be careful how you use this, because if you say you're playing second fiddle, that's a bit of an accusation. So we normally would use it about ourselves when we're having a bit of a moan.
1: 그래요. And do we have any similar expressions?
0: Well, to be in someone's shadow, to be overlooked, to be sidelined, to be pushed aside.
1: 다 비슷한
0: Sue, why are
1: 표현이네요.
0: you doing this to me?
1: To be in someone's shadow, 누군가의 그림자 안에 내가 있는 것 같다. To be pushed aside, 옆으로 밀려난 것 같다. To be sidelined, 그 사이드라인 벤치에 앉아 있는 이런 느낌. Or to be overlooked, 좀 간과되는, 나는 제대로 쳐다보는 것 같지 않아. 이런 다 비슷한 느낌의 표현들이죠. 네. 자, 이번 idiom은 play second fiddle였습니다. Well, as always, I had fun talking about, well, first of all, the hot podium guy, and then, of course, looking at these expressions and loads of different stories today.
0: Always fun, and thanks everyone for the Aja gags. I loved them all.
1: 네, 항상 아재개그로 우리에게도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Paul, for your time this morning. We'll be looking forward to more dad jokes next week.
0: Yes,
1: Can you do that?
0: I will. I'll see you in July.
1: Oh my goodness, you're right, because today is the last day of the
0: It
1: month.
0: is.
1: Well, we'll see you next month then. 네, 지금까지 폴 선생님이었습니다.
2: Mor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릿츠에서 스피커, 국내산 서리태로 만든 고소한 단백질 쉐이크 클리닉, 편해지는 집밥 생활 D에이프런에서 반찬 세트, 뷰티 앤 아로마 브랜드 말글담에서 담테라 시카 크림과 부스트 앰플, 알티스트에서 든든하고 건강한 아침을 위한 바리스타 퀸 곡물 라떼 파우더를 드립니다.
1: 오늘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 지난 10년 동안 영국 총리가 6번이나 바뀌었다라고 했었죠. 이제 데이빗 캐머런 때부터 좀 얘기를 하면은 데이빗 캐머런은 6년 66일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는 테레사 메이 3년 조금 넘게 총리 역을 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리스 존슨도 마찬가지로 3년하고 한달 정도. 리즈 트러스는 49일 최단 기간이었죠. 그리고 또 역시 사임을 했는데 리시 수낙 1년 8개월 또 키어 스타머는 이제 가장 최근에 사임 발표를 했는데 한 10개월 정도 총리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총리는 바뀌지만 그 사운드 엔지니어가 바뀌지 않아가지고.

또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라이트한 스토리지만 거기서 이제 영국인들의 어떤 사고방식, 심리 그런 것들도 같이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morning special. Our final song is One Republic, Counting Stars. Do have a great one and join us again in 22 hours.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경남 합천 해인사로 향하는 길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지만 전 오늘 다른 걸 보러 갈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집 장경판전입니다. 장경판전은 해인사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름한 곳에 팔만대장경이 있다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창문까지 뻥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마구 들이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팔만대장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허술한 창문 덕분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건물 벽면엔 나무로 된 살창이 위아래로 나 있는데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남향엔 위창을 작게 만들어서 팔만대장경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했고요. 아래창은 크게 만들어서 판전 바닥 깊숙이 햇볕이 닿게 했습니다. 북향은 반대로 위창은 크게 아래창은 작게 만들었는데요. 햇볕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북향의 큰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팔만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한 해인사 장경판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바이올리니스트 헤스터 유에겐 명함이 두 개 더 있습니다. 하나는 런던 왕립음악대학 교수 명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신건강응급처치사 명함입니다. 연주가가 정신건강응급처치사라니 연결이 잘 안 되죠? 8년 전 헤스터 유는 로얄 필하모닉 단원들과 함께 캠브리지 학생들을 위한 음악치료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식이장애, 조울증, 자폐, 스펙트럼, HDH 등으로 세상의 문을 닫은 친구들과 함께 작곡도 하고 연주도 했죠. 그렇게 꾸준히 몇 년을 이어가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악기 연주로 꺼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경험은 정신건강응급처치사 자격증까지 따게 만들었고, 그래서 에스터 유의 수업엔 레슨만큼 학생들과 속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다고 하는데요.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정용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린 곡은 에스투이의 바이올린과 롱 뉴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한 엘가의 사랑의 인사였습니다. 에스투이는 정신건강, 응급처치사 자격증을 딴 것이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하긴 어려서부터 고통스러운 연습 시간을 견뎠겠죠. 또 무대가 주는 긴장감도 이겨내야 했을 겁니다. 또 연주에 감정을 담아내야 하니 감정의 기복과 낙차가 심한 게 바로 음악가들이거든요. 하지만 연습하기 싫은 날은 있어도 음악이 싫은 적은 없었다는 에스두유의 말처럼 음악가들에게 음악은 숙명인 것 같습니다. 음악의 치유의 힘이 있다면 저에게는 여러분의 사연을 만나는 게 힐링의 시간입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어떤 음악이 나갈까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선곡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정각에 듣고 싶은 음악 청해 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들을 곡은 차이콥스키의 명상입니다. 작품으로 72의 5번인데요.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칸토로프가 연주합니다.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칸타로프의 연주로 차이콥스키의 명상 작품으로 72호 함께 들었습니다. 이은홍님, 정클클이 제겐 힐링입니다. 불멸의 음악과 함께 슈베르트의 5월, 바흐의 6월 이렇게 한 달이 가네요. 와, 감동입니다. 이은홍님, 5월의 슈베르트와 지금 6월의 바흐를 기억해 주시는군요. 7월달은 어떤 작곡가로 인사를 드릴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멸의 음악가를 기억해 주시는 이은홍님 정말 고맙습니다.

김선정님,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정클클 덕분에 음악으로 치유하고 풍요로운 마음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1년의 반잘 보내셨죠? 더운 여름으로 시작하는 7월이지만 우리 같이 힘내볼까요? 이은정님, 자주 연주되는 사랑의 인사지만 에스터 유의 독특한 이력을 알고 들으니 고운 손으로 어루만져주는 듯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연주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이올리니스트 에스터 유의 독특한 이력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이은정님, 그런 점까지 또 생각하시면서 감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에스터 유가 언제 또 내한할까요? 기다려지는데요. 김양섭님, 오늘 아침부터 더위가 걱정되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다만 두 시간만이라도 이곳에 오셔서 정클클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답고 가슴을 시원하게 적셔준 음악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양선님 말씀처럼 오늘 아침부터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이렇게 정클클에서는 두 시간 동안 매일 여러분에게 정말 아름답고 힐링되는 음악을 마음껏 준비했으니 만끽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드립니다. 오늘 퀴즈 음악은 들으면 바로 허밍으로 따라 부르게 되는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곡인데요. 음악 나갑니다.

16세기 궁정에서 추던 느린 춘곡의 리듬을 가져서 만든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요한 슈트라스 2세 트리치 트라치 폴카, 2번 폴의 화반네.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폴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들으면 풍경이 그려지는 그림 같은 음악들이 있죠. 캣티비의 음악도 그중 하나입니다. 캣티비의 대표곡 페르시아의 시장에서는 낙타 행렬, 상인들의 흥정, 공주의 행차, 해질녘의 기도를 그림책처럼 들려주는데요. 페르시아의 시끌벅적한 시장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존 렌치베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암브루시안 싱어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4636님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여기는 강원도 화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만 되면 소쩍새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름이 되니까 비만 내렸다면 맹꽁이 소리가 요란합니다. 처음에는 정겨웠는데 이 녀석들이 한꺼번에 합창을 해대면 잠을 못 잘 정도네요. 그래도 밤새 자동차 소음이 들리는 도시보다야 낫겠죠. 마당에 불 피워놓고 들으면 더 좋은 바이올린 음악, 몰도바 신청합니다. 와, 소쩍새 맹꽁이에 그야말로 시골의 밤 풍경이 눈에 그려지는데요. 세상에 모든

모든 악기는 사실 다 자연의 소리에서 시작됐고, 그 어떤 음악도 자연이 들려준 음악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소쩍새와 맹꽁이가 연주하는 전원 교향곡 아닙니까?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그래도 너무 시끄러우면 몰도바를 한번 크게 틀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애절한 집시 바이올린 선율에 잠시라도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집시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는 몰도바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연주 몰도바입니다.

몰도바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존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잠시 후 11시 정각에 2부 첫 곡으로 듣고 싶은 음악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작곡가나 공명 없이 피아니스트 누구의 연주 듣고 싶어요? 혹은 스페인의 음악 들려주세요. 이렇게만 보내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요한 슈트라우스 2세 트리치트라치 폴카, 2번 폴의 파반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9244님 안녕하세요. 바람이 상쾌합니다. 요즘은 음악이라는 아름다움에 흥미를 가지게 돼서 여기저기 공연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정클크를 통해 알게 된 음악가, 오케스트라, 오페라 많은 정보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9244님이 이 음악 또 클래식이라는 아름다움에 흥미를 가지게 됐는데 정클클이 음악과 오케스트라, 오페라의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공연장에 가시면 방송에서 듣던 음악과는 또 다르게 생동감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공연도 보시고 하시면 좀 더 풍요로워지실 겁니다. 9244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최인경님, 검진 받으러 간 가족 기다리며 이른 점심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날 되세요. 아, 가족분들이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군요. 네, 아무 일도 없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걱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점심 준비하시면서 정클클과 함께 하시죠. 8737님, 햇살은 뜨겁지만 그늘에만 들어서면 바람이 시원해서 견딜만해요. 클래식을 듣는 게 저에겐 유일한 휴식이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덥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또 그늘에서 바람을 맞이하면 참 좋은데요. 그때 또 클래식을 들어주시는 8737 쓰시는 분 고맙습니다. 3357님 안녕하세요. 에스트 유님의 이야기처럼 간혹 접하게 되는 음악가들의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헌신 이야기에 숙연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그분들께 주는 행복을 보면서 음악이란 참 신비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듣는 이들에게 주는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차분히 음악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렇게 차분하게 음악을 들어주시는 3357 쓰시는 분, 에스터 유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잘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얼마나 기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휴식이 될 수 있고 힐링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에피소드와 음악 앞으로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애수에 젖은 분위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요? 자클린의 눈물로 유명한 첼리스트 베르나 토마스 미프네가 연주한 오펜바흐의 또 다른 곡입니다. 23살 오펜바흐의 고뇌와 슬픔이 담긴 엘리즈인데요. 드자모스엘, 하늘의 두 영혼. 베르나 토마스 미프네의 첼로, 한스 슈타틀마이어가 지휘하는 미넨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오펜바흐의 느자머스엘, 하늘의 두 영혼. 베르너 토마스 미프네의 첼로, 한스 슈타트마이어가 지휘하는 뮌헨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연주가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음악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바흐, 음악의 순수를 되찾고 싶을 때는 모차르트다.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인 올해는 각종 공연부터 음반까지 모차르트가 쏟아지는 그야말로 모차르트 풍년인데요. 영혼을 가장 무해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모차르트의 음악 한곡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디베르디멘토 17번 디장조 쾌모너 334종 3악장 미뉴엣 헬무트 밀러 브리리 지휘하는 퀼린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드레드멘토 17번 D장조 쾌에버너 334중 3악장 미뉴엣 헬무트 밀러 뷰리리치 휴하는 퀼렌체모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901 쓰시는 분 정답 2번이 아닐까요? 많이 들어봤는데 항상 곡명은 몰라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모르는 곡명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클래식 퀴즈 시간이 있는 겁니다. 자, 9021님 정답 맞추셨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2번 포레의 파반느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당첨자 주소방에 주소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파반느 하면 라벨의 죽은 악녀를 위한 파반느가 생각나시죠? 하지만 순서로 따지면 포레의 파반느가 12년 먼저 작곡됐습니다. 쓸쓸한 감정을 밀어붙이는 대신 은은하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곡인데요. 듣고 나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느, F샵 단조, 작품으로 50.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실내 관현악단과 합창단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실내 관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로 들려드린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이었습니다. 다음 달 14일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에서 열리는 공연의 프로그램을 보면 어? 이건 뭐지? 당혹감부터 듭니다. 첫 곡은 1200년 전의 신라 향가 찬 기파랑가고요. 다음 곡은 헨델의 아리아와 슈베르트 가곡입니다. 그러고는 또 조선시대 시조 북천이 말다커늘이 이어지고 판수리 춘향가의 사랑가도 있습니다. 이 오묘한 조합의 공연을 이끌어갈 인물은 얼마 전 수요초대석에 출연했던 소프라노 박혜상입니다. 프리마돈나 박혜상이 부르는 신라 향가와 판소리 그 시도만으로도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헨델의 오페라 줄리오 체사레 중 세피에타 디메노 센티 저를 가엽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소프라노 박혜상 요하네스 마리아 보건의 하프시코드 베르트랑드 빌리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정용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신은지, 박경화 두 분을 위한 즉석 신청곡이었습니다. 신은지님, 저희 가족에게 귀여운 딸이 생겨 현재 뱃속에 있어요. 와, 남편이랑 어제 아기에게 들려줄 자장가를 고민하다가 에릭 사티의 집 노페디 1번으로 골랐습니다. 집 노페디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박경아님, 여름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곳 없을까요? 무척 심란한 날들입니다. 네. 예, 이두 분에게 그 곡을 들려드리고자 에릭 사티의 집 노페드 1번, 오늘은 전자음악으로 재해석한 특별한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스페인의 세계적인 휴양지 이비사 섬에 있는 카페 델 마르에서 발매한 클래시컬 7아웃 앨범 카페 델 마르 클래식 수록곡으로 함께하셨습니다. 5784님, 항암 5년 만에 항암제 바꾸면서 2주마다 병원에 가고 있어요. 검사하고 약 조정하는 중인데 지난번엔 검사 결과가 안 좋았어요. 이번엔 결과가 안정적이면 좋겠어요. 제가 좀더 의연해지고 단단해져야 할것 같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5784님. 항암 5년째 치료 중이시군요. 약을 조정하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지금 보내실 텐데, 완쾌되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그 병원에서 알려주는 것들, 일러주는 것들 빼놓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수행해 주시고요. 말끔히 낫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5784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9244 쓰시는 분, 카운터 테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지난주는 이동규님과 임선혜님의 공연을 행복했고, 8월엔 남성 소프라노 사무엘 마리뇨님 공연을 보러 갈 계획입니다. 키리를 신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궁금해지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카운터 테너의 목소리 매력 있죠. 저는 이 가성으로 발성하는 카운터 테너가 마이크 없이 오페라를 뚫고 나올 때 전율을 느낍니다. 9244님이 지금 매력에 푹 빠지신 것 같은데요. 사무엘 마리뇨의 공연 후에도 후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이제 화요일 2부 오페라 인사이드로 문을 열겠습니다.

0: 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1: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0: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0: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십니까?
1: 별로 안 덥지 않으세요?
0: 어, 그래요. 전 오전에도 덥고 네. 낮에도 좀 덥던데.
1: 그래도 저녁이 선선해서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클래식 음악 듣기 좋은 계절이 아직인 것 같습니다.
0: 여름에도 저희가 듣기 편하시도록 만들어드려야죠.
1: 그렇죠. 여름에도 이제 서늘한 오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의 오텔로도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0: 네.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베르디 오텔로 말고 또 유명한 작곡가의 오텔로가 또 있죠?
1: 네. 베르디보다 70년 먼저 작곡된 로시니의 오텔로가

0: 있습니다. 1816년에 나폴리에 있는 산카를로 극장에서 초연이 되었고 당시에 꽤 흥행했던 유명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로시니의 오텔로는 거의 공연이 되지 않고 있고요. 오페라 중에서 아리아만 한두 개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오텔로 하면 베르디의 작품을 일컫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 아, 이 로시니도 베르디 못지않게 그때 당시 명성이 굉장히 높은 작곡가였을 텐데요. 또 흥행도 그렇게 잘 됐는데 왜 묻혀버렸을까요?
0: 네, 로시니가 오텔로 전후로 내놓은 작품이 세빌리아의 이발사와 바로 체네렌돌라, 신데렐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작품 중간에 딱 끼게 되었습니다.
1: 아하.
0: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인기가 지날수록 시들해졌고요. 그리고 이 로시니가 살던 시대의 이 오페라 트렌드가 지나가면서 더 이상 그 정도가 좀 재미가 없어진 경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에 잘 올려지지 않는 이유는 이 오페라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캐스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1: 캐스팅이 어렵다. 노래 잘 부르던 가수가 이렇게 많은데 캐스팅이 어렵습니까?
0: 지금 요즘 세대에는 항상 이 오페라 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너 주인공을 누구를 캐스팅하느냐에 달렸습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남성 성악가의 고음을 관객들은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페라에는 6명의 테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연급인 오텔로, 로드리고, 이아고를 비롯해서 이 전체가 6명이 있는데 이 6명을 이 고난이도 악보를 소화해내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곡 당시에는 나폴리의 산카를로 극장 하면 물론 지금도 이탈리아의 뭐 5대 극장에 손꼽히기도 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정말 좋은 성악가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주연급 3명 테너 일단 맞추는 데서부터 난항을 겪는다고 합니다.
1: 굉장히 흥미롭네요. 이 6명의 테너를 주인공으로 둔 오페라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0: 그렇죠. 한번 실제로 보면 이 테너들의 자존심 싸움이 대단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이렇게 로스니와 베르디는 모차르트와 베토벤만큼 서로 색깔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로스니의 오텔로와 베르디의 오텔로. 만약에 같은 날 공연이 되면
0: 네.
1: 비교 포인트 확실하겠는데요.
0: 특히 뭐 오페라 하우스가 두 개 있는 그 도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이 오페라가 이 시대, 그러니까 트렌드마다 무엇을 부각시키느냐가 굉장히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시니가 활동했던 이 벨칸토 트렌드에서는요. 사람 목소리의 기교와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텔링을 조금 단순화시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이 박진감 넘치고 복잡하고 재밌으려면 일단 성악가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면 그럴수록 이 성악 라인이 조금 무너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대가 지난 이제 베르디의 시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아, 저 스토리 말이 안 되는데 좀 재미가 없는데 이렇기 때문에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탄탄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있었고 시기가 지나면서 로시니가 점점 인기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베르디의 오텔로는 한편의 대하 드라마를 그렸다면 로시니의 오텔로는 청춘 미니시리즈 같은 스토리의 개연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로시니의 오텔로도 궁금해지는데요. 기회가 되면 로시니의 오텔로도 이 시간에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뇌에 찬 오텔로를 만나러 가야겠죠. 지난 1막과 2막의 줄거리를 간단히 복습해 볼까요?
0: 네, 1막에서는 승전 후에 키프로스 섬에 다시 도착한 총독 오텔로가 사랑하는 아내 데스데모나와 재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하들 중에서 승진에서 밀린 이아고라는 인물이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바로 동료인 카시오를 술에 취하게 해서 소동을 일으킨 다음에 그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텔로와 데스데모나는 사랑의 이중창을 불렀었고요. 그리고 2막에서는 이 악당인 이아고의 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0: 하게 됩니다. 카시오에게 데스데모나의 도움을 받아서 복직을 청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오텔로는 이 두 사람이 은밀한 관계인 것처럼 생각하게 이아고가 작전을 짜게 되죠. 이때 데스데모나가 우연히 떨어뜨린 이 손수건이 이아고의 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아고는 이 손수건을 오텔로의 복수를 일으키는 하나의 매개체로 삼습니다. 카시오에게 몰래 갖다 놓아서 불륜의 증거인 것처럼 꾸미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 손수건은 데스데모나와 오텔로의 그 사랑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의심의 증거물이 돼서 오텔로의 질투를 키우는 그런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1: 네. 3막이 시작되면 말씀하신 문제의 그 손수건이 사다리 돼서 드디어 오텔로의 의심이 폭발합니다. 데스데모나를 막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0: 네. 이 오텔로가 손수건이 어디 있냐면서 이제 아내 데스데모나를 막 몰아붙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뭐 겨우 손수건을요. 그런데 이 화를 내는 오텔로. 그런데 이 당황하는 데스데모나의 모습이 대비가 되고요. 그런데 이 데스데모나가 막 호소를 해보지만 사실 화가 난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들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산막의 유명한 손수건 이중창 장면 디오 디 조콘디라는 노래가 불려집니다. 남편에게 신의 축복을 비는 이 데스데모나를 오텔로, 그러니까 이 남편은 냉소로 받아서 조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오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이어지고 데스데모나는 두려움에 떨게 되죠.
1: 자, 이 장면의 노래를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어떤 대목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좋을까요?
0: 사실 이중창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사랑의 이중창들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오페라에서는 싸우는 이중창도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이중창은 싸운다기보다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막 화를 내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텔로가 의심의 이 광기에 휩싸여서 아내에게 정말 심한 말들을 쏟아내거든요. 그런 것과 이 데스데모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그런 목소리의 대비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텔로의 산막의 손수건 장면입니다. 디오티 조콘디 호스포소, 신께서 나의 남편을 축복하시길. 에스테르 파타 피소, 두려움에 떨며 바라봅니다. 소프라노 셰리 슈투더,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정명훈이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비리드 오페라 오텔로 3막 중 디어티 저컨디 어스포소 신께서 나의 남편을 축복하시길 에스테르 파타 피소 두려움에 떨며 바라봅니다. 소프라노 셰레시 투더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정명리 주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페라 팬들이시라면 오텔로는 2024년 8월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영국 로열 오페라하우스 공연을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영국 로열 오페라하우스 코멘트 가든의 프로덕션인데 30년 만에 야심차게 제작된 2017 시즌의 작품이었거든요.
0: 네.
1: 당시에는 이제 요나스 카우프만이나 마르코 브라토니아 등의 출연으로 완전히 매진이 될 정도로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작품인데 이 프로덕션이 이제 국내에서 공연을 했던 겁니다.
0: 네.
1: 연출도 굉장히 멋있었고 또 캐스팅도 환상적이라서 찬사를 많이 받았었고요. 로열 오페라하우스의 무대 세트, 의상, 소품들을 그대로 옮겨와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0: 아,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그 세트를 그대로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극장에 따라서 조금 재단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요.
0: 예. 지휘는 카롤 리치가 있습니다. 이 오페라 지휘의 또 마이스트로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리골레토, 라트라비아타, 뭐 파우스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작품에서 명반들을 녹음하신 거장이고 정말 이탈리아 오페라의 정통하신 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0: 연출과 무대는 어떻게 보셨어요? 로열 오페라하우스의 이 소품을 그대로 가졌지만 말씀하신 대로 재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1: 네,
0: 맞았습니까?
1: 좋았어요. 사실은 그 연출이 미니멀리즘적이라고 할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굉장히 강렬한 어떤 색상의 대비를 사용했던 것 같고요. 조명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입감이 굉장히 높은 프로덕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코벤트 가든 초연 때 이아고 역을 맡았던 바리톤 마르코 브라토니아가 무대에 섰고요. 자, 우리나라의 테너죠. 캐스팅으로 이

0: 조용훈, 오텔로 역을 맡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캐스팅, 월드클래스 캐스팅을 봐도 무방할까요?
1: 네,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많은 오페라 팬들께서 기대하셨을 텐데 이제 오텔로 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리리코 스핀토 테너 중한 명으로 인정받는 테너 이용훈 선생님이 맡으셨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리톤 마르코 브라토니아가 이하고 맡았고요. 그리고 데스데모나는 소프라노 흐라츄이 바센츠 그리고 수요 초대석 아티스트인 소프라노 홍주영 선생님 이렇게 노래하셨죠.
0: 아우,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외 유명 프로덕션을 가져와서 공연하는 게, 물론, 국내 오페라계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데요. 반면 또 이, 자생력을 약화시킨다라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굉장히 이 정책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풀 프로덕션을 수입해가지고 공연을 하는 것도 이제 그 프로덕션을 온전히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또 국력이 세계적이고 좋은 자원들과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오페라 하우스들과 공동 투자해서 제작을 해서 그 극장에서도 한번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공연하고 이런 국제적인 스탠더드를 같이 가면 더 좋다는 생각도 들어요.
0: 네, 말씀하신 대로 해외 유명 프로덕션 공연만큼 국내에서 열심히 또 준비해서 올리는 공연도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게 최고의 해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베리드 오텔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장면입니까?
1: 네, 3막의 마지막 장면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베네치아에서 도착한 사절단이 오텔로의 승진 소식을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오텔로는 끝도 없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인물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 베네치아 하면 사실 해상 무역부터 시작해서 정말 대단한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텔로 만세, 베네치아의 사자 만세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는요, 이아고의 이 계략, 불륜 계략에 빠진 오텔로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환각 속에서 발작 증세를 보이다가 기절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화려하고 멋있고 용맹한 지도자의 두 가지 모습을 볼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아고가 사람들을 몰아내면서 후쥐 때 물러가라라고 이제 소리치는 장면인데 이 쓰러진 오텔로를 발로 짓밟으면서 봐라.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바로 그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아고의 그 악마성은 드러나고 오텔로의 약함은 이제 더 은밀하게 표현이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이 장면 들어보겠습니다. 이아고 역의 바리톤 세르게이 레이페르쿠스가 노래하는데요. 푸찌떼, 물러가라. 정명훈이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바스티 오페라 합창단이 연주합니다.

0: 호텔로 산막에서 이어가 부르는 후짓대 몰라가라. 바리톤 세르게이 레이 페르쿠스의 음성과 정명은이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바스티유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허규우님, 자초지종도 안 들어보고 이하고 말만 듣는 오텔로 인성 참 점점 보내주셨습니다. 네, 유영주님, 데스테 문화가 그렇게 간절하고 진정성 있게 마음을 전하는데 오텔로는 킹왕짱 쫌생이 고구마 캐릭터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오텔로 마음에 그런 씨앗이 있었고 그 이아고가 또 불을 질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표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이 오텔로 생각할 때마다 이 심리학자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그렇게 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요.
0: 그 아무래도 오텔로는 그 부담감이 항상 있잖아요.
1: 네,
0: 승리해야 된다라는.
1: 그렇죠.
0: 그리고 박수를 많이 받았잖아요. 승리를 많이 해서. 그래서 뭔가 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인데 섬세하게 살피지 못하는 게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새삼 느끼는 거지만 이 드라마틱한 에너지를 뿜어야 하는 오텔로 역할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텔로는 노래도 쉽지 않은데 연기 난이도도 높습니다. 발작하고도 기절하는 연기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이 오텔로는 테너들 사이에서 하루에 오페라 세 작품을 연달아 부르는 것만큼 어렵다는 악명 높은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바리톤에 가까운 두터운 저음부터 이 테너의 화려한 고음. 그런데 정말 이 오케스트라를 뚫고 나오는 그 드라마틱한 목소리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그냥 목소리만 멋지면 되는 게 아니라 질투, 의심, 분노, 절망, 발작까지 정말 그 심층적인 심리 묘사를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자, 무어인으로 장군에 오른 영웅 오텔로가 지금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하고는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음악만 들어도 장면이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1: 네, 아까 들으셨듯이 금관 악기, 그러니까 트럼펫, 트럼본 이런 악기들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 오텔로를 상징하는 악기가 어쩌면 금관 악기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영웅을 찬양할 때그 승리의 나팔이 바로 금관 악기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그 오텔로의 나약함을 표현하는 그리고 그 불안함을 극대화시키는 소리로 사용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극적으로 들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0: 자, 이제 서서히 파국을 향해 치닫는 걸까요? 베리도페라 오텔로의 사막이 올라갔습니다.
1: 네, 사막의 무대는 바로 아내 데스데모나의 침실입니다. 이 데스데모나는 에밀리아, 그러니까 하녀에게 침대 시트를 결혼 초야처럼 하얀 것으로 좀 갈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일 자신이 죽음을 당하면 이 시트에 싸서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가만히 살펴보면 데스데모나는 정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남편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1: 네.
0: 현대적 시선으로 보면 지나치게 수동적이어서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1: 네, 요즘에 어떤 윤리적인 아니면 뭐 시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될것 같고, 이 데스데모나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텔로와의 결혼을 감행할 만큼 사실 진정한 사랑을 아는 여성입니다. 이 데스데모나를 정의하는 가장 큰 가치가요, 오텔로를 향한 무조건적이고 순결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 남자가 어떻게 나를 핍박해도 그것을 또 핍박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가장 완벽하고 순결한 희생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오텔로의 거칠고 굉장히 광포한 오케스트라 선율, 그런데 이것에 대비되게 이 데스데모나의 아리아는 굉장히 가냘프고 서정적인 선율을 담고 있습니다.
0: 그 노래가 바로 버들의 노래와 아베 마리아인데요. 데스데모나 자신의 운명을 왠지 예감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1: 그렇죠. 아내로서 이 남편을 계속 봐왔으니까 어느 정도 직감을 할것 같긴 하거든요. 먼저 이 아리아는 사실 버들의 노래 그리고 아베 마리아까지 이어지는

0: 익숙한 그런 멜로디를 노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스데모나는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아베 마리아는 사실 가톨릭의 기도문이잖아요. 성모 마리아에게 올리는 기도인데, 내가 결백을 주장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오직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는 정말 결백합니다. 이것을 신에게 기도로서 올리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스데모나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이미 당연히 자신의 죽음을 직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볼륨 자체가 굉장히 큰 이 오페라 속에서 이 데스데모나의 아베 마리아는 정말 이 여인의 어떤 결백함과 순결함을 드러내주는 아이콘과 같은 아리아인 것 같아요.
1: 이 악으로 상징되는 이야고가 부르는 아리아 그레도와 이 데스데모나가 부르는 아베 마리아, 베르디가 선악의 상징으로 대비를 시켜놓으려는 아주 의도가 보이는데요.
0: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아고가 부르는 나는 악한 신을
1: 믿는다.
0: 믿는다라는 아리아가 있었잖아요.
1: 네.
0: 그 아리아는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아고가 막 저주 또는 뭐 악한 말을 막 내뱉듯이 노래를 하는 스타일이었고요. 오늘의 이 아베 마리아는 데스데모나가 정말 갑자기 성당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기분, 그리고 이 멜로디도 아주 단순해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1: 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아고의 크레도와 대척점에 있는 데스데모나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아베 마리아, 피아나 디 그라시아, 소프라노 셰르 슈투드의 노래, 정명리 주연은 파리 국립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0: 오텔로 사막 중 데스데모나의 아베 마리아. 소프라노 셰리 스투드의 음성, 정명리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3483 쓰시는 분, 데스데모나는 자신의 선택과 사랑을 당시 시대 방식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 같아 노래가 아니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김민혜님, 현대판 오텔로에서는 데스데모나가 두눈 부릅뜨고 오텔로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보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데스데모나가 아베마리아의 마지막에 아주 여리게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의 여운이 사라지면 오텔로가 들어옵니다.
1: 네, 이 결판이 어쨌든 이제는 나야 될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님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데스데모나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텔로가 데스데모나를 목을 졸라서 죽인 후에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무덤처럼 조용하구나라고 중얼거리고 있는데, 총독 몬타노라는 사람이 들어와서요. 이아고의 음모를 이제 폭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포 명령을 내리거든요.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오텔로가 칼을 뽑아들고 자신의 가슴에 칼을 꽂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데스데모나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할때이 오페라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0: 아, 참. 서로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사랑의 키스가 죽음의 키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과 명예를 모두 가진 영웅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죠?
1: 네, 오텔로는 겉으로는 굉장히 단단해 보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면의 소심함, 연약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강한 열등감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영웅으로 칭송을 받을수록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더욱더 바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아고의 계략에 넘어가서 이제 충직한 부관도 밀어내고 결국 아내를 죽이기까지 하니까 이게 답답하기는 한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셰익스피어와 베르디의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마지막에 오텔로가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에서 노르마가 화형대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왠지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네, 이 셰익스피어의 원작에서 오텔로의 마지막 대사는요. 나는 그녀에게 키스를 하면서 죽였노라 이거든요. 아내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오텔로의 마지막 선택은요. 단순히 그냥 죄책감이나 절망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음을 깨닫고 또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는 용기와 선택, 그리고 자신의 실패했음을 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결국에 오텔로를 비극의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무언에 대한 차별적 시선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오페라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흑인 테너가
1: 네.
0: 직접 오텔로 역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
1: 네,
0: 않습니까?
1: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백인 테너가 얼굴을 이제 검게 화장을 하고 무대에 서는 것이 관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흑인 테너들이 이 오텔로 역할을 맡아서 좋은 가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는 이 블랙페이스, 그러니까 이 분장을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어요.
0: 이 문화적 흐름이 또 바뀌어가고 있네요. 자, 오페라계에도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오페라 오텔로. 마지막 곡,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1: 네, 정말 이 절절한 오텔로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뉴미테마라는 곡인데, 칼을 가졌다고 무서워하지 말아주오. 이제 나의 목숨은 마지막이오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0: 네, 이 곡은 오늘 끝곡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 인사이드에서 다뤘던 베르디 작품이 라트라비아타가 첫 번째였고요. 오텔로가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는 베르디의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베르디의 26개 오페라 중,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페라는 몇 등, 오텔로는 몇 등일까요?
1: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앞으로 오페라 인사이드와 함께 찾아가시면 좋겠고, 저에게는 한 3등 안에는 들지 않을까라는,
0: 전체 베르디 작품 26개
1: 네,
0: 중에서요?
1: 제 마음속에서는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베르디 오페라의 위대함에 흠뻑 빠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다음 주에 새로운 작품으로 뵙겠습니다. 한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1: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성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사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은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 사막 중 오텔로의 죽음 장면의 아리아입니다. 니움미 떼마, 나를 두려워 마라.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음성, 정명훈이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에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이비스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끝까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마치 처음으로 풀밭에 누워 별들을 바라보던 밤의 전율과도 같습니다. 현실의 성스러운 광대함에 압도되며 이 끝없는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이토록 연약한 우주선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시간을 보내는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서로 다투고 조금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얼마나 헛되이 시간을 보냈는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보내오는 이미지를 통해 빛이 극도로 빠르게 이동했음에도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약 140억 년이 걸릴 만큼 먼 곳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주가 최초의 폭발로 막 태어나던 시기의 은하들입니다. 카를로 로벨리의 책 무엇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콜드플레이가 부른 A Skyful of Stars 띄워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홍은식님이 아, 이 노래 나오는 애니 정말 재밌게 봤어요. 아, 근데 제목이 뭐지? 생각이 안 나요. 하셨는데요. 싱입니다. 싱. 네, 싱 OST에서 이렇게 들려드렸고요. 오늘 문장 카펫은 세멘파커스에서 펴낸 카를로 로벨리의 책, 김정훈 번역가가 옮겼고요. 무엇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카를로 로벨리도 저도 북카페 통해서 카를로 로벨리의 책을 좀 접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책이 나오거나 그 이전에 그의 책 중에서 제가 못 읽은 것들이 있으면 꼭한 번은 열어보게 만드는 그런 작가가 됐거든요. 카를로 로벨리. 그의 책 무엇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우리 카페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페이지여서 읽어드렸습니다. 우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는 약 140억 년이 걸릴 만큼 먼 곳의 우주인 거예요. 최초의 폭발로 막 태어나던 시기에 그 우주 풍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초심도 이런 초심이 없다. 거의 이건 근본, 뿌리 이런 거죠. 그래서 우주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분들은 되게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받으시던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근원이 무엇인가, 근본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과거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의 뿌리를 보는 행위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주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전달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3323 쓰시는 카페인님, 오늘은 암호가 무엇일까? 11시부터 기다렸답니다. 크크. 북카페 본방사수 하는 제가 무지무지 사랑스러워요. 물론 고은님도 카페인님도 모두 모두 사랑스럽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11시부터 오픈런 하고 계신 우리 3323 쓰시는 카페인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반짝으로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3주간의 12번의 생방 개근 이벤트 도전하시는 거죠. 카페인님들. 어제 놓쳤어요 하시더라도 또 모릅니다. 3주, 평소에 2주 했기 때문에 3주가 좀이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져서 이번에 너무너무 개근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한 번쯤 빠진 분들을 또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어도 어제 이벤트 분위기 띄우려고 저는 3주 못할 게 뻔하지만 암호 하면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암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호가 무엇이냐? 암호를 제가 얘기할게요. 이 암호는 반디앱으로 무료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샵 1045, 50원 배는 유료 문자로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유료 문자로 보내실 때는 어제는 괜찮고요. 이 오늘은 실명 성함을 꼭 함께 보내주세요. 구분이 될수 있도록 뒷번호가 똑같은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당첨자 발표할 때그 구분되는 이름이 좀 필요하니까 같이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암호는 어제 우리 카페인 분들이 보내주신 여름어. 여름의 낱말들 후보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로 선택했습니다. 그게 뭘것 같아요? 저도 이거일 줄은 몰랐습니다. 무려 자두예요, 자두. 자두가 우리 카페인 분들이 여름어, 너무 좋아하는 여름어들 나열한 것 중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요즘 또 제철 음식이기도 하고, 이 여름의 과일 자두로 오늘 암호를 띄워드립니다. 자두, 자두에 얽힌 사연들도 보내주셔도 좋고요. 자두, 암호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두열님이 어제 남겨주신 이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사연을 어제 소개를 못했어요. 6월 29일 어제가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좀 복잡한 심정을 남겨주셨어요. 어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은 분들 기억하셨겠지만 삼풍백화점 붕괴 3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저도 방송 전에 그 얘기를 나눴었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방송 중에는 뭐그 얘기를 하진 못했습니다만 그 나의 생일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은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두열님이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대학생으로 첫 학기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묘한 기분이었어요. 나에게는 생일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슬픈 날이 됐으니까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시는 슬픈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그 마음이 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 거죠. 두열님, 생일 주간인데 어제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오늘 어떻게 보내실지 궁금합니다.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안전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개근 암호, 출석 암호, 자두. 임을 다시 알려드리면서 음악을 듣고 이어갈게요. 자미로콰이의 Seven Days in Sunny June 그리고 코디 프라이, 코리 웡, 다이나모가 함께한 곡 베러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주영 님이 선곡, 아, 대체 누가 하나요? 매일매일 감탄하며 듣고 있어요. 2시간 동안 곡이며 이야기 주제며 정말 모두 풍부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내 마음 같은 선곡, 그리고 나의 기분을 이끄는 선곡이라는 거죠. 우리 수뇌부가 선곡하고 있습니다. 두릅 음악 감독님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스튜디오 밖에는 비타민 PD님 계십니다. 아, 592 쓰시는 카페인 님. 아우, 자두 피곤한 요즘이네요. 네. 암호와 함께 이렇게 또 언어 유희까지 이렇게 뽐내셨습니다. 자두 피곤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름날이 되다 보니까 막 늘어집니다. 그러나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새콤한 맛의 과일 같은 것들 좀 이렇게 챙겨 드시면서 비타민 섭취도 잘 하시고요. 또 북카페 들으시면 그럼 건강 지키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에 어느 정도는. 7417 쓰시는 카페이님. 저도 일하다가 시계 보고 깜짝 놀라서 들어왔어요. 자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뭐예요? 자두로 출석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또쏙 들렸네요. 그쵸? 지금 7417 쓰시는 카페인님 귀에 쏙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출석 암호가 자두입니다. 김현정님, 자두라고 말만 해도 입안이 새콤달콤 맛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과일 이름이 그 생김새랑 그 느낌이랑 너무 닮았어요. 진짜 이 자두, 그리고 아까 한상현님은 자두 하면 어쩐지 살구가 같이 떠오른다고 세트로. 자두, 살구. 자두는 진짜 자두처럼 생겼고, 살구는 진짜 살구처럼 생겼고, 그렇잖아요. 이명선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최근에, 아, 나 자두 좋아하네. 이걸 깨달았는데. 라고 하셨어요. 자두는 정말 그 색감이 너무너무 진해가지고요. 눈길을 혹 이렇게 뺏어갑니다. 홀립니다. 그쵸? 좋아하는 자두가 오늘 암호로 나왔습니다. 황정희님, 자두 탱탱하면서 앙 물면 시랑 산뜻하게 분리되는 달고 새콤 향긋한 자두 좋아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향이 너무 좋죠. 정말 색깔도 색깔인데. 최봉수님, 자두 출석합니다. 어제부터 참여하려고 했는데 올해 로그인을 안 해서인지 탈퇴한 계정이라고 나와서 결국 다시 회원 가입을 해서 출석 남깁니다 하셨습니다. 이런 사연이 요즘 많이 보입니다. 어제부터 많이 보이더라고요. 출석 이 암호를 보내려면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유료 문자로 보내거나 샵 104로 보내거나 해야 되는데 로그인을 오랜만에 했나 봐. 이게 지금 내 아이디가 이게 지금 탈퇴한 계정이라고 나오네? 하셔서 어제 고객센터 전화하셨던 분도 계셨죠. 빠르게 수습을 해서 새롭게 새 마음으로 다시 출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3793 쓰시는 황재영님, 근데 어쩌죠? 어제 출첵 도전 하고 보냈는데 이름을 같이 안 보냈어요. 어제는 하셨는데요. 네, 이 이름은 이제 우리 당첨자 발표할 때 쓰려고 이 기간 중에 한 번만 문자로 보내시는 분들 한 번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제 없어도 되고요. 왜냐면 집계할 때는 번호가 다 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3주 다 개근한 분들 공교롭게도 뒷번호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서 그때 구분하려고 한 번만 유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름도 보내주세요.

했던 겁니다. 네, 기간 중에 한 번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주 개근 하셔야 한다는 거. 네, 그때 유용한 겁니다. 아,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가 여름날의 데시벨이죠. 오늘 이 소리 아마 들어보시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이제 서서히 더 많이 들릴 거고요. 매미 울음에 담긴 이야기 만나보시죠.

한낮의 태양이 정수리를 뜨겁게 달구는 정오 무렵이면 거리는 온통 매미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이 압도적인 데시벨은 종종 우리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피곤한 소음으로 여겨지곤 하죠. 무더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조금이라도 조용한 그늘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하다가도 문득 그 거대한 울음소리의 근원을 가만히 짚어보면 묵묵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년의 길고 축축한 어둠 속에서 오직 이 며칠간의 쨍한 여름을 위해 버텨온 생명들이 자신에게 허락된 짧은 시간을 남김없이 태워내는 치열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매미의 울음소리는 결코 무의미한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처절한 생을 향한 절박한 에너지입니다. 땅 속의 캄캄하고 서늘한 고립 속에서 묵묵히 견뎌낸 시간에 비하면 이들에게 허락된 지상에서의 삶은 찰나에 불과하죠. 그렇기에 매미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조금의 망설임이나 미련도 없이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볼륨으로 세상을 향해 존재를 증명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유한한 생명체가 뿜어내는 그 애틋하고 맹렬한 외침 앞에서는 덥고 지친다며 쉽게 하루를 불평해버리던 우리의 좁은 마음은 맑고 서늘하게 환기되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당연하게 주어지는 일상의 시간들을 무심하게 흘려보내거나 언젠가 다가올 막연한 미래를 위해 현재의 감각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쉼없이 쏟아지는 저 매미들의 데시벨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삶의 정직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시끄러운 소음이라고 귀를 막기 전에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투명하게 자신을 불태우는 그 치열한 리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덥고 팍팍하게만 느껴지던 우리의 한낮도 저 울음소리처럼 묵묵하고 단단하게 살아낼 가치가 있다는 너그러운 위로를 건네받게 될 테니까요.

김창완의 매미 띄워드렸습니다. 이 매미 울음소리 들으면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여름에 한복판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아, 이게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매미의 삶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놀라게 돼요. 지금 이 순간 진짜 목청이 터질 것처럼 그렇게 울어대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매미 통해서 느끼는 바도 많습니다. 김은혜님. 지금은 초등생, 고등생이 된두 아들과 산책하며 매미 껍질을 찾아다녔던 아름다운 시절이 떠오르네요. 괜시리 뭉클해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지구가 워낙에 지금 막 환경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하니까 가끔은 이러다가 어느 시절이 되면 매미 울음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여름도 올까? 이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무서움의 여름이 올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때 아마 매미 울음소리가 들렸던 시절을 좀 그리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뭉클하다는 말에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석 이벤트 암호가 자두죠? 2284 쓰시는 카페이님. 아, 텃밭, 마당에 어슬렁거리다 12시가 되면 라디오 앞에 주저앉고 싶습니다. 2시 출근도 가기 싫어요. 라고 하셨어요. 12시부터 2시까지, 2시 출근 준비하려고 이제 나가는 것도 귀찮고, 12시부터 2시까지 북카페가 그냥 온전한 해먹처럼 우리 카페이님 앞에서 계속 흔들렸으면 좋겠네요, 저도. 마음만은,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출근하셔야죠. 정혜정님, 처음 출석 남겨요, 자두! 하시면서, 급성 장염 걸려서 어제 하루 종일 아팠어요. 죽 먹으면서 생방 들어요. 대체로 제 방을 들었는데, 아파서 좋은 점도 있네요. 자두 할수 있어서. 이 출석, 이렇게 지금 고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아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정하시다라는 느낌이 들고, 죽잘 드시고요. 요즘 진짜 장염, 여름철 음식 먹고 탈나는 경우도 많죠. 진짜 잘 가려서 잘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인으로 너무너무 차가운 거 마구, 마구마구 얼음 막 마구 씹어 드시지 마시고요. 어제 보니까 얼음도 그 후보에 많이 있던데, 어느 날 문득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암호로. 3421 쓰시는 우리 윤양숙님. 신 것을 잘 먹지 못해서 자두는 보기만 해도 턱이 뻐근해지지만 적도를 연상케 하는 그 향기만은 정말 유혹적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진짜 어느 꽃 못지않죠. 자두의 그 향기. 그리고 겉에 물론 자두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겉에 그 빨간색 그 겉껍질을 그렇게 까면 그 안에는 노란색 그 과즙 가득한 그 노란 바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향기도 좋고. 김세진님, 게시판에서 커닝하고 자두 출석 체크합니다. 자두 한알 그대로 입 안에 넣고 오물오물 거리다가 심한 툭 하셨는데, 뭔가 이 재미난 동시 동화를 본것 같아요. 그림책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물오물 거리다가 심한 툭 이렇게 뱉어내시는 분들 계시죠? 아, 박진경님, 오늘은 조카 엄정범의 생일 축하해주세요. 아, 생일이군요. 사랑하는 나의 첫 조카, 정범아, 취준생으로 지내느라 고생이다. 이모는 너가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 누구만큼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닌 불공평한 현실 앞에서도 정범이 마음 안에 기쁨과 만족을 찾아내면서 많은 걸 경험하면서 너 자신을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 사랑해, 이모 마음 알지? 와, 이 너무 다정해서 저도 진경님 조카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이모예요 하고 싶을 정도로 다정한 이 축하 메시지 정범님께 잘 전달이 되겠죠. 7107 쓰시는 카페이님. 아침에 수영장에서 지인이 주신 자두를 가방에 두고 잊고 있었는데 오늘 출첵 암호가 자두라는 말에 아, 맞다. 자두 있지? 이 생각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자두도 먹고 출첵도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두. 두꺼운 자두가 없도록, 네, 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범준의 여름밤의 오, 사랑의 멜로디 듣고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가시죠.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네.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향기 나시죠? 자두. 향.
0: 폴폴 납니다.
1: 아, 폴폴 나시죠? 자두, 지금 자두 많이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출석 암호예요. 지금 이주연님은 자두 왔어요. 라고 하셨어요. 자두가 되신 거예요.
0: 저 자두 자주 먹는데, 네. 그, 제가 너무 익은 자두를 좋아해요. 아주 물렁물렁한.
1: 달콤한 거?
0: 무조건 달아야 됩니다. 복숭아도 그렇고.
1: 새콤한 거 말고.
0: 너무 싫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먹으면 너무 무른 걸 사다 보니까 나중에는 꼭 못 먹고 버리는 자두가 생기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조금 새콤함 쪽으로 취향을 옮겨볼까 합니다.
1: 오래 계속 먹기 위해서. 네. 네, 어떠세요? 소연 시인님은
2: 저 자두 너무 좋아하는데 올해는 아직 한 번도 못 먹었어요.
1: 네.
2: 이렇게 소량만 사고 싶은데 그렇게 파는.

0: 이 지금 매미가 있고 매미죠? 매미가?
1: 매미가
0: 어딘가에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데.
2: 네, 누군가의 밀짚 모자에 붙어
0: 그쵸?
2: 있는 거네요.
0: 설마 밀짚 모자일까 싶었는데 지금 보러 나가고 있어요.
1: 아래 희미하게 얼굴
0: 아,
1: 모양의
2: 그러네. 네,
1: 구름인 것
2: 구름인 것
1: 같아요.
2: 같기도 하고. 예.
0: 와, 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 가능한 그쵸? 그림이. 그리고 위에 그 밀짚 모자의 위에 산이잖아요.
1: 네.
0: 산인 이 산도 약간 고깔 모자처럼 또
2: 그런
1: 그러니까요.
0: 모자가 모자를 또 쓰고 있고 이런 느낌.
2: 네.
0: 네.
2: 이 모든 게 그냥 다 초현실적인 여름 풍경 같아 보여요.
1: 네. 제목도
0: 맞아요.
1: 그래서 구름의 여름방학인데 딱 맞는 그림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 축하드립니다. 엽서상 받으신 거. 자, 이 여름의 느낌이 물씬 나는 암호로 시작을 했는데요. 9908 쓰시는 카페이님은 사연 보고 신기해서 여고 동창들을 만나러 대전에 오셨대요.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 중에 출석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다 중에 북카페를 들으시는 거예요?
1: 그런 것
0: 들으시면서
1: 같아요.
0: 같이 출석을 이 반지창을 보시면서 이게 지금 두 공간 좋아하는 두 세계 모두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가지고 사실 사연을 좀 읽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작품들이 또 많습니다. 오늘 어떤 작품을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상혁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것부터 볼게요.
1: 네. 카페인 분들에게도 익숙한 유희경 시인이 산문집을 냈습니다. 출근 인사라고 아주 두껍게 묶인 산문집인데요. 매일매일 출근했던 기록을 남겨서 그걸 책으로 묶은 건데
0: 네.
1: 그중에서 한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0: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내게도 병이 있고 병은 낫기도 하고 재발하기도 하지만 나는 나의 병으로부터 버티려거나 벗어나려 한 적은 없었고 그저 내 쪽으로 바짝 당겨 끌어안았던 게 아니었던가 싶다. 늦은 밤길을 혼자 걸을 때 병이 나를 울려서 한 정거장만 더 걸어가자고 추적추적 걸어갈 때 기댈 곳도 닿을 곳도 없어 중얼거리게 될 때 나의 병은 이름이 없이 어리고 귀하지 그렇게 중얼거리게 될 때 나는 서먹한 나의 병을 온전히 상대하게도 되는 것이다. 나의 병은 빗소리를 참 좋아한다. 오늘은 비가 내리고 온몸이 빗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아, 이게 내 온몸이구나. 참 투명하게. 그렇게 믿게도 된다. 화가 날 때 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교적 최근에 발견한 방법인데요. 이거 꽤나 유용합니다. 화가 나지 않거나 누그러지는 방향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 그런 것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일단 포스가 남달라집니다. 상상해보세요. 화가 난 채 시집을 읽고 있는 사람. 무섭죠? 무엇보다 마음의 거리두기가 적절해집니다. 주제하다시피 시라는 것은 어쩐지 화가 나 있잖아요. 그것이 제 아무리 서정시라도. 믿지 못하겠다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서정적인 시집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는 화가 어리어 있습니다. 뾰족해진 마음으로 뾰족한 시를 만져보다 보면 이게 뭐지 싶다가 다 소용없다. 일종의 체념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체념은 순한 마음을 불러오고 이내 촉촉한 상태가 되곤 하지요.

0: 데이먼스 이어의 언타이틀드 08 띄워드렸습니다. 핀드에서 펴낸 유희경 시인의 산문집 출근 인사에 담긴 글, 화가 날때 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부 만나봤습니다. 아, 재미난데요?
1: 네, 아, 제가 실제로 유희경 시인을 만나면 생각보다 밝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희경 시인, 특히 글을 쓴다고 생각할 때 제가 유희경 시인에 갖는 어떤 선입견 같은 거는 되게 진지한 사람이어가지고 처음에 이거 낭독할 때톤 조절을 잘못해서 뭔가 엄청 진지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읽을 때는 한톤 높여서 좀 발랄하게 읽어봤는데 그게 또 읽고 나니까 분위기에 잘 맞아서 좋았습니다.
0: 이 시인분들이 낭독하실 때첫 이런 것들,
1: 네네.
0: 속도 이런 거다 고려하셔서 하신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러니까요. 자, 지금 재미나게 다가왔어요. 이 얘기들이
1: 네.
0: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선 지금 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1: 네. 이 병이라는 게 어떤 병일지 말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단과 제목을 보면, 화가 날때 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두 번째 문단부터 나오거든요, 후반부.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읽으면, 아, 이 병이 화병인가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아, 화가 날때 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재밌었던 부분은, 그래, 화가 나면 왜 시를 읽어야 하지라고 이제 궁금증을 풀어주는 부분이 결국은 상상해 보세요. 무엇보다 화가 난채 시집을 읽고 있는 사람 무섭다. 포스가
0: 그쵸.
1: 남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되게 재밌고, 두 번째 또 시라는 것은 모두 화가 나 있어서 화난 상태에서 화난 걸 보면 에이, 이게 다 뭐지 싶다. 근데 이게 슬플 때 슬픈 노래 듣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시집을 읽는 것을 시인이 권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0: 여기 보면 진짜 아주 세상 서정적인 시집을 펼쳐봐도 그 안에 화가 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이 내용들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2: 아, 저도 최근에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고요. 책으로 묶여지기 전에도 SNS 상에 그 위트앤시니콜 계정에서 매일 아침 조금 시간대는 서로 달랐지만 긴 글에 그 출근 인사 글이 올라올 때면 그 글을 읽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누군가가 뭔가 마치 제가 상사고요. 누군가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뭐 대표님 뭐 이러면서 조잘조잘 시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느낌? 그런 뭔가 아뢰임을 받는 그 묘한 내가 귀해지는 느낌, 그런
0: 그쵸.
2: 느낌을 받았어요.
0: 독자가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2: 그쵸.
0: 너무 좋죠.
2: 예, 많은 독자들이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글들이 묶여서 책으로 나왔으면 하고 바랬던 독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0: 맞아요.
2: 그래서 지금 너무 인기리에 사람들에게 이제 퍼지고 있는데, 이 글에서도 특히 저는 질병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나는 서먹한 나의 병을 온전히 상대하게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병이 주로 사실 지나가는 병도 있을 수 있지만 평생 좀
0: 그렇죠.
2: 들쭉날쭉 하면서 안고 가는 병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걸 대하는 자세라든가 이렇게 뽐내지 않으면서도 엄청 지혜로운 말들이 곳곳에 너무 많은 거예요. 화날 때 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의 근본이 뭐냐, 이런 것 너무 잘 짚은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0: 그러네요.
2: 이 세상이 엄청 만족스럽고 이 세상이 행복하게만 보인다면 누가 시를 읽고 쓰겠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들, 거기서 어떤 결여를 보고 결핍을 보는 사람들이 시를 좋아하고 읽는 거니까. 근데 시는 되게 그걸 아름답게 표현하잖아요. 그
0: 그쵸.
2: 화조차도. 그러니까 화날 때 시를 읽는 건 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화날 때 시를 쓴 적은 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에도 많이 이제 알게 된 것이, 시집 안에 슬픔이 담겨 있다. 슬픔이 얼마나 귀한 건가. 슬픔과 시의 관계는 조금 알것
2: 그렇죠.
0: 같아요.
2: 근데 화와
0: 화로는 이거 좀또
2: 그렇죠.
0: 다른 장르처럼 느껴져서 재밌었어요.
2: 예, 그 분노, 분노라는 것도 이제 여러 지수가 있을 수 있고 분노 표출 방식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 서정시 포함 모든 시는 그냥 분노의 에너지로 첫 줄을 연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겠네요.
1: 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서정적인 주체의 태도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자연과의 합일, 욕망이라고 한다면 그 합일이 안 되니까 또 시가 나오는 거거든요.
0: 갑자기 네. 말만 들어도 화나요. 네.
2: 그리고 자연과의 합일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실망에서 등을 돌릴 때 발견하기가 그렇죠. 또 더 쉽잖아요. 그런 맞아요. 식으로 생각하면 아마 옛날 선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0: 아, 이 시라는 장르가 되게 매력적으로 더 다가오기도 네. 하고 이 마지막 읽어주신 부분 그 구절도 보면 그와 같은 체념은 일종의 체념을 하게 되는데 체념이 순한 마음을 불러오고 이내 촉촉한 상태가 되게 만든다. 이 촉촉함이 너무 또 재미난 표현처럼 다가왔어요.
1: 네. 네. 네, 화가 화와 부딪혀서 내 화는 무엇이고 저 화는 대체 무엇인가. 네. 아, 세상은 화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 느껴진 네. 체념 같은 게 있거든요. 그쵸. 어차피 이렇다라는.
0: 그러다 보면 이제 촉촉한 상태가 되곤 하죠.
2: 네, 약간 결로처럼 촉촉한 것 같아요.
0: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출근 인사 산문집 안에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1: 네, 가득합니다.
0: 네, 우리 옥상달빛의 희한한 시대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세상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또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는다는 건요. 아마도 그건 가족을 만들고 든든한 사회 울타리 안에서 한 대 어울려 살아간다는 걸 텐데요. 충청남도 천안시에선 이런 삶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인구 교육 교사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총 40개 학교 5천 명의 학생을 만나 다양한 가족 형태와 양성 평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꿈꾸게 되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화날 때 시를 읽으시라 이렇게 지금 유희경 시인이 최근 출간한 이 산문집 출근 인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들으시고 많은 카페인들이 지금 사연을 주고 계십니다. 신수아님 사연 볼까요?
1: 화날 때 시를 읽으면 시가 말하죠. 그래, 너 잘 왔다. 다른 데 가서 말해봐야 너만 이상해지는 거 겪어봐서 알잖아. 마음에 안 드는 문장 있으면 바꾸면서 화를 푸는 오래된 습관. 책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아무 말 없이 아는 화, 모르는 화를 다 받아주었답니다.
0: 이 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 너 잘 왔다.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말해봐야 너만 이상해지는 거 겪어봐서 알잖아.
1: 네.
0: 놀라운데요?
1: 시를 읽으면 그런 생각 들죠. 아, 이 시인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이런 느낌. 모든 것에 화를 내고 있네.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서 네.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읽으면.
0: 만약에 화난 마음을 이제 어떤 시와 만나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여기 추천 시집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어떤 시든 화난 마음을 이제 담기에는 좋은 거죠?
1: 네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0: 어떤 시든.
1: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연 시인님 시 읽어볼 때도 네. 그렇고, 조용한 시인들도 누가 있을까요? 느낌이 조용한 시인. 근데 뭐 이장욱 시인의 시를 읽어도 그게 화를 거쳐온 사람의 그 느낌이 나거든요. 화를 잘 건너와서 네. 지금은 당장은 화가 안 나지만 상당히 잘 누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좋습니다. 읽으면.
0: 그 시가 탄생하기까지 거쳐온 시간까지 네, 네. 다 읽히는 거죠?
2: 그렇죠. 네. 그 신수아님 말씀 듣고 생각난 건데 황인숙 시인의 시 중에 강이라는 시가 있어요.
0: 네.
2: 그러니까 강에 가서 화풀이를 하라고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런 시인데 네. 강에서 강 앞에서 만나면 서로 아는 척하지 말자 이런
0: 너무 많이 강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아는 척하지 말고
2: 그러니까 그 강 역할이 시가 해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신수아님 말씀 들으니까 번뜩 나네요.
0: 그러네요. 아니 유희경 시인은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두 분 시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 안에 화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1: 근데 유희경 시인 같은 경우는 화가 많아서 아마 그걸 더 잘 느꼈을 거예요. 저는
0: 네. 동의할 수 있는 걸까요? 네,
1: 학생 시집을 봐도 화도 느껴지지만 또 다른 부분도 느껴지는 게 많기 때문에 화가 먼저 느껴지진 않고 덮으면 네. 아, 이 시인 참 화가 많네 이렇게 느껴지는 정도인데 유희경 시인은 스스로가 좀 화가 많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마 더 빠르게 도착했을 네. 것이다. 8442 쓰시는 카페인님 이게 뭐야 할머니입니다. 1년 전에 시인님들이 소개해 주신 시 우리 쌍둥이 손자 태어 한 걸 축하해 주셨죠. 그 아가들이 내일이면 딱 첫 1년 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내일이지만 시인님들 축하받고 싶어서 문자 드려요. 도후 그리고 유담이 이름 불러주실 거죠? 네. 오. 예, 기억나시죠?
1: 네. 네 기억납니다. 네.
0: 도후와 유담이 이제 첫 1년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2: 네.
1: 와. 너무 축하합니다.
0: 진짜.
2: 네, 도후야 유담아 생일 축하해.
0: 축하해.
1: 도우야 유담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0: 네. 우리 왠지 도우와 유담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 굉장히 급속으로 우리 어려지는 기분 들지
1: 그러니까요.
0: 않아요?
1: 그렇죠.
0: 네. 네. 도우와 유담의 친구인 것처럼.
1: 친구 이름 부르는 것 같아서 정말로.
0: 네. 그러니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2: 네. 지난 주가 저에게는 개간지 여름호를 읽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네. 그때 자음과 몸 여름호에서 신인 등단작 중에 아주 마음에 드는 시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 누구야 하면서 눈이 번쩍 뜨였고 그중에 좀 가장 좋은 시라기보다 그냥 가장 짧은 시를 좀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0: 네, 방송에서도 소개해야 되니까.
2: 네,
0: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시일지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우리 집에서 한 사람이 울다 갔다. 그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울었다. 침대에서 울고 주방에서 울고 욕조에 구겨져 울었다. 눈물이 어찌나 많은지 바닥이 흥건할 정도였다. 옆구리에 갑티슈를 끼고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티슈를 아무렇게나 구겨버리며 구석구석 울었다. 사이렌처럼 울고 매미처럼 울었다. 집들이 선물로 받은 고급 갑티슈 10통이 거덜날 때까지 울음은 멎지 않았다. 그만 가줄래? 더 크게 울며 버티는 그를 엘리베이터에 밀어놓고 닫힌 버튼을 눌렀다. 통곡 소리가 층간을 울리며 멀어져 갔다. 실내에 정막이 감돌았다. 바닥은 축축했지만 여기저기 널려 있던 티슈 뭉치가 보이지 않았다. 침대 위에 먹구름이 떠 있었다. 먹구름은 울먹였다. 금방이라도 비를 내릴 것 같았다. 거칠게 팔을 휘둘렀다. 먹구름은 유연하게 형태를 바꾸고 있었다. 빗방울을 흘리며 웃기 시작했다. 킥킥, 킥킥킥킥. 온 집안을 휘젓는 울음소리, 웃음소리, 흑흑, 킥킥, 흑흑흑, 킥킥킥킥. 흩어지면서 웃고 뭉치면서 울었다. 저 미친 구름. 돌돌들. 세탁기가 돌아간다. 거품을 일으키고 통 속으로. 통 속에서 웃음소리와 통곡소리가 엎치락뒤치락 돌고 있다. 덮이고 덮으며 뒤섞여 간다. 들들 들들들들. 차츰 소리가 잦아든다. 베란다에 빨래를 넣는다. 창밖은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

0: 개간 자음과 모음 2026년 여름호에 실린 공도희 시인의 시 울다 간 사람 낭독으로 만났습니다. 이어서 선우정화가 부른 비 온다 띄워드렸어요. 아, 시가 너무 재밌습니다.
1: 그죠.
0: 네.
1: 되게 탄탄하게 쓰여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이렇게 이걸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엄청 현실에 대한 디테일이 높은데, 현실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가 어디든 갈수 있다는
0: 그렇죠.
1: 여지가 되게 돋보이는 그런 시였고요. 이 시도 읽을 때마다 저는 다르게 해석되더라고요. 지금은 어쩐지 마지막에 선우정아의 시, 그 노래까지 붙으니까
0: 네.
1: 이거는 어쩐지, 기후를 어떤 감정과 이렇게 넘나들면서 쓴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론 들기도 하고요.
0: 네.
1: 혹은 뭐 누군가에겐 슬픔, 뭐 울음 이런 것을 달래고, 뭔가 관리하는 그런 태도 같은 것으로도 읽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0: 읽을 때마다 시가 달라진다, 그 느낌이. 이게 참
1: 재밌는
0: 신기한 것
1: 일이죠.
0: 같아요. 예. 새삼스럽게 좀 신기하게 다가와요.
1: 예, 그게 시가 약간 불친절하니까 얻을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뻔히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상혁 씨님은 어떠셨나요?
2: 그 탄탄하면서 자유롭다고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 기댈 곳이 많고 내 이야기를 담을 곳이 많은 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0: 네.
2: 읽을 때마다 해석이 자유로운데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정확하게 쓰니까 오히려 더 느낌이 더 내가 아 뭔가 속고 있다 이런 느낌이 없이 내 이야기를 마음껏 넣어볼 수 있는 그래서 정확한데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0: 맞아요. 네.
2: 그래서 너무 좋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시작하는 시들이 보통 있는데 요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설정을 하는 제 생각으로는 설정을 하는 거는 다 누구나 시인들이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0: 네.
2: 예를 들면 여기서는 우리 집에서 한 사람이 울고 갔다라고 설정을
0: 그쵸.
2: 하고 규정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요런 게잘 끌어가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0: 맞아요.
2: 설정을
0: 네.
2: 하더라도 너무 무리수를 두거나 아니면 모호하게 끝나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0: 네.
2: 있는데 너무 정확하고 선명한데도 이걸 읽을 때마다 아까 음악에 따라서도 내가 듣고 있는 음악, 내 상황에 따라서도 대단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만한 부분이 많아서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0: 그렇죠. 지금 이 정은숙 님이요. 좀 전에 세탁 후 자연 건조할 옷까지 널고 일부는 건조기를 돌리는 중인데, 소현 씨님 낭독 식기와 이 건조기 돌아가는 소리가 오버랩되는 재미난 효과음 같이 연결고리가 지금 선우정화님 노래까지 좋네요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세탁기가 등장하고 이러니까요. 이 얘기들이 세탁기가 돌아가고 통 속에서 웃음소리와 통곡 소리가 막 이렇게 돌고 이런 과정까지 가니까 아마 은숙님은 이게 어디까지가 시고 어디까지가 지금 나의 일상인지가 뒤엉킨 느낌 받으셨을 것 같아요.
2: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그 세탁기 부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저라면 어떻게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0: 네.
2: 저였으면 저 미친 구름에서 끝내고 되게 시가 우울하게 끝났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 마지막에 세탁기 때문에 한발더 나아간 느낌이 있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탁기 느낌이 오히려 되게 짧은데도

0: 되게 마지막에 읽었을 때는 머릿속에 많이 남는 이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발랄하면서도 우울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시작이 우리 집에서 한 사람이 울다 갔다.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울어요, 이분은. 이게 만약에 남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집이고 그 울다 간 그가 전혀 다른 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읽는다면, 침대에서 울고 주방, 욕조에 구겨져 울고 우리 집들이 선물 받은 고급 갑티슈 10통 다 쓰고 막 이러는 존재인데,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밀어넣고 버튼을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2: 그렇죠.
1: 이게 만약에 그 정말 유형의
2: 누군가,
1: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떤 다른 기분일 수도 있고
2: 그렇죠.
1: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 장면을 무한 반복해서 읽게
2: 그렇죠.
1: 돼요.
2: 이 장면을 자기의 울음을 자기가 떼어내는 과정처럼도
1: 맞아요.
2: 보일 수 있기도
1: 그렇게
2: 하고.
1: 그게 좀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2: 그렇죠.
1: 남의 집에 가서. 근데 재밌습니다. 이 발상이.
2: 그렇죠. 여기서 사실 남이어도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이 정도로는 이기적이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1: 그쵸.
2: 네.
1: 맞아요. 그래서 흥미로웠어요. 그 통곡 소리가 층간을 울리며 멀어져 갔다 이런 부분에서
0: 그러니까요.
1: 웃음이 나지 않을
0: 저도
1: 수가.
0: 처음에 읽을 때는 우선은 내 마음의 슬픔을 몰아내는 걸로 읽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슬픔을 몰아내면, 이제 억지로 몰아냈으니까 웃다 울다 하게 되잖아요.
1: 그쵸.
0: 그럼 더 미칠 노릇이게 되겠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 몰아낸 걸 후회하나 싶었는데, 또 마지막에 세탁기로 한번더 반전을 주고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 같은 시였습니다.
1: 유영주님은 이렇게 깜찍한 상상을 할 수가. 침대 위 감정 요정 같은 먹구름 캐릭터 너무 귀여워요.
2: 네.
1: 여기 지금 진짜 보이잖아요. 온 집안을 휘저는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흑흑킥킥 이러는데 흩어지면서 웃고 뭉치면서 울었다. 저이 부분도 재밌었어요.
2: 네.
1: 흩어지면서는 웃고 뭉치면서는
2: 뭉치면서 울고.
1: 우는구나.
2: 이게 물질로 상상했을 때 이게 뭉쳐져야 이제 구름도 오고 비도 오고 선우정아
1: 그렇죠.
2: 노래도 이어질 수 있고.
1: 네, 그러네요.
2: 네.
1: 물질로 상상해도 그런데 이게 뭔가 그냥 우리 기분으로 상상해도
2: 그쵸.
1: 웃는 건좀 흩어지는 쪽에 가까운가?
2: 맞아요.
1: 그리고 눈물은 좀더 뭉쳐지는 쪽에 가깝나? 이렇게까지 막 생각하게 되는.
2: 너무 과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이 표현은.
0: 저는 이름도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그 필명인지 본명인지 모르겠는데,
2: 공도인.
0: 너무 어울린다, 시랑.
1: 그쵸.
0: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1: 뭔가 시인의 이름 같은 느낌. 자,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시스 엘튼 존이 함께한 곡 런투 프라이 들려드릴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1: 네, 고명재 시인이 두 번째 시집을 냈습니다. 어깨 머리를 기대던 시절이라는 시집인데요.
0: 네.
1: 거기서 한 편을 가져와 봤는데 제목이 호떡이에요. 제가 호떡 좋아하거든요.
0: 저도요. 네. 호떡.
1: 저는 그리고 정통파여서 그 통통한 호떡 있잖아요.
0: 네.
1: 그 이렇게 하얗고 부풀어 오른 호떡 그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꿀뚝뚝 떨어지는 호떡 좋아하거든요.
0: 저도. 네. 그냥 진짜 예전 호떡.
2: 네. 네. 오리지널.
0: 오리지널.
1: 여기서 네. 여기서 말하는 호떡이 바로 그 호떡인데 마지막 부분에 약간 재밌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우라는 글자 있잖아요.
0: 네.
1: 그걸 뒤집어 보면 호떡 같다라는 아이디어로 끝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떡 그거 쇠 그거 누름틀 있잖아요.
0: 네.
1: 그걸로 동그란 호떡을 꾹 누르는 그 모습이 우를 뒤집어 놓으면 글자를 그런 느낌이다. 라는
0: 아, 졌다. 진짜 호떡 네.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글자를 뒤집어서 호떡 그 누름이 그거랑 닮았다고.
1: 네. 네, 이제 전체적으로는 할머니 얘기여서 같이 좀 들어보면 공감할 내용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0: 좋습니다. 낭독 듣고 가시죠.

호떡 고명제. 반죽과 황설탕 그리고 계피, 여기에 압력만 있어도 얼굴은 튀어나온다. 엄마 가게 간판 떼고 집을 경매에 넘기고 친구들에게 전학 간다고 손을 흔들었을 때 할머니는 내 손을 말아쥐더니 단호하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걱정 마라. 내가 평생 친구가 돼줄게. 네가 클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을게. 호떡의 맛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데 있다. 나는 엄마가 보고플 때 당신을 보았고 당신은 딸 대신에 내 얼굴을 보았다. 우리 가운데 눈부신 결정이 있어서 씨름처럼 붙어 살던 시절이었다. 얼마 전에는 대구 문학관에 갔다가 오래된 호떡집을 보았다. 그곳은 늙음하게 연애하는 어르신들이 손을 잡고 설탕물을 흘리는 곳인데 반죽 사이로 압착된 설탕이 자클거리며 도망갈 곳도 없이 달게 타고 있었다. 나는 호떡 먹는 할머니를 슬쩍 보았다. 아무리 봐도 내 친구를 닮은 것인데 지킬 거 다 지키고 아직 팔팔한 그대가 연애하는 미래를

들여다보았다. 무지막지하게 둥그런 얼굴이 갖고 싶었다. 그래서 한여름에 호떡을 사게 된 것이다. 땀을 뻘뻘 흘리며 어르신들과 입천장이 벗겨지도록 훌훌 먹었다. 완주라는 게 그렇다. 뜨거운 줄도 모르고 눈앞이 끝이니 일단 닿고 보는 것. 내가 성인이 되자마자 당신은 쓰러져 오래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조용히 창가에서 내 얼굴을 보더니 우리는 친구지? 하고 웃으며 물었다. 손등 위에 손등을 포개주었다. 엄지로 내 볼을 닦아주었다. 그게 내 마지막 인장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약속했고 지켰고 사랑했다. 우리의 우는 뒤집어 보면 호떡 같다. 누르기 직전에 부드럽고 몽실몽실한.

0: 루시드 폴이 부른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라 듣고 왔습니다. 난다에서 펴낸 고명재 시인의 시집,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에 담긴 시 호떡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지금 진수정님이 너클 때까지 죽지 않을게 이 구절 듣는 순간 눈물이 훅 떨어지셨다고
1: 네.
0: 네 하셨고요. 지금 4392스승 카페님 그꿀 호떡이 먹고 싶다가 호떡이 슬퍼집니다.
1: 네.
0: 네.
1: 제가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건것 같아요. 아까 울다 간 사람처럼 재밌는 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완전히 결이 다른 시에서도 저는
0: 네.
1: 비슷한 어떤 읽고 나서 아, 좋다라는 감정을 느끼거든요. 너무 다른 어떤 시들이 비슷한 감동을 주는 거, 그게 너무 좋고,
0: 그러네요.
1: 호떡을 먹을 때마다 이 우자가 생각날 것 같아요. 우를
0: 맞아요.
1: 거꾸로 뒤집어 둔, 그리고 국을 꾹 누를 때그 몽실몽실한 느낌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았던 거는 그 완주라는 어떤 개념이에요. 어떻게
0: 네.
1: 말하냐면, 입천장이 벗겨지도록 훌훌 먹는데 그 뒤에 완주, 완주한다 할때 완주인데, 완주라는 게 그렇다. 뜨거운 줄도 모르고 눈앞이 끝이니 일단 닫고 보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목표가 보이고
0: 네.
1: 완주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막 달리는 거죠. 무리하는 상황에서도. 근데 여기 호떡 먹을 때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한 입을 딱 깨물어서 삼키고 싶으니까
0: 네.
1: 이게 분명히 뜨거울 걸 알면서도 그냥 꽉 씹어버린단 말이죠.
0: 아.
1: 이걸 완성하려고 이 맛을.
0: 그쵸.
1: 그런 거가 생각나면서 또이 할머니에게 완주는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아이가 클 때까지 죽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랑 같이 읽으면 참 절묘하다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0: 뭉클해요. 지금 최윤경 님도, 호떡, 냉동실에 있던가? 먹고 싶다. 이게 쩝쩝거리다가, 우린 친구지? 이 구절에서 울컥합니다.
1: 네.
0: 하셨고요. 6876 님, 지금 사연
1: 네,
0: 보세요.
1: 방심했다가 마음을 데였어요.
0: 그러니까. 지금, 와, 호떡! 이러고 있다가, 저는, 한여름에 호떡? 왜 호떡일까? 했는데, 이제 여기 한여름에 호떡이 딱 나오잖아요. 한여름에
1: 그렇죠.
0: 호떡을 먹는 그 마음이 나오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시를 보고.
1: 네,
0: 어떠셨어요?
1: 고명재 시인의 그 약간 특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방심했다가 마음을 데이는 요쪽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할머니 이야기를 정말 정말 잘하고 싶어 한 어떤 시인이 할머니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은 대뜸하지 않고 잘 감싸서 할까 하면서 호떡에 이 밀가루 반죽처럼 호떡 얘기를 겉으로 한번 싹 감싸
0: 그쵸.
1: 앉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요런 티나지 않는 요런 기술들이 이 시를 우리가 방심하다 되게 만드는 거죠. 딱
0: 맞아요.
1: 호떡의 원리랑 너무 똑같은 시를 쓰시는 것 같아요. 고명재 시인은 그 안쪽엔 아주 뜨겁고 달달하고 그리고 향긋한 계피향이 있는 그런 그리고 막 견과류도 아삭아삭하고 고소한
0: 네.
1: 그런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고요.
0: 그쵸.
1: 그런 형태로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 요 기술들을 제가 감탄하면서 보느라고 어쨌든 저는 데이지는 않았는데
0: 네.
1: 감탄하면서 보느라고 그런데 이 할머니랑 호떡의 물성이랑 아직 그 익기 전에 이렇게 네.
0: 이 우르 누르기 전에 네. 지금 부드럽고
1: 네.
0: 몽실몽실하고
1: 그쵸.
0: 둥근
1: 기름 위에
0: 뭔가.
1: 딱 놓기 전에
0: 맞아요.
1: 그 반죽 덩어리랑 할머니라는 분의 그 어떤 사랑 태도랑 너무 닮아서, 물성이 너무 닮아서 좀 깜짝 놀랐어요.
0: 여기 보면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반죽 사이로 압착된 설탕이 자글거리며 도망갈 곳도 없이 달게 타고 있었다. 도망갈 곳도 없이 진짜 그 거기서 달게 타고 있는 어떤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막 바글바글하게 있는 그 마음들 이런 것들도 막 생각이 나고.
1: 네. 음식, 아까 특허라고 소현 시인이 말씀하셨는데, 특허가 맞는 것 같은 게, 지난 시집에서도 가장 아름다웠던 시 중에 하나가, 그 화자가 엄마랑, 식당하는 엄마를 납치처럼 해서 차에 태우고, 콩국수 가게에 가서 콩국수 먹는 장면이었거든요.
0: 네.
1: 거기서 그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사주니까 좋지만, 나도 너처럼, 나도 너처럼,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나도 너처럼 우리 엄마랑 콩국수 먹고 싶다. 이

0: 장면을 슬쩍 끼워 넣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시에서 아름다운 시들이 많지만 시집에 또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가 이 호떡이어서 이 먹을 거를 좀 중심으로 잘 읽어보시면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진짜. 지금 조지현님, 회사 모니터 보면서 눈물이 왈칵 고여서 지금 혼났네요. 회사 모니터 앞에 있는데 지금 눈물이 터졌어요. 김영기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 네, 가슴 뭉클했습니다. 얼마 전제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호떡이 자기 인생 푸드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예전에 시장에 가게 되면 엄마 손을 꼭 잡고 시장을 따라가는 조건으로 호떡을 사주곤 했죠. 호떡 한입 베어 물면 뜨거운 설탕이 입술 주위로 흘러내려 입술을 데이곤 했죠.
1: 맞아요.
0: 네,
1: 네, 그
0: 맞습니다.
1: 느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2: 그렇죠, 맞아요.
1: 919에 있으시는 카페인님은 지난주 도서전에서 고명재 시인 시집 사고 친필 사인도 받았는데 이 시집이 무리한 시인들이 또 소개를 해주시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해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예, 따끈따끈한 시집이죠.
0: 네.
1: 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석의 혼자 남은 밤 듣고 마지막 작품도 만나러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작품 볼게요.
1: 네, 문보영 시인이 아무튼 전화 영어라는 산문집을 출간을 했는데요. 이 아무튼 시리즈 뭐 우리 카페인 분들도 다잘 아실 텐데 이제 아무튼 전화 영어라는 책을 봤을 때 문보영 시인이 꼭 써야 하는 그런
0: 그렇죠.
1: 작품이라
0: 네.
1: 약간 그 생각이 있었고 되게 재밌겠다 하면서 읽었는데 전화 영어 이야기만 한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문보영 시인이 자기 전화 영어를 해주는 선생님들을
0: 네.
1: 다 자주 바뀌니까 수잔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수잔들의 그 인생이 좀 담겨져 있어요. 그 필리핀에서 주로 뭐 투잡을 뛰는
0: 네.
1: 이제 여성들이 많은데 그 계층의 이제 여성들의 삶을 당연히 엿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 이야기가 빼곡하게 좀 배후에 있는 거가 의외의 수학이었고, 그리고 그 영어, 특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쓰는 행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거의 이책 속에 담겨 있어서 저는,
0: 네.
1: 아, 뭐, 마치 누군가의 유학 생활을 훔쳐보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 지루한 줄 모르고, 금방 다 읽었는데 그
0: 네.
1: 중에서 영어가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좀 재미있는 구절을 찾아서 영어가 나오는 구절도 여기서 제가 또 영어로 읽어야 되잖아요.
0: 영어란 우리에게 그런 것이잖아요.
1: 그쵸?
0: 이왕이면 피하고 싶은. 네.
1: 네.
0: 근데 이 문보영 시인이 그때 그 아이오와 체류하시면서 그 아이오와에서 겪었던 시간을 다룬 그 산문집도 북카페 초대석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1: 네네네.
0: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1: 그니까요.
0: 네. 그 전망 없는 작가들의 모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면 방에
1: 응.
0: 뷰가 좋지 않은
1: 예.
0: 그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책을 마무리한 다음에 또 유학을 가셔가지고,
1: 네.
0: 그쵸. 이 계속 영어를 써야 하는 상황 속에 계셨는데, 그 기록이 다 여기 있다고 하니까,
1: 그쵸.
0: 너무 궁금해요.
1: 생각보다 전화 영어를 아주 성실하게 한건 아니더라고요. 빼먹을 땐 빼먹고.
0: 아, 한 10년 하셨다고 들었던 것
1: 네,
0: 같은데.
1: 그 빼먹을 때 빼먹고 몇 달씩 쉬기도 하고 했다는 그게 저한테는 아, 그래도 문보영도 사람이구나
0: 인간적이다. 네.
1: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0: 그럼 어떤 부분을 골라 오셨는지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한국인과의 만남을 피했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일기도 시도 영어로 썼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고름이 터지듯 한국어로 일기를 쓰고 있었다. 햄버거와 피자 같은 기름진 음식만 먹다가 국밥에 깍두기를 먹는 기분이었다. 시는 영어로 써도 일기는 한국어로 써야 하는구나. 조그마한 깨달음. 밤 12시 나무와 밤 산책을 하다가 집 건너편에 있는 교회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나무는 내게 한인마트에서 사온 매운 새우깡을 건넸다. 최근에 차를 구매한 나무는 아시안마트와 한국 빵집을 돌아다니며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한국 식료품과 생필품을 공수해준다. 내 새가 매운 새우깡의 준말이라는 것도 나무 덕에 알게 되었다. 유학 초반에는 적응을 위해 나무와 영어로 대화하곤 했다. 그런데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한국인 친구와 영어로 대화하는 건 뭐랄까? 방귀를 끼고 모른 척하는 느낌이랄까? 그 뒤로는 쭉 한국어로 대화한다. 난 일주일에 한국어를 써야 하는 정해진 양이 있는데 꼭 그걸 꼭 채워야 해. 나무가 말했다. 해외에서 생활할 때는 일정량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어로 글을 써야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영어로만 소통하면 그 수준의 세상에 갇히게 된다.

0: 랭페라트리스의 아노말리 블레 띄워드렸습니다. 위고에서 펴낸 문보영 시인의 산문집 아무튼 전화 영어의 한 부분 만나봤습니다. 와, 이 비유가 카페인분들 많이
1: 방귀.
0: 밑줄긋으셨는데요. 네, 한국인 친구와 영어로 대화하는 건 뭐랄까 방귀를 뀌고 모른 척하는 느낌이랄까?
1: 네, 너무 무슨 말인지 알것 같죠.
0: 네. 그리고 그 어느새 고름 터지듯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그 보면
1: 맞아요.
0: 햄버거, 피자 이런 거 먹다가 국밥에 깍두기 먹는 기분이었다. 본능적으로 이게 흘러왔다는 거잖아요.
1: 네. 그리고 한국어로 글을 써야지만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자기 나이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영어를 쓰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자기를 좀 멀리

0: 멀리 두고 자기 나이에 보다 한참 어린 수준의
1: 네.
0: 그런 언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1: 그쵸.
0: 견뎠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1: 우리 지금 음악 나가는 사이에도, 진짜 멋있다.
0: 그죠?
1: 문보영 시인의 최근 몇년 행보에 대해서 그
0: 네.
1: 모험을 떠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0: 네네,
1: 보면.
0: 맞아요.
1: 나의 이곳을 두고,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또 유학을 가서 새로운
0: 네.
1: 언어로 시를 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놀랍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2: 네, 보통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행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고 또 여러 환경이 있잖아요. 뭐
1: 그쵸.
2: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어서 거기에다 오히려 좀 탓을 하면서 안 가죠, 그냥. 이유를
1: 맞아요.
2: 만들어서.
1: 네.
2: 이렇게 갈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여기 보면 한국어 사용량이 있다. 주몇 시간이라도 한국어 사용량이 있다. 일주일에 꼭 채워야 되는 이라고 나오는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국어를 나를 잃지 않기 위해.
2: 이거는 그래도 문보영 시인이 어느 정도는 영어를 조금 할수 있고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저도
1: 네.
2: 이런 상황이라면 너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기초적인 수준의 문장만 써야 되잖아요. 우선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는.
1: 그쵸.
2: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국어로 해야 되는 그 말의 총량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1: 근데 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영어를 만약에 특히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로 가서 영어를 영어권 나라에서 배우게 될 때는 아예 한국어로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0: 그쵸.
1: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글들을 많이 보다가 여기 보니까 한국어 총량,
2: 네.
1: 국밥에 깍두기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너무 공감이 되고.
2: 네, 저는 처음에 그 아주 어릴 때 2년 동안 캐나다에 있었을 때 아예
1: 네.
2: 영어를 못하는 상태였다 보니까 거기 한국어를 하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1: 네.
2: 서로 한국어를 할줄 안다는 거 알는데도 그 선생님 내가 너무 곤란해서 영어를 좀안 해줬으면 할 때도 절대 한국말로 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처음 배우는
1: 네.
2: 분들에게는 절대로 한국말을 할줄 알아도 상대가 안 해주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문보영 시인 같은 경우에는 좀 한국어를 할 필요성을 오히려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1: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소설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모국어로, 꼭 얘기하고 싶은 표현, 그리고, 예, 외국어로 또 얘기하는 표현을 구분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2: 네. 저는 예전에 황인찬 시에서 그냥 다 한국어로 쭉 쓰다가 마지막에 It's dark라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 딱 나오거든요.
0: 네.
2: 그
0: 예, 그
2: 부분은, 네.
0: 데뷔작이었던 것 같아요.
2: 그냥, 아, 이 부분은 괜히 영어로 쓴게 아니라 엄청 잘 썼다라고 느껴지는 적거든요.
1: 그
2: 그래서,
1: 언어여야
2: 예.
1: 하는 게 있는 거죠.
2: 질감이 되게 달라서 그걸 또 구분하는데도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건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진짜. 얼마 전에 조혜진 소설가의 소설로 우리 또 북값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세이? 거기에는 보면 그 제일 조선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본어밖에 못하는 상황에서도 또 미안해요는 꼭또 모국어로 해야 되는, 뭐 그런 구절들이 나온단
0: 네.
1: 말이에요. 예. 네. 이게 좀 재미난 것 같아요.
0: 그쵸, 맞아요.
1: 이 질감을 또 찾아보는 게. 오늘 이렇게 네 편의 작품 만나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8주간 이어지는 거죠. 우리 예고 드렸던 것처럼 무리하는 여름방학 특집이 이어집니다. 다음 주는 일단 3, 1930년대의 숨은 시들부터 만나는 거죠.
2: 제가 약간 쫄라서
1: 네.
2: 숨은 시인까지는 좀 그렇고,
1: 숨은 시.
2: 숨은 시로 좀 했으면 좋겠다.
1: 그렇죠. 우리가 아는 익숙한 시인이지만 그 시에 이런 시가 있었구나 모를 수도 있잖아요.
0: 저희도 그걸 찾느라 좀 즐거울 것 같기도 해요.
1: 네.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8주간의 무리하는 여름방학 특집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크리스티안 리브의 달링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년이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책방에서 파는 것? 당연히 책이죠. 그런데 우리 책방은 책 말고 다른 것도 팔아요.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얼마 전 여행책 만들기 클래스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공동 작업을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오롯이 자기만의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멋진 샘플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정식 출판돼서 지금 우리 책방 1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쓰고 그린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어린이.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벌써 궁금해집니다.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동네 책방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작품이요. 이 시의 시장님 반대로 급작스레 취소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연극 바스보드는 동아프리카에서 프랑스로 건너온 한 난민 청년이 체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려낸 작품인데요. 망명, 정체성,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답니다. 카스트르시의 시장은 이 작품 내용이 자신의 정치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공연을 금지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카스트르 시민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요. 프랑스 문화부 장관부터 문화계의 인사들, 음악인들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답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극우 성향 정당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한 이후 문화계까지 정치적으로 개입한 사례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여행 이승열입니다.

0: La France des couleurs défendra les couleurs de la France.
1: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은 알제리 출신의

이디르. 그와 함께한 20명 이상의 다양한 장르 그리고 출신의 뮤지션의 협업이었죠. La France des couleurs, 색색의 프랑스였습니다. 새 음행에서는 보통 이 유럽 아티스트, 특히 프랑스 출신의 아티스트 소개하면은 이디르를 오늘 이 노래의 주인공인 이디르를 비롯해서 대부분 고향을 등지고 프랑스에 정착한 상태에서 고향 자국의 시민권 같은 걸 포기 안 하는 사람도 꽤 있는 걸로 알려져 왔는데요. 프랑스의 정체성이 특히나 이렇게 다양성에 기반한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오늘 소식은 얼마 전에 전한 소식이 또 겹치면서 한국 상황과도 약간 비슷한 약간 기시감 같은 그런 느낌도 막 드네요. 얼마 전에 그 미디어 거대 미디어 재벌 뱅상 몰로레라는 프랑스 사람 소식을 전했고 그가 이 재력과 영향력을 앞세워서 이 문화 쪽에 특히 영화 이 산업 전반에 통제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려하는 수백 명의 영화인들의 성명 발표 뭐 이런 소식이었죠. 오늘은 올해 29이라는 최연소 나이로 이 카스트르시 시장으로 당선 그리고 업무를 시작한 이 카스트르 시장이 지금 문제군요. 이름이 어디 갔지? 아무튼 사진을 찾아보니까 앳돼 보이는 그런 젊은 정치가 행정가인 모양인데요. 그가 내세우는 논리는 이전 정권이겠죠? 이전에 다수가 결정한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내가 집권하고 나서 충분히 취임하고 나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을 옹호하고 공권력을 표현한 방식이 꽤나 불쾌하다. 연극에 대해서 그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재력가와 또 젊은 정치가의 행태.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유명 가수분의 공연이 한 시장의 조치로 취소된 거로 또 소송까지 이야기가 보도가 된그 소식이 있었죠. 아무튼 프랑스 문화부 장관도 지원 발언을 했습니다. 유감을 표명했고요. 이 카스르 시장의 조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야말로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최대의 연극제인 아비뇽 연극제의 총 책임자 같은 경우도 이 극작가 미샬릭과 연대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시장의 권력이 프랑스에서는 의외로 센가 보네요. 놀라울 따름 김정하님께서 뭐 한국도 분리된 거 아닌가요? 아무튼 매우 강력한 편이라고 하네요. 중앙집권 체제로 프랑스가 그럴지언정 법이 개혁되면서 그 자율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좀 커진 모양입니다. 아무튼 기시감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한국과 또 프랑스 등등 전 세계의 이 극우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두고

곡더 듣고 오죠. 스페인의 다니 페르난데스가 부르는 도도 깜비아, 모든 것이 변한다. 이어서 파블로 알보란의 알고 데미, 나의 무언가, 두곡 듣고 오죠.

스페인 가수 두 사람의 노래 두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파블로 알보란의 알고 데 미, 나의 무언가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다니 페르난데스의 Todo Cambia, 모든 것이 변한다 였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짧은 머리에 가죽 재킷을 걸치고 거친 목소리로 세상을 호령하던 그녀도 어느덧 72살이 되었습니다. 70살 생일을 기념하는 인터뷰에서 이탈리아 일간지 일 미사지아로는 그녀에게 이탈리아 음악의 영원한 목소리라는 찬사를 바쳤습니다. 지안나 난니니, 이탈리아 록의 어머니라 불린다죠. 그녀가 얌전히 노래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건 그리 쉽지 않지만 록을 선택한 건 순전히 우연이었답니다. 실은 끔찍한 사고의 반작용 같은 거였죠. 17살이 될 때까지도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을 꾸며 클래식 음악원을 다니던 지안나 난니니는 가족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일하다가 과자를 만드는 기계에 왼손 마디 두 개가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합니다. 일 미사데로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죠. 손마디가 칼에 잘린 순간 끔찍한 비명을 질렀어요. 그 전까지는 나에게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건 알지 못했죠. 그 비명에서 나의 정체성인 락 보이스가 태어났죠. 음악원 시험은 플라스틱 의수 두 개 그리고 가짜 손톱을 달고 응시했고요. 아주 간신히 합격했죠. 하지만 보험금으로 받은 200만 유로를 들고 밀라노를 떠났죠.

지안나 난니니 그가 손마디를 잃은 순간은 이후의 행보를 운명적으로 결정한 신화적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더 이탈리안 송

검은 이렇게 서술했죠.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시에나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가 요구하는 참한 규숙감의 삶에 환멸을 느꼈다. 클래식 음악원의 정형화된 교육을 받던 중 발생한 손가락 사고는 역설적으로 부모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경제적 자립, 그렇다. 보험금과 명분을 제공했다. 기성사회의 관습과 통제에서 탈출, 주체적인 자유를 누릴 해방구로서 그녀는 대중음악, 그 중에서도 락을 선택하였다. 거칠고 허스키하며 에로틱한 난니니의 목소리는 이탈리아 깐소네의 전형적인 서정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무기가 되었다. 우연한 계기에 대한 의미 부여가 좀 과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밀라노에서 시작된 지안나 난니니의 여정을 살펴보면 호들갑으로만 들리진 않습니다. 데뷔 앨범과 두 번째 앨범은 상업적으로 실패했지만 1979년 세 번째 작품 캘리포니아부터 여성의 목소리로 이탈리아의 록을 견인한 아이콘이 됩니다. 독일의 명망 높은 프로듀서 코니 플랭크와 협업한 1980년대에는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전역의 공식 차트 탑10에 진입하며 국제 스타로 거듭났죠.

신사를 넘긴 2000년대에도 지안나나니니의 행진 계속됩니다. 록 장르를 기반으로 클래식 피아노, 깐소네, 포크, 뉴웨이브 등 이 다양한 팝 트렌드를 접목한 여정의 후반. 오케스트라 록을 시도한 두 장의 앨범은 이탈리아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또 나니니의 록 음악은 사운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설명할 때 매우 자주 동원되는 수식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록을 경유해서 사회적, 정치적인 저항을 드러내는 태도를 뜻하는 Provocative Rock, Provocative Rock입니다. 지안나 나니니는 록 음악을 여성 해방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보수적인 이탈리아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한 성적, 관습적 억압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거칠게 도발적으로 전복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이탈리아 여성 록 음악을 본격화한 아이콘, 그리고 그 나라의 록 음악 지평을 여성, 그리고 나아가 LGBTQ의 영지로 넓힌 아티스트 디안나 난니니 만나봤습니다. 대표곡은 3집 캘리포니아 수록곡 아메리카 들으셨습니다. 1979년도 발표 음반이었고요. 음반 자켓에서부터 도발적인 시도에 곡 제목이 아메리카이면서 앨범 커버에는 뉴욕의 관문이죠. 이민자들이 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꿨듯이 뭐 그런 얘기를 하려나? 비슷하네요. 보통 자유의 여신상은 횃불을 이렇게 치켜들고 있죠. 이걸 대체하는 바이브레이터의 이미지가 최대치의 도발을 당시 음악계와 이탈리아 전반에 한 것이죠. 고정관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섹슈얼리티의 숨겨진 면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여성 섹슈얼리티. 보통 여성 욕망에 대한 사회적인 그 통념이랄까요? 사회 전반에서는 그걸 타부시하거나 이렇게 누리려고 하죠. 얼핏 이 당시 비슷한 그 미국의 상징적인 여성 록 뮤지션들을 행보를 떠올려 보면 우회하지 않고 난닝이처럼 이렇게 바로 디렉트하게 이런 방법론을 택했나? 좀 생각해보면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난니니 같은 경우는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섹슈얼리티나 또 낙태 뭐 이런 이슈들을 바로 다루는 그런 과감함, 아까도 얘기했지만

provocative, 도발하는 그런 예술가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날 날게 해줘, 그 손을 뻗어 아메리카를 만진다. 뭐 이런 식의 노랫말, 첫 곡 아메리카였고요. 세월이 한참 흘러서 2006년에 그라티에라는 음반에 Sei nell'anima, 넌 내 영혼에 새겨져 있어 라는 곡 두 번째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뭐 평단과 뭐 이탈리아 팬들 전반 사이에서 이것이야말로 나니니의 커리어를 상징하는 대표 작품이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년 전에 제작된 대표 포탈에 또 전기 영화로 소개된 작품의 제목도 이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은 나는 페미니스트요라는 그런 선언이나 아니면 그런 레이블링, 그런 꼬리표가 달리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 했겠지만 나니니 같은 아티스트는 아마 정반대였다. 예. 그런 세계관의 최전선에서 이탈리아의 여성 락을 대표하는 그런 행보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 제목은 Beautiful Rebel이군요. 아름다운 반항아. 24년에 발표된 지안나 나니니의 전기 영화의 제목은 그렇답니다. 아름다운 반항아. 요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예, 마치겠습니다. 이 자서전을 냈는데 그 파트너인 칼라라는 사람과 그 뭐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동성 결혼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 결합 의사를 그 당시 밝혔고 50대 중반 넘어서는 미혼으로 딸을 또 출산하는 그런 행보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죠. 유명한 그 패션지 사진 중에 하나가 신은 여성이다라는 티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이 또 있다고 하네요. 위기를 다른 기회로 화려하게 펼친 디안나 나니니의 여정이 너무 멋지다라고 유영주 청취자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록 스피릿에 바친 혈서를 본의 아니게 쓰셨네요. 언니가. 남자도 범접 못할 목소리 들으니 사고, 그 안타까운 사고가 없었어도 락을 했어야 했겠는데 안 그러면 화병이라도 났을 듯. 이렇게 3100님의 문자도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샤를 아즈나브루의 원곡의 재해성 두 버전 준비했습니다. 니나 시몬이 부르는 Tomorrow is my turn, 내일은 내 차례. 그리고 샤를 아즈나브루와 영국의 엘튼 존의 듀엣 버전으로 본인이 리메이크한 사례죠. 이어 언고 지난 날이여 다시 한 번까지 듣고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시와 전쟁, 사회적 소외를 음악으로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떠나요. 낯설어진 세상에서 굴착기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들을 끝없이 지어 울리며 내뱉는 소음을 뒤에 남기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의 악다구니 우리 본연의 리듬과 기쁨으로 잠재워요. 음악, 모두가 노래 부르게 해요. 모두가 음악에 무릎 꿇게 해요. 모두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서로의 가슴을 꼭 맞대게 해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하게 해요. 우리의 기억이 다시 꿈을 품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자유롭게 여행하게 해요. 우리의 몸이 흘러가듯 흔들리게 해요. 음악, 서로를 죽이기엔 우린 너무 약해요. 서로를 미워하기엔 우린 너무 외로워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엔 우린 이미 너무 아파요. 서로 헤어지기엔 우리 너무 소심해요. 음악, 우리 모두 무기를 발밑에 내려놓아요. 우리의 군대는 집으로 보내줘요. 우리의 방패를 땅에 던져버리고 손가락을 튕기며 발을 굴러봐요. 1, 2, 3, 4. 음악, 아름다운 음악, 우리 다 함께 노래 불러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향이 전한 노래, 오늘은 프랑스의 프랑스 귀하리 부르는 뮤직 음악입니다. 77년 발표됐죠. 남편 미셸 베르제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당시의 디스코 열풍을 반영한 편곡이죠. 여기에 도시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세요맹이 전한 노래 오늘은 프랑스의 요정 프랑스 갈의 77년 곡 뮤직 음악이었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이미윤의 뮤직 설레죠. 원래 희은 씨 개인 사정으로 어제 이어서 대중음악평론가 김학선 씨와 함께합니다. 김학선의 뮤직 파일 잠시 후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1972년 탄압과 핍박을 피해 조국 앙골라를 떠난 망명자 아티스트 봉가 그의 72년 음반에서요. 멍가키 응이 쉬가 내가 두고 떠난 아이 조국을 아이에 비유한 것 같네요. 이 노래 듣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Writing 시작해보세요. Writing이 쌓이면 말하기도 smooth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 카보베르데의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바우의 Situações Triangulares, 삼각관계, 1995년 발표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0824 문자로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디안나 나니니 받고 미국의 록 언니 예 노래 한번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쓰셨는데요. 존 제트의 I love rock and roll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 아까 지안나 난니니 노래 들으면서 그 왜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Born in the USA가 떠올랐죠? 굉장히 단순한 예, 연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유의 여신상 이미지의 난니니 자켓 표지 뭐 이런 거 떠올리다 보니까 표면적인 얘기를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잘 못 알아듣는 상황이 일단은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 참뜻이 전달되는 뭐 그런 상황 같은 거를 떠올리게 됐는데 아무튼 존 제트의 메시지는 간단하네요. 록 음악을 사랑한다. I love rock and roll. 이 음악 함께 듣고요. 김학선의 뮤직 파일 이어갑니다.

0: 대중음악을 이야기하고 더 많은 청중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며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버팀목처럼 선 그를 만납니다. 그 길고 깊은 사랑 앞에서 절로 설렙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선의 뮤직파일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어서 반갑네요.
1: 네, 반갑습니다.
0: 그 공저하신 네. 이 아주 훌륭한 책이 또 오늘의 첫 질문의 주제네요.
1: 네.
0: 한국팝의 고고학.
1: 네.
0: 한국 대중음악 평론 역사의 금자탑을 세우셨습니다.
1: 아 근데 저는 사실 이거 그냥 거의 숟가락만 얹은 거고.
0: 숟가락 얹는 것도 이게 네. 숟가락이 굉장히 큰 숟가락이라면은 이게 네. 쉬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1: 아무튼 뭐 굉장히 저도 네. 이 시리즈를 워낙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네. 60년대, 70년대가 먼저 나오고 80년대, 90년대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공저자로 참여해달라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좀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1: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책에 참여를 한다고 네. 하면서 되게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네. 저의 비중이 이렇게 뭐 큰 편은 아니고 네. 네. 그냥 겸손하게 말씀을
0: 겸손하시네요.
1: 네.
0: 네. 차기 작도 준비 중이시겠죠, 물론.
1: 네, 예. 제가 요즘 쓰려고 요즘 준비하고 있는 책은
0: 예.
1: 그 작년이 인디 30주년.
0: 언제부터 원년은 언제부터 계속?
1: 95년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저는 저 스스로는 96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0: 왜 1년 차인데 좀 의미가 있나요?
1: 저는 96년에 그러니까 네. 뭐 어떤 원년으로 삼으려면 커다란 이벤트나
0: 그렇죠. 뭐 사건이
1: 네,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전 그 사건이 네. 스트리트 펑크 쇼라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0: 얼핏 떠오르는 네, 것 같기도
1: 그게
0: 하고
1: 그 펑크쇼. 클럽 드럭에서 뭐 크라잉넛 이런 멤버들이
0: 그렇죠. 네.
1: 지상으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중앙일보 계열의 주간지에서 주최를 해서
0: 네.
1: 명동과 홍대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한 거예요.
0: 아, 명동까지 또.
1: 네. 그래서 근데 그 공연이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됐죠. 막 이상하게 머리 세운 애들이
0: 예. 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네, 그
1: 무대를 마련해서 예. 이렇게 크게 마련해서 했는데 막 사람들이 오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 쟤네 너무 이상한 애들이 막 음악을 하니까
0: 예.
1: 보고 굉장히 좀 인상적인 행사였거든요. 근데 전 이게 너무

0: 큰 인상적인 뭐 강렬한 사건이기도 해서 96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90, 그러니까 크라잉넛 같은 밴드는 자기네들이 이제 95년에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1: 네.
0: 우리가 이제 인디의 시작에 있었고 그러니까 95년이 원년이지.
1: 95년으로 해주면 안 되실까?
0: 그래서
1: 저도
0: 제가
1: 약간 좀 그쪽으로
0: 네, 그래서 제가
1: 낄려면 95년.
0: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을 96년 30년 맞춰서 2026년에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 네.
0: 작년에 막 그렇게 30주년이라고 하니까 그럼 나 그냥 천천히 좀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0주년에 딱 맞춰서 낼 필요는 없고
1: 네네네.
0: 그래서 그냥 그 인디 그 당시 활동했던 뮤지션을 만나고 다니고 있거든요.
1: 조사 중이시군요,
0: 네.
1: 인터뷰 자료.
0: 그래서
1: 네.
0: 굉장히 좀운 좋게 뭐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코코어라는 밴드가 있는데
1: 코코.
0: 예. 그 이우성 씨라고 계셨어요.
1: 이민 가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0: 하와이에 계시는데 또 작년에 좀뭐
1: 귀국을 하셨어요?
0: 잠깐 체류를 하러
1: 아,
0: 와서 또운 좋게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만나고 다니면서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 책을 빨리 좀 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제 필생의 업으로 좀 삼고 있는 건 한국 헤비메탈
1: 헤비메탈
0: 역사를
1: 역사.
0: 정리하는 책을 좀한 15년 전에 좀 만나고 다니다가 지금 약간 안 하고 있거든요. 막 김도균 씨 이런 분들
1: 아, 정말요?
0: 뵙고 인터뷰하고 막 그러고 다니다가 지금은 좀 쉬고 있는데
1: 헤비메탈의 원년 같은 건또 어떻게
0: 헤비메탈 원년은
1: 계산해요?
0: 보통 86년으로 하더라고요.
1: 86년이요?
0: 예, 신화위 앨범이 나온 86년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신화위도 그 전에 뭐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을 건데
1: 그러니까요.
0: 백두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거는 딱 언제 시간을 맞추진 않고 꼭 그냥 막연히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1: 그
0: 있습니다.
1: 흔히 하는 그 죽기 전에 꼭 내고 싶은 그런
0: 네,
1: 책이라면
0: 그게 전 하금
1: 그것이다.
0: 네, 헤비메탈 책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스트릿 펑크 쇼와 관련된 그 책의 제목은 뭐라고 소개하셨었죠? 준비 중이신 그
0: 아직
1: 한국
0: 뭐
1: 인디. 예. 그건 아직
0: 책
1: 결정된
0: 제목은
1: 건
0: 안 정했고 근데 그 위퍼라는 밴드의 노래 중에 1996, 뭐였지? 1996그 더운 여름날인가?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제로 그걸 좀 하고 있습니다.
1: 아, 1996으로.
0: 네. 그 스트릿 펑크 쇼가 벌어진 그 위퍼의 이지영 씨가 그냥 지나가다 그 공연을 우연히 본 거예요.
1: 아, 그래서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0: 충격
1: 쓰고 있었어요?
0: 받아서 드럭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일단 책의 가제는 그 이지영 씨의 허락을 받고 1996
1: 1996,
0: 그 더운 여름날에 뭐
1: 그
0: 이렇게
1: 더운
0: 네,
1: 여름날.
0: 그 더운 여름날에 1996 이걸로 한번 제목을 뭐 이렇게 출판사랑 얘기를 하면 이렇게 가진 않겠지만
1: 네.
0: 가제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테마는 제가 생각해도 이거일 것 같았는데 제가 그냥 소개할게요.
0: 네.
1: 생각해 보니 이것도 세계 음악 2.
0: 맞습니다. 네. 뭐,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지만,
1: 네.
0: 그래도 선곡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 네, 잘하셨습니다.
0: 네.
1: 첫 번째 아티스트 그럼 바로 만나보죠.
0: 네. 첫 번째 곡은 누자베스의
1: 네.
0: Love Sick Part 2, Part 3.
1: 파트 3.
0: 네, Part 3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Part 6까지 나온 걸로 알고
1: 6부작.
0: 있고, 예,
1: 그렇죠.
0: 6부작이고, 사후에도 계속 완성이 돼. 이 누자베스가 교통사고로 좀 안타깝게 세상을
1: 맞아요.
0: 떠났는데, 그 사후에도 그 컴퓨터 안에 있던 비트를 받아서 래퍼가 이제 곡에 랩을 입혀서 곡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0: 뭐 누자베스 워낙 많은 사람이 좀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이 러브식 파트 3는 제 개인적으로 그냥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들이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
1: 네.
0: 노래가 그래도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마음이 진짜 좀 몽글몽글해지는
1: 네.
0: 그런
1: 오.
0: 기분이 들었고 언제 들어도 약간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곡이기도
1: 예.
0: 하고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고르면서 아 이거 일본 음악인데 틀어도 되나? 라고 해서 작가님께 일본 음악 혹시 틀어도 되나요?
1: 확인하시고.
0: 네, 그랬더니
1: 아유.
0: 가능하다고 그래서 제가
1: 예.
0: 또 혹시나 싶어서 근데
1: 그건
0: 영어는 대신 영어로 노래합니다 그랬더니 일본어도 됩니다.
1: 예. 그 래퍼의 영어 발음이 네이티브 같아 가지고 찾아보니까 일본계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아, 그런가요? 저는
1: 예.
0: 일본 사람인 줄
1: 일본
0: 알았거든요.
1: 사람인데
0: 네.
1: 미국
0: 아, 미국에서.
1: 거주자 뭐 이런
0: 그렇구나.
1: 배경이 있더라고요.
0: 네.
1: 근데 그 방송을 일찍 시작하셔서 그런 건가? 왜 일본 음악을 트는 거에 대해서
0: 아,
1: 약간
0: 요즘
1: 제재를 많이
0: 제가
1: 받으셨어요?
0: 그래서 작가님과 그 대화를 주고받고, 아, 역시 교육방송이다. 그렇게 보냈거든요.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이 PD들이 트는 걸 꺼려합니다.
1: 혹시나 뭐 이런
0: 네, 항의가 좀
1: 항의가
0: 들어온다.
1: 있을
0: 예,
1: 수
0: 그냥
1: 있다?
0: 괜한 그런 거에 시달리고 싶지
1: 반일
0: 않다고.
1: 정서?
0: 예, 특히 일본어 있는 노래는 더 트는 걸 꺼려하고, 그리고 제가 이게 직접 들은 건 EBS의 스페이스 공감 방송이 있잖아요. 그게 일본

0: 악기 브랜드가 이렇게 보이면 그걸 또 항의하는 분들도 계시대요.
1: 아,
0: 아주
1: 그런 막
0: 네.
1: 그런 정서는 이해가 충분히 되면서도,
0: 네.
1: 예. 음악 저희가 뭐 일본 음악을 몇 프로나 틀는지는 잘
0: 네.
1: 모르겠으나, 예, 그걸로 특집을 하지 않는 한,
0: 그쵸.
1: 뭐
0: 네.
1: 좀, 예.
0: 그래서 요즘 뭐 TV에서 한일 가왕전 뭐 이런 거 하면서 많이 좀, 예, 옅어진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런 게. 근데
1: 알겠습니다.
0: 요즘도 좀 방송사에서는
1: 네.
0: 그냥 썩 선호하진 않는? 예, 그래서
1: 그렇구나.
0: 한번 좀 여쭤봤는데 흔쾌히,
1: 조심스럽구나.
0: 예, 들라고 하셔서 갖고 왔고요.
1: 네.
0: 예, 누자베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 이제 교통사고로 좀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 네, 네,
1: 30대였더라고요.
0: 맞아요. 되게
1: 네.
0: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고, 그리고 막 정말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1: 네. 네.
0: 사망을 해서 더좀 안타까워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최근에 영국 인스트루멘털 밴드가 있거든요.
1: 네.
0: 오마라고 읽어야 될지, OMA라고 읽어야 될지.
1: 네, OMA 같기도
0: 예,
1: 하고, 예.
0: 뭐 누구는 또 오마라고 읽기도
1: 아, 그래요?
0: 하더라고요. 근데 이 OMA 이 밴드가 누자베스 음악을 인스트루멘털 형식으로 이렇게 편곡해서
1: 네.
0: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화제가 되다가
1: 네.
0: 급기야 그 누자베스 음악에서 랩을 했던 아까 말씀하신
1: 네,
0: 싱구2가
1: 래퍼.
0: 예, 직접 그 영상에 참여해서 랩까지 한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1: 뭐 이렇게 이런 게 발표되면 헌정의
0: 예,
1: 뭐
0: 헌정
1: 의미다
0: 의무,
1: 뭐 이렇게
0: 맞습니다.
1: 흔히들
0: 네, 그리고
1: 얘기하잖아요.
0: 갑자기 또 영국 밴드가 일본의 재즈 힙합 프로듀서 음악을 또 좋아해서 그거를 편곡해서 연주한다는 것도 좀 신기했고,
1: 네.
0: 그래서 그 영상이 화제가 돼서 지금은 아예 같이 투어를 돌고 있어요. 그 래퍼와 밴드가.
1: 아, 물론 누자베스 같은 경우는 사망
0: 사망했지만,
1: 후지만
0: 네, 그래서,
1: 이
0: 네.
1: 싱고2의 랩핑과 OMA의 연주로 또
0: 맞습니다.
1: 살아서 그
0: 네.
1: 레가시가 계속되는군요.
0: 근데 저도 이제 그걸 우연히 봤는데, 어우, 좀또 역시나 뭔가 뭉클한 감정이 들어서
1: 예.
0: 7월 5일과 6일 한국에서 공연을 합니다.
1: 한국에도 오나요?
0: 네, 한국에도
1: 오.
0: 공연을. 예, 이미 한 2년 전인가 한번 왔었는데,
1: 그렇군요.
0: 그때도 너무 인기가 많아서
1: 예.
0: 한번더 오기로 했고, 원래는 5일이 일요일인데,
1: 네.
0: 그날만 공연하기로 했는데 또 너무 순식간에 매진이 돼서
1: 하루 더
0: 하루
1: 하는
0: 더,
1: 걸로
0: 네, 연장을.
1: 예매하셨나 봐요.
0: 네, 했습니다. 네. 이건 좀,
1: 예.
0: 그래도 뭔가 각자 그런 게 있잖아요.
1: 네.
0: 청춘의 음악 같은.
1: 이게 그런
0: 네,
1: 곡
0: 저한테
1: 중에 하나.
0: 누자베스가 좀 그런
1: 예.
0: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1: 예.
0: 누자베스가 생전에 2006년에 한국에서 내한 공연한 적이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이게 정말 공연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1: 아, 그런 사연이 또
0: 네,
1: 있어요?
0: 이게
1: 어떤 사건이 있었나?
0: 아마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1: 네.
0: 그냥 공연이 8시? 뭐이 정도 시작하는 건데, 거의 자정이 되도록 안 했어요.
1: 오.
0: 근데 지금은 사라진 클럽 툴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크지 않은
1: 예.
0: 클럽에서 공연을 했는데, 뭐 어떤 설명도 없고
1: 그럼 사람들은
0: 그냥
1: 계속
0: 기다리는 거야.
1: 기다리고?
0: 예. 그냥 조금 늦어집니다. 가끔 뭐 한두 시간마다 이
1: 네.
0: 말을 하고, 그래서 거의 자정 근처가 다 돼서 DJ 솔스케이비 그때 오프닝 공연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 거의 자정 가까이 돼서 한 4시간
1: 네.
0: 전 집에 가겠다고 했거든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1: 네.
0: 근데 친구들이 아, 이때 아니면 언제 누자베스를 보겠냐. 근데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제
1: 최초이자
0: 네,
1: 마지막이었나요?
0: 한번더 왔습니다.
1: 아.
0: 네, 한또 2년 뒤인가 또한번더 왔던 건 기억이 나는데.
1: 네네.
0: 그래서 그때 그냥 공연 보면서, 근데 사실 DJ 공연이라는 게 그냥 음감회 같은 거잖아요.
1: 네.
0: 음악을 그냥 크게 틀어놓고
1: 네.
0: 같이 듣고 막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이 누자베스가 플룻을 가끔 불거든요. 막
1: 아,
0: 나와서 이제
1: 그렇구나.
0: MR을 틀어놓고 이제
1: 예. 네.
0: 플룻을 불고 뭐 그냥 공연으로서는 그렇게 뭐 인상적이진
1: 볼거리가
0: 않은데.
1: 많다라고 할수 없죠.
0: 네, 그렇죠. 이게 뭐 색스폰이랑 플룻이 같이 나와서 공연하고 뒤에 MR이 깔려 있고
1: 예. 네. 예. 네.
0: 그냥 공연으로서 훌륭하다는 할수 없었지만 그래도 봤다는 것 거기에 뭔가
1: 싱고2의 랩도 들으셨나요?
0: 아니 싱구트는 안 왔습니다.
1: 안 왔어요? 미국에서 그냥
0: 네,
1: 있었구나.
0: 그래서 그냥 정말 함께 듣는 저한테는 음악 감상회 같은 느낌이 더 강했던 공연이었어요.
1: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간이나 기다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그 팬심은 아직까지
0: 맞습니다.
1: 식지
0: 그리고
1: 않으셨구나.
0: 네, 그래서 이 음악은 정말 제가 예전에 자주 다니던 레코드점 사장님이 이 누자베스 음악만큼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음악은 없는 것 같다.
1: 힙합인데 평화로운 것도 참
0: 그러니까요.
1: 어발란스 같기도
0: 재미있고,
1: 하고요.
0: 그리고 한참
1: 예.
0: 관심이 많으니까 막이 음악에 담긴 샘플들을 수많은 오타쿠들이 이걸 다 발견을 해서 찾아내서
1: 그원 음원을
0: 네,
1: 정체를
0: 네,
1: 밝힌다고요?
0: 거의 재즈 샘플이거든요. 근데
1: 예.
0: 그것들을 다 찾아내서 올린 사이트들이 막 있습니다.
1: 그뭐 AI를 도움을 받고 그러진
0: 네,
1: 않아요?
0: 그 이전부터 그런
1: 그
0: 작업들을
1: 이전부터
0: 네,
1: 이걸
0: 사람들이
1: 귀로 찾아가지고
0: 찾아가지고 아니면은 뭐
1: 엄청나네요.
0: 인터뷰 같은 걸뭐 해서 누자베스가 얘기했다거나 뭐 그런
1: 아.
0: 것들을 통해서 막 찾아냈는데
1: 네.
0: 여기에서도 그냥 샘플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변형을 시켰구나 좀 감탄이 나오게 하는 프로듀서입니다.
1: 그것도 흥미로운데요.
0: 네,
1: 예.
0: 그렇습니다.
1: 오늘 학선 씨의 뮤직 파일 첫 곡으로 일본의 아티스트 고 누자베스의 럽식 파트 3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대중음악평론가 김학선과 함께하는 뮤직파일. 생각해보니 이것도 세계음악2입니다. 그렇게 선곡하신 오늘의 첫 곡은 일본의 아티스트 누자베스의 Lovesick Part 3였고요. 랩 피처링에는 신고였습니다. 조미수님께서 김학성님 시간에 세상의 해상도를 높인다. 말을 실감합니다. 고맙습니다.
1: 너무
0: 예.
1: 과찬이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0: 이거 따옴표에 이렇게 표현을 쓰셨는데 이거 학선 씨가 쓰신 말인가요?
1: 아니요.
0: 아니요? 유명한 말인가 보네.
1: 제가 이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제 말은 아닌 것
0: 예.
1: 같습니다.
0: 아무튼 조민숙 님도 책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로 쓰셨습니다. 21세기 초반 감성이네라고 김아리 님께서
1: 맞아요. 그때 정말
0: 써주셨습니다.
1: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고 누자베스 때문에 당시에 재즈 힙합 이런 거 유행해서 한국에서도 좀 그런 DJ들 굉장히 좀 많이 등장을
0: 누가 또 소울스케이프 아까 말씀하셨지만
1: 소울스케이프는 약간 결이 다르고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많은 프로듀서들이 이런 비슷한 음악을 좀 많이 썼어요.
0: 지금은
1: 요즘은 또
0: 음악을 안
1: 이런 감성은
0: 하시는
1: 또 아니어서.
0: 맞아요. 정확히 21세기 초로 돌아가는 그런 효과 음악으로 느껴봤고요. 학사님이 준비하는 책은 논문으로 발표해도 될 학술적 가치도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7108님께서. 한국 그 팝의 고고학, 이게 마치 그런
1: 그런 책이죠.
0: 학술적인
1: 그런 학술적인 면이죠.
0: 가치가 또 출중한 저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일단 압도되거든요.
1: 그래도 그래서 네 권으로
0: 네
1: 네
0: 권.
1: 권으로 되는 네.
0: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세계음악 2 테마로 고르신 오늘의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이 누자베스 관련
1: 아니요, 근데 뭐 얘기는 다
0: 뭐가
1: 했어요.
0: 있어요?
1: 누자베스의 그냥 참고 삼아 본명이 세바준.
0: 세바준, 이거
1: 뒤집어서
0: 뒤집은
1: 그냥
0: 거라는.
1: 누자베스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자, 두 번째 아티스트 소개해 주시죠.
1: 두 번째 아티스트는 어제 좀 말씀드렸던 잠비나이의 곡을 갖고 왔습니다. 소멸의 시간
0: 소멸의 시간.
1: 곡을 갖고 왔는데
0: 이루 씨 이야기를 어제 잠시 또
1: 맞습니다.
0: 해주셨죠.
1: 한국의 5인조 포스트락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 그 한국의 전통 악기와 이제 기타, 드럼, 베이스가 더해진 그런
0: 해금도 있고 검은 거도 있고
1: 맞습니다.
0: 예, 가야금도 있나요? 등장하나요?
1: 가야금은 없습니다.
0: 아, 검은 거군요.
1: 검은 고, 해금 그리고 피리.
0: 피리와 기타, 일렉트릭 기타와
1: 기타
0: 드럼 베이스
1: 맞습니다.
0: 이런.
1: 그래서 지금은 베이스랑 드럼이 정식 멤버로 원래는 그냥 세션으로 하다가 그냥 정식 멤버로 이제 가입을 하면서 5인조로 활동 중이긴 한데 처음에는 이이루 씨가 기타와 피리. 그리고 심은용 씨가 검은고, 그리고 김보미 씨가 해금. 이렇게 3인조로 시작을 했고요. 한국예술종합악, 한예종 전통예술은 동문인 국악 엘리트들. 국악중학교, 뭐 국악고등학교 거쳐서 이렇게 했고. 근데 역시 이이루 씨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밴드의 리더이자 주 창작자이기도 하고,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악 전공자인데도 컴배티브 포스트나 49,
0: 49 몰핀즈.
1: 몰핀스 같은 하드코어 밴드 하고 있고, 락 메탈 음악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지금의 잠비나이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이루 씨가 KBS 국악 관현악단 단원이었는데, 이게 정말 일종의 뭔가 안정된,
0: 그렇죠.
1: 직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월급 받고,
0: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 서울 시향 들어가는 거와
1: 그러니까요.
0: 비슷한.
1: 레슨 하면서 그냥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데, 그걸 그만두고, 그냥 난내 음악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로 씨가 이 국악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대요.
0: 하도 뭐 듣는 소리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1: 뭐 국악은 일단 지루하다. 뭐 나이 든 사람만 듣는 거다. 그리고 뭐 드럼이랑 그러니까
0: 안
1: 서양 악기

0: 이랑 국악이랑 맞지가 않는다, 안 어울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다 깨는 음악을 한번 좀 들려줘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걸 시작을 했었고.
1: 시행착오 과정도 되게 궁금한데 혹시
0: 맞아요.
1: 인터뷰 해보신 적 있나요?
0: 그냥 인터뷰, 정식 인터뷰를 한건
1: 네.
0: 없고 그냥 오며가면서 인사하는 정도인데 제가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걸좀
1: 네,
0: 찾아봤어요.
1: 찾아보시죠.
0: 최근에 이제
1: 예.
0: 뭐 스페이스 공감과도 인터뷰한 걸 봤는데 헬로루키에 계속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
1: 아,
0: 스페이스
1: EBS.
0: 공감에
1: 예.
0: 신인 발굴 프로그램인 헬로루키 결성하고 했는데 계속 떨어졌대요. 몇 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심사위원들이 아, 곡이 너무 길다. 한번 곡을 좀 짧게 만들어 보면
1: 다듬어라.
0: 어떠냐. 근데 이로시는 계속
1: 아니다. 예.
0: 대곡지향적으로 만들다가 그래 볼까라고 해서 만든 곡이 소멸의 시간.
1: 2분, 3분이 안 되더라고요.
0: 네,
1: 예.
0: 소멸의 시간이고 자기도 너무 기뻐했대요. 아, 우리가 정말 짧은 곡을 만들 수 있구나.
1: 그 자극이 좋은 자극이
0: 네,
1: 됐군요.
0: 그래서
1: 예.
0: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본 결선까지 가서 상도 받고, 네, 그때부터 이제 좀 성공적인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
1: 네.
0: 이거 음악 들어보시면 심은용 씨의 거문고가 거의 기타 리프처럼 등장을 합니다. 네,
1: 초반에,
0: 초반에
1: 예.
0: 기타 리프처럼 들려주고 막 그래서 거기에 일렉트릭 기타가 막 더해지고 록 사운드가 더해지니까 이게 해외에 있는 팬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 예.
0: 너무 신기하다 막.
1: 그들에겐 발견이었을
0: 네,
1: 거예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예전에 막 아이슬란드 시게로스
1: 예. 예.
0: 발견했던 것처럼 막 잠비나이를 발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국내보다 정말 해외에서 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1: 꽤나 지금 몇년 차죠? 이분들도 꽤나
0: 이분들도 지금
1: 길죠?
0: 10년 넘었을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네, 10년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영국의 글래스톤베리 거의 뭐 이건 뭐 꿈의 무대고
1: 네.
0: 미국의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1: 네.
0: 뭐 스페인의 프리마베라
1: 어제 헬페스트 얘기도
0: 네,
1: 하셨고요,
0: 프랑스
1: 프랑스요.
0: 헬페스트 덴마크
1: 예.
0: 로스킬데 같은 정말 좀 프리마베라는 요즘 가장 힙한 또 페스티벌이거든요.
1: 그렇다고
0: 네.
1: 들었습니다. 예.
0: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도 이제 초대를 받을 정도로
1: 그 여름인가요? 봄인가요?
0: 프리마베라가 여름, 아, 봄이었던 걸로 제가
1: 봄이,
0: 기억을
1: 아, 이,
0: 하는데
1: 벌써 지나갔죠?
0: 네, 막
1: 지금 폭염이 와가지고
0: 네네.
1: 걱정스러워서.
0: 그래서 그냥 전 세계에 있는 페스티벌에서 막 많이 부르고 또 가고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절반 이상은
1: 해외
0: 투어를
1: 체류 중.
0: 해외 공연을 하고 그리고 뭐 세계 최대 그 월드뮤직 박람회인 워멕스
1: 네,
0: 여기에서
1: 워메드.
0: 네
1: 예.
0: 그래서 이 워메드 뭐 헬페스트 정말 극단의 장르잖아요. 근데 다설수 있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요.
0: 네
1: 포지셔닝이 그런 식으로.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정말 좀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세상에 세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음악이다. 그렇게
1: 한국만의 사운드다.
0: 네,
1: 예.
0: 그렇죠. 그냥 세상 뭐전 세계 어딜 가도 이런 음악을 들려주는 밴드는 없으니까. 그래서 음악적으로 정말 너무 훌륭하고 라이브도 멋있고.
1: 네.
0: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적벽이라는 네,
1: 40분짜리
0: 40분이
1: 대곡.
0: 넘, 네, 그
1: 예.
0: 대곡을 완성해서 한번 그게 나오면 더 많이 이해가 될것 같고.
1: 네.
0: 그리고 보통 클래식 같은 거막 얘기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쇼스타코비치가 뭐를 뭐 5분
1: 레닌그라드
0: 기간으로
1: 뭐 이런 거.
0: 네, 초연했다 막 그렇게
1: 예.
0: 하잖아요. 근데 제가 둘째 날 갔거든요.
1: 예.
0: 아, 왠지 초연 무대를 봤어야 되는데.
1: 거기에 집착하시는
0: 네,
1: 거예요?
0: 그럼 약간 제가 초반 이런 거 집착을 해서
1: 예.
0: 아, 첫날
1: 레코딩으로 남겼겠죠?
0: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1: 아,
0: 상태였어요. 네,
1: 예.
0: 그래서 아마 나오면 굉장히 좀 화제를 한번 모을 것
1: 아야.
0: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1: 아, 그런 분, 그런 거, 그런 잠비나이 같은 분들 모셔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일부러 꽉 채우고 저는 2부에 출근하고 그러면 좋을 것
0: 네.
1: 같은데.
0: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노래 선곡표를 한번 검색해 봤더니
1: 네.
0: 잠비나이 노래를
1: 저희는,
0: 예, 안
1: 예.
0: 나오더라고요.
1: 좀
0: 그래서
1: 아쉽죠. 예.
0: 네.
1: 제가
0: 제가
1: 틀겠습니다.
0: 한 예, 그래서
1: 예.
0: 제가 막 곡을 어떤 걸 틀까 하다 고민했거든요. 소멸의 시간이란 곡이랑 커넥티드라는 곡이 있어요.
1: 예.
0: 그게 한 10분 정도 되는
1: 예.
0: 곡이어서 좀 짧은 걸 갖고 왔는데 커넥티드는 그냥 이게 국악이다 보니까 심금을 올린다 이 표현이 좀잘 맞을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좀 느린 곡인데 정말 심금을 올리는 김보미의 해금이
1: 네.
0: 심금을 올리는 그런 곡이어서 한번 나중에
1: 추천.
0: 틀어주십사.
1: 예. 커넥티드
0: 네, 한번
1: 기억하겠습니다.
0: 네.
1: 사실 오늘 오전에 들어봤어요.
0: 아, 그래요?
1: 커넥티드랑 정확히
0: 네.
1: 소멸의
0: 소멸
1: 시간.
0: 시간.
1: 예.
0: 네. 정말
1: 알겠습니다.
0: 통했네요.
1: 예.
0: 네.
1: 오늘은 잠비나이의 그 성공작 짧은 곡도 할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게 해준 소멸의 시간 들어보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대중음악평론가 김학선과 함께하는 뮤직파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세계음악 2입니다. 잠비나이의 소멸시간 방금 듣고 왔습니다. 최애 방송에서 최애 밴드곡을 들어서 행복하다. 네. 조미영님께서.
1: 이거 조미영님 적벽 공연 보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자기 한번 보셨으면. 예. 네, 메시지 좀 남겨주십시오. 네.
0: 왜요? 정보 좀 얻으시고.
1: 아니요, 그냥 네. 지금 어떤 감상으로.
0: 초연은 어떤 네,
1: 어떤 감상으로 드셨는지 궁금해서. 네.
0: 너무 아쉬워하시는군요. 네. 팬심이죠. 네. 네. 계속해서 그럼 세 번째 아티스트 소개해 주시죠.
1: 네, 세 번째 곡은 좀 약간 의외의 곡일 수도 있는데 네. 코리아나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의외이면서도 이해가 되는 네. 뭐 그런.
1: 코리아나의 Love 네. Away. 라는 곡을 예. 했는데요. 예. 그 손에 손잡고가 수록되어 있는 그 네네.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0: 예. 그 음반 좋던데요.
1: 네, 저 그 앨범 예, 정말 좋아요.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아이돌 그룹 음악 듣는 사람들이 그냥 뭐 4번 곡 A면 예를 들면 4번 곡 이런 것도 그냥 수록곡이라고 보더라고요.
0: 타이틀 들어보는 곡이 아닌 뭐 네, 이런 느낌이에요.
1: 그런 느낌. 아. 네, 수록곡 치고 좋아. 막 약간 막 그런 식으로 예.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예. 이 앨범 뭐 워낙 유명하지만 이탈리아의 거장 도르지오 네. 모로도가 앨범의 모든 곡을 다 만들었습니다. 프로듀싱 하기도 했고 앨범에서는 손에 손잡고 그리고 더 빅토리
0: 투 더 빅토리
1: 네, 두 곡이 예. 제일 요즘 또 월드컵 시즌이어서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프로듀서 250이라는 프로듀서가 있는데 예. 이 빅토리를 또 샘플해서 최근에 신곡을 하나 또
0: 예. 그건 뉴스인데요?
1: 네, 와. 굉장히. 그래서 그 곡도 한번 이거 연장선으로 틀어볼까 하다가, 예. 네, 조금 약간 난해한 감이 없지 않아서 안 갖고 왔는데,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저 이거 앨범 전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코리아나 얘기하고, 막 이 빅토리 막 이런 거 하면 약간 유머식으로 얘기한 사람들도 있는데,
0: 아, 좀 희화하죠?
1: 막 그때 예. 패션이나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근데 전 정말 이 앨범이 정말 훌륭한 유럽 팝 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컬을 노래를 한 코리아나도 유럽 무대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고 그 가운데서 저는 메인 보컬리스트는 이예숙 씨가 정말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뭐 댓글 같은 거 보면 조로조 모로도가

0: 80년대 말이거나 90년대
1: 네.
0: 초반이었을 건데, 예, 성사되기가 어렵죠.
1: 네네네.
0: 근데 그리고 이 손에 손잡고 워낙 곡이 유명한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이게 영어 버전인 해니랜드 남성 가창자가 남성 멤버들이 아닙니다.
1: 전 이승규 씨인 줄 알고 철떡같이
0: 네,
1: 믿고
0: 아니에요.
1: 있었는데.
0: 이게 한국어 버전이랑 영어 버전 들어보시면 목소리가 완전히
1: 톤이
0: 달라요. 네,
1: 완전
0: 톤이
1: 다른,
0: 다릅니다.
1: 네.
0: 그래서 조 피질로라는 남성
1: 미국 가수죠.
0: 네,
1: 예.
0: 아티스트가 노래를 대신 했었고, 뭐 그냥 말로는 조로조모로도 인터뷰 말로 그냥 데모에 이 사람이 불러서 그냥 부르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음색이나 이런
1: 네.
0: 거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고.
1: 예. 프로듀서의 그냥 선택이었던 것
0: 그쵸.
1: 같아요.
0: 예. 그런데 이해숙 씨 보컬은 살린 거 봐서는 정말 좀,
1: 그러니까.
0: 예,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정말 좀 폭발적인 성량도 있고, 제가 좀 도시의 그림자라는 옛날 팀이 있거든요. 딴 얘기인데,
1: 도시
0: 도시의
1: 그림자?
0: 그림자 김아란이라는 보컬리스트가 있어요.
1: 네네. 닮았나요?
0: 아니요, 제가 너무 아까워하는 보컬리스트인데, 이분이 부모님의 반대로 이 어둠의 이 슬픔이란 노래로 상을 받고 1집 앨범 내고 미국으로
1: 도미하셨는데,
0: 유학을. 근데 이해숙, 김아란 이 둘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까워하는, 아쉬워하는.
1: 이해숙님의 행보는 지금 뭐
0: 요즘도 노래 가끔 하시는 것
1: 하시나요?
0: 같던데요.
1: 예,
0: 예.
1: 김화란, 이해숙.
0: 김아란님은 제가 막 찾아봤더니, 요즘은 좋은 점이 그런 너튜브에 댓글에 근황 같은 걸 사람들이 알려주더라고요.
1: 아, 정보 교환이
0: 네,
1: 되는군요.
0: 요즘 호주에서 체류 중이시고.
1: 다 해외에 계시나요?
0: 네, 해외에 계시고. 그래서 이두 분이 뭔가 좀 제대로 된 앨범이 하나, 그냥 솔로 앨범 같은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저는 이해숙 씨 보컬이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러브 어웨이에서도, 아, 너무 노래 잘합니다.
1: 아,
0: 진짜.
1: 감미롭죠.
0: 예, 그리고 요게 이 남성 보컬이 살짝 얹어지는 하모니도 너무 좋고, 80년대 사운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사운드 좋아하는, 그 특유의 사운드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김학선의 뮤직 파일 세 번째 선곡, 코리아나의 Love Away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대중음악평론가 김학선의 뮤직파일. 김학선 씨가 생각해보니 이것도 세계음악2라는 테마로 고르신 오늘의 세 번째 곡 듣고 왔습니다. 코리아나 러브웨이였죠. 그 학선 씨가 사랑하는 아까워하는
1: 네.
0: 이예숙 님의 보컬로 잘 들어봤습니다.
1: 맞습니다.
0: 콩콩 님께서 플래시댄스 What a Feeling을 이예숙 님의 보컬로
1: 네.
0: 녹음이 됐어도 이거 훌륭했겠다
1: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막
0: 라는.
1: 댓글 같은 거 보면
0: 네.
1: 보니 타일러보다 더 잘한다.
0: 아.
1: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들이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0: 또 오랜만에 이예숙 님의 보컬을 다시 한번 듣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만나보겠습니다.
1: 네, 마지막 곡은 아포칼립티카의 언포기븐 준비했습니다. 이
0: 예.
1: 언포기븐은 핀란드 출신의 첼로 4인조 밴드인데 요즘 보니까 3인조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첼로만 4명입니다.
0: 아파칼립티카가
1: 네,
0: 밴드
1: 아포칼립티카.
0: 이름이죠?
1: 네, 맞습니다. 아포칼립티카.
0: 예.
1: 헬싱키 시벨리우스 음악원에서 만나서 결성을 했습니다.
0: 이분들은 또
1: 클래식을 전공한
0: 클래식
1: 거죠. 네,
0: 엘리트들이었구나.
1: 그렇죠. 시벨리우스 음악원에서 만났는데 모두가 메탈 팬.
0: 핀란드는 약간
1: 그럴 수밖에 없죠.
0: 모든
1: 네.
0: DNA에
1: 그런
0: 어떤
1: 그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음원 차트 보면 걔네는 거의 1위가 심포닉 메탈 밴드가 1위고 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보면 메탈 밴드 내보내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로디 같은 밴드가 막 대상 차지하기도 했었는데 1996년에 첫 앨범 플레이스 메탈리카 바이 포 첼로스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제목 그대로 메탈리카의 곡을 네 대의 첼로로 편곡해서 연주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화제를 많이 모았거든요.
0: 네.
1: 흥미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네 대의 첼로로 메탈리카 곡을.
0: 이때 뭐 이런 클래식 현악기로 하는 거는 바네사 메이
1: 네,
0: 떠오르고 그런
1: 맞습니다. 그렇게
0: 시절인데.
1: 그런 크로스오버 뭐 팀들이 있긴 했지만 메탈을 한다라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고 메탈 팬들이 많이 듣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이 집을 또 발표했는데 그이 집에서는 메탈리카뿐만이 아니고 페이스 노 모어나 세풀트라 판테라 같은 밴드들의 곡을 또 연주를 한 거죠. 그래서
0: 그렇군요.
1: 와 이거 정말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연주하는 거 보고 그 사실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니까 96년에 앨범 발표하고 지금까지 활동을 쭉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관심이 좀 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관심이 옅어졌는데 요즘 활동하는 거 보니까 드럼도 추가하고 보컬도 넣더라고요.
0: 그리고 그 오늘 그래서 그 라이브 영상,
1: 네.
0: 페스티벌 영상을 보니까 뒤에 약간 관현악단이 이렇게
1: 맞아요.
0: 쭉 배경으로
1: 네, 큰 성공을 거둬서 여기는 관현악단을 뒤에 둘수
0: 막
1: 있는 그
0: 그냥
1: 정도의 성공을
0: 한
1: 거뒀고
0: 백인조로 보이더라고요.
1: 네, 근데 그래서 뭔가 이게 제가 여기 원고에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엔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라고 했는데 네, 약간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네 대의 첼로로 할 때가 저는 사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대의 첼로가 주는 맛이
0: 그리고
1: 있고.
0: 그뭐 포털 사이트에 이들의 대표곡들 보면요.
1: 네.
0: 스튜디오 버전들은 일렉트릭 기타 더빙이 확실히
1: 맞아요.
0: 있는
1: 있어요.
0: 사운드더라고요.
1: 네. 그래서 각 연주자들한테 데이브 룸바로드라고 슬레이어 드러머도 초빙해서 함께 연주하고 뭔데 좀 그래도 높이 사는 부분은 밴드가 그래도 그런 커버곡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0: 오리지널
1: 자작곡,
0: 곡도 하고,
1: 오리지널 곡을 계속 만들어서 하니까 그럴 수밖에 점점 그 네 대만으로는 하기에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 순수성이란 말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0: 집필 과정 또 종종 소식
1: 네.
0: 전해 주시고요.
1: 네, 가끔 불러주십시오.
0: 네, 잠비나이 보게 되면은
1: 네.
0: 새우맹에서 어떻게 연주 한번 해달라고.
1: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네.
0: 오늘 그리고 어제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조속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김학선 씨,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핀란드의 심포닉 메탈 그룹 아포칼립티카의 연주로 Unforgiven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도 내일의 태양 아래에서 뵙겠습니다.

0: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경남 합천 해인사로 향하는 길.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지만 전 오늘 다른 걸 보러 갈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집, 장경판전입니다. 장경판전은 해인사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름한 곳에 팔만대장경이 있다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창문까지 뻥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마구 들이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팔만대장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허술한 창문 덕분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건물 벽면엔 나무로 된 살창이 위아래로 나 있는데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남향엔 위창을 작게 만들어서 팔만대장경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했고요. 아래창은 크게 만들어서 판전 바닥 깊숙이 햇볕이 닿게 했습니다. 북향은 반대로 위창은 크게, 아래창은 작게 만들었는데요. 햇볕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북향의 큰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팔만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한 해인사 장경판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덥다. 마카시, 이제 정말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생존법, 뭐가 있을까요?
1: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저는 이미 준비 끝냈습니다. 선풍기, 선크림, 양산, 그리고 마음의 준비까지요.
0: 와우, 마카시, 여름 생존 아이템 철저하게 준비했네요. 근데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1: 네, 집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저에게 들이닥치는 태양과 싸우러 가는 마음의 준비요. 제가 이기려면 단단히 각오하고 나가야 합니다.
0: 거의 재난 영화 찍으러 나간 사람 같네요. 근데 마카시, 그거 아세요? 사실 여름 생존법은 더위를 이기는 게 아니라 더위와 잘 지내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닐까 싶어요. 뜨거운 날씨에 지치다가도 에어컨 바람 한 줄기와 좋아하는 노래 한 곡만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다 싶은 거죠.
1: 이야, 켄느씨, 명언이네요. 오케이, 그렇다면 저도 더위와 화해하기 위한 생존 아이템 하나 정해보겠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
0: 좋았습니다. 그럼 항공이들과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시작해볼까요? Hello, I'm DJ Camden. Here to spend a cool summer with 항공이들.
1: Hello, I'm DJ Mikhail, and I want 1 million ice creams with 항공이들.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한국의 DJ 나캠든
1: DJ 마카야입니다.
0: Yeah, 오늘은 아이돌 한국의 문을 연 곡이 바로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1: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0: 오케이, 얼른 마카.
1: 선크림을 발랐어.
0: 오케이. 아, 오늘 마카 씨를 피해서 네. 네, 한번 오프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피해보세요.
0: 오늘 또 오프닝에서 여름 생존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 맞습니다.
0: 혹시 마카 씨는 좀 더위를 타는 편인지 아니면 좀 추위를 타는 편이세요?
1: 전 개인적으로 추위를 타는 것보다는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 것 같아요.
0: 아, 일단 네. 지금 복장만 봐도
1: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이게 잠바를 입고 왔는데 네. 또 민소매가 이너거든요. 네, 살짝 더위를 타서 지금 살짝 잠바를 벗고 있습니다.
0: 아, 네. 몸이 되게 좋으세요.
1: 아, 요즘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운동. 네.
0: 마음만 먹은 거 아닌가요?
1: 네. 마음 먹고 밥도 많이 먹어서 이제 다시 운동하러 가야 돼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럼 운동 아직 시작한 건 아니죠?
1: 하루 했습니다.
0: 아, 하루?
1: 네. 어제 어제.
0: 약간 하루 한 티가 나는데요?
1: 하루 한 티 나요?
0: 네.
1: 거의 안 난다는 뜻이네요.
0: 네, 맞아요.
1: 감사합니다.
0: 마카 씨, 그럼 좀 여름을 이겨내는 나의 생존 아이템, 이런 거 있으십니까?
1: 아, 저는 또.
0: 아이스크림?
1: 에어컨을 가지고 다닙니다. 네, 그 엄청 큰 거. 네, 아니요. 그 엄청 큰 거 있잖아요. 가정용.
0: 가정용. 말이 잘 안 통하시네.
1: 네, 가정용 에어컨을 제가 그 보조

0: 배터리 한 150개 정도 있으면 되거든요.
1: 네.
0: 보조 배터리 150개 플러스 가정용 에어컨 하면 딱 그 한 15분 정도 쓰일 수 있어요.
1: 그러면 그 길을 걸을 때 조금 민폐 아니에요?
0: 민폐이기 때문에 이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스크림!
1: 아이스크림. 네,
0: 캡틴 씨도요.
1: 저는요, 저는 휴대용 에어컨이 아닌 휴대용 네. 선풍기.
0: 아, 근데 필수인 좋아.
1: 것 같고요. 예전에 쿨링 패치도 있는 거 아시죠?
0: 아, 가끔씩 촬영할 때.
1: 네, 저희, 맞아요. 특히 뭐 촬영할 때 많이 썼곤 했는데, 사실 뭐 평소 일상생활에는 잘 안 쓰지만, 그래도 한번 구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진짜 걷기만 해도, 한 5분 걷기만 해도 전 땀이 나거든요.
0: 오.
1: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0: 요즘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 데오드란트 티슈 같은 게 있는데, 그 쿨링이 있어가지고, 네. 땀 나거나 그러면, 그걸로 닦으면 막 네. 냄새도 안 나고 막 네. 시원해진대요.
1: 어, 그래요?
0: 네, 광고는 아니지만 PPL 부탁드립니다.
1: 좋습니다. 더운 여름에 좀 나를 지치게 만드는 최대 적이 있으십니까?
0: 아,
1: 네, 약간 뭐 뜨거운 태양도 있고.
0: 아, 저는 밤에
1: 네.
0: 모기. 와, 진짜 그것만큼 진짜 싫은 게 없어요. 진짜 너무 잘 준비 잘하고 이제 딱 누웠어요. 또 에어컨 이렇게 딱 틀고 뭐 얇은 이불 덮고 이렇게 딱 누웠는데 눈 감았는데 갑자기. 아, 진짜 불 켜가지고 이제 잠을 못 자요.
1: 아, 진짜 잡기 전까지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네. 언제 한번 진짜 사실 그리고 모기 소리가 이렇게
0: 진짜 약간 차 지나가는 소리
1: 이게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데 진짜 맨정신이 들게끔 화가 맞아요. 나게 해요.
0: 그리고 네. 모기 소리 한번 들으면 진짜 목이 없는데도 간지러워져. 약간
1: 맞아요.
0: 뭔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거의 긁어보잖아요? 그럼 진짜 목이 나서는 거예요. 진짜 긁어보면 거기를
0: 안 돼.
1: 예, 거기 안 돼.
0: 맞아요. 근데 모기, 그래서 모기 향이나 모기 약을
1: 잘
0: 네, 준비해야 돼요.
1: 네.
0: 네. 아, 그래도 이게 여름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름이
1: 아, 그렇죠.
0: 또 네. 좋은 게 진짜 많은 계절인데 또 마카야가 태어난 계절이기도 하죠. 아, 이거 호주에서 여름이구나. 호주 여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1: 전 한국 여름.
0: 한국 여름. 우리 여름 보이들이네요.
1: 네.
0: Oh, what's up, man?
1: What's up, summer boys?
0: I need a summer boys. 네. 아, 그럼 여름이 좋은 이유 하나씩만 뽑아봅시다.
1: 저는 워터파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0: 아, 역시.
1: 사실 간지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어릴 때 친구들이랑 많이 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제가 여름을 맨날 기다렸던 이유가 진짜 딱 그거 하나였어요.
0: 아, 워터파크.
1: 네, 워터파크 가가지고 이제 추로스 먹고 그리고
0: 아, 맞아.
1: 그냥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진짜 다른 뭔가 날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0: 그게 진짜 좋아요. 그 진짜 힘들게 이렇게 시원한 물에서 막 놀다가
1: 네.
0: 따뜻한 거 먹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
1: 그렇죠.
0: 뭐 진짜 칩스나
1: 네.
0: 아니, 프렌치 프라이즈 이런 거나 아,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진짜 추억. 저는 뭐 그래도 약간 에어컨? 약간 확실히 여름에 에어컨이 맛있어요. 약간 겨울의 에어컨보다 여름의 에어컨이 진짜 그 에어컨의 역할을 충실하게
1: 너무
0: 다하는
1: 당연한
0: 느낌.
1: 말씀.
0: 아, 근데 너무 달라서
1: 네.
0: 아, 저는 요즘 에어컨이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0: 네.
1: 에어컨이랑 뽑아야겠네요.
0: 아, 할 뻔했어요, 어제.
1: 아...
0: 네. 그러면 이제 여름으로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 건데요.
1: 아, 밸런스 게임 너무
0: 아, 저희가
1: 좋아하신다.
0: 또 밸런스 게임 아이돌 한국에서
1: 네.
0: 필수 코스 아,
1: 네,
0: 아닙니까?
1: 네, 좋습니다.
0: 오케이, 그럼 내가 여름에 휴가를 떠난다면 더울 때는 더운 나라로 간다. 아니면 추운 나라로 간다. 하나, 둘, 셋.
1: 더운
0: 추운 나라로.
1: 나라.
0: 어, 진짜요?
1: 이게 추운 사실 제가 생각한 더운 나라는 약간 뭐라 해야지?
0: 바리?
1: 괌 아일랜드.
0: 아, 괌.
1: 아니, 그러니까 아일랜드. 특히 더울 때 아일랜드를 가야 워터파크를 가든 이제 거기에 바다를 가든 이제
0: 아.
1: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고.
0: 그렇죠.
1: 여름밤. 여름밤이 진짜
0: 맞아.
1: 좀 그 여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0: 맛있어요.
1: 그래서 배고프세요?
0: 아니.
1: 계속 맛있대요 오늘. 에어컨도 맛있고 뭐 여름밤도 맛있고.
0: 근데 진짜 그 표현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맛있다. 하긴 사실 뭘 잘한다 해도 맛있다 너.
0: 그렇죠.
1: 야, 뭔가 맞아. 그렇게
0: 맛있다가 하면... 좋아.
1: 그렇지.
0: 저는 추운 나라로 가서 좀 약간 스노보드 타던가.
1: 어디 어디?
0: 약간 아 그래도 호주 블루 마운틴즈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1: 오,
0: 겨울에.
1: 블루 마운틴.
0: 네, 블루 마운틴즈 가서 오랜만에 스노보드 한번 타고 싶네요.
1: 가본 적 있어요?
0: 전 가본 적 있습니다.
1: 오,
0: 네, 그립네요. 좋네요. 근데 한국에서 스노보드 더 많이 타봤어요.
1: 오.
0: 네. 오케이, 다음 밸런스 게임 가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여름 힐링법은 에어컨 켜고 이불을 덮기 아니면 땡볕에서 시원한 여름 음식 먹기. 아, 화채가 또 좋은데 여름에는. 오케이, 하나, 둘, 셋. 에어컨 켜고 이불 덮기. 아, 왜냐면 이불 덮는다는 것은 일단 누워 있을 수 있다는
1: 그쵸.
0: 소리예요. 네, 일단 쉬는 거고 땡볕에서 먹는 것도 좋지만 그 에어컨의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진짜 좋다 생각합니다.
1: 맞아요. 그리고 땡볕은 너무 뜨거워요. 시원한
0: 아,
1: 여름을 금세 녹일 겁니다.
0: 또 선크림까지 발라야 돼 그러면.
1: 네, 맞아요.
0: 네. 내 항공이들과 즐겁게 여름을 나고 싶은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 문자나 반대입으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Need help translating K-pop lyrics? Need someone to listen to how your day went? Your friend is right here.
1: Visit the Idol Hangul social media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0: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라디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 함께 하겠습니다.
1: 네, 청아 Love Me Out Loud 그리고 UP 바다까지 이어집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의 가족을 소개할 시간이죠.
1: 성우 강영호, 박지은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반갑습니다.
1: 한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3: 아, 너무 덥죠. 네,
1: 그렇죠.
3: 그리고 그 러브버그가 창궐하고,
1: 아, 맞아요.
3: 눈도 괴롭고 피부도 괴롭고, 네,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0: 이제 안 괜찮은 것 같아요.
2: 저는 이번 주는 조금 간만에 바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1: 오.
2: 좀 밤까지 일이
1: 네.
0: 이야. 여름에 밤까지. 오케이.
2: 네.
0: 화이팅 했던 일주였네요.
2: 네, 진짜로.
3: 혼자만 일하는 줄 알았어요.
0: 네, 또 저희가 앞에서
3: 네.
0: 여름 생존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3: 여름 생존법.
0: 우리 성우분들도 여름을 이겨내는 나만의 아이템이 있다면, 나만의 방법 or 아이템 있으신가요?
3: 아, 일단은 아이템 같은 경우는
0: 네.
3: 저는 빈손이 최고.
0: 아,
3: 저는 아이템을 쥐거나 뭘 걸거나 하는 것 자체를 너무, 네, 그 자체가 절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좀안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방법이라면 오히려 뭐 폭풍 운동을 해서
0: 네.
3: 네, 시원하게 땀 흘린 뒤에
0: 네.
3: 샤워하는 게 네, 제일
0: 좋죠.
3: 낫다. 예, 네, 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2: 저는 조금 현실적인 뭔가 생존법이라고 하면은 회사가 시원하니까 회사에 출근해서 공짜 에어컨을 즐긴다. 그리고 뭔가 시원한 수박 주스라든지 아니면 빙수 같은 걸 먹으면서
1: 네.
2: 약간 좀 더위를 이겨내는 것 같아요.
0: 과일 빙수 좋아하세요? 아니면 팥빙수 좋아하세요?
2: 전 무조건 과일 빙수.
1: 오.
4: 팥안 드세요?
2: 아, 아니요. 팥을 좋아하지만 굳이 먹는다면 과일 빙수.
0: 망고?
2: 망고 완전 좋죠.
0: 망고.
4: 사실 제가 팥을 안 먹어서 한번 동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2: 아~
4: 아쉽네요.
2: 먹긴 먹습니다.

0: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도 두 분과 시원하게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키 넘버 2 시작하겠습니다.
1: 지난 시간 오늘도 매진했습니다 세계를 탈출해 차원의 문을 통과한 K. 눈을 떠보니 좀비 수십 명이 으르렁거리는 무서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2: 아빠, 좀비한테 물리고 싶어서 그래? 아, 이쪽으로 피해야지.
3: 아빠? 좀비? 그렇다면 여긴 영화 좀비 딸 속의 세계?
1: 그렇다.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화 좀비 딸에 소환된 K.
4: 널 물어버리겠다.
3: 뭐야? 이럴 때 영화에서 어떻게 했더라? 아, 그래, 딸, 우리 좀비인 척 연기하는 거 어때? 아, 영화 보면 사람들이
2: 아, 그건 영화고. 아마 부끄러운 만한 성격인 거 몰라?
1: 딸 수아가 갑자기 기괴한 소리를 지르며 팔과 다리를 꺾고 눈동자를 뒤집었다.
3: 역시 내 딸! 나도 질 수 없지. 오호, 눈을 뒤집고 어깨를 비틀고 물구나무! 이야, 수아야, 우리 이제 탈출에 성공했어!
2: 아빠, 나 좀비 물 물린 것 같아.
1: 결국 좀비에게 물리고만 딸 캠든 아니 수아. 미스터리 K는 딸을 구하기 위해 시골 어머니 댁으로 피신을 하게 된다.
5: 아유, 우리 손주 수아 온겨. 할미가 죽서 줄까나.
4: 물어보겠다.
5: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할미한테 앙앙거려.
2: 쓸둥이다 좀비딸.
1: 매운 효자손으로 호된 신고식을 치른 좀비딸 수아는 시무룩해지고 얌전해진 수아와 어머니의 효자손을 바라보던 케이는 좀비딸 세계에서 탈출할 방법을 생각해낸다.
3: 그래, 내가 좀비딸 수아와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이 세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차원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그렇다면 아, 엄마 안 돼요. 수아가 아파서 그래, 아파서.
5: 뭐가 안 돼? 아직도 이 할미한테 앙앙거리는구만. 일로 와.
3: 아, 따가워.
2: 아빠가 대신 맞았다.
1: 그렇게 좀비딸 수아 대신 효자손에 맞고만 K. 그 순간 익숙한 빛과 함께 차원의 문이 열렸다.
3: 수아야, 효자손 아프니까 할머니 말 잘 듣고 가족들이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랄게. 그럼 안녕.
6: 왜 다들 좀비가 되셨죠?
7: 좀비다.
8: 야, 좀비 진짜 같네요.
6: 오, 진짜 같아요. 네. 정말.
8: 그리고 네. 또 마음에 드는 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
9: 애용이.
8: 캠디가 고양이 소리 잘 내네요.
6: 네,
9: 오늘은 투잡을 해봤습니다.
8: 네, 딸이랑 고양이들. 아, 너무 좋았어요.
9: 네, 온 동네 좀비들이 다 나와가지고. 네, 저 작가님께서 일부러 저 유명하게 해주시려고. 이 정도면은 뭐. 네.
0: 네, 미스터리 키 오늘은요, 좀비가 되어버린 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화 좀비 딸을 다녀왔습니다.
10: 네, 좀비 딸은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2022년에는 TV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EBS에서 공동 제작했던 작품이라고 해요.
9: 맞습니다.
10: 와우, 네. EBS, shout out EBS.
9: Yes.
10: 두 분은 이 영화나 웹툰 아니면 TV 애니메이션을 보셨나요?
9: 네네, 봤습니다.
10: 오,
9: 네.
10: 역시 EBS Family.
9: 아, 그럼요.
10: 혹시 네.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9: 이게 한 3년 전이죠? 네, 3년 네. 전에 4년? 저희 전기수 선배님들께서 시험을 치를 때 저희도 쳤고 공채 시험에도 나왔던 문제가 있어서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 오.
9: 네. 이게 그 집 밖에 군인들이 이렇게 좀비를 소탕하기 위해서 네. 몰려오는 상황이고 저하고 수아, 그러니까 주인공이랑 네. 수아만 있는 상태에서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수아한테 이제 나를 물어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10: 우와.
9: 그 장면이 시험 문제로 나와서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6: 저도 애니메이션으로 봤는데요.
10: 네.
6: 똑같이 시험 문제 할머니 캐릭터가 시험 문제로 나왔어가지고 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이제 약간 우와. 그 좀비가 되는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막 좀비한테 물림당하는 그런 걸 하는 네. 대사가 있었거든요. 네.
0: 혹시 그럼 지은님도 한번 오늘 좀비 연기를 딱 혼자 안 하셨습니까?
10: 그러네.
0: 오늘 한번 좀비 연기.
10: 그러네.
6: 아까 묻혀가는 좀비 하나 있는데요. 이런 거 좀비 하나 있는데요.
10: 자, 물렸어요, 물렸어요! 어, 진짜 할머니 좀비 같아요. 어, 좋은데요?
0: 좋습니다. 약간 이 영화 설정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만약에 내 가족이나 멤버가 좀비가 된다면, 다들. 어, 어떻게 하실 건가요?
9: 좀비.
10: 네. 어, 일단 멤버 누군가요?
0: 멤버 마카야시 멤버.
10: 네, 저희 엠퍼센동원의 멤버 누구와 불렸어요 지금? 좀비가 됐어요.
0: 지금요?
10: 네.
0: 지금 카이렐 씨요.
10: 아, 카이렐 살려야 돼. 카이렐 살려야 돼. 카이렐 살려. 카이렐 살려.
6: 아, 멤버에 따라 다른
0: 자,
6: 거예요?
0: 그러면 승모.
10: 처리해, 처리. 처리해야 돼. 위험 인물이야.
9: 위험 인물.
10: 네, 이렇게 좀 이별해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0: 네, 정리. 네,
10: 가족이 좀비가 된다면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죠.
0: 아, 방법을 찾아야죠. 네. 그렇죠.
10: 어떻게든. 그렇죠. 네. 내가 뭐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내가 이렇게 막 포션 만들어가지고 네. 그 주석이 실험 막 나한테 하고 아 이러면서 완성했다.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죽고 가족이 사는 거죠. 어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그리고 우리 성우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9: 네, 어, 지금 씨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6: 저는 만약에 가족이 좀비가 된다면. 아무도 못 보게 꽁꽁 숨겨서 그냥 이렇게 좀 식사를 챙겨주고 아, 씻겨주고
0: 약간 독방
6: 아, 네, 약간 그렇게라도 해서 같이 지낼 것 같아요.
0: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어요. 같이 이제 어, 이렇게 두 분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네. 네. 만약에 영호님이 갑자기 네. 좀비로 변하면
6: 아
0: 그럼 지훈이가 어떤 선택을 내리실 건가요?
6: 영훈님이 좀비가 되면 네. 너무 막강한 좀비가 될 것 같아서 어디 가둬야 될 것 같아요.
10: 아, 진짜
6: 자물쇠를 이렇게 짱짱짱 하고
10: 아니, 자물쇠 안 돼요. 너무 위험해질 것 같아. 아... 너무
9: 나는 이제 뭐 적군이 되면 빌런인 걸로.
10: 그러니까 보스가 될 것 같아요. 좀비 보스.
0: 아, 근데 약간
6: 그러니까 뭔가 동기 중에 이제 다른 동기가 네. 좀비가 되면 그 친구는 제가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영훈님은 안 될 것 같아요.
10: 그렇죠. 컨트롤 할 수 없으니까.
0: 아무도
9: 네. 네. 네. 이제 전속성호에서 피지컬을 맡고 있습니다.
10: 영호님은 가족이 좀비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9: 아, 저도 일단은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네.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꽁꽁 숨겨둘 것 같긴 합니다. 아,
10: 네. 아, 숨겨서 어떻게든 생존을 할 수 있게.
9: 그러니까요. 네, 마카야 씨와 힘을 합쳐가지고 네, 포션을 만들어서 네, 한번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오, 예. 네. 자, 그리고 캠니는 브라이언이라는 멤버가 좀비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0: 아, 브라이언이 좀비가 되면요? 네. 어, 처리해줘.
10: 아, 바로 처리?
0: 네, 네. 키가 너무 커요.
10: 키가 너무 크긴
0: 네,
10: 해요.
0: 맞아요. 아, 너무 네. 잘 보여요. 저희가 어디로 갔는지 이제 잘 찾을 거란 말이죠.
10: 이제 네. 이 라디오를 멤버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할 수 있는.
0: 네. 오, 그러네요. 갑자기 저희한테 삐질 수가 있는.
10: 그쵸.
0: 그렇죠. 말안 해. 왜, 왜 이랬더니, 나 처리한다며.
10: 그러면 합격!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좋네요. 그리고 좀비가 또 상상 속 대상이지만 또 무서운 존재잖아요.
0: 네.
10: 자, 무섭죠. 그러면 현실에서 좀비보다 무서운 존재 아니면 물건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카드값 문자
0: 카드값
10: 아 이번 달은 300만 원 쓰셨습니다.
0: 아, 약간 네. 그래도 그치. 고가의 어떤 제품을 네. 진짜 오랜만에 사잖아요. 네. 자주 사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내가 사고 싶은 고가의 제품이 만약에 결제를 하면 네. 전 그날 하루는 밥을 못 먹어요. 너무 죄책감 들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10: 아껴야 될 것 같아요.
0: 네, 뭔가 그리고 사실 이것만으로도 저는 뭔가 벅차다고 해야 되나?
10: 아, 배부른 느낌이에요.
0: 네, 너무 배부른 느낌이라서 사실 그거에 행복함도 있는데 또 되게 그 부담도 있기 때문에
9: 그렇죠.
0: 진짜 그날은 뭘 먹어도 전 상관없어요. 과일 하나만 먹고 자도 돼요.
9: 비슷한 얘기인데 네, 뭐 무서운 게 이제 뭐 비어가는 통장 잔고,
10: 아이고. 아, 그쵸.
9: 내려가는 주식 차트. 무섭지 않나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0: 너무 무서운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9: 소름.
6: 저는 요새 이제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0: 운동?
6: 러브버그가 너무 무서워요. 이뭐 다른 벌레들은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피해가 잖아요. 그 친구들은 꼭 사람을 향해서 그것도 두 마리가 맞아요. 세트로 날아오잖아요.
7: 사랑이 가득하죠.
0: 최근에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6: 네, 그 야외 촬영장에서 러브버그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너무 끔찍했습니다. 아, 정말 무서워.

0: 귀엽다.
1: 러브보그가 옷에 달라붙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맞아. 되게 밝은 색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 맞아요.
1: 그래서 오늘 지금 씨 옷이 되게 밝아가지고.
2: 아, 위험합니다.
3: 표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 맞아요.
4: 네,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친 토크까지 재밌게 나눠봤고요.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 이어가겠습니다.
1: 네, Day6 Zombie 그리고 엔하이픈의 Bite Me까지 이어집니다.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미스터리 K 넘버 2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좀비딸 수아는 시무룩해지고. Today's Korean expression is 시무룩하다. It means to be silent and look displeased because you are dissatisfied. In English, it is similar to being sulky or sullen. 네, 오늘의 한국어 시무룩하다.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1: 시무룩하다.
2: 시무룩하다.
3: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4: 남은 밥이 없다는 말에 시무룩해졌다.
0: I felt sulky because there was no more food.
2: 친구가 시무룩해 보여서 걱정됐어.
0: I was worried because my friend looked sulky.
3: 네. 시무룩하다 얘기를 더 해보면요.
1: 네.
3: 최근에 나를 순식간에 시무룩하게 만들었던 시무룩 버튼.
1: 버튼.
3: 있었습니까?
1: 우리 지금 버튼님.
5: 네. 아.
2: 있었습니다.
3: 거기 계시죠.
1: 누구야?
2: 바로 샌드베이글입니다.
0: 아. 샌드베이글 일로 와. 혼내주겠어.
2: 아, 샌드베이글이 요새 엄청 다시 유행이어가지고 일산에도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 있어요. 주말에만 네. 판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픈런을 했는데
3: 오픈런.
2: 제가 너무 먹고 싶었던 생망고 샌드베이글이
0: 생망고.
2: 네. 제 앞에서 바로 매진이 되는 바람에 아쉬운 마음에 다른 걸로 채우긴 했지만 너무 좀 시무룩했습니다.
3: 야, 아 그런 건 왜 그렇게 조금만 만드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3: 예. 너무 커피 좀 만들지.
0: 아 샌드백 거기 주소 한번 보내요. 제가 한번.
3: 어 네. 지금
0: 그럼 망고 말고 딸기 드셨나요?
2: 어 아니요 그 양쯔깐루라고 혹시 아세요? 어, 그것도 요새 유행하는 디저트인데 그 자몽이랑 연유랑 이런 화이트 펄 같은 게 섞여 있는 그런 거 양쯔깐루라고 부른대요.
3: 양쯔깐루?
2: 근데 그 양쯔깐루 샌드베이글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3: 너무 신기해. 양쯔깐루?
1: 가게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2: 아닙니다. 설명을. 아닙니다.
3: 그래서 은근슬쩍
0: 홍보하면 다음에 망고 주겠다 해가지고.
3: 아,
0: 네.
3: 오늘 그래서 아, 망고 옷 입으셨구나.
2: 아 전혀 아닙니다.
0: 아 근데 진짜 시무룩할 만하네요.
3: 네.
0: 아 진짜 이거는 오픈런 했는데 못 먹은 거면
1: 맞아요.
0: 아 그쵸. 진짜 그쵸. 저는 진짜 뒤집어 놓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 사람의 기분이 시무룩해진 걸 보면
1: 네.
0: 자 밸런스 게임이에요.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내버려 둔다 아니면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애쓴다. 자 1번 2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오,
1: 넘버원.
0: 캠디 뭐였어요?
6: 1번.
0: 1번. 어, 그러면 지음 씨만 2번이네요?
2: 아, 진짜요? 오. 다들 1번이세요?
3: 엄청 놀라셨어요.
0: 오. 아, 근데 저도 F긴 한데.
6: 네.
0: 그래도 약간 누가 시무룩하면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1: 그쵸.
0: 네, 약간 특히 남자애들은 아. 뭔가 서로. 서로 막 타, 막 이렇게 아, 토닥토닥 해주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3: 저는 신기하게 마카야 씨가 시무룩해지면 뭔가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뭔가 애기 같아요. 그럴 때마다 약간 조금 얘가 그리고 조금 티가 나가지고 저는 이제 가면 그럼 얘가 딱 하는 그 말투에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2: 전혀 아, 되게, 안 괜찮은데.
3: 되게 덤 약간 덤덤한 느낌으로.

0: 딱 뭔가 딱 이렇게 하면 뭔가
1: 되게 약간 어색하게 약간
2: 어색하게.
1: 어깨 손 올리고 아이 괜찮아? 아이 야 야 상관없어. 야, 이렇게 야 이런 거 뭘? 야 이런 건 그냥 야 이거 맛있는 거 먹고 푸는 거야. 이러면서 되게 형 모먼트를 보여줘요. 오, 예, 네. 그럴 때 약간 아 그래 우리 리더 캠디 믿고 가겠다 하고 좀 힘을 내죠.
2: 아 네. 좋네요.
1: 아 너무
3: 멋지십니다.
1: 좋아요. 네. 재밌네요.
3: 자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4: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친구가 많아도 힘들 때 내 편이 돼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는 건 역시 가족이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5: 다음 중 가족끼리의 정과 유대는 그 어떤 것보다 깊고 강하다라는 뜻을 가진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피는 커피보다 진하다.
6: 이야, 따.
5: 2번 피는 배달 어플보다 빠르다.
6: 슝슝.
5: 3번 티는 좀비보다 강하다. 4번 피는 물보다 진하다.
4: 진한데?
1: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3: 추첨을 통해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4: 오, 오늘 리액션들이
2: 정말.
3: 오늘 근데 방금 나온 좀비는 네. 무슨 언어라는 거예요?
1: 그 프랑스 쪽에
2: 프랑스 쪽에
3: 프랑스 쪽에 계신 좀비구나.
1: 네, 그 불어가 좀비화가 되면 이렇게 돼. 네.
3: 한번 다시 소환.
6: 이게 뭐죠?
3: 네. 완전히 봉주로가 되는
1: 마지막에 자아가 조금
3: 마지막에
1: 네, 나왔네요. 아, 또 저희가 곧 이게 또 유럽 가니까 네, 연습을 하고
3: 연습을
1: 있는
3: 한 거예요. 네, 네. 아 좋습니다.
1: 근데 이게 제 생각에 좀비 피가 좀비보다 강하진 않아요.
3: 맞아요.
1: 피가 좀비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3: 좀비들은 목이 좀 마를 거예요.
1: 목이 마르면 또 그거죠.
3: 사실 뭐 커피가 될 수도 있고.
1: 아니 커피는
3: 아니가 너무
1: 더
3: 뜨겁나?
1: 목이 말라요.
3: 너무 뜨겁죠.
7: 뭐가 있어? 하나씩 다 없애니까 뭐가 나오죠.
1: 자, 이 정도에서
3: 마무리하고요. 네,
1: 꼭 오늘 맞추셔야 돼요 오늘. 네.
3: 그럼 한국이들이 또 퀴즈 푸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피터팬 컴플렉스의 시무룩해.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하루 나를 제일 잘 챙기는 방법은 바로바로 칭찬받기.
1: 야호!
2: This is the time when we are exclusively on your side. Here you only hear praise.
0: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3: 모두 칭찬받을 준비됐나요?
0: 쓰담쓰담
4: 칭찬 타임!
0: 네, 자, 쓰담쓰담 칭찬 타임은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칭찬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2: Yes, even small things are fine. Please send us your stories. You can submit them to EBS FM Korean on social media.
0: 자, 그럼 메시지 확인해 볼까요? 야, 캠루랄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 어릴 때부터 만화 작가가 꿈이었는데 얼마 전에 땡스타툰을 시작했어요.
2: I've dreamt of becoming a comic artist since I was young, and I recently started drawing for social media.
5: Wow.
6: Wow. 와, 난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어렸을 적 꿈을 이룬다는 그게 왜 이렇게 나는 재밌지? 아, 너무 좋은데요. 네. 한번 저희도 어릴 적의 꿈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싶습니다.
5: 아, 네.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아이돌이 꿈이었는지.
3: 오, 맞아요. 궁금해요.
6: 아, 저는 아이돌은 한 17살 때부터 꿈이었어요.
3: 아, 그럼 더 어릴 땐 아니었다.
6: 맞아요. 약간 연습생을 하면서 꿈을 키워가지고.
7: 저도요. 저는. 네, 저도 19살 때.
6: 맞아요. 저희가 약간 연습생이 되고 나서 꿈을 키웠던 케이스라가지고.
7: 맞아요.
3: 아, 그쵸. 보통 네.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그쵸? 연습생이 되는 맞아요. 경우가 많으니까요.
7: 맞아요. 저는 이제 연습생 하면서 저희 선배님이 이제 피어나무니 선배님 보고,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6: 맞아요. 네. 저도 캔든 선배님 보고.
7: 아, 멋있으시지, 그분. 네. 어땠어요? 어땠어요?
6: 나쁘지 않은데? 네? 아, 저는 이거 멋있어서 네, 꿈을 키웠고 사실 어렸을 때 제 제일 첫 꿈은 과학자였어요.
5: 과학자.
6: 제일 첫 약간 진짜 이거 되고 싶다는 과학자였어요. 네. 왜냐면 그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발표하고 노벨상 받고 뭔가 이런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약간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그래서 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똑똑하시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그 IQ도 되게 높으시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시고 아, 너무 존경합니다.
7: 네, 저는 축구 선수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축구 선수가 제일 첫 꿈이었고 그다음 수영 선수 되게 많았었어요 저는. 그 다음에는 막 변호사도 돼보고 싶었고.
5: 변호사.
7: 네, 되게 뭐가 많았었어요.
3: 네. 신기하네요. 네.
6: 용호님은 처음부터 꿈이 성우셨나요?
5: 저는 경찰 내지는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7: 너무 잘 어울리신다.
6: 네. 약간 좀 높은 직위에
7: 오르는.
5: 아, 그게 TV를 보고 네. 되게 멋있다 하고 네. 꽂히는 바람에 오. 막 제가 막 경찰 될 거라고 막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까 아버님께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6: 아, 진짜? 아.
5: 그래, 너는 경찰 될 거야. 약간, 네.
3: 저는 이 배글집. 사연 보내신 분과
6: 배글집 사장님
3: 배글집 사장님이 아니에요. 이 사연 보내신 분과 거의 비슷해요. 저는 어릴 때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가지고 예스. 만화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만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잘 그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그래서 약간 좀 비교가 되면서 아, 난 저렇게까지 못하겠는데 아~ 아, 이걸 직업으로 하긴 좀 힘들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7: 그래서 바로 이제 성우로 옮기시고요?
3: 맞아요. 제가 좋아했던 게 두 개였거든요. 아~ 만화도 좋아했고 그리고 베이글. 그 애니메이션 보는 거 좋아해서 네. 이제 그때 나왔던 성우라는 직업을 네. 좋아하다가 이렇게 좋아하면 내가 이걸 직업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7: 그래도 뭔가 제일 연관이 있으시네요. 그래도 만화랑 뭔가 이 서로
3: 그쵸 네. 맞아요.
6: 오, 진짜 그러면 꿈을 이루셨네요 그러면.
3: 그쵸.
6: 약간
3: 되게 꿈을 이뤘어요.
7: 만화 속에 같은 들어간
6: 불이니까 이래. 오, 되게 좋다. 근데 진짜 어렸을 때 꿈꾸는 게 진짜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약간 이렇게 많은 꿈을 가지고 친구들끼리 막
7: 소통,
6: 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막 친구들이랑 같이 나중에 NBA에서 만나자고.
5: 오~ NBA?
6: 막, 야, 너, 난 이 팀에 들어갈 거고, 넌 저 팀에 들어갈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 적으로 만나겠네. 막 이런 얘기하고, 진짜 말 그대로 꿈이죠. 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꿈이라는 게.
7: 재밌었죠.
5: 은근히 잘 어울리시는데.
7: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쓰담쓰담 칭찬해드려야죠. 예. 자, 한번 그럼 칭찬을 해볼까요?
6: 근데 이거 아이디를 어떻게 부를까요?
5: 그러게요.
6: 랄라?
7: 사랑한다, 사랑한다. 캠루랄라.
6: 아, 캠루랄라? 캠루랄라. 오케이.
7: 캠루랄라. 네. 5, 6, 7, 8.
1: 잘한다, 잘한다, 캠루랄라. 잘한다, 잘한다, 쓰담, 쓰담.
6: 우후! 아, 우리 진짜 잘 맞아요, 이거. 아, 이거 약간 아, 맛있어요, 이게 약간.
5: 자, 오늘 맛있다. 밀어가시는
7: 거 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6: 오늘 컨셉. 네, 그럼 이렇게 쓰담쓰담 칭찬 타임 코너까지 함께 했고요. 헤어지기 전에 퀴즈 정답자를 발표해야겠죠?
3: 네. 가족끼리의 정과 유대는 그 어떤 것보다 깊고 강하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7: 정답은 바로
5: 4번 피는 물보다 진하다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6: 예. Yeah. 와, 이게 아쉽지만 아, 마칠 시간이 됐네요. 아, 오늘 전 되게 재밌었습니다.
5: 아, 예전보다 많이 안 아쉬운 것 같아요. 들켰어.
6: 아, 근데 오늘이 아, 근데 진짜로 오늘 저번보다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아,
5: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좀비 연기를 했는데 이렇게 네.
8: 미안한데
5: 아쉬워요.
6: 아, 네, 오늘 아, 영원님, 지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3: 아,
6: 네,
3: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6: 오늘 너무 아쉽네요.
7: 네. 자, 저희는 그럼 끝곡으로 한 Back to Life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6: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1: 안녕.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These days, the weather forecast makes everyone's ears perk up. 네, 특히 폭염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요.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더위로 스위스 알프스의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을 계산해 보니까요. 6초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하나를 채울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도 7월 장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하루하루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요즘 기상 소식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의 첫 곡입니다. Gareth Gates, Any One of Us, Stupid Mistake.

0: 6월 30일 화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스위스 알프스 얘기로 문 열었습니다. 이 알프스 빙하가요, 통상 8월 중순쯤 모두 녹았는데요. 이번 녹은 속도는 2000년 이후에 정말 가장 빠르게 빙하가 녹았던 것으로 기록됐던 뭐 2022년 6월 26일 이후 두 번째로 빠른 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겨울에 사실은 이 스위스 가보는 게 버킷리스트 안에 있었는데 이러다가 반팔 입고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면서 두렵습니다. 자, 그래서 왠지 야생동물은 아프리카에 많으니까 설마 여긴 안 오시겠지 하면서 스위스 알프스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기 알프스 바위 절벽에서 야생 염소, 아이벡스들과 암벽 등반하고 있을 것 같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크리스틴 쌤.
1: Good evening, everyone. 네. You're late.
0: 좋은 리액션이었어요.
1: Oh, wasn't that, I did a little yodel.
0: 그러니까요. 아, 스위스랜드 너무 가보고 싶거든요.
1: Oh, it's beautiful.
0: 근데 거기도 계실 것 같아요.
1: Oh, yeah.
0: 어딜 가도요.
1: Switzerland is just, everywhere you go, it's just gorgeous.
0: 저는 그냥 영상으로만 Nature. 봐봤기 때문에.
1: Yeah, you gotta go. You gotta go, Sam.
0: 아, 김희정님이요. 오늘 소나기 예보에 우산 들고 다녔는데 비가 안 오네요. 우산을 챙기면 꼭 이상하게 비가 안 와요. 희한하죠.
1: We call that Murphy's Law.
0: Murphy's Law. 김수열님이요. 여름 감기로 고생 중이에요. 크쌤과 마유쌤의 웃음 백신 맞으러 왔습니다. 두 분 선생님 감기 조심하셔야 하셨습니다.
1: 오케이, okay, 잠깐만요. 따끔.
0: 따끔합니다. 따끔.
1: 따끔.
0: 근데 따끔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이것도 백신 확실하게 놔드리겠습니다.
1: Alright. Thank you.
0: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보실 수 있습니다. Evening Special 1부는 국내외 뉴스 만나보는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Deep Dive Daily 그리고 하루 한 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만나볼까요?
1: A dinosaur fossil first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unity under the name Korea is said to be designated a natural monument. The skeletal remains unearthed in Bosong hold special significance. They mark the first known evidence of an ornithopod dinosaur on the Korean peninsula, earning the species its official scientific name, Coreanosaurus bosongensis.
0: 국제학계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처음 인정받은 국내 공룡뼈 화석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보성에서 발굴된 이 골격 화석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한반도에서 발견된 최초의 조각류 공룡 증거로 확인되면서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라는 공식 학명을 얻었습니다.
1: The presence of Korean language lyrics in the U.S. music streaming market has now come into sharp focus, backed by data. A data analytics company found that Korean accounted for 1.1% of music stream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putting it in third place, trailing English at 86% and Spanish at 9.5%.
0: 미국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한국어 노랫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한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한국어 점유율은 1.1%로 영어 86%, 스페인어 9.5%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1: The number of stay-at-home fathers caring for preschool-age children, grandchildren, or managing household chores rose by about 17% in the first quarter compared with the same period last year. Meanwhile, the number of women who stepped away from work because of childcare or housework dropped to a record low.
0: 올해 1분기 미취학 자녀나 손주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맡은 남성이 1년 전보다 약 17% 증가했습니다. 반면 육아나 가사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1: Foreign media reports have emerged indicating that Russian army recruits newly deployed to the Ukrainian battlefield are thrust into grave danger within an extremely short period of time. According to the reports, the expected survival time of a significant number of Russian army recruits is said to be as little as 20 to 35 minutes.
0: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러시아군 신병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 신병 상당수의 생존 기대 시간은 20분에서 35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A dinosaur fossil first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unity under the name Korea is set to be designated a natural monument. The skeletal remains unearthed in Pozong hold special significance. They mark the first known evidence of an ornithopod dinosaur on the Korean peninsula, earning the species its official scientific name, Coryonosaurus pozongensis.
0: 국제학계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처음 인정받은 국내 공룡뼈 화석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보성에서 발굴된 이 골격 화석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한반도에서 발견된 최초의 조각류 공룡 증거로 확인되면서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라는 공식 학명을 얻었습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유산청이요, 보성 조각류 공룡,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 엔시스 골격 화석, 그리고 여수 돼지코 거북, 별주부 켈리스, 여수 엔시스 골격 화석, 통영 수도 풍화혈 등 세 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전남 보성에서 발견된 공룡 골격 화석이 한국 공룡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화석이라고 해요.
1: Yeah, that was a mouthful.
0: Yes.
1: All those dinosaur names are hard.
0: 왜 길게 짓는 걸까요? 의문입니다.
1: I tell you. Okay, so this is very important because it's the first evidence of what is called an ornithopod. Ornithopod.
0: Right.
1: Okay, ornithopod. What is that? It's a plant-eating bird-footed dinosaur. So
0: okay.
1: It's got like three toes and left wide, and it's got these... That was a discovery.
0: 아, 거의 새 같은 느낌의 공룡이군요.
1: Yes, yes. And what's interesting is that this gives you evidence that there was movement between North America and Asia during the Cretaceous period.
0: 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백악기 당시에 북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사이에 공룡이 이동했다라는 뭔가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1: yeah.
0: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단순하게 뭔가 화석을 발견하거나 이러면
1: okay.
0: 이게 yeah. 아니라 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Right.
0: 얘네가 움직였나? 얘네가 날아서 어디를 갔나? 이런 게 가능하겠네요.
1: Yeah, so it
0: 신기합니다.
1: really kind of we're discovering more about the way they moved.
0: Right. Mm-hmm.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A dinosaur fossil first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unity under the name Korea is set to be designated a natural monument.
0: 국제학계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처음 인정받은 국내 공룡뼈 화석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이노사우루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dinosaur, right?
1: Dinosaur.
0: 공룡 그리고 fossil이라는 게 화석을 얘기를 하게
1: yes.
0: 되겠죠. 그렇죠? First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unity under the name Kore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인 무슨 과학 커뮤니티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recognized 된 이런 공룡 화석이라고 했는데 그냥 소개한 게 아니라 under the name Korea라고 했네요.
1: So two ways that we can understand this expression. That is, the first one is in this case, it is the official name.
0: Okay.
1: This is the specific name that it has been given.
0: Okay.
1: So it is Korea. But also we say too, when we go to the hotel and say, oh, I hav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of Kristen Chiao.
0: 와, 누구 이름으로 예약했는데요? Mm-hmm.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고요.
1: Yeah, so if it's you, mm-hmm. you could just say Kristen Cho. Mm-hmm. But if Mayu says that mm-hmm. and it's under my name, mm-hmm. you would say I hav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Kristen Cho.
0: 아, 와, 두 가지 쓰임이 있네요. Mm-hmm.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여기에 이름을 나타낼 때 mm-hmm. under the name Korea. 그러면 Korea라는 이름인 mm-hmm. 거고 yeah. 그리고 뭔가 예약을 할 때 mm-hmm. 누구 이름으로 예약했는데요? 라고 할 때 I hav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mm-hmm. 누구?
1: That's right. So okay. that could be you mm-hmm. or it could be your you know, husband right. or whoever.
0: 특히 남 얘기할 때.
1: That's it. So that is how we can use this expression.
0: Okay. Mm-hmm. So 여기서는 그냥 정말 이름을 나타낸 게 되겠네요. 한국, Korea라는 mm-hmm. 이름으로 이제 처음 알려진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쵸?
1: But you know, maybe if you're 007, you go under the name of, you know, Bond.
0: Oh, James Bond. Bond.
1: right?
0: 아,
1: so, so when he goes around, it's like he doesn't use his actual name okay. sometimes.
0: Oh, it's under the name.
1: It's under the name.
0: Bond.
1: Okay. James
0: Bond.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skeletal remains unearthed in Pozong hold special significance. They mark the first known evidence of an ornithopod dinosaur on the Korean peninsula, earning the species its official scientific name, Corionosaurus pozongensis.
0: 보성에서 발굴된 이 골격 화석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한반도에서 발견된 최초의 조각류 공룡 증거로 확인되면서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 엔시스라는 공식 학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skeleton이란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skeletal이라고 해서 T-A-L로 끝났습니다. 이건 딱 봐도 느낌은 올 것 같아요. 뭔가 해골과 관련돼 있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the skeletal remains 유해. 근데 unearthed in 보성이라고 okay. 돼 있습니다.
1: All right.
0: 지구가 so 나왔어요. 지구가.
1: 지구, earth, right. Yeah. But we have unearthed as a verb. Mm-hmm. And so when you unearth something, mm-hmm. you are digging something from the earth,
0: okay.
1: from the ground.
0: 아, earth였는데 아니었다.
1: So it was okay. in the earth and you got it out.
0: 아, mm-hmm. 정말 파낸 거네요.
1: Yes, that's okay. right. So usually we use this with maybe

0: you know, treasures or fossils or, you know, some sort of like artifacts. Historical, old, ancient Roman, you know, artifact.
1: 아, 그러면은 정말 뭐 유명한 그런 화석이 될 수도 있고, 뭐 보석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을 땅에서 정말 이렇게 캐낸 거, 이것을 unearth 한다고
0: unearth.
1: 실제로 verb로 쓰고,
0: yes.
1: 여기선 그렇게 unearthed remains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러면 거의 dig out 하는 거랑 좀 비슷할 수 있을까요?
0: Yes, that is true. The actual action is to dig it out, but unearthed really feels like it's very significant. You don't just unearth, you know, a shoe, like, or I don't know, something, something, you know, a toy. No, you unearth a fossil or treasure or like gold.
1: So dig out이라고 하는 건 더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가 빠져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캐서 빼내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unearth 한다는 건 뭔가 굉장히 valuable한 것을 캐낸다, 찾아낸다, 발견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지금 이런 skeletal remains가요 hold special significance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0: Okay, so here we know significance as similar to importance, and it's special significance. So hold in this case does not mean to like carry, but it simply means that it is important, that it has, it is not just, it has a meaningful value. So special, it's interesting because significance can be special and can be important. So it's really emphasizing the point that there is some deep meaning here. It is not just an ordinary fossil.
1: Okay. 뭔가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whole significance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expression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그쵸?
0: You could. If you hold, if it holds special significance or whole significance, it means that there's something very important. There's something that we need to really like. Wow, this is very meaningful.
1: 아, okay. So 여기서 whole significance.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미 사실 특별한 의미 의미를 지닌다는데 스페셜까지 넣으니까 더욱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김자애 님이요. 공룡 뉴스 너무 좋아요. 제 최애 공룡은 목이 긴 초식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아시는 정도면요. 뭔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0: Oh, this is a, one of the most beloved Brachiosaurus with the long neck and plant eating.
1: 좀 순하잖아요.
0: Very gentle.
1: EBS에 오시면요. 앞에 그 주차장 쪽에 큰 공룡이 또 하나 있습니다.
0: There is.
1: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아요. 네,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A dinosaur fossil first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unity under the name Korea is said to be designated a natural monument. The skeletal remains unearthed in Pozong holds special significance. They mark the first known evidence of an ornithopod dinosaur on the Korean peninsula, earning the species its official scientific name, Corynganosaurus pozongensis.
1: 노래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Poison with Every Rose Has Its Thorn.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w.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The presence of Korean language lyrics in the U.S. music streaming market has now come into sharp focus, backed by data. A data analytics company found that Korean accounted for 1.1% of music stream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putting it in third place, trailing English at 86% and Spanish at 9.5%.
0: 미국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한국어 노랫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한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한국어 점유율은 1.1%로 영어 86%, 스페인어 9.5%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막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에요. 이 외국에서 열리는 이제 한국 가수들의 공연 영상을 보면요. 한국어로 된 노래를 제법 잘 따라 부르는 외국 분들도 많고요. 전 얼마 전에 소셜미디어에서 영상을 봤는데 동남아 쪽의 어느 분인데요. 그 립싱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 감정이 나올 수가 없는 립싱킹인데 아니 이렇게 왜 이렇게 한국어들을 다 여기저기에서 잘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금 뉴스에서 사실 1.1%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거잖아요.
1: Well, I mean, think about it. Yeah, initially 1.1, okay. However, it is ranked third in the U.S. music streaming market. So that's the thing. Most of these songs are in English. And some here with Bad Bunny, Spanish became huge.
0: Okay.
1: And of course, in the States, there's a huge Spanish-speaking community.
0: 맞아요.
1: So that is understandable.
0: 그러니까 뭔가 그 스페니시라고 하는 거가 스페인어가 약간 미국에서는 거의 제2 외국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냥 우리가 뭐 한국어 노래를 해도 중간에 영어를 막 넣는 것처럼 그만큼 스페니시.

0: 많이 넣는데 근데 그 다음으로 한국어가 왔다는 건 엄청난
1: This is
0: 거죠.
1: unthinkable. This is really truly unthinkable.
0: 와,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1: Yeah.
0: 일인데요.
1: And so before, if you wanted to make it big in the US market, you probably had to sing it in English. But now it seems that you don't have to necessarily do that.
0: 이제는 약간의 트렌드가 된 그런 느낌?
1: Yeah.
0: 영어 팝송인데 중간에 오히려 한국어 추임새를 넣는다든가. You know, 그런 거 있잖아요.
1: Totally, totally.
0: 뭐 좋아, 좋아, 뭐 이런 걸 넣는다든가. 그러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1: Yeah.
0: 굉장히 뿌듯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뉴스 속 표현 살펴볼게요.
1: The presence of Korean language lyrics in the U.S. music streaming market has now come into sharp focus, backed by data.
0: 미국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한국어 노랫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The presence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 있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Of Korean language lyrics, 가사 in the US music streaming market has now 어디로 왔냐면 come into sharp foc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포커스를 들어왔다는 거, 이거는 진짜 도무지 해석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1: We have to think about cameras.
0: Right.
1: Okay. So before there were, now we, if we take a picture, it automatically focuses. However, back in the time, you would have to focus it
0: Like
1: yourself.
0: manually, right?
1: Manually,
0: Yes,
1: right.
0: yes.
1: And photographers still do that. So here, when something comes into sharp focus, it means that it's very clear. You can see it clearly, and it's very easy to understand.
0: 아, 카메라 렌즈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1: Yes.
0: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샤프한 또렷한 포커스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1: Yeah.
0: 뚜렷하게 부각이 되고 그리고 선명하게 뭔가가 드러났다.
1: Right.
0: 이그 한국 가사가 이제 미국 음악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는
1: Oh,
0: 이제는
1: yeah.
0: 확실하게 거의 뭐 확실하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1: That's right. It's
0: 있겠네요.
1: clearly can be seen. And, you know, the popularity obviously is there. But it's one of those things where, like, before, maybe it was somewhere in the background. Now it's like sharp focus. We can see the Korean
0: 아,
1: lyrics.
0: 예전에는 약간 blurry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완전 포커스가 뚜렷하다. 이건
1: Yes.
0: 누가 봐도 알수 있다. 근데 그 바로 뒤에요. Backed by data 이렇게 돼 있는데요.
1: Okay, this is a great verb. To be backed means to have support or to give support. If you back something, it means that you give support. It could be with money, it could be with influence, whatever it may be. So here, it's backed by data. This idea that the Korean language is like really clear. We have data to support this statement.
0: We're not just saying this,
1: This is
0: okay? We have
1: not,
0: the numbers. 이런 느낌이네요.
1: that's right. We're not saying it because we're Korean and like we're so proud. No, no, no. We have data to give you evidence.
0: 아, 오케이. 이거를 들이대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의해서 backed가 됐다는 것은 확실하게 뒷받침을 받거나 근거로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1: Yeah.
0: 데이터가 뒤에서 딱서 있는 거죠.
1: That's right.
0: 우리가 back 해줄게. 이런 느낌이네요.
1: Right.
0: 자, 연결해
1: That's nice.
0: 보겠습니다.
1: Good acting. Okay. All right. A data analytics company found that Korean accounted for 1.1% of music stream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putting it in third place, trailing English at 86% and Spanish at 9.5%.
0: 한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한국어 점유율은 1.1%로 영어 86%, 스페인어 9.5%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분석하는 회사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한국어가 1.1% 정도를 accounted for 했다. account for이라고 하는 거 아마 뉴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수 있는데요. 얼만큼을 차지하다, 점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trailing English at 8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English를 trail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So the idea of trail is to basically be behind. something.
0: Okay.
1: So usually if there's a race or mm-hmm. if there's a contest or if there's a ranking, if you trail something, mm-hmm. you are right behind that.
0: 바로 뒤에. 그럼 yes. follow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Yes, in some ways.
0: Ah, okay. Right. So trailing something or following 뭐 closel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하면은 뭔가를 뒤이어서 바로 뒤에서.
1: Yeah.
0: So 여기서는 영어에 바로 이어서 1.1%를 지금 account for 하고 있다.
1: Yeah.
0: 이건 엄청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1: Exactly.
0: Okay.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 presence of Korean language lyrics in the U.S. music streaming market has now come into sharp focus backed by data. A data analytics company found that Korean accounted for 1.1% of music stream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putting it in third place, trailing English at 86% and Spanish at 9.5%.
0: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1: The number of stay-at-home fathers caring for preschool-age children, grandchildren, or managing household chores rose by about 17% in the first quarter compared with the same period last year. Meanwhile, the number of women who stepped away from work because of childcare or housework dropped to a record low.
0: 올해 1분기 미취학 자녀나 손주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맡은 남성이 1년 전보다 약 17% 증가했습니다. 반면 육아나 가사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국가 데이터처의 국가 통계 포털 KOSIS죠. 이것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아 가사를 이유로 비경제 활동 인구로 집계된 남성이 27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대요. 그러니까 관련 통계가 정비된 2004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1: Is that right?
0: 네, 그래서 뭐라 그러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남자는 이걸 해야 되고 여자는 이걸 해야 되고가 아니라 그냥 둘 중에 둘이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해가지고 누가 더 잘하는지 더 efficient하게 하는지 해서 각자 나눠서 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게 요즘에는 좀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1: Yeah, I think times are changing.
0: Right.
1: Because really, it makes sense. Whoever makes more money has and has the better job. And, you know, someone needs to take care of the children. You know, and not all grandparents can help out.
0: Right.
1: So, instead of the women staying at home, it's the dads. Okay? So, for men, the stay-at-home fathers surpassed 200,000 for the first time in the first quarter of 2022. So it has grown by about 70,000 over 4 years.
0: Wow.
1: And, of course, it may not seem like a huge number, but times you see the changes in society.
0: 아, 그러니까 이게 물론 숫자가 뭐 7만 명 정도가 이제 4년 사이에 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 가사를 완전히 fully 하는 남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것들이 꽤나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1: Yes.
0: 오케이.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The number of stay-at-home fathers caring for preschool-age children, grandchildren, or managing household chores rose by about 17% in the first quarter compared with the same period last year.
0: 올해 1분기 미취학 자녀나 손주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맡은 남성이 1년 전보다 약 17%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정말 이런 vocab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들 궁금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들인데 전업주부 역할을 하는 아빠들이다. 이거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1: Right. Because some people may think like, oh, the traditional words were like housewife, house dad.
0: Right.
1: I mean, what do you say? So here, remember yesterday we learned the expression easy on the wallet.
0: Right.
1: So it's like easy hyphen hyphen hyphen.
0: Right.
1: So again, here, stay at home. It's very easy to understand, but there is a hyphen, and that makes it an adjective.
0: 아, 그러면은 stay at home 이라고 하면 원래는 verb 같은 거잖아요.
1: Yeah.
0: 근데 그 사이에 hyphen 그 이렇게 넣음으로써 집에서 있는이라는
1: stay at home
0: adjective로
1: mom.
0: 바꿔준다.
1: Yes, that's right. So stay at home mom, stay at home dad.
0: Okay.
1: Yes.
0: 그러면은 실제로 oh, I'm a stay at home father or dad라고. 실제로 쓰나요, 사람들이?
1: Absolutely.
0: 아, okay. So mm-hmm. 뒤에 mom이나 dad 이런 걸로 응용을 또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Right, and and women too. You know, moms also say that too. You know, I'm a stay at home mom. Mm-hmm. I don't work. I take care of the children. Mm-hmm.

0: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나저나 preschool age children을 care for 하는 돌보는이라고 했는데요. 또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 그죠 미취학 연령을 얘기할 때 preschool age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Meanwhile, the number of women who stepped away from work because of childcare or housework dropped to a record low.
0: 반면 육아나 가사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the number of women 여자들의 수 who stepped away from work 라고 돼 있는데요.
1: Yeah. Okay. So step away can literally mean you take a step
0: right.
1: back or yes, away. Yes. But in this case, it's saying that you quit your job.
0: Mm-hmm.
1: But the idea, when we hear the word quit or resign, it feels a little like, oh, maybe they were forced to.
0: Okay. Mm-hmm. Or permanent, right?
1: Right. Yes. Or permanent. Mm-hmm. But if you step away from mm-hmm. something, you purposely, you intentionally
0: mm-hmm.
1: do it.
0: Ah, okay. So quit은 아 이게 fire 될 수도 있겠나라는 뉘앙스가 좀 들어가 있는데 step away 한다는 건 본인이 voluntarily
1: yeah.
0: 멈춘다. 아이를 care for 하기 위해서 이런 yeah. 느낌이 많이 들어간다는
1: yeah,
0: 거죠.
1: Yeah, so you step away from the job, step away from the position. Yeah.
0: Very good point
1: yeah.
0: right there. Mm-hmm. So step away from something 한다는 건 뭔가를 그만두는 건데 조금 본인이 일부러 의도적으로라는 뉘앙스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from work니까 일에서 좀 물러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님이요. 저희 회사도 육아휴직 쓴 남자 직원이 엄청 늘었어요. 하셨네요.
1: Oh, great. 아,
0: 진짜 실제로 저도 아까 mm-hmm. 말씀드렸지만 mm-hmm. 제 사촌 남동생도 그렇고요. 저희 oh. 옆집 분 아버지도 그렇고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1: Oh, very good. 네, That's 그렇습니다. good news. 네. Yeah.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The number of stay-at-home fathers caring for preschool age children, grandchildren, or managing household chores rose by about 17% in the first quarter compared with the same period last year. Meanwhile, the number of women who stepped away from work because of childcare or housework dropped to a record low.
0: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국제학술지에서 처음으로 코리아라는 이름을 인정받았던 토종 공룡의 학명은 무엇일까요?
1: Okay, here we go.
0: Mm-hmm.
1: Okay, number one, Corythosaurus. Number two, Corianosaurus bogonensis. Number three, Coahuilasauratops.
0: 와, 오늘 정말 저희 둘이 굉장히 고통받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1: I think this is the hardest part of evening special today.
0: 이거는 한국어, 영어 둘 다 굉장히 힘든 케이스인데 자, 다시 한번 해도 되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1: Okay. Okay, 자, Number one. Uh-huh. Yeah, go ahead. Question.
0: Right. 국제학술지에서 처음으로 코리아라는 이름을 인정받았던 토종 공룡의 학명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Corythosaurus. Number two, Corianosaurus bogonensis. Number three, Coahuilasauratops.
0: Ah, okay. Oh, number two는 보성.
1: Oh, 보성.
0: Ancestors,
1: yes,
0: right?
1: yes.
0: Okay.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All right. Let's listen to Lene Marlin with Sitting Down Here.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국제학술지에서 처음으로 코리아라는 이름을 인정받았던 토종 공룡의 학명은요?
2: Number 2, Coreanosaurus bosongensis.
1: 네, 자,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요, 고봉예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s!
1: 3723님이요, 쌤들 발음하기 힘든 퀴즈, 퀴즈가 잘못했네요. 네. 신민정님이요. 두 분 쌤 긴 공룡 이름 발음하느라 고생하셨어요.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자, 1209님이요. 마유쌤 앤 크리스틴 쌤 항상 유쾌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더운 대구에서 듣고 있습니다. 대프리카군요.
2: Oh yeah. Oh, wow. Oh dear. Oh dear.
1: 저희가 화이팅 보냅니다.
2: Yes, yes. Stay cool.
1: Okay.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2: Foreign media reports have emerged indicating that Russian army recruits newly deployed to the Ukrainian battlefield are thrust into grave danger within an extremely short period of time. According to the reports, the expected survival time of a significant number of Russian army recruits is said to be as little as 20 to 35 minutes.
1: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러시아군 신병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 신병 상당수의 생존 기대 시간은 20분에서 35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러시아군은 이 부족한 병력을 메우기 위해서요, 신병들에게 최고 8만 달러, 하나로 치면 약 1억 2,300만 원 정도의 입대 계약 보너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최고 14만 달러, 약 2억 1,500만 원의 부채 탕감 혜택을 주면서 신병 모집을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미국 일간지는 러시아 현지 언론과 분사 블로거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전장에 투입된 신병 대부분이 빠르게 숨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2: Yeah, this is very sad news. And we have seen in recent news coverage that Ukraine is actually their drone attacks is reaching inside Russia. And so a lot of the times they're striking kind of the front or maybe the rear areas.
1: Right.
2: And they put a lot of these new recruits in those areas. So with, you know, the new, I'm sure they don't have that much time to train.
1: Right.
2: They just go right out there.
1: Yes, yes.
2: And I'm sure they have a little training, but still they're very vulnerable. And so they immediately die.
1: Yeah. Plus the drones, right?
2: You can't escape the drones.
1: 거의 진짜 search and destroy 수준이잖아요.
2: Yeah.
1: 근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게 20분에서 35분 수준이 지금 생존 기대 시간이다. 이거는
2: That
1: 너무
2: is so
1: 무서운
2: sad.
1: 일 같습니다.
2: That is so tragic.
1: Right.
2: It really is.
1: Yes.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Foreign media reports have emerged indicating

0: stating that Russian army recruits newly deployed to the Ukrainian battlefield are thrust into grave danger within an extremely short period of time.
1: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러시아군 신병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the Russian Army recruit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투입된 이제 러시아군 신병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여기서 newly deployed 돼 있다라고 하는 거.
0: Yeah.
1: 이게 뭔가 신병의 느낌이 들어가 있네요.
0: Well, I mean, this is basically very specific to these recruits. If you're deployed, you are sent or positioned to a certain, you know, part of the war.
1: Okay.
0: So it just means that they are sending the soldiers out. That is to deploy.
1: 새롭게 그것도. Mm-hmm. 그러니까 뭐 항상은 아닐 수 있겠지만 most likely, you know, some of them might have, you know, might lack training.
0: The proper training, because they're, you know, a lot of soldiers have died. Mm-hmm. I mean, it's been a very long war.
1: Right.
0: And so I would imagine, and I don't know for sure, but I would imagine that they don't have a lot of time for training.
1: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So newly, 새롭게 deploy 된다는 거. Deploy 한다는 건요, 어딘가에 배치하는 거, 파병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parachute 같은 것이 이렇게 펴지다라는 뜻도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배치가 된, 파병이 된, 새롭게 파병이 된, 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런 recruits들이 are thrust into grave danger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thrust 된다는 게 일단 무슨 뜻일까요?
0: So let's break it down. It's thrust into, which is very similar to pushed into, to be forced into something very suddenly and violently.
1: Okay.
0: So if you thrust, it's like it's that sort of action.
1: Pushed 된 거.
0: It's much stronger than push.
1: Okay.
0: Right. So if you're thrust into a situation, you're really like a great force is just throwing you.
1: 정말 하기 싫은데.
0: In that situation.
1: Okay. So 누군가가 서 있는데 강제로 확 민 거예요. So thrust를 당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간 곳이 그냥 danger가 아니라 grave danger이라고 돼 있습니다.
0: Right. The key word, grave. So you may think grave, a person who dies, you know, you bury. That's
1: 무덤이요.
0: Not the grave. That's right. Here it's an adjective. And grave means very serious, very severe, very, how shall I say, dangerous. So it is not just dangerous, it is extremely dangerous.
1: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정말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grave가 원래 묘지를 뜻하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excuse me,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그만큼의 심각한 danger 쪽으로 누군가가 push를 했다.
0: I think that's a great you know, comparison, right?
1: Okay.
0: So if we have a grave situation, and not just danger, but just a grave situation, we have a very, very serious situation.
1: 아, 상황이 심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thrust into grave danger,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 속으로 내던져지다, 누군가 밀어가지고 이런 느낌입니다. 연결해볼게요.
0: According to the reports, the expected survival time of a significant number of Russian army recruits is said to be as little as 20 to 35 minutes.
1: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 신병 상당수의 생존 기대 시간은 20분에서 35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이게 제일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아요. 아, 지금 expected survival time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생존 기대 시간이 되겠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냐면 as little as 20 to 35 minutes라고 돼 있습니다. As little as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정확하게.
0: So it's in this case shockingly small, right? Shockingly short. So basically, in as little as highlights, wow, this is really short, or wow, this is very low. It depends on the context.
1: Okay.
0: But we're talking about life. So this is like shockingly
1: 충격적인
0: short.
1: 거네요. 그러니까 yeah. 적게는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As little as 적게는 20분에서 35분 정도가 될 수가 있다.
0: Yes.
1: 이렇게가 나왔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Foreign media reports have emerged indicating that Russian army recruits newly deployed to the Ukrainian battlefield are thrust into grave danger with

0: within an extremely short period of time. According to the reports, the expected survival time of a significant number of Russian army recruits is said to be as little as 20 to 35 minutes.
1: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표현들로 골라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가 come into sharp focu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렌즈 생각하시면 되겠죠. 뚜렷하게 부각되다.
0: The issue came into sharp focus after the accident.
1: 네, 그 문제는 사고 이후 뚜렷하게 부각되었습니다. 포커스에 딱 들어온 거죠. 그리고 뭔가에 의해서 backed 된다는 거. Backed by something. 뭔가의 뒷받침을 받는.
0: The argument was backed by solid evidence.
1: 네, 그 주장은 확실한 증거의 뒷받침을 받았습니다. 이고요. 자, 이거 생활용으로 너무 중요하죠. Stay at home father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업 아빠들을 얘기를 하겠죠.
0: The number of stay at home fathers has grown steadily.
1: 전업 아빠의 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newly deployed 했다는 거. deploy라는 단어로 아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배치된, 파병된
0: The newly deployed troops arrived at the base this morning.
1: 새로 배치된 부대가 오늘 아침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 thrust라는 거, push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thrust into grave danger 이렇게 되면 심각한 위험 속으로 던져진 정도가 되겠죠.
0: All right. The hikers were thrust into grave danger by the sudden storm.
1: 네, 등산객들은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한번 리뷰 마무리해 봅니다. All right, that's it for part one. And coming up in part two, New York Times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자, All 어떤 right. 곡 듣고 올까요?
0: Okay, let's wrap up part one with Mike and the Mechanics with The Living Years.
1: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치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매일 한 잔 이상의 음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 중 하나인데요. 다음 설명을 듣고 어떤 영어 단어를 뜻하는지 맞춰보세요.
1: A typical or normal amount when calculated across a group.
0: Mm-hmm.
1: A typical or normal amount when calculated across a group.
0: 네, 방금 설명이 뜻하는 영어 단어 한 단어로 되어 있고요. 아, 힌트를 드리면 A로 시작한다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1: Deep Dive Daily.
0: 네, 오늘 기사 제목 어떻게 되나요?
1: Health risks of alcohol accelerate after one drink a day, study finds.
0: 자, 여기 제목에서 accelerate 한다는 거, 이게 정확한 게 어떤 뜻일까요?
1: Accelerate means to go faster.
0: 속도를 내리네요.
1: Or increase the speed.
0: 속도나 정도가 점점 빠르게 증가한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만 있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1: Yeah, well, we have the accelerator. That's
0: right.
1: what we call it.
0: 어, 그렇죠.
1: Because it accelerates the car.
0: 속도를 막 내는 거니까요. 그렇죠. Right. 자, 그래서 제목을 해석을 해보면요. 연구 결과 하루 한 잔만 마셔도 건강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그러니까 막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정도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네 개 파트로 나눠 들어볼 건데요. 알코올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하루 한 잔부터 시작된다는 미국 정부의 보고서 발표에 미국 주류 업계가 반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보고서였는지 첫 번째 파트부터 들어볼게요.
1: For people who have one drink a day on average, the researchers found there was an increased risk of premature death from an illness or injury directly attributable to alcohol, though it was small, 1 in 1,000 people. But the risk of premature death jumped to 1 in 25 for those who had 2 drinks a day, a level long considered safe for men, according to the study, which wa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0: 연구진에 따르면 하루 평균 한 잔을 마시는 사람들의 경우 알코올로 직접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조기 사망할 위험이 높아졌는데 그 수치는 1,000명 중 1명꼴로 작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두 잔을 마시는 경우, 즉 오랫동안 남성에게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수준에서는 조기 사망 위험이 25명 중 1명으로 즉 급증했습니다. 이 연구는 학술지 Th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조사해 봤더니 그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위험은 한데 그게 이제 뭐 천 명이 한 명꼴로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두 잔을 하면 완전 스토리가 달라진다는 내용이네요.
1: Yeah, and you know there's been several news reports or studies regarding you know the harmful effects of alcohol even if it's one drink a day. And so apparently these days a lot of people are not drinking as much as they did before.
0: 맞아요. 요즘에 이런 것들이 계속 조사가 발표가 되니까 술을 끊는 분들이 주위에도 꽤나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For people who have one drink a day on average, the researchers found there was an increased risk of premature death from an illness or injury directly attributable to alcohol, though it was small, one in 1,000 people.
0: 연구진에 따르면 하루 평균 한 잔을 마시는 사람들의 경우 알코올로 직접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조기 사망할 위험이 높아졌는데 그 수치는 1,000명 중 1명꼴로 작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Right? For people who have one drink a day, 하루에 한 잔 마시는 사람들. 근데 그냥 하루에 한 잔이라기보다는 on average라고 나왔는데요.
1: On average, that's right. On average simply means the average, typically or usually.
0: Okay.
1: So this is not always a day. It could be two drinks sometimes, but on average, normally.
0: Okay. So right. 하루는 뭐 두 잔일 수도 있고 하루는 뭐 반 잔일 수도 있고.
1: Yes.
0: 그런데 어떻게 됐던 평균적으로 하루 한 잔 정도 꼴일 때.
1: Yes, that's right.
0: All right. So on average 이렇게 얘기하면 아예 덩어리 표현으로 평균적으로, 그리고 뭐 typically 정도로도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1: So I have a question for
0: yes,
1: you.
0: Yes, yes, yes.
1: On average, how many cups of coffee do you drink in a day? Because I know you don't drink.
2: I'll say two cups.
1: Oh, two cups. Two not cups. Bad. On average, how many hours do you sleep at night?
2: Oh, my.
1: Oh.
2: I don't know. Like 6 hours?
1: 6 hours?
2: 7 hours, I think.
0: 네. 저는 다행히도 술을 잘 못 먹어요. 고기는 많이 섭취하지만은. 그래가지고 그건 아닌데. Yeah, I drink about two cups of coffee.
1: Right.
0: Average,
1: yeah. Yeah. So actually, this expression is very commonly used in everyday conversation.
0: 아, 그러면 이렇게 뭐 평균적으로 얼마나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how many, how much 이걸로 출발을 해서 마지막에 on average 마무리 지면 되겠네요.
1: Yes, or you can start it with the sentence.
0: 아, 저도 쌤한테 물어볼 거 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1: 아, okay.
0: 아, 뭐 물어볼까?
1: 네. Alright.
0: Okay.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there was an increased risk of premature death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리스크가 올라갔다는 건 알겠는데요, of premature death.
1: Okay, so the key word is premature. So premature means that it happens before the proper or expected time.
0: Okay.
1: So if it's premature death, the on average, say for example, we live till 90.
0: Okay.
1: But someone dies at like 65.
0: Right.
1: That is a premature death. They die too young or too early. Maybe they die at 35. That is way premature.
0: 아, 뭔가 그러면 mature 됐다는 것은 꽉 채웠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1: Yeah.
0: 그것을 못 채우고 premature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조기에 이렇게 됐다. So 여기서는 premature death라고 하면 조기 사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And we can also have premature births.
0: 아,
1: so okay. premature babies.
0: 그거는 이제 조산을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So premature는 결국에는 뭔가 schedule 돼 있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expected 된 거보다 훨씬 전에라는 뜻을 가지고
1: That's
0: 있겠네요.
1: Correct.
0: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많이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1,000명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이렇게 돼 있네요. 연결해 볼게요.
1: But the risk of premature death jumped to 1 in 25 for those who had 2 drinks a day. A level long.

0: unconsidered safe for men, according to the study which wa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1: 그러나 하루 두 잔을 마시는 경우, 즉 오랫동안 남성에게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수준에서는 조기 사망 위험이 25명 중 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연구진은 학술지 Th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에 게재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25명 중에 1명꼴이라는 게 나왔어요. 1 in 25. 이걸로 이제 점프가 됐다. 그런 리스크가. 근데 이게 어떤 레벨인지가 나온 것 같은데요. A level long considered safe for men.
0: Yeah. This is just another way of saying people believed this for a long time.
1: Mm-hmm.
0: Okay. Long considered here means to think for a long time.
1: 아,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렇게 중간에 yeah. 오랫동안이라는 게 뒤에 나오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껴서 long considered, you know,
0: yeah.
1: 이런 식으로 중간에 껴 있으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놓치기가 쉽거든요.
0: That is true.
1: Okay, so 중간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뭔가가 long considered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오랫동안 여겨진. 근데 여기서는 considered safe for men. 남자들에게는 오랫동안 두 잔 정도면 되지 않나?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위험한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For people who have one drink a day on average, the researchers found there was an increased risk of premature death from an illness or injury directly attributable to alcohol, though it was small, 1 in 1,000 people. But the risk of premature death jumped to 1 in 25 for those who had two drinks a day, a level long considered safe for men, according to the study, which wa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1: 네, 자 노래 듣고 part 2로 넘어가겠습니다.
0: Is this your request?
1: Oh yes, 저의 신청곡이에요.
0: Okay, you want to introduce it? I think you should.
1: 아, 이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하가 부릅니다. Take on me.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Health risks of alcohol accelerate after one drink a day, study finds.
0: 트럼프 행정부가 1월에 발표한 새 식생활 지침에는요, 건강을 위해 음주량을 줄이라고 권고했지만 예년과는 달리 1일 권장 섭취 한도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The new dietary guidelines say that consuming less is better for your health, but don't say what consuming less means, said Priscilla Martinez Matischik, one of the authors of the new paper and the deputy scientific director of the Alcohol Research Group at the nonprofit Public Health Institute. This paper does, and it says that having no more than one drink a day is best for health. And that drinking above that comes with a significant risks.
0: 새 식생활 지침은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말하지만 줄인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번 새 논문의 저자 중한 명이자 비영리단체 Public Health Institute 산하 알코올 연구팀의 부과학국장인 프리실라 마르티네스 마티슈치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논문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루 한잔 이하가 건강에 가장 좋고 그 이상을 마시면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이 기준이 되는 계속 한잔한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일반 맥주 12액량 온스, 뭐 와인 5온스 또는 뭐 중류주 1.5온스 정도로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한 작은 캔 맥주 한캔 정도가 되겠고요. 와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와인 잔에 한잔 따르는 정도. 네, 그리고 뭐 위스키, 보드카 같은 좀 독한 술 기준으로는 샷 하나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쌤은 술 이렇게 잘 드세요? Are you a good
1: No.
0: drinker? No?
1: Sometimes I wish I could, but my problem is when I drink, I get very red in the face.
0: Oh my.
1: My heart starts beating.
0: 피스펌프 한번 이렇게 하고 싶네요.
1: Okay.
0: 네, 저도 그래요.
1: That's why I would like to, but it doesn't make me feel good. So I just don't even bother. But of course, when I was younger, and you know, there were parties, and yeah, I could drink at that time, but as you get older, it's like not worth it.
0: 아, 이게 뭐 맞는 사람이 있고 또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뭐, 아무튼 결국에는 안 맞으면 그 몸에 무리가 되는 것 같으면 멈춰야 되는데, 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막 주위에서 peer pressure 같은 거막 들어오면. Okay,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The new dietary guidelines say that consuming less is better for your health, but don't say what consuming less means, said Priscilla Martinez Matischik, one of the authors of the new paper and the deputy scientific director of the Alcohol Research Group at the nonprofit Public Health Institute.
0: 새 식생활 지침은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말하지만 줄인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번 새 논문의 저자 중한 명이자 비영리 단체 퍼블릭 헬스 인스티튜트 산하 알코올 연구팀의 부과학 국장인 프리실라 마르티네스 마티슈치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요, The new dietary guidelines say 이렇게 출발을 하게 돼요. 뭔가 다이어트가 여기 나오네요.
1: Right. So dietary guidelines are basically often guidelines that is given from the government. And so basically in America, we have like the USDA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And basically they tell you, okay, you should eat this much in this food group, vegetables and fruits, and then have this portion, one portion or two portion or 50 grams. So they give you specific ideas of what you should be eating in one day.
0: 아, 뭔가 지침을 하루에 뭐 이만큼 먹어라.

0: 뭐 이거 이상은 위험할 수 있다.
1: Yeah, sugar, 이런 식으로. Like sugar.
0: 아하, okay. So 많은 분들이 diet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 뭔가 그 이거는 살을 뺀다라는 느낌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운동하는 것은 다이어트 아니죠. 다이어트는 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dietary라고 하면 음식과 관련된 이 되겠죠. 그런 guidelines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consuming less 덜 먹는 거가 is better for your health. Yeah. 하지만 덜 먹는다는 거 정확히 얼마인지 말은 안 해준다. 오케이, okay, 연결해 볼게요.
1: This paper does, and it says that having no more than one drink a day is best for health, and that drinking above that comes with significant risks.
0: 이 논문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루 한 잔 이하가 건강에 가장 좋고 그 이상을 마시면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o this paper does 한다는 건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And it says that having no more than one drink a day is best for health라고 했는데요. No more than 이렇게 되면은 영어에서 뭐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1: Yeah,
0: 참 more than이 나왔는데 근데 또 no가 나왔어요. No more가 나왔어요.
1: That's right. That's right. So basically after no more than, mm-hmm. you'll have a number.
0: Mm-hmm.
1: And that is your maximum. So it should not go over.
0: 그 이상 못 간다.
1: Yes.
0: So no more than 그다음에 수치가 나오면 뭔가를 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less than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So basically you can think of it as it shouldn't be more than.
0: Mm-hmm.
1: So instead of it shouldn't be too long. Mm-hmm. So we say no more than.
0: 아. So 뭔가를 먹을 때 무슨 뭐 you should be drinking no more than 뭐 five glasses more whatever 뭐 이런
1: yeah.
0: 식으로 쓴다든가 그럼
1: yeah.
0: 결국에는 less than 얼마
1: yeah.
0: 그러니까 뭐보다 낮게란 뜻이 mm-hmm. 되겠네요. Okay, so one drink a day 넘어가지 않는 거 그게 best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선이다라고 했고요. And that drinking above that 그 이상으로 먹는 거는 comes with significant risks라고 얘기 나왔네요.
1: Okay, so we know what risks are. There are dangers. And significant, we talked about the word significant, special significance,
0: right.
1: means very important, okay?
0: Mm-hmm.
1: Or actually, in this case specifically, kind of, you know, big risks.
0: Okay.
1: Okay, big risks. However, the expression come with means that it is accompanied by. So mm-hmm. it includes. But it is the idea of that it kind of naturally comes with.
0: 아, mm-hmm. 그러니까 한 잔 이상을 먹는 거는 마치 무슨 보너스가 딸려 나오는 것처럼, right? 같이 나온다, risk가.
1: Yeah, so it's kind of that natural, it naturally accompanies or it results you know, in a certain situation.
0: 그러니까 뭔가가 동반된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때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이제 significant risks, 상당한 위험이란 단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something comes with something else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yeah.
0: 뭔가를 하게 되면 그게 뭔가 나쁜 것이 딸려올 수도 있고
1: mm-hmm.
0: 아니면 뭔가 좋은 뭐 features들이 딸려올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1: I'll give you a practical example.
0: Mm-hmm.
1: This new phone
0: mm-hmm.
1: comes with a charger
0: mm-hmm.
1: and headphones.
0: 어?
1: Earphones.
0: I'll take it.
1: 네. Right.
0: 이걸 사면은 mm-hmm. 뭐 충전기나 뭐 headphones들이 딸려 나온다.
1: Yes.
0: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만약에 한 잔 이상을 먹으면 그게 significant risks가 딸려 나온다.
1: Yeah.
0: Okay.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 new dietary guidelines say that consuming less is better for your health, but don't say what consuming less means, said Priscilla Martinez Matischik, one of the authors of the new paper and the deputy scientific director of the Alcohol Research Group at the nonprofit Public Health Institute. This paper does, and it says that having no more than one drink a day is best for health, and that drinking above that comes with significant risks.
0: 네, 자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설명을 듣고 어떤 영어 단어를 뜻하는지 맞춰보세요.
1: A typical or normal amount when calculated across a group. A typical or normal amount when calculated across a group.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TOEIC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go ahead and listen to Neo with Closer.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Health risks of alcohol accelerate after one drink a day, study finds.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보건 자료만을 바탕으로 한 이번 새 연구는요. 평균 음주량과 음주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질병 또는 사망 위험 사이의 관계를 평가했다고 하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Consuming more than one drink per occasion was associated with progressively higher risks of breast cancer, cardiovascular disease and injury. The report did find that one drink a day was associated with a lower risk of diabetes for women and a lowered risk of stroke for both men and women. However, occasional heavy drinking nullified the protective effects against stroke.
0: 한 번에 한 잔 이상을 마시는 것은 유방암, 심혈관 질환, 부상 위험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하루 한 잔이 여성의 당뇨병 위험을 낮추고 남녀 모두의 뇌졸중 위험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간헐적인 폭음은 이러한 뇌졸중 예방 효과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주 심플하게만 얘기하면 진짜 술을 거의 안 먹는 것이 결국에는 좀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Consuming more than one drink per occasion was associated

0: with progressively higher risks of breast cancer, cardiovascular disease, and injury.
1: 한 번에 한잔 이상을 마시는 것은 유방암, 심혈관 질환, 부상 위험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Consuming more than one drink. 근데 per occasion 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0: Okay.
1: 자, per occasion.
0: Well, per just means each.
1: Right.
0: Okay, for each occasion.
1: Like so per person, right?
0: Right. Mm-hmm. So you may think, what occasion? Mm-hmm. Basically, what this is saying is per sitting. Like, like you have one event.
1: Okay.
0: So usually people drink at dinner or after dinner. That is one occasion.
1: Ah.
0: Maybe they drink, you know, lunch, one glass.
1: Uh-huh.
0: That is one occasion.
1: 아, 그 결국에는 뭔가 의미가 있는 그래도 의미가 있는 하나의 이벤트를 얘기할 때 한 번 occasion이 발생했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occasion 자체가 그냥 뭘 떨어뜨린 게 occasion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 단어 자체가 거기에 좀 좀 특별함이 살짝은 들어간 것 같아요.
0: Absolutely.
1: 그래서 뭔가 쌤이 이렇게 다 멋지게 입고 왔어요. 그러면 oh, what's the occasion?
0: Or what's a special occasion? Yeah, what's the occasion? Special occasion?
1: 근데 이미 special이 빠져도 심지어 뭔가 그냥 again, pen을 drop하는 그런 이벤트성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함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술자리, 뭐 동창회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0: Sure.
1: 근데 그런 per occasion, 한 번의 자리당 한 드링크 One drink 이상을 마시는 것은 associated 돼 있다, 관련이 돼 있는데요. Progressively higher risks of breast cancer, cardiovascular disease and injury라고 돼 있는데요. 그냥 higher risks가 아니라 progressively higher 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0: Well, we know the word progress. So it is like gradually getting better or there's development. So if something happens progressively, it is gradual and continuously increasing.
1: 아, 그러니까 한 번에 훅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점진적으로 더 리스크가 쌓인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0: So in this case, of course, increase, sometimes it could be progressively getting worse. So it could go both ways.
1: 아, okay. So progressively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점진적으로 혹은 뭐 점점 더 그런 더 큰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병명들이 나왔죠.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 report did find that one drink a day was associated with a lower risk of diabetes for women and a lowered risk of stroke for both men and women.
1: 다만 이 보고서는 하루 한 잔이 여성의 당뇨병 위험을 낮추고 남녀 모두의 뇌졸중 위험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에 나왔어요. Diabetes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당뇨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 잔은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인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발견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연결해 볼게요.
0: However, occasional heavy drinking nullified the protective effects against stroke.
1: 하지만 간헐적인 폭음은 이러한 뇌졸중 예방 효과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마치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 다이어트 잘하고 있다가 주말에 한번 크게 달리는 거죠.
0: Cheat day.
1: 다 먹어요.
0: Oh, yeah.
1: 그러면은 요요 현상이 나 그리웠어? 이러고 왕창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 같은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occasional, 간헐적으로 뭐 가끔씩 이런 heavy drinking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nullified the protective effects against stroke라고 나왔는데요. 다른 것보다 사실 nullify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N-U-L-L-I-F-Y. This is a very unique word. And if you nullify something, it means that you cancel something out. Like basically, it was originally officially set. And then if it's nullified, it's no longer 완전 applicable.
1: 그냥 취소 이거네요.
0: That's it. 취소. It is 취소.
1: 하루에 한 잔 먹으면 몸에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길래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한 달 정도 있다가 갑자기 막 폭음을 한 거예요.
0: Yeah.
1: 그러면은 여태껏 했던 것 다 취소 이렇게
0: That's
1: 되는
0: right.
1: 거네요.
0: That's right. It's kind of canceling everything out, like 아. as if it never happened.
1: Right. 그래서 왜 null, null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Mm-hmm. 그래서 완전히 무력화 시킨다. 여기서 보호 효과. 여기서는 against strokes. So 뇌졸중을 이렇게 상대로 한 그런 보호해 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 미안한데 너 지금 포금했어.
0: That's
1: 취소.
0: Right.
1: 이렇게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연 님이요. 오랜만에 이브닝 스페셜 들어왔는데 마유쌤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졌나요? 어? 제가 이렇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자, 마유쌤 목소리 감상하며 듣는 중 하셨습니다. 왜 오랜만에 오셨습니까?
1: 아, Sam,
0: 매일
1: you know
0: 오셔야죠.
1: What? I tell you, I have a very close cousin and she's listening to us right now. And I just spoke with her yesterday and she's like, oh, I understand Mayu's charm. It's the voice.
0: 그럴 수가 없는데요.
1: You have a wonderful voice, Sam. You really do.
0: 목소리를 더 클리어해서 열심히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땀이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음주 연구에 참여한 박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1: Alcohol research is complex, and I am not surprised by different methods producing different results, Kalonga said. Adding that modeling studies like the Alcohol Intake and Health Study, which use data to estimate the lifetime risk of diseases and deaths caused by alcohol, also come with potential biases. At the same time, he added, I don't believe anyone should start drinking for health reasons.
0: 알코올 연구는 복잡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법론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다. 칼론지 박사는 이렇게 말하며 알코올 섭취와 건강 연구처럼 데이터를 활용해 알코올로 인한 질병과 사망의 평생 위험을 추정하는 모델링 연구 역시 잠재적인 편향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시작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Alcohol research is complex, and I am not surprised by different methods producing different results, Kolonghi said, adding that modeling studies like the Alcohol Intake and Health Study, which use data to estimate the lifetime risk of diseases and deaths caused by alcohol, also come with potential biases.
0: 알코올 연구는 복잡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법론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다. 칼론지 박사는 이렇게 말하며 알코올 섭취와 건강 연구처럼 데이터를 활용해 알코올로 인한 질병과 사망의 평생 위험을 추정하는 모델링 연구 역시 잠재적인 편향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알코올 연구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난 놀라지도 않는다. 그렇죠? I'm not surprised by different methods producing different results 라고 얘기를 했네요.
1: So a lot of these studies, every time, this is interesting, when we watch the news, like one study says this thing, and then another study says the opposite thing.
0: So you don't know what to believe.
1: You don't know what to believe. And so this different methods producing different results, meaning really depending on how they set up the study, they're going to get that kind of result.
0: 그렇죠. 본인이 약간 이쪽으로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약간 바이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1: Yes.
0: 아, 그래서 다양한 methods, 여러분 아시겠지만 메소드, 그렇죠? methods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다양한 방식이 다른 방식들이 당연히 결과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에 난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alcohol research는 complex한 거니까 뒤에 얘기를 했네요. 자, 그리고 보면요. come with가 또 한 번 나와요. also come with potential biases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So naturally has this result, which is potential biases. Now potential just means possible.
0: Okay.
1: And bias means that basically you tend to favor or disfavor something because maybe you have some personal opinion about it.
0: Okay.
1: Right. It's a kind of like you're not having that neutral, fair perspective.
0: Okay.
1: It is kind of shifted into what you believe.
0: 아,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뭔가 어슴해 버리는 그런 느낌일까요?
1: Sometimes. Yeah. You can make an assumption and that can be a biased assumption.
0: 아, okay. So
1: or you have a preconceived idea of a certain person that can maybe, you know, based on your personal bias.
0: 아, okay. So 뭔가 편견이라든가 편향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개인적이 되는 걸 수도 있고 하나의 그룹이 다른 그룹을 향한 그런 바이어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1: It could be. It comes in many different forms and many different ways.
0: Okay. 근데 그게 potential이기 때문에 100%인 거라기보다는 그런 possibility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1: Yes.
0: So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에 come with potential biases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요. 사실 modeling studies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1: Yes.
0: So modeling studies들이 사실은 come with potential biases. 이거는 yeah. 아무리 모델링이다 뭐다 해도 결국에는 그런 게 가능하다,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편견이나 편향들이.
1: That's right. So basically, it's really about being fair and unfair and being neutral or not neutral.
0: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At the same time, he added, "I don't believe anyone should start drinking for health reasons."
0: 그러면서도 박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시작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I don't believe anyone should start drinking. 근데 for health reasons 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보통 보면 reasons로 항상 plural로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경우가 거의 고정이 돼 있죠.
1: So you kind of might want to know, well, we know what a reason is, but if it says health reasons,

0: sense.
1: 아, 그러니까 술이 뭐한잔 정도는 뭐 뭐가 더 좋대,
0: Yeah,
1: 뭐가
0: 좋대.
1: 뭐
0: Yeah.
1: 하대 이렇게 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그게 개인적인 거든 뭐든 간에
0: Yeah.
1: 그거는 뭐 별로 추천하지 않음. 이
0: Yes.
1: 정도가 되겠네요.
0: That's it.
1: Okay, so for health reasons라고 얘기를 하면 건강상의 이유로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for 무슨 reason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뭐뭐의 이유로. 예를 들어서 for personal reasons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인적인 이유로 이렇게 덩어리 같이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Alcohol research is complex, and I am not surprised by different methods producing different results, Kolonghi said. Adding that modeling studies like the Alcohol Intake and Health Study, which use data to estimate the lifetime risk of diseases and deaths caused by alcohol, also come with potential biases. At the same time, he added, I don't believe anyone should start drinking for health reasons.
1: 네, 이렇게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모두 살펴봤고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듣고 어떤 영어 단어를 뜻하는지 맞춰보세요라는 퀴즈였는데요.
0: A typical or normal amount when calculated across a group. And the answer is average.
1: Average. 자,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은요, 정재화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average 하셨고요. 인생을 average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하셨습니다. Above average로 가시면 되죠. 더 올라가면 되죠.
0: Okay, that's a good answer.
1: 자, 노래 한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Oh, let's listen to Sade with The Sweetest Taboo.

0: 오늘의 딥다이브 데일리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자,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하루 술한잔 잔으로 하루 술한 잔으로 건강 위험이 시작된다는 거 들었어?
0: 아, 진짜로? 한잔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1: 알고 보니 위험이 생각보다 빨리 쌓인대.
0: 어제 너무 무리해서, 아, 나좀 누워서 쉬어야겠다.
1: 얼마나 마셨길래?
0: 맥주 두 스푼.
1: 10분?
0: 제가 맥주를 잘못 마십니다.
1: You know what? When I saw this dialogue, I was like, oh, this is great.
0: 이게,
1: Two
0: 근데
1: spoonfuls.
0: 실화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제 뭐 맞고 안 맞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맥주를 마시면 정말 조금만 마셔도 여기가 이거 빨개지지도 못해, 거의. 좀, 뭐라 그럴까, 버건디 색이 돼버릴
1: Oh,
0: 정도로.
1: yeah. Yeah, I mean, beer is, I mean, alcohol in general is not that great, but beer is by far probably the worst.
0: 아, 저는 적어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1: Mm-hmm.
0: 맥주 두 스푼, 이거 농담이 아니라 실화입니다. 네. 자, 여기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이 있습니다. 아니, 한잔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영어로 바꿔볼 텐데요. 일단,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1: Okay. How about no big deal?
0: No big
1: Big deal.
0: deal. 자,
1: Yeah.
0: 이게 그러면 no big deal이라고 하는 게 deal 하면 우리가 뭔가 거래를 하는 건가? 뭐 이거 주고 뭐 받고 사고 이런 건가? 근데 여기서는 전혀 그것과 관련이 없는
1: No,
0: 거네요.
1: no, no. That's right. So here, if something, but we do say big deal. Oh, that's a big deal. Oh, that's important. Oh, that's serious. But when we say no big deal, it means like, it's not that important.
0: 아, 별거 아니다.
1: It's a no
0: 아,
1: big deal.
0: 그러면 방금 그 문장을 영어로 아예 complete sentence로 쓰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1: I always thought one drink was no big deal.
0: No big deal.
1: And that is the intonation too, right?
0: No big
1: No big
0: deal.
1: deal.
0: 예전에 저 이거 실화인데요. 그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간 다음에 거기서 어떤 룸메이트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 친구가 새로 산 바이크가 있었어요. 엄청 쇼오프라는 거예요. And then 그게 it just like fell over. 그냥 그 바이크가 옆으로 쾅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 멋을 부렸잖아요.
1: Right.
0: 그치만 그 모터사이클 이게 완전 스크래치가 됐으니까 눈물 나죠. And he was like, "No big deal."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던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No big deal." 별일 아니야라고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 That's
0: 자.
1: right. Right. So yeah, exactly. So I mean, that's a great story. It like he forced himself to
0: Oh,
1: say,
0: yes.
1: "Oh, no big
0: Not
1: deal."
0: like you.
1: But genuinely, right, when someone says like, "Oh, thank you so much for, doing this and going out of your way," and you're like, "It's okay, no big deal. No big deal. It's not nothing to it."
0: 아,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뭐. 별거
1: Yeah,
0: 아니에요. No
1: no worries.
0: problem. 이
1: No,
0: 정도의
1: yeah.
0: 느낌.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no가 꼭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It's a big dea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1: Yeah,
0: 오케이.
1: right.
0: 긍정, 부정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술한 잔으로 건강 위험이 시작된다는 거 들었어? 하고 크쌤이 얘기를 했는데요. 뭔가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start 그리고 with를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So start with, right? 영어로 하면 어떻게 문장 만들 수 있을까요?
1: So, did you hear that the health risks of alcohol start with just one drink a day?
0: 아, 뭐뭐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1: Yeah.
0: with를 쓰면 좋겠네요.
1: Yeah. In the morning, I start with two cups of coffee every morning.
0: 커피 두 개로 두 잔으로 시작을 한다, 아침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럼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볼게요.
1: Did you hear that the health risks of alcohol start with just one drink a day?
0: Seriously? I always thought one drink was no big deal.
1: Turns out the risks can pile up faster than people expected.
0: I drank way too much yesterday, and I think I need to go lie down.
1: Oh no! How much did you drink?
0: Two spoonfuls of beer.
2: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0675님이요. 눈다래끼 나서 안과 갔다 오는 길에 방송 함께 했네요. 아이고, 저도 나와봐서 압니다. 이 스타이 이거가.
1: It's a style. 스타이
0: 생기면 장난 아니죠.
1: Oh, so uncomfortable. 네. 3315님, 두 분은 정말 축복받은 목소리. 몰라서 안 듣는 건지.
0: 거지.
1: 한번 들으면 또 듣고 싶어지는 sweet voice입니다. 내일도 들으러 올게요. This is why I don't read the Korean messages.
0: This is what people love about you. Now,
1: listen, you cannot be perfect in both languages.
0: 아니, 너무너무 좋아요. 네, 자,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Kristen, Sam,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1: Yes, likewise.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our final song by Oasis. It is Stand By Me.
0: 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ll right, see you tomorrow. Bye-bye.
0: By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0: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예약은 할 줄 알면은 너무 좋죠. 특히 여행 갔을 때 식당 예약 이런 거 할 때는 물론 요즘은 메시징 서비스에서 이렇게 번역도 해주고 하기는 해요. 근데 mm-hmm. 내가 한번 이럴 때 딱 영어로 해봐야 영어에 자신감도 붙을 수 있으니까 예약할 때 쓰는 표현들은 확실하게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표현을 같이 배워볼까요?
1: Today's sentence is also a little bit long, mm-hmm. but when we break it down, you'll find it's not very difficult.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0: 오,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막 무슨 말이지? 헷갈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 차근차근 해서 내가 할 줄 알면 상대방이 하는 말도 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의 핵심 단어는 available입니다. 그래서 available, 이용 가능한, 뭐 시간이 되는 이란 뜻이 되거든요. 자,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 먼저 문장을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once again, it's
1: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0: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인데요. 자, 상대방에게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이렇게 무조건 그냥 문장을 시작하시면 돼요. Do you have? Do you have? 이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용 가능한 테이블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용 가능한 테이블이라서 Any tables available 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용 가능한 어떤 테이블이라도 라는 뜻이에요. 자, available. Any tables available 인데, 사실, available이 테이블을 그 꾸며주는 말 아닌가요? 그러면, Do you have any available tables? 라고 물어보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경우는 tables available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려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습관에 이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왜냐고요? 뒤에 오는 거는 시간이에요. 시간은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at 다음에 시간이 오니까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이렇게 물어보면 저녁 7시에 이용 가능한 테이블이 있나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이제 이 문장 확실히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1: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0: Do you have any

0: tables available at 7 p.m.?
1: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0: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갈게요.
2: 패턴 practice.
0: 자, 패턴 연습해 볼게요. What is the pattern for today?
1: Well, we have our long sentence.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We're going to start with, do you have any? And then we'll change tables to something else. Do you have any Momo?
0: 뭐뭐가 있나요?인데 뭐뭐가 하나라도 있나요?라는 느낌으로 any가 들어가는 거죠. 물론 any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있으면 하나라도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것도 기억하면서 그럼 연습해볼까요?
1: Do you have any change?
0: 아, change. Change는 뭘까요? Change는 잔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잔돈 있어요? Do you have any change?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1: Do you have any experience?
0: Experience. Experience는 경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경험 있으세요? Do you have any experienc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1: Do you have any news?
0: 소식이 있어요? 라는 뜻이죠. News가 물론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에 뉴스도 되지만 그냥 소식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식 없어요? Do you have any news?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1: Kaylin, I wanted to make a reservation for a table at 7 p.m. Do you have any free time? 여유 시간이 있으세요?
0: 아, 제가 가겠냐고요? 그 7시에? No, 아니요. I'm so busy these days. 요즘 너무 바빠요. 미안해요. 못 갈 것 같아요. 그 reservation 해서 그냥 에린 PD님이랑 가세요.
1: 네.
0: 네. 네. So, do you have any free time?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Free time은 자유로운 시간, 즉 여유 시간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1: Do you have any suggestions?
0: Suggestion이라고 하면 제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o you have any suggestions? 제안할 게 뭐 하나라도 있나요?인데 자 여기서 헷갈릴 게 any가 하나라도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단어가 suggestion, 단수가 되어야 될 것 같지만 복수 형태로 쓴다는 거 요것도 중요하겠네요. Do you have any suggestions? 이렇게 S를 꼭 붙여주세요.
1: Do you have any problems?
0: 문제가 하나라도 있나요? Do you have any problems? 여기도 problem에 S를 붙여줘야 되겠죠? Do you have any problems?
1: Do you have any tissues?
0: Tissues. Tissue. 휴지를 얘기하는 거죠. Do you have any tissues? 네, 이렇게 좀 울면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네.
1: Do you have any questions?
0: 이것도 진짜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Questions, 질문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질문은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로 사용해서 Do you have any questions? 네, 어떤 스피치나 어떤 수업 시간 후에 마지막에 네. 선생님이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이죠.
1: Do you have any feedback?
0: Feedback, 피드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어로는 feedback, 이렇게 F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Do you have any feedback? 피드백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그렇죠?
1: Now, when I saw this sentence, the first thing I thought of was a game that I played as a child. Maybe you had this game in Korea.
0: Maybe.
1: Do you have any flounder?
0: Do you have any flounder?
1: Yes.
0: 아니요, 이 게임 없는데요.
1: You don't have any flounder? Then you should say, no, go fish.
0: Ah. 그렇군요.
1: The game is called Go Fish.
0: 아, Go Fish. Go Fish라는 게임인데 Do you have any flounder라고 했잖아요. 이 flounder가 그 인어공주에 나온 인어공주의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flounder가 뭐냐? 이 flounder는 사실 이제 동사로 쓰면 허우적거리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버벅거리거나 뭐 물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flounder라는 말을 쓰지만 가자미라는 뜻이 있어요. 네.

0: 네, 그래서
1: flounder는 먹을 수 있는 fish.
0: fish의 이름이죠. 그래서 do you have any flounder는 가자미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 없으면 go fish. Mm-hmm. 가서 잡아라 뭐 이런 얘기네요.
1: Another song, children's mm-hmm. song, is almost this question. Do you have any wool?
0: Do you have any wool? Mary had a little lamb. little lamb. 그 노래가 있죠. Do you have any wool? 너는 wool이라고 하면 울입니다. 울. 울이 좀 있니? 뭐 양털이 있니? 이런 질문이 되겠네요. 그렇죠? Do you have any wool? 아, 그 노래는 딴 거네요. Yes, 네. sir. Yes, sir.
1: Three bags full.
0: 네. 맞네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아, 다 비슷해요. 네, 동요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동요로 영어를 배우는 것도 여러분 좋은 얘기예요.
1: 마지막으로, Do you have any sunscreen?
0: Sunscreen! 특히 여름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선크림이 아니라 sunscreen이라는 거 배웠었죠. So, do you have any sunscreen? 내가 바를 수 있는 선크림 좀 있니? 뭐, 요런 느낌의 질문입니다. Do you have any 뭐뭐? 이제 느낌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배웠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복습해볼까요?
1: Do you have any change?
0: Do you have any change?
1: Do you have any experience?
0: Do you have any experience?
1: Do you have any news?
0: Do you have any news?
1: Do you have any free time?
0: Do you have any free time?
1: Do you have any suggestions?
0: Do you have any suggestions?
1: Do you have any problems?
0: Do you have any problems?
1: Do you have any tissues?
0: Do you have any tissues?
1: Do you have any questions?
0: Do you have any questions?
1: Do you have any feedback?
0: Do you have any feedback?
1: Do you have any flounder?
0: Do you have any flounder?
1: Do you have any wool?
0: Do you have any wool?
1: Do you have any sunscreen?
0: Do you have any sunscreen? 네, 여기까지였죠.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배웠었네요.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들 다 복습도 해주세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선라이즈 식당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저녁 7시에 이용 가능한 테이블이 있나요?
2: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네, 테이블 하나가 남아있네요.
3: 좋아요. 예약할게요.
0: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선셋 비스트로였는데 네. 오늘은 선라이즈 식당이네요. 네, 선라이즈 뭐 식당은 레스토랑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옆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 그렇죠? 기억나시죠? 저녁 7시에 이용 가능한 테이블이 있나요?
1: 아하.
0: 와우, 여러분 이 긴 문장을 영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초보인데도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다. 영어로 뭘까요, 여러분? 영어로는 우리 그 네모 카메라가 V자 착 긋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네, 테이블 하나가 남아있네요. 하나가 남아있다. 남아있다라고 할 때는 left라는 표현을 씁니다. 좋아요, 예약할게요. 좋아요는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약할게요. 자, 이 상황에서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I'll make the reservation. I'll make a reservation. 뭐 이렇게 써야 될까요? 어떤 표현이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영어로 대화를 듣고 오겠습니다.
4: Sunrise Restaurant, how can I help you?
5: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4: Let me check. Yes, we have one table left.
5: Great, I'll take it.
0: Sunrise 식당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 Sunrise Restaurant, how can I help you?
0: 네, 아주 간단하네요. Sunrise 식당입니다.
1: Sunrise Restaurant.
0: 어떻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How can I help you?
0: 네, 어떻게? How를 시작한다고 했죠, 영어로는. How can I help you? 자, 이어서 저녁 7시에 이용 가능한 테이블이 있나요?
5: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0: One more time.
1: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0: 그렇죠. 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 표현이죠.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점원이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라고 했죠.
4: Let me check. Yes, we have one table left.
0: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1: Let me check.
0: Let me check. 자, check이 확인해 보다였고요. 이어서 또 네, 테이블 하나가 남아 있네요 라고 했는데
1: Yes, we have one table left.
0: We have,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One table left. 하나에 남아있는 테이블이. 이런 말이죠. 그래서 left가 남아있는이라는 표현으로 여기선 쓰였어요. 왼쪽 아닙니다. Yes, we have one table left. 자, 그러면 빨리 예약을 해야 되겠네요. 좋아요. 예약할게요.
5: Great. I'll take it.
0: Again?
1: Great. I'll take it.
0: 네, 좋아요라고 할 때는 great. 예약할게요로 어떻게 말했죠?
1: I'll take it.
0: I'll take it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it이 말하는 거는 그 남아있는 one table를 얘기하는 거죠. So the table 대신에 it을 쓴 거고요. take는 여기서 가져가다가 아니라 그걸 사용하겠다, 즉 예약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I'll take it. 네, 제가 그거 가져갈게요, 살게요, 그거를 예약할게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요. 그래서 great, I'll take it.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럼 대화 내용 다시 한 번 더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So let's hear the whole dialogue all the way through.
4: Sunrise Restaurant, how can I help you?
5: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4: Let me check. Yes, we have one table left.
5: Great, I'll take i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Now it's time for a listen and repeat. What was today's mission sentence?
1: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0: 와, 굉장히 긴데요. 연음도 많습니다. 자, 일단 do you,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고요. have any, 여기 V 발음으로 연음이 되죠. have any, 그 다음에 tables, Z 발음으로 끝나는데 뒤에 available 하고 또 연음이 돼요. tables available, 그리고 available 하고 at이 또 연음이 돼서 available at, tables available at.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7 p.m. 여긴 뭐 딱히 연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7이 아니고 7. V 발음 주의해 주세요. V 발음 잘하려면 윗니를 아랫입술에 댄 상태에서 진동하는 V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7. Have any. 그쵸? 자, 그러면 이걸 다 종합하면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이 되죠. 요거를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연습해볼까요?
1: Three V's.
0: I know.
1: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0: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1: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0: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네, 이렇게 천천히 연습해 주시면 돼요. 연습을 어떻게 더 잘하느냐? EBS 오디오 어학당 오셔서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6월 동안도 이렇게 좀 더워지는데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복습 조금만 더 해주시면 더더욱 6월 달에 배웠던 표현들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1: And I'd like to remind you that the books for next month are available at the bookstore, so if you haven't got one yet, pick it up. It's very helpful to review with.
0: 네, review, 복습할 때도 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0: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last day of June. This is Juj.
0: 네, 저는 주로 이제 교육청이라든지 어떤 대학 라든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쪽에 특강이 많았었는데요. 주변에 보면은 특별한 강의들 혹은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요, 선생님.
1: Right, right.
0: 네. 그래서 그 갈 만한 곳들이 참 많더라고요.
1: Yeah, there are many places to actually share the wonderful knowledge of English. Education.
0: English education and many, many other things as well.
1: Many other things.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근데 외국도 그래요? 이렇게 뭐 세미나 같은지 뭐 그런 강의 같은 거 갈 기회가 많이 있나요?
1: Of course. There are many speaking series online and offline. I think depending on the city, it can be East Coast, West Coast. There are many speaking, we call it speaking engagements.
0: Speaking engagements.
1: Lecture series on different subjects.
0: 아.
1: 교육적으로, education, it's very popular.
0: 어.
1: We are all thirsty for knowledge. 이런 표현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보영쌤 is thirsty for knowledge.
0: 맞아요, 맞아요. Yeah. 그건 그래요. 진짜 그 지식에 대한 목마름, 갈증 네. 이런 것들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1: right.
0: 다 있는 것 같습니다.
1: Mm-hmm.
0: 자,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의를 갔을 때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1: right.
0: 경우는 밖에서 너무 소음이 들려와서 좀 시끄럽다. 그때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혹은 너무 어둡다. 불을 밝혀달라. 혹은 앞에 슬라이드가 안 보니까 안 보이니 뒤에 있는 분 불 좀 꺼주세요라고 한다든지
1: right.
0: 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1: Right.
0: 자, 이제 이번 저희와 함께하는 이 Easy English 내용을 통해서 그런 표현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Right.
0: We're on page 158, 158쪽을 보시면 오늘 30일, the last day of June, 자, 화요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 이 사파를 보시면
0: 네.
1: 얼굴 표정을 보면 약간 놀란 둘이 뭔가 놀랐어요.
0: 아, 놀랐어요?
1: Something is surprising or shocking. Something is not right. Right? Something is wrong in this room or in this situation.
0: 얘네 둘은 맨날 이 표정인데.
1: 뭔가 내용을 보니까
0: 네.
1: The light is kind of dim,
0: dim.
1: It's 그치? dark.
0: 약간 좀 어둑어둑해요, 강의실 안이.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입구 쪽에 있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좀 밝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shocking한 situation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선생님.
1: 아, 그런 거구나.
0: 네, 표정은 그렇게 보이네요. 자, 여러분과 함께 먼저 우리말 대화로 들어보죠. "아니, 뭐야, 뭐야. 이거 나만 그런 거야? 아니면 이 방이 정말 좀 지나치게 어두운 거야?"
1: "어,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우리 이거 좀 더 밝게 할 수 있을까?"
0: "그래. 아니, 이런 식으로는 받아적기가 어렵잖아."
1: "어, 내 생각에 직원이 문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가서 물어볼게."
0: "그래, 좀 그래줄래? 고마워."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나만 이런 거야.
1: 뭐 어떤 캐릭터예요, 이거는?
0: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좀, 정말 내가 강의를 잘 듣고 받아 적어야 되는데 이게 어두워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이렇게
1: like
0: 되는
1: animation
0: 건데.
1: Characters.
0: 자, 이거 이런 경우 많아요.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거야? 아니면 이거 원래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1: 이거 참 많이 쓰는 표현이죠.
0: 네.
1: 나만 그런 건가?
0: "나만 그런 건가?
1: Is it just me?
0: Is it just me?
1: Or

0: or
1: Is this room 뭐뭐뭐 or
0: 네.
1: is Diane also hungry or
0: 그렇죠.
1: 나만 그런 건지 너도 그런 건지 좀 이렇게
0: 네.
1: 헷갈릴 때
0: 아침에
1: 그죠?
0: 스튜디오에 이제 들어왔는데 너무 약간 더운 것 같은 거예요.
1: Is it just me or is it hot in here?
0: Right. Is it really hot in here?
1: 보니스 아까 그랬잖아요.
0: 그렇죠.
1: 들어오자마자 뛰어오신 것 같아.
0: 네.
1: 저는 괜찮은데 솔직히.
0: 아니 저기 GTX부터 이제 걸어왔거든요. 네.
1: 그러셨구나.
0: 그런데 보니까 나만 이렇게 땀을 내는 거 땀이 나나? 근데 주치의 선생님, you are already
1: 이미
0: here.
1: 와 있으니까.
0: 네, 그러니까 저만 이런 건가요? 아니면 에어컨 좀 올려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1: Of course.
0: 영어로 바로 이겁니다. 나만 그런 건가? 아니면 뭐뭐인가?라고 해서 그게 항상 거의 늘 is it just me or 라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1: Is it just me? Or is this room a little too dark?
0: 그렇죠. 사실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 뒤쪽에 오는 이 말입니다. 이방좀 지나치게 어두운 거 맞아? 아니면 나만 그런 건가?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로는 나만 그런 건가를 보통은 먼저 말한다는 거죠.
1: That's
0: Is
1: right.
0: it just me? Or 아니면 Is this room a little too dark? 자, 여기서 Is this room a little too dark? 이 방이 약간 지나치게 어두운 거 맞아? 라는 말이
1: Right.
0: 되는데요.
1: A little too dark.
0: A little too dark. 네.
1: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0: 네.
1: 너만 그래. Yes, it's just you.
0: It's just you.
1: 좀 웃기지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0: 네.
1: 너만 그래. 너만 더워. 너만 추워. 너만 배고픈 거야. Is it just me? 또는 you're right. 동의할 때 you're right. It is a little dark.
0: Right. 그렇죠.
1: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0: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자,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a little too dark. 이게 약간 지나치게 어두운 이란 뜻이 돼서 그 나는 잘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이 좀 너무 어둡지 않나 느껴져요라고 한다면 지금 159쪽을 보시면 대화문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런 어휘를 알고 가십사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1: Yes.
0: 거기 맨 위에 나와 있죠. It feels a little too dark in here. 이 안이
1: Right.
0: 조금 너무 어둡다고 느껴지네요. It feels a little too dark in here. 라고 말이죠.
1: 진짠지 아닌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0: 네.
1: 그냥 feeling으로 표현하죠.
0: 그렇죠.
1: It feels a little dark in here.
0: It feels a little dark in here.
1: It feels a little warm in here.
0: 그렇죠. It feels a little warm in here.
1: 나만 그런 건가?
0: 그렇죠. Or is it just me?
1: Is it just me?
0: 네, 그렇죠. 자, is it just me or 라고 해서 나만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정말 뭐뭐인 건가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2: Is it just me or is this room a little too dark?
0: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야, 그 너무 좀 어둡지 않니? 라고 말하고 싶다면, I think it's a little too dark in here. 해도 되는 거라는 거죠.
1: You're right. I think it's a little too dark.
0: 그렇죠.
1: 해도 되고.
0: 그래도 되고. 근데 그냥 나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건지라는 또 패턴으로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Is it just me or is this room a little too dark?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Right?
0: 자, 그랬더니 제이크는 그 말을 듣고, 야,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1: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0: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그렇군요.
1: 나도 똑같은 생각이었다. 똑같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0: 그렇죠.
1: 이게 좀 dark한데 나만 느끼는 건지, 혼자 똑같이 나만 느끼는 건가?
0: 그렇죠.
1: Is it just me?
0: 근데 이게 애매한 게, 그렇다고 불을 좀 킵시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려니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1: 맞아.
0: 근데 이럴 때 a little hesitant 할수 있잖아요.
1: 어제 배웠던 표현이죠.
0: 네.
1: You're hesitating to turn on the lights.
0: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럴 적에는 내가 맘대로 가서 불을 탁 켜기도 주저하게 되는 거잖아요.
1: That's right.
0: hesitate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아주 반갑게 마침 미나라는 친구가 먼저 그 얘기를 해준 거죠.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었어. 똑같은 것을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이라고 했습니다.
1: Yeah,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0: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자, 그러면서 우리 이거 좀더 밝게 할수 있을까?
1: Could we make it a little brighter?
0: Could we make it a little brighter? 자,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어제 대화에선 could you가 있었어요. Could you explain the last part? 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
1: Yes.
0: 주치생 말씀해 주셨죠. 아주 그 정중하게 부탁을 할때 could you라고 하면 좋다.
1: Right.
0: 여기선 could we라고 시작합니다.
1: Could we?
0: 네.
1: Could we make it a little brighter?
0: 네.
1: Brighter. So you're
0: 그렇죠.
1: asking sort of nicely, but also kindly,
0: 그렇죠.
1: because you're not sure. Could we make it?

0: A little brighter.
1: 어,
0: Is it okay if you
1: 그렇죠.
0: make it a little bit brighter?
1: 그러면 이걸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0: Oh, it's perfectly fine.
1: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니까 오히려 더 예의를 좀 갖춰서.
0: 좀더 존중하게,
1: 그렇죠.
0: 그쵸?
1: Hey, let's make it a little brighter. Turn on the light.
0: Turn on the
1: 네.
0: lights. 약간 루다죠?
1: 그렇죠. 근데 지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다 똑같죠, 뭐.
0: That's
1: 자,
0: right.
1: 그렇지 말고 could we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Could we? 그다음에 이 방안 이 밝기를 조도를 그러니까 make it 그걸 이제 it로 바꾼 건데요. Make it a little brighter. 아까는 a little too dark가 있었고 이번에는 a little brighter. A little 참 많이 쓰입니다. 약간만 해서 조금만 더 밝게 만들 수 있을까요?
0: Could we
1: 네.
0: make it a little brighter?
1: Could we make it a little brighter? 자, 그랬더니 미나는 그래, 이런 식으로야. 어떻게 받아 적니? 해서 이런 식으로는 받아 적기가 어려워.
0: Yeah, it's hard to take notes like this.
1: 네. Yeah, it's hard. 어려워요. To take notes. 내용을 받아 적는다는 것이 like this. 이런 식으로는 이와 같이.
0: 여기서 lecture notes, right? 강의
1: 네.
0: 노트를 너무 어두워가지고
1: 네.
0: 서로 이제 망설이고 있었는데 다행히 somebody asked a question. You know, I think we should always tell people, don't be shy, don't be afraid,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1: 네, 맞아요.
0: Even this question, is it just me or is it dark in here? Ask questions, right?
1: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뵀던 한 영어 학원에 미국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외국인 영어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준 영어 표현이 I have a question. 다 같이 손을 들고 Excuse me, I have a question.
0: 너무
1: 그러니까
0: 좋아요.
1: Hello, how are you? 배우기 전부터 그 전에, 그러니까 before anything, 진짜 거기서 Excuse me, I have a question을 다 같이 말해보고 한 사람씩 말해보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0: 이거
1: 이제
0: 습관시켰구나, 이제.
1: 그렇죠, 맞아요,
0: Everyday
1: 습관화.
0: ask questions.
1: 그러니까 절대 그거를 do not hesitate to ask that first. 그러니까
0: 아,
1: 손을
0: 그렇구나.
1: 들고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고 말하는 걸 주저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0: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1: 네, 그렇죠.
0: Teaching children to ask questions. Don't be shy to ask questions.
1: 한 번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선생님이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아는 사람은 오른손을 들고 답을 모르는 사람은 왼손을 들라고. 그러니까 다 같이 손을 드는 거예요.
0: Right hand, left hand,
1: Right,
0: together.
1: 예.
0: Okay.
1: 그러니까 raise your right hand if you think you know the answer and raise your left hand if you don't think you know the answer. 그러니까 everybody raises their hands. That's awesome,
0: That's
1: 어?
0: very clever.
1: 네. 자, 여기서도 Take notes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자, 노트 정리한다, 받아 적는다, take notes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는 take notes 하는 게 어렵지. It's hard to take notes like this. 뭐뭐 하기가 어려워요. It's hard to 뭐뭐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0: Like this면
1: 그렇죠.
0: 너무 어두워서, 그쵸?
1: 그러니까
0: It's too dark in
1: 네,
0: here.
1: 이런 식으로는 like
0: Right.
1: this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2: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Could we make it a little brighter?
3: Yeah, it's hard to take notes like this.
1: It's hard to take notes like this. 자, 그랬더니 이 제이크가 그럼 저기 문 가까이에 직원이 한분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가서 물어볼게. 좀불좀 켜달라고 이런 뜻으로 내 생각엔 직원이 문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
0: I think a staff member is near the door.
1: 네, 자, staff member가 어딘가는 있겠는데 마침 문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 I think a staff member is near the door.
0: Right.
1: 네.
0: Near the door, basically close to the door
1: 그렇죠.
0: area.
1: 네.
0: Right.
1: 그러니까 그문 쪽에 어딘가 가까이에. 그리고 직원이라고 해서요. The staff memb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스태프라고 하게 되죠.
0: Right.
1: 다 스태프가 곳곳에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는데 STAFF, staff라는 말은 원래 아시겠지만 one staff, three staffs, five staffs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0: Right,
1: 거잖아요.
0: right.
1: 네.
0: It's uncountable, right?
1: 그렇습니다.
0: So we usually say a staff member. Basically, a person who is working in that building,
1: 그렇죠.
0: a staff
1: A
0: member.
1: staff member. A staff member가 마침 문 가까이에 있네. I think a staff member is near the door. 그러니까 우리말로 있네, 어디에 위치하고 있네라고 하는 게 해당하는 말이 바로 is거든요. 그러니까 비동사 is가 뭐뭐입니다라고 할 때도 쓰이지만 어디에 있다라고 할 때도 쓰이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a staff member is near the door.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보겠다.
0: Oh, I'll go ask.
1: I'll go ask.

0: 간단하네요.
1: I will go ask a staff member.
0: 네, I'll go ask. 내가 가서 물어볼게. I'll go ask. 자,
1: That's right.
0: 그랬더니, 오, 좀 그래 줄래?
1: Would you?
0: Would you?
1: 이게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배우셔야지, 아, 영어는 이렇게 하는구나. 왜 그냥 would you로 끝났을까요? Because you're asking a full question. Would you please go ask a staff member? Like you said.
0: Right.
1: 너무 길잖아요.
0: 네.
1: 간단하게, would you?
0: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 선생님 기니까 나 아예 안 해.
1: 안 해.
0: 말안 해.
1: 아, 너무 길어. 너무 어려워.
0: 어, 그냥 안
1: 틀리면 안
0: 해.
1: 돼.
0: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묵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누가 뭐 해주겠다고 하면 어, 좀 그래 줄래? 라는 말은 딱두 단어로 would you? 이거면 되는데.
1: I'll go ask 했으니까, would you go ask?
0: 그렇죠.
1: Could you go ask? 간단하게, could you 해도 되고, would you 해도 되고.
0: Would you?
1: Sure.
0: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될 말이긴 하지만 우리말로도 어좀 그래 줄래라는 말할 때하고 안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1: Sure.
0: 그래서 would you는 그래 줄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thanks를 잊지 않고요.
1: Right.
0: 자,
1: Thanks.
0: 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2: I think a staff member is near the door. I'll go ask.
3: Would you? Thanks.
0: 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이거 나만 이런 거야? 아니면은 원래 이런 거야? 라는 뜻으로, Is it just me? Or is this room a little too dark? 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이렇게 노트를 받아 적기가 어렵지. It's hard to take notes like this. 가 있었습니다.
1: Like this,
0: Like this.
1: in the dark.
0: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난 못해. 자, 그리고 내가 가서 물어볼게. I'll go ask. 라고 했더니, 그래 줄래? 라는 딱두 단어짜리 표현.
1: Would you?
0: Would you?가 있었습니다. 자,
1: Thanks.
0: 전체 대화 다시 들어볼게요.
3: Is it just me or is this room a little too dark?
2: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Could we make it a little brighter?
3: Yeah, it's hard to take notes like this.
2: I think a staff member is near the door. I'll go ask.
3: Would you? Thanks.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준비되셨죠? 저희와 함께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아니, 이거 나만 그런 거야? 아니면 이 방이 정말 좀 지나치게 어두운 거 맞아? Is it just me? Or is this room a little too dark?
1: Is it just me, or is this room a little too dark?
0: 야, 나도 마침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1: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0: 우리 이거 좀더 밝게 할수 있을까? Could we make it a little brighter?
1: Could we make it a little brighter?
0: 그래. 아니, 이런 식으로는 받아 적기가 어렵잖아. Yeah, it's hard to take notes like this.
1: Yeah, it's hard to take notes like this.
0: 내 생각에 말이야. 그 직원이 문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 I think a staff member is near the door.
1: I think a staff member is near the door.
0: 내가 가서 물어볼게. I'll go ask.
1: I'll go ask.
0: 오, 좀 그래 줄래? 고마워. Would you? Thanks.
1: Would you? Thanks.
0: 네, 여기까지입니다.
1: Ooh, great job, everyone. Fantastic.
0: 오늘은 그 문장이 이렇게 지나치게 좀 길다 싶은 건 별로 없었죠?
1: 별로 없었어요.
0: 네, 그죠. Is it just me? 이해만 좀 그러네.
1: Is it just me or? But that's a really important practical phrase and
0: 네,
1: expression.
0: 그렇죠.
1: 나만 그런가?
0: 나만
1: Is
0: 그런가?
1: it just me?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오늘 공기가 정말 좀 건조한 게 맞아요? 라고 한다면, 그 160쪽에 나와 있습니다. Is it just me or is the air really dry today?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1: Yes, it is pretty dry today.
0: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많은, 이 장문의 기회도 있으니까요. 교재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Great.
0: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0: Easy English.
1: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가 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bumper, 뜻은 엄청나게 많은 풍자귀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Belgium, the world's largest exporter of frozen fries, is struggling with a surplus of potato inventory following a bumper harvest, U.S. tariffs, and the Iran war, which are driving spot market prices for fries down to 0 euros per ton. 여기서 bumper라는 표현은 수확량이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Farmers enjoyed a bumper harvest this year. 농부들은 올해 대풍작을 누렸습니다. 뉴스에서 bumper harvest, bumper crop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수확량이 아주 많았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Bumper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풀밭에 누워 별들을 바라보던 밤의 전율과도 같습니다. 현실의 성스러운 광대함에 압도되며 이 끝없는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이토록 연약한 우주선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시간을 보내는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서로 다투고 조금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얼마나 헛되이 시간을 보냈는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보내오는 이미지를 통해 빛이 극도로 빠르게 이동했음에도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약 140억 년이 걸릴 만큼 먼 곳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주가 최초의 폭발로 막 태어나던 시기의 은하들입니다. 카를로 로벨리의 책 무엇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콜드플레이가 부른 A Skyfall of Stars 띄워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홍은시님이 아, 이 노래 나오는 애니 정말 재밌게 봤어요. 아, 근데 제목이 뭐지? 생각이 안 나요. 하셨는데요. 싱입니다. 싱. 네, 싱 OST에서 이렇게 들려드렸고요. 오늘 문장 카펫은 샘앤 파커스에서 펴낸 카를로 로벨리의 책 김정훈 번역가가 옮겼고요. 무엇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카를로 로벨리도 저도 북카페 통해서 카를로 로벨리의 책을 좀 접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책이 나오거나 그 이전에 그의 책 중에서 제가 못 읽은 것들이 있으면 꼭한 번은 열어보게 만드는 그런 작가가 됐거든요. 카를로 로벨리. 그의 책 무엇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우리 카페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페이지여서 읽어드렸습니다. 우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는 약 140억 년이 걸릴 만큼 먼 곳의 우주인 거예요. 최초의 폭발로 막 태어나던 시기에 그 우주 풍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초심도 이런 초심이 없다. 거의 이건 근본, 뿌리 이런 거죠. 그래서 우주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분들은 되게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받으시던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근원이 무엇인가, 근본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과거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의 뿌리를 보는 행위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주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전달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3323 쓰시는 카페인님, 오늘은 암호가 무엇일까? 11시부터 기다렸답니다. 크크. 북카페 본방사수하는 제가 무지무지 사랑스러워요. 물론 고은님도 카페인님도 모두 모두 사랑스럽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11시부터 오픈런 하고 계신 우리 3323 쓰시는 카페인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반짝으로 막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3주간의 12번의 생방 개근 이벤트 도전하시는 거죠. 카페인님들 어제 놓쳤어요 하시더라도 또 모릅니다. 3주, 평소에 2주 했기 때문에 3주가 좀이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져서 이번에 너무너무 개근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한 번쯤 빠진 분들을 또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어도 어

뭐지? 이벤트 분위기 띄우려고 저는 참조 못할 게 뻔하지만, 암호 하면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암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호가 무엇이냐? 암호를 제가 얘기할게요. 이 암호는 반디 앱으로 무료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샵 1045, 50원 배는 유료 문자로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유료 문자로 보내실 때는 어제는 괜찮고요. 이 오늘은 실명 성함을 꼭 함께 보내주세요. 구분이 될수 있도록 뒷번호가 똑같은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당첨자 발표할 때그 구분되는 이름이 좀 필요하니까 같이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암호는 어제 우리 카페인 분들이 보내주신 여름어. 여름의 낱말들 후보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로 선택했습니다. 그게 뭘것 같아요? 저도 이거일 줄은 몰랐습니다. 무려 자두예요, 자두. 자두가 우리 카페인 분들이 여름어, 너무 좋아하는 여름어들 나열한 것 중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요즘 또 제철 음식이기도 하고, 이 여름의 과일 자두로 오늘 암호를 띄워드립니다. 자두, 자두에 얽힌 사연들도 보내주셔도 좋고요. 자두 암호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두열님이 어제 남겨주신 이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사연을 어제 소개를 못했어요. 6월 29일 어제가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좀 복잡한 심정을 남겨주셨어요. 어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은 분들 기억하셨겠지만 삼풍백화점 붕괴 3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저도 방송 전에 그 얘기를 나눴었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방송 중에는 뭐그 얘기를 하진 못했습니다만 그 나의 생일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은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두열님이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대학생으로 첫 학기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묘한 기분이었어요. 나에게는 생일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슬픈 날이 됐으니까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시는 슬픈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그 마음이 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 거죠. 두열님 생일 주간인데 어제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오늘 어떻게 보내실지 궁금합니다.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안전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개근 암호 출석 암호 자두. 임을 다시 알려드리면서 음악을 듣고 이어갈게요. 자미로콰이의 Seven Days in Sunny June 그리고 코디 프라이, 코리 웡, 다이나모가 함께한 곡 베러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주영님이 선곡, 아, 대체 누가 하나요? 매일매일 감탄하며 듣고 있어요. 두 시간 동안 곡이며 이야기 주제며 정말 모두 풍부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내 마음 같은 선곡, 그리고 나의 기분을 이끄는 선곡이라는 거죠. 우리 순애부가 선곡하고 있습니다. 두릅 음악 감독님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스튜디오 밖에는 비타민 PD님 계십니다. 아, 592 쓰시는 카페인님, 어우, 자두, 피곤한 요즘이네요. 네. 암호와 함께, 이렇게 또, 언어 유희까지, 이렇게 뽐내셨습니다. 자두, 피곤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름날이 되다 보니까 막 늘어집니다. 그러나,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새콤한 맛의 과일 같은 것들, 좀 이렇게 챙겨 드시면서, 비타민 섭취도 잘 하시고요. 또, 북카페 들으시면, 그럼 건강 지키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에 어느 정도는. 7417 쓰시는 카페이님. 저도 일하다가 시계 보고 깜짝 놀라서 들어왔어요. 자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뭐예요? 자두로 출석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또쏙 들렸네요. 그쵸? 지금 7417 쓰시는 카페인님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출석 암호가 자두입니다. 김현정님, 자두라고 말만 해도 입안이 새콤달콤 맛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과일 이름이 그 생김새랑 그 느낌이랑 너무 닮았어요. 진짜 이 자두, 그리고 아까 한상현님은 자두 하면 어쩐지 살구가 같이 떠오른다고 세트로. 자두, 살구. 자두는 진짜 자두처럼 생겼고, 살구는 진짜 살구처럼 생겼고, 그렇잖아요. 이명선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최근에, 아, 나 자두 좋아하네. 이걸 깨달았는데. 라고 하셨어요. 자두는 정말 그 색감이 너무너무 진해가지고요. 눈길을 훅 이렇게 뺏어갑니다. 홀립니다. 그쵸? 좋아하는 자두가 오늘 암호로 나왔습니다. 황정희님, 자두 탱탱하면서 앙 물면 씨랑 산뜻하게 분리되는 달고 새콤 향긋한 자두 좋아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향이 너무 좋죠. 정말 색깔도 색깔인데. 최봉수님, 자두 출석합니다. 어제부터 참여하려고 했는데 올해 로그인을 안 해서인지 탈퇴한 계정이라고 나와서 결국 다시 회원 가입을 해서 출석 남깁니다 하셨습니다. 이런 사연이 요즘 많이 보입니다. 어제부터 많이 보이더라고요. 출석 이 암호를 보내려면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유료 문자로 보내거나 샵 1045로 보내거나 해야 되는데 로그인을 오랜만에 했나 봐. 이게 지금 내 아이디가 이게 지금 탈퇴한 계정이라고 나오네? 하셔서 어제 고객센터 전화하셨던 분도 계셨죠. 빠르게 수습을 해서 새롭게 새 마음으로 다시 출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3793 쓰시는 황재영님. 근데 어쩌죠? 어제 출첵 도전하고 보냈는데 이름을 같이 안 보냈어요. 어제는 하셨는데요. 네, 이 이름은 이제 우리 당첨자 발표할 때 쓰려고 이 기간 중에 한 번만 문자로 보내시는 분들 한 번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제 없어도 되고요. 왜냐면 집계할 때는 번호가 다 보이거든요.

나중에 3주 다 개근한 분들 공교롭게도 뒷번호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서 그때 구분하려고 한 번만 유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름도 보내주세요 했던 겁니다. 네, 기간 중에 한 번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주 개근하셔야 한다는 거. 네, 그때 유용한 겁니다. 아,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가 여름날의 데시벨이죠. 오늘 이 소리 아마 들어보시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이제 서서히 더 많이 들릴 거고요. 매미 울음에 담긴 이야기 만나보시죠.

한낮의 태양이 정수리를 뜨겁게 달구는 정오 무렵이면 거리는 온통 매미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이 압도적인 데시벨은 종종 우리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피곤한 소음으로 여겨지곤 하죠. 무더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조금이라도 조용한 그늘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하다가도 문득 그 거대한 울음소리의 근원을 가만히 짚어보면 묵묵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년의 길고 축축한 어둠 속에서 오직 이 며칠간의 쨍한 여름을 위해 버텨온 생명들이 자신에게 허락된 짧은 시간을 남김없이 태워내는 치열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매미의 울음소리는 결코 무의미한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처절한 생을 향한 절박한 에너지입니다. 땅 속의 캄캄하고 서늘한 고립 속에서 묵묵히 견뎌낸 시간에 비하면 이들에게 허락된 지상에서의 삶은 찰나에 불과하죠. 그렇기에 매미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조금의 망설임이나 미련도 없이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볼륨으로 세상을 향해 존재를 증명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유한한 생명체가 뿜어내는 그 애틋하고 맹렬한 외침 앞에서는 덥고 지친다며 쉽게 하루를 불평해버리던 우리의 좁은 마음은 맑고 서늘하게 환기되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당연하게 주어지는 일상의 시간들을 무심하게 흘려보내거나 언젠가 다가올 막연한 미래를 위해 현재의 감각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쉼없이 쏟아지는 저 매미들의 데시벨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삶의 정직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시끄러운 소음이라고 귀를 막기 전에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투명하게 자신을 불태우는 그 치열한 리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덥고 팍팍하게만 느껴지던 우리의 한낮도 저 울음소리처럼 묵묵하고 단단하게 살아낼 가치가 있다는 너그러운 위로를 건네받게 될 테니까요.

김창완의 매미 띄워드렸습니다. 이 매미 울음소리 들으면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여름에 한복판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아, 이게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매미의 삶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놀라게 돼요. 지금 이 순간 진짜 목청이 터질 것처럼 그렇게 울어대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매미 통해서 느끼는 바도 많습니다. 김은혜님. 지금은 초등생, 고등생이 된두 아들과 산책하며 매미 껍질을 찾아다녔던 아름다운 시절이 떠오르네요. 괜시리 뭉클해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지구가 워낙에 지금 막 환경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하니까 가끔은 이러다가 어느 시절이 되면 매미 울음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여름도 올까? 이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무서움의 여름이 올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때 아마 매미 울음소리가 들렸던 시절을 좀 그리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뭉클하다는 말에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석 이벤트 암호가 자두죠? 2284 쓰시는 카페이님. 아, 텃밭, 마당에 어슬렁거리다 12시가 되면 라디오 앞에 주저앉고 싶습니다. 2시 출근도 가기 싫어요. 라고 하셨어요. 12시부터 2시까지, 아, 2시 출근 준비하려고 이제 나가는 것도 귀찮고, 12시부터 2시까지 북카페가 그냥 온전한 해먹처럼 우리 카페이님 앞에서 계속 흔들렸으면 좋겠네요, 저도. 마음만은,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출근하셔야죠. 정혜정님, 처음 출석 남겨요, 자두! 하시면서, 급성 장염 걸려서 어제 하루 종일 아팠어요. 죽 먹으면서 생방 들어요. 대체로 제방을 들었는데, 아파서 좋은 점도 있네요. 자두! 할수 있어서. 예, 출석, 이렇게 지금 고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아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정하시다라는 느낌이 들고, 죽잘 드시고요. 요즘 진짜 장염, 여름철 음식 먹고 탈나는 경우도 많죠. 진짜 잘 가려서 잘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인분들 너무너무 차가운 거 마구 얼음 막 마구 씹어 드시지 마시고요. 어제 보니까 얼음도 그 후보에 많이 있던데, 어느 날 문득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암호로. 3421 쓰시는 우리 윤양숙님. 신 것을 잘 먹지 못해서 자두는 보기만 해도 턱이 뻐근해지지만 적도를 연상케 하는 그 향기만은 정말 유혹적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진짜 어느 꽃 못지않죠. 자두의 그 향기. 그리고 겉에 물론 자두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겉에 그 빨간색 그 겉껍질을 그렇게 까면 그 안에는 노란색 그 과즙 가득한 그 노란 바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향기도 좋고. 김세진님, 게시판에서 커닝하고 자두 출석 체크합니다. 자두 한알 그대로 입 안에 넣고 오물오물거리다가 심한 툭 하셨는데, 뭔가 이 재미난 동시 동화를 본것 같아요. 그림책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물오물거리다가 심한 톡 이렇게 뱉어내시는 분들 계시죠? 아, 박진경님, 오늘은 조카 엄정범의 생일 축하해주세요. 아, 생일이군요. 사랑하는 나의 첫 조카, 정범아, 취준생으로 지내느라 고생이다. 이모는 너가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 누구만큼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닌, 불공평한 현실 앞에서도 정범이 마음 안에 기쁨과 만족을 찾아내면서 많은 걸 경험하면서 너 자신을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 사랑해, 이모 마음 알지? 와, 이 너무 다정해서, 저도 진경님 조카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이모예요 하고 싶을 정도로 다정한 이 축하 메시지 정범님께 잘 전달이 되겠죠. 7107 쓰시는 카페이님. 아침에 수영장에서 지인이 주신 자두를 가방에 두고 잊고 있었는데, 오늘 출첵 암호가 자두라는 말에, 아, 맞다, 자두 있지? 이 생각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자두도 먹고 출첵도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두. 두고 온 자두가 없도록, 네, 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범준의 여름밤의 오, 사랑의 멜로디 듣고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가시죠.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네.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향기 나시죠? 자두 향.
0: 폴폴 납니다.
1: 아, 폴폴 나시죠? 자두, 지금 자두 자두 많이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출석 암호예요. 지금 이주연님은 자두 왔어요 라고 하셨어요. 자두가 되신 거예요.
0: 저 자두 자주 먹는데 네. 그 제가 너무 익은 자두를 좋아해요. 아주 물렁물렁한.
1: 달콤한 거?
0: 무조건 달아야 됩니다. 복숭아도 그렇고.
1: 새콤한 거 말고?
0: 너무 싫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먹으면 너무 무른 걸 사다 보니까 나중에는 꼭 못 먹고 버리는 자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새콤함 쪽으로 취향을 옮겨볼까 합니다.
1: 오래 계속 먹기 위해서. 네. 네, 어떠세요? 소연 시인님은
2: 저 자두 너무 좋아하는데 올해는 아직 한 번도 못 먹었어요.
1: 네.
2: 이렇게 소량만 사고 싶은데 그렇게 파는 데를 아직 발견을 못해서 대신에 살구를 먹고 있습니다.
1: 살구도 맛있죠. 네네. 자두와 살구. 살구는 좀 덜 쉬어요. 그렇죠? 네, 살구는 좀 달콤하고 부드럽죠.
2: 네네.
1: 네. 자, 4392 쓰시는 카페인 오수미님. 얼마 전에 박재삼 문학제에서 엽서상을 받았는데 매미가 나오는 시가 있어서 그걸 했거든요. 자랑은 아니고 매미가 나오니 생각나네요 하시면서 엽서상을 받으신 엽서 사진을 첨부해 주셨어요. 우리 보라로도 이게 나갈 수 있을까요? 이 구름의 여름방학 해서 요 시를 지금 같이 첨부하셔서 옆에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엽서 뒤를 채우신 거죠.
0: 아, 네네.
1: 이 지금 매미가 있고 매미죠? 매미가?
0: 매미가
1: 어딘가에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데
2: 네. 누군가의 밀짚 모자일
1: 그렇죠. 설마 밀짚 모자일까 싶었는데 지금 보라로 나가고 있어요.
0: 아래 희미하게 얼굴 모양의 네. 구름인
2: 구름
0: 것 같아요.
2: 같기도 하고. 네.
1: 와, 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 가능한 네. 그렇죠. 네. 그림이 그리고 위에 그 밀짚 모자의 위에 산이잖아요.
0: 네.
1: 산인 이 산도 약간 고깔 모자처럼 또
0: 그러니까요.
1: 모자가 네. 모자를 또 쓰고 있고 이런 느낌.
2: 네. 네. 이 모든 게 그냥 다 초현실적인 여름 풍경 같아 보여요.
0: 네.
1: 맞아요.
0: 제목도 그래서 구름의 여름방학인데 딱 맞는 그림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아, 축하드립니다. 엽서상 받으신 거. 자, 이 여름의 느낌이 물씬 나는 암호로 시작을 했는데요. 9908 쓰시는 카페인님은 사연 보고 신기해서 여고 동창들을 만나러 대전에 오셨대요. 근데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 중에 출석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다 중에 북카페를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같이 출석을 이 반지창을 보시면서 이게 지금 두 공간 좋아하는 두 세계 모두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가지고 사실 사연을 좀 읽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작품들이 또 많습니다. 오늘 어떤 작품을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것부터 볼게요.
0: 네. 카페인 분들에게도 익숙한 유희경 시인이 산문집을 냈습니다. 출근 인사라고 아주 두껍게 묶인 산문집인데요. 매일매일 출근했던 기록을 남겨서 그걸 책으로 묶은 건데
1: 네.
0: 그중에서 한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1: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내게도 병이 있고 병은 낫기도 하고 재발하기도 하지만 나는 나의 병으로부터 버티려거나 벗어나려 한 적은 없었고 그저 내 쪽으로 바짝 당겨 끌어안았던 게 아니었던가 싶다. 늦은 밤길을 혼자 걸을 때 병이 나를 울려서 한 정거장만 더 걸어가자고 추적추적 걸어갈 때 기댈 곳도 닿을 곳도 없어 중얼거리게 될 때 나의 병은 이름이 없이 어리고 귀하지 그렇게 중얼거리게 될 때 나는 서먹한 나의 병을 온전히 상대하게도 되는 것이다. 나의 병은 빗소리를 참 좋아한다. 오늘은 비가 내리고 온몸이 빗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아, 이게 내 온몸이구나. 참 투명하게. 그렇게 믿게도 된다. 화가 날 때 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교적 최근에 발견한 방법인데요. 이거 꽤나 유용합니다. 화가 나지 않거나 누그러지는 방향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 그런 것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일단 포스가 남달라집니다. 상상해보세요. 화가 난 채 시집을 읽고 있는 사람. 무섭죠? 무엇보다 마음의 거리두기가 적절해집니다. 주제하다시피 시라는 것은 어쩐지 화가 나 있잖아요. 그것이 제 아무리 서정시라도. 믿지 못하겠다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서정적인 시집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는 화가 어리어 있습니다. 뾰족해진 마음으로 뾰족한 시를 만져보다 보면 이게 뭐지 싶다가 다 소용없다. 일종의 체념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체념은 순한 마음을 불러오고 이내 촉촉

0: 데이먼스 이어의 언타이틀드 08 띄워드렸습니다. 핀드에서 펴낸 유희경 시인의 산문집 출근 인사에 담긴 글, 화가 날때 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부 만나봤습니다. 아, 재미난데요?
1: 네, 아, 제가 실제로 유희경 시인을 만나면 생각보다 밝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희경 시인, 특히 글을 쓴다고 생각할 때 제가 유희경 시인에 갖는 어떤 선입견 같은 거는 되게 진지한 사람이어가지고 처음에 이거 낭독할 때톤 조절을 잘못해서 뭔가 엄청 진지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읽을 때는 한톤 높여서 좀 발랄하게
0: 그래요?
1: 읽어봤는데 그게 또 읽고 나니까 분위기에 잘 맞아서 좋았습니다.
0: 아, 이 시인분들이 낭독하실 때첫 이런 것들,
1: 네네.
0: 속도 이런 거다 고려하셔서 하신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러니까요. 자, 지금 재미나게 다가왔어요. 이 얘기들이
1: 네.
0: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선 지금 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1: 네. 이 병이라는 게 어떤 병일지 말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단과 제목을 보면 화가 날때 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두 번째 문단부터 나오거든요, 후반부.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읽으면 아, 이 병이 화병인가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아, 화가 날때 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재밌었던 부분은 그래, 화가 나면 왜 시를 읽어야 하지라고 이제 궁금증을 풀어주는 부분이 결국은 상상해 보세요. 무엇보다 화가 난채 시집을 읽고 있는 사람 무섭다. 포스가
0: 그쵸.
1: 남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0: 재밌고, 두 번째 또 시라는 것은 모두 화가 나 있어서 화난 상태에서 화난 걸 보면 에이 이게 다 뭐지 싶다. 근데 이게 슬플 때 슬픈 노래 듣잖아요. 그거랑
1: 네.
0: 비슷한 느낌으로 시집을 읽는 것을 시인이 권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1: 여기 보면 진짜 아주 세상 서정적인 시집을 펼쳐봐도 그 안에 화가 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이 내용들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2: 아, 저도 최근에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고요.
1: 네.
2: 책으로 묶여지기 전에도 SNS 상에 그 위트앤시니콜 계정에서 매일 아침 좀 조금 시간대는 서로 달랐지만
1: 네.
2: 긴 글에 그 출근 인사글이 올라올 때면 그 글을 읽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누군가가 뭔가 마치 제가 상사고요.
1: 네.
2: 누군가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뭐 대표님 뭐 이러면서 조잘조잘 시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느낌?
1: 네.
2: 그런 뭔가 RM을 받는 그 묘한
1: 네.
2: 내가 귀해지는 느낌, 그런
1: 그쵸.
2: 느낌을 받았어요.
1: 독자가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2: 그쵸.
1: 너무 좋죠.
2: 예, 많은 독자들이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글들이 묶여서 책으로 나왔으면 하고 바랬던 독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지금 너무 인기리에 사람들에게 이제 퍼지고 있는데,
1: 네.
2: 이 글에서도 특히 저는 질병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나는 서먹한 나의 병을 온전히 상대하게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병이 지나가는 병도 있을 수 있지만 평생 좀
1: 그쵸.
2: 들쭉날쭉 하면서 안고 가는 병들이 더 많잖아요.
1: 네.
2: 그런 걸 대하는 자세라든가 이렇게 뽐내지 않으면서도 엄청 지혜로운 말들이 곳곳에 너무 많은 거예요. 화날 때 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 시의 근본이 뭐냐 이런 것 너무 잘 짚은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1: 그러네요.
2: 이 세상이 엄청 만족스럽고 이 세상이 행복하게만 보인다면 누가 시를 읽고 쓰겠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들, 거기서 어떤 결여를 보고 결핍을 보는 사람들이 시를 좋아하고 읽는 거니까. 근데 시는 되게 그걸 아름답게 표현하잖아요. 그
1: 그쵸.
2: 화조차도.
1: 네.
2: 그러니까 화날 때 시를 읽는 건 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화날 때 시를 쓴 적은 있어요.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에도 많이 이제 알게 된 것이, 시집 안에 슬픔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2: 네.
1: 슬픔이 얼마나 귀한 건가. 슬픔과 시의 관계는 조금 알것
2: 그렇죠.
1: 같아요.
2: 근데 화와
1: 화로는 이거 좀또
2: 그렇죠.
1: 다른 장르처럼 느껴져서 재밌었어요.
2: 예. 그 분노라는 것도 이제 여러 지수가 있을 수 있고
1: 네.
2: 분노 표출 방식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 서정 시 포함 모든 시는 그냥 분노의 에너지로 첫 줄을 연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겠네요.
0: 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서정적인 주체의 태도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뭐 자연과의 합일, 욕망이라고 한다면 그 합일이 안 되니까 또 시가 나오는 거거든요.
1: 갑자기
2: 네.
1: 말만 들어도 화나요.
2: 네.
1: 그
2: 그리고
1: 아주 화나는 느낌.
2: 자연과의 합일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실망에서 등을 돌릴 때
1: 그렇죠.
2: 발견하기가 또더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1: 맞아요.
2: 생각하면 아마 옛날 선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1: 이 시라는 장르가 되게 매력적으로 더
0: 네.
1: 다가오기도 하고, 이 마지막 읽어주신 부분, 그 구절도 보면, 그와 같은 체념은, 일종의 체념을 하게 되는데, 체념이 순한 마음을 불러오고, 이내 촉촉한 상태가 되게 만든다. 이 촉촉함이 너무 또 재미난 표현처럼
2: 그쵸.
1: 다가왔어요.
0: 네, 화가 화와 부딪혀서 내 화는 무엇이고 저 화는 대체 무엇인가? 아,
1: 네.
0: 세상은 화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 느껴지는
1: 네.
0: 체념 같은 게 있거든요. 어차피
1: 그쵸.
0: 이렇다라는.
1: 그러다 보면 이제 촉촉한 상태가 되곤 하죠.
2: 네, 약간 결로처럼 촉촉해지는 것
1: 결로.
2: 같아요.
1: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출근 인사 3문집 안에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죠.
0: 가득합니다.
1: 네. 우리 옥상 달빛의 희한한 시대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년이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책방에서 파는 것 당연히 책이죠. 그런데 우리 책방은 책 말고 다른 것도 팔아요.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얼마 전 여행책 만들기 클래스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공동 작업을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오롯이 자기만의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멋진 샘플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정식 출판돼서 지금 우리 책방 1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쓰고 그린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어린이.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벌써 궁금해집니다.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동네 책방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화날 때 시를 읽으시라 이렇게 지금 유희경 시인이 최근 출간한 이 산문집 출근 인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들으시고 많은 카페인들이 지금 사연을 주고 계십니다. 신수아님 사연 볼까요?
1: 화날 때 시를 읽으면 시가 말하죠. 그래, 너 잘 왔다. 다른 데 가서 말해봐야 너만 이상해지는 거 겪어봐서 알잖아. 마음에 안 드는 문장 있으면 바꾸면서 화를 푸는 오래된 습관. 책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아무 말 없이 아는 화, 모르는 화를 다 받아주었답니다.
0: 이 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 너 잘 왔다.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말해봐야 너만 이상해지는 거 겪어봐서 알잖아.
1: 네.
0: 놀라운데요?
1: 시를 읽으면 그런 생각 들죠. 아, 이 시인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이런 느낌. 모든 것에 화를 내고 있네.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서 네.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읽으면.
0: 만약에 화난 마음을 이제 어떤 시와 만나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여기 추천 시집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어떤 시든 화난 마음을 이제 담기에는 좋은 거죠?
1: 네,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0: 어떤 시든.
1: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연 시인님 시 읽어볼 때도 네. 그렇고 조용한 시인들 또 누가 있을까요? 느낌이 조용한 시인. 근데 뭐 이장욱 시인의 시를 읽어도 그게 화를 거쳐온 사람의 그 느낌이 나거든요. 화를 잘 건너와서 네. 지금은 당장은 화가 안 나지만 상당히 잘 누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좋습니다. 읽으면.
0: 그 시가 탄생하기까지 거쳐온 시간까지 네, 네. 다 읽히는 거죠?
2: 그렇죠. 네. 그 신수아님 말씀 듣고 생각난 건데 황인숙 시인의 시 중에 강이라는 시가 있어요.
0: 네.
2: 그러니까 강에 가서 화풀이를 하라고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런 시인데 네. 강에서 강 앞에서 만나면 서로 아는 척하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0: 너무 많이 강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아는 척하지 말고.
2: 그러니까 그 강 역할이 시가 해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신수아님 말씀 들으니까 번뜩 나네요.
0: 그러네요. 아니 유희경 시인은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두 분 시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 안에 화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1: 그러니까 유희경 시인 같은 경우는 화가 많아서. 아마 그걸 더 잘 느꼈을 거예요. 저는
0: 네, 동의할 수 있는 걸까요?
1: 네, 같은 시집을 봐도 화도 느껴지지만 또 다른 부분도 느껴지는 게 많기 때문에 화가 먼저 느껴지지는 않고 덮으면
0: 네.
1: 아, 이 시인 참 화가 많네 이렇게 느껴지는 정도인데 유희경 시인은 스스로가 좀 화가 많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마 더 빠르게 도착했을 네. 것이다. 8442 쓰시는 카페인님 이게 뭐야 할머니입니다. 1년 전에 시인님들이 소개해 주신 시 우리 쌍둥이 손자 태어 한 걸 축하해 주셨죠. 그 아가들이 내일이면 딱 첫 1년 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내일이지만 시인님들 축하받고 싶어서 문자 드려요. 도후 그리고 유담이 이름 불러주실 거죠? 네. 오. 예, 기억나시죠?
1: 네. 기억납니다. 네.
0: 도후와 유담이 이제 첫 1년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2: 네.
1: 와. 너무 축하합니다.
0: 진짜.
2: 네, 도후야 유담아 생일 축하해.
0: 축하해.
1: 도우야 유담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0: 네. 우리 왠지 도우와 유담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 굉장히 급속도로 우리 어려지는 기분 들지
1: 그러니까요.
0: 않아요?
1: 그렇죠.
0: 네. 네. 도우와 유담이 친구인 것처럼.
1: 친구 이름 부르는 것 같아서 정말로. 네.
0: 그러니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2: 네. 지난 주간 저에게는 개간지 여름호를 읽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네. 그때 자음과 몸 여름호에서 신인 등단작 중에 아주 마음에 드는 시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0: 오.
2: 그래서 이 시 누구야 하면서 눈이 번쩍 뜨였고 그중에 네. 좀 가장 좋은 시라기보다 그냥 가장 짧은 시를 좀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0: 네, 방송에서도 소개해야 되니까.
2: 네,
0: 그렇죠.
2: 네,
0: 그러면 어떤 시일지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울다 간 사람 공도이. 우리 집에서 한 사람이 울다 갔다. 그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울었다. 침대에서 울고 주방에서 울고 욕조에 구겨져 울었다. 눈물이 어찌나 많은지 바닥이 흥건할 정도였다. 옆구리에 갑 티슈를 끼고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티슈를 아무렇게나 구겨버리며 구석구석 울었다. 사이렌처럼 울고 매미처럼 울었다. 집들이 선물로 받은 고급 갑 티슈 10통이 거덜날 때까지 울음은 멎지 않았다. 그만 가줄래? 더 크게 울며 버티는 그를 엘리베이터에 밀어놓고 닫힌 버튼을 눌렀다. 통곡 소리가 층간을 울리며 멀어져 갔다. 실내에 정막이 감돌았다. 바닥은 축축했지만 여기저기 널려 있던 티슈 뭉치가 보이지 않았다. 침대 위에 먹구름이 떠 있었다. 먹구름은 울먹였다. 금방이라도 비를 내릴 것 같았다. 거칠게 팔을 휘둘렀다. 먹구름은 유연하게 형태를 바꾸고 있었다. 빗방울을 흘리며 웃기 시작했다. 킥킥, 킥킥킥킥. 온 집안을 휘젓는 울음소리, 웃음소리. 흑흑, 킥킥, 흑흑흑, 킥킥킥킥. 흩어지면서 웃고 뭉치면서 울었다. 저 미친 구름. 돌돌돌. 세탁기가 돌아간다. 거품을 일으키고 통 속으로. 통 속에서 웃음소리와 통곡소리가 엎치락뒤치락 돌고 있다. 덮이고 덮으며 뒤섞여간다. 들들 들들들들. 차츰 소리가 잦아든다. 베란다에 빨래를 넣는다. 창밖은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

0: 개간 자음과 모음 2026년 여름호에 실린 공도희 시인의 시 울다 간 사람 낭독으로 만났습니다. 이어서 선우정화가 부른 비 온다 띄워드렸어요. 아, 시가 너무 재밌습니다.
1: 그죠.
0: 네.
1: 되게 탄탄하게 쓰여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이렇게 이걸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엄청 현실에 대한 디테일이 높은데, 현실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가 어디든 갈수 있다는
0: 그렇죠.
1: 여지가 되게 돋보이는 그런 시였고요. 이 시도 읽을 때마다 저는 다르게 해석되더라고요. 지금은 어쩐지 마지막에 선우정아의 시, 그 노래까지 붙으니까
0: 네.
1: 이거는 어쩐지, 기후를 어떤 감정과 이렇게 넘나들면서 쓴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론 들기도 하고요. 그
0: 네.
1: 혹은 뭐 누군가에겐 슬픔, 뭐 울음 이런 것을 달래고, 뭔가 관리하는 그런 태도 같은 것으로도 읽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0: 읽을 때마다 시가 달라진다, 그 느낌이. 이게 참
1: 재밌는
0: 신기한 것
1: 얘기죠.
0: 같아요. 예. 새삼스럽게 좀 신기하게 다가와요.
1: 예, 그게 시가 약간 불친절하니까 얻을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뻔히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상혁 씨님은 어떠셨나요?
2: 그 탄탄하면서 자유롭다고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 기댈 곳이 많고 내 이야기를 담을 곳이 많은 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0: 네.
2: 읽을 때마다 해석이 자유로운데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정확하게 쓰니까 오히려 더 느낌이 더 내가 아 뭔가 속고 있다 이런 느낌이 없이 내 이야기를 마음껏 넣어볼 수 있는 그래서 정확한데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0: 맞아요. 네.
2: 그래서 너무 좋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시작하는 시들이 보통 있는데 요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설정을 하는 거는 다 누구나 시인들이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0: 네.
2: 예를 들면 여기서는 우리 집에서 한 사람이 울고 갔다라고 설정을 하고
0: 그쵸.
2: 규정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요런 게잘 끌어가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0: 맞아요.
2: 설정을
0: 네.
2: 하더라도 너무 무리수를 두거나 아니면 모호하게 끝나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0: 네.
2: 있는데 너무 정확하고 선명한데도 이걸 읽을 때마다 아까 음악에 따라서도 내가 듣고 있는 음악, 내 상황에 따라서도 대단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만한 부분이 많아서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0: 그렇죠. 지금 이 정은숙 님이요. 좀 전에 세탁 후 자연 건조할 옷까지 널고 일부는 건조기를 돌리는 중인데, 소현 씨님 낭독 식기와 이 건조기 돌아가는 소리가 오버랩되는 재미난 효과음 같이 연결고리가 지금 선우정화님 노래까지 좋네요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세탁기가 등장하고 이러니까요. 이 얘기들이 세탁기가 돌아가고 통 속에서 웃음소리와 통곡 소리가 막 이렇게 돌고 이런 과정까지 가니까 아마 은숙님은 이게 어디까지가 시고 어디까지가 지금 나의 일상인지가 뒤엉킨 느낌 받으셨을 것 같아요.
2: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그 세탁기 부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저라면 어떻게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0: 네.
2: 저였으면 저 미친 구름에서 끝내고 되게 시가 우울하게 끝났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 마지막에 세탁기

0: 때문에 한발더 나아간 느낌이 있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탁기 느낌이 오히려 되게 짧은데도 되게 마지막에 읽었을 때는 머릿속에 많이 남는 이미지가
1: 네.
0: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발랄하면서도 우울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시작이 우리 집에서 한 사람이 울다 갔다.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울어요, 이분은. 이게 만약에 남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 집이고 그 울다 간 그가 전혀 다른 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읽는다면, 침대에서 울고, 주방, 욕조에 구겨져 울고, 우리 집들이 선물 받은 고급 갑티슈 10통 다 쓰고, 막, 이러는, 존재인데,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밀어넣고 버튼을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2: 그쵸.
1: 이게 만약에, 그, 정말, 유형의
2: 누군가,
1: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떤 다른 기분일 수도 있고,
2: 그쵸, 그쵸.
1: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 장면을 무한 반복해서 읽게
2: 그쵸,
1: 돼요.
2: 이 장면을 자기의 울음을 자기가 떼어내는 과정처럼도,
1: 맞아요.
2: 보일 수 있기도
1: 그렇게,
2: 하고.
1: 그게 좀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2: 그쵸.
1: 남의 집에 가서. 근데 재밌습니다. 이 발상이.
2: 그쵸. 여기서, 사실 남이어도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이 정도로는 이기적이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1: 그쵸.
2: 예.
1: 맞아요. 그래서 흥미로웠어요. 그, 통곡 소리가 층간을 울리며 멀어져 갔다. 이런 부분에서
0: 그러니까요.
1: 웃음이 나지 않을
0: 저도
1: 수가.
0: 처음에 읽을 때는 우선은 내 마음의 슬픔을 몰아내는 걸로 읽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슬픔을 몰아내면, 이제 억지로 몰아냈으니까 웃다 울다 하게 되잖아요.
1: 그쵸.
0: 그럼 더 미칠 노릇이게 되겠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 몰아낸 걸 후회하나 싶었는데, 또 마지막에 세탁기로 한번더 반전을 주고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 같은 시였습니다.
1: 유영주님은 이렇게 깜찍한 상상을 할 수가. 침대 위 감정 요정 같은 먹구름 캐릭터 너무 귀여워요.
2: 네.
1: 여기 지금 진짜 보이잖아요. 온 집안을 휘저는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흑흑킥킥 이러는데 흩어지면서 웃고 뭉치면서 울었다. 저이 부분도 재밌었어요.
2: 네.
1: 흩어지면서는 웃고 뭉치면서는
2: 뭉치면서 울고.
1: 우는구나.
2: 이게 물질로 상상했을 때, 이게 뭉쳐져야 이제 구름도 오고, 비도 오고,
1: 아,
2: 선우정아
1: 그렇죠.
2: 노래도 이어질 수 있고.
1: 네, 그러네요.
2: 네.
1: 물질로 상상해도 그런데 이게 뭔가 그냥 우리 기분으로 상상해도
2: 그쵸.
1: 웃는 건좀 흩어지는 쪽에
2: 맞아요,
1: 가까운가?
2: 맞아요.
1: 그리고 눈물은 좀더 뭉쳐지는 쪽에 가깝나? 이렇게까지 막 생각하게 되는.
2: 너무 과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이 표현은.
0: 그렇죠. 저는 이름도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그 필명인지 본명인지 모르겠는데
2: 공도인.
0: 너무 어울린다, 시랑.
1: 그쵸.
0: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1: 시인의 이름 같은 느낌.
0: 네.
1: 자,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시스 엘튼 존이 함께한 곡 런투 플라이 들려드릴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1: 네, 고명재 시인이 두 번째 시집을 냈습니다. 어깨 머리를 기대던 시절이라는 시집인데요.
0: 네.
1: 거기서 한 편을 가져와 봤는데 제목이 호떡이에요. 제가 호떡 좋아하거든요.
0: 저도요. 네. 호떡.
1: 저는 그리고 정통파여서 그 통통한 호떡 있잖아요.
0: 네.
1: 그 이렇게 하얗고 부풀어 오른 호떡 그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꿀뚝뚝 떨어지는 호떡 좋아하거든요.
0: 저도.
1: 네.
0: 그냥 진짜 예전 호떡.
2: 네. 네. 오리지널. 네.
0: 오리지널.
1: 여기서 네. 여기서 말하는 호떡이 바로 그 호떡인데 마지막 부분에 약간 재밌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우라는 글자 있잖아요.
0: 네.
1: 그걸 뒤집어 보면 호떡 같다라는 아이디어로 끝내고 있어요.
0: 오.
1: 그러니까 호떡 그거 쇠 그거 누름틀 있잖아요.
0: 네.
1: 그걸로 동그란 호떡을 꾹 누르는 그 모습이 우를 뒤집어 놓으면 글자를 그런 느낌이다. 라는
0: 아, 졌다. 진짜 호떡 네.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1: 네,
0: 글자를 뒤집어서 호떡 그 누름이 그거랑 닮았다고.
1: 네. 네, 이제 전체적으로는 할머니 얘기여서 같이 좀 들어보면 공감할 내용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0: 좋습니다. 낭독 듣고 가시죠.

호떡, 고명제. 반죽과 황설탕, 그리고 계피. 여기에 압력만 있어도 얼굴은 튀어나온다. 엄마 가게 간판 떼고, 집을 경매에 넘기고, 친구들에게 전학 간다고 손을 흔들었을 때 할머니는 내 손을 말아쥐더니 단호하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걱정 마라. 내가 평생 친구가 돼줄게. 네가 클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을게. 호떡의 맛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데 있다. 나는 엄마가 보고플 때 당신을 보았고 당신은 딸 대신에 내 얼굴을 보았다. 우리 가운데 눈부신 결정이 있어서 씨름처럼 붙어 살던 시절이었다. 얼마 전에는 대구 문학관에 갔다가 오래된 호떡집을 보았다. 그곳은 늙음하게 연애하는 어르신들이 손을 잡고 설탕물을 흘리는 곳인데 반죽 사이로 압착된 설탕이 자클거리며 도망갈 곳도 없이 달게 타고 있었다. 나는 호떡 먹는 할머니를 슬쩍 보았다. 아무리 봐도 내 친구를 닮은 것인데 지킬 거 다 지키고 아직 팔팔한 그대가 연애하는 미래를 그려도 보았다. 무지막지하게 둥그런 얼굴이 갖고 싶었다. 그래서 한여름에 호떡을 사게 된 것이다. 땀을 뻘뻘 흘리며 어르신들과 입천장이 벗겨지도록 훌훌 먹었다. 완주라는 게 그렇다. 뜨거운 줄도 모르고 눈앞이 끝이니 일단 닿고 보는 것. 내가 성인이 되자마자 당신은 쓰러져 오래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조용히 창가에서 내 얼굴을 보더니 우리는 친구지? 하고 웃으며 물었다. 손등 위에 손등을 포개주었다. 엄지로 내 볼을 닦아주었다. 그게 내 마지막 인장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약속했고 지켰고 사랑했다. 우리의 우는 뒤집어 보면 호떡 같다. 누르기 직전에 부드럽고 몽실몽실한.

0: 루시드 폴이 부른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라 듣고 왔습니다. 난다에서 펴낸 고명재 시인의 시집,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에 담긴 시 호떡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지금 진수정님이 너클 때까지 죽지 않을게 이 구절 듣는 순간 눈물이 훅 떨어지셨다고 네, 하셨고요. 아, 지금 4392즈 카페님 그꿀 호떡이 먹고 싶다가 호떡이 슬퍼집니다.
1: 네.
0: 네.
1: 제가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건것 같아요. 아까 울다 간 사람처럼 재밌는 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완전히 결이 다른 시에서도 저는
0: 네.
1: 비슷한 어떤 읽고 나서 아, 좋다라는 감정을 느끼거든요. 너무 다른 어떤 시들이 비슷한 감동을 주는 거, 그게 너무 좋고,
0: 그러네요.
1: 호떡을 먹을 때마다 이 우자가 생각날 것 같아요. 우를
0: 맞아요.
1: 거꾸로 뒤집어 둔, 그리고 그걸 꾹 누를 때그 몽실몽실한 느낌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았던 거는 그 완주라는 어떤 개념이에요. 어떻게
0: 네.
1: 말하냐면, 입천장이 벗겨지도록 훌훌 먹는데 그 뒤에 완주, 완주한다 할때 완주인데, 완주라는 게 그렇다. 뜨거운 줄도 모르고 눈앞이 끝이니 일단 닫고 보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목표가 보이고
0: 네.
1: 완주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막 달리는 거죠. 무리하는 상황에서도. 근데 여기 호떡 먹을 때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한 입을 딱 깨물어서 삼키고 싶으니까
0: 네.
1: 이게 분명히 뜨거울 걸 알면서도 그냥 꽉 씹어버린단 말이죠.
0: 아.
1: 이걸 완성하려고 이 맛을.
0: 그쵸.
1: 그런 거가 생각나면서 또이 할머니에게 완주는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아이가 클 때까지 죽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랑 같이 읽으면 참 절묘하다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0: 뭉클해요. 지금 최윤경님도 호떡 냉동실에 있던가 먹고 싶다 이게 쩝쩝거리다가 우린 친구지 이 구절에서 울컥합니다
1: 네.
0: 하셨고요. 6876님 지금 사연
1: 네,
0: 보세요.
1: 방심했다가 마음을 데였어요.
0: 그러니까 지금 와 호떡 이러고 있다가 저는 한여름에 호떡 왜 호떡일까 했는데 이제 여기 한여름에 호떡이 딱 나오잖아요. 한여름에
1: 그렇죠.
0: 호떡을 먹는 그 마음이 나오는데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시를 보고.
1: 네,
0: 어떠셨어요?
1: 고명재 시인의 그 약간 특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방심했다가 마음을 데이는 요 쪽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할머니 이야기를 정말 정말 잘하고 싶어 한 어떤 시인이 할머니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은 대뜸하지 않고 잘 감싸서 할까 하면서 호떡에 겉이 밀가루 반죽처럼 호떡 얘기를 겉으로 한번 싹
0: 그쵸.
1: 감싸앉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요런 티나지 않는 요런 기술들이 이 시를 우리가 방심하다 되게 만드는 거죠. 딱
0: 맞아요.
1: 호떡의 원리랑 너무 똑같은 시를 쓰시는 것 같아요. 고명재 시인은 그 안쪽엔 아주 뜨겁고 달달하고 그리고 향긋한 계피향이 있는 그런 그리고 막 견과류도 아삭아삭한 고소한
0: 네.
1: 그런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고요.
0: 그쵸.
1: 그런 형태로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 요 기술들을 제가 감탄하면서 보느라고 어쨌든 저는 데이지는 않았는데
0: 네.
1: 감탄하면서 보느라고 그런데 이 할머니랑 호떡의 물성이랑 아직 그 익기 전에 이렇게 이 우르 누르기 전에
0: 네. 지금 부드럽고
1: 네.
0: 몽실몽실하고
1: 그쵸.
0: 둥근
1: 기름 위에
0: 뭔가.
1: 딱 놓기 전에
0: 맞아요.
1: 그 반죽 덩어리랑 할머니라는 분의 그 어떤 사랑 태도랑 너무 닮아서, 물성이 너무 닮아서 좀 깜짝 놀랐어요.
0: 여기 보면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반죽 사이로 압착된 설탕이 자글거리며 도망갈 곳도 없이 달게 타고 있었다. 도망갈 곳도 없이 진짜 그 거기서 달게 타고 있는 어떤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막 바글바글하게 있는 그 마음들 이런 것들도 막 생각이 나고.
1: 네. 음식, 아까 특허라고 소현 씨님이 말씀하셨는데, 특허가 맞는 것 같은 게, 지난 시집에서도 가장 아름다웠던 시 중에 하나가, 그 화자가 엄마랑, 식당하는 엄마를 납치처럼 해서 차에 태우고, 콩국수 가게 가서 콩국수 먹는 장면이었거든요.
0: 네.
1: 거기서 그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사주니까 좋지만, 나도 너처럼, 이런 장면이

0: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나도 너처럼 우리 엄마랑 콩국수 먹고 싶다. 이 장면을 슬쩍 끼워 넣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시에서 아름다운 시들이 많지만 시집에 또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가 이 호떡이어서 이 먹을 거를 좀 중심으로 잘 읽어보시면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진짜. 지금 조지현님, 회사 모니터 보면서 눈물이 왈칵 고여서 지금 혼났네요. 회사 모니터 앞에 있는데 지금 눈물이 터졌어요. 김영기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 네, 가슴 뭉클했습니다. 얼마 전제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호떡이 자기 인생 푸드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예전에 시장에 가게 되면 엄마 손을 꼭 잡고 시장을 따라가는 조건으로 호떡을 사주곤 했죠. 호떡 한입 베어 물면 뜨거운 설탕이 입술 주위로 흘러내려 입술을 데이곤 했죠.
1: 맞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그 느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2: 맞아요.
1: 919에 쓰시는 카페인님은 지난주 도서전에서 고명재 시인 시집 사고 친필 사인도 받았는데 이 시집이 이 무리한 시인들이 또 소개를 해주시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해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예, 따끈따끈한 시집이죠.
0: 네.
1: 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석의 혼자 남은 밤 듣고 마지막 작품도 만나러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작품 볼게요.
1: 네, 문보영 시인이 아무튼 전화 영어라는 산문집을 출간을 했는데요. 이 아무튼 시리즈 뭐 우리 카페인 분들도 다잘 아실 텐데 이제 아무튼 전화 영어라는 책을 봤을 때 문보영 시인이 꼭 써야 하는 그런
0: 그렇죠.
1: 작품이다.
0: 네.
1: 그 생각이 있었고 되게 재밌겠다 하면서 읽었는데 전화 영어 이야기만 한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문보영 시인이 자기 전화 영어를 해주는 선생님들을
0: 네.
1: 다 자주 바뀌니까 수잔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수잔들의 그 인생이 좀 담겨져 있어요. 그 필리핀에서 주로 뭐 투잡을 뛰는
0: 네.
1: 이제 여성들이 많은데 그 계층의 이제 여성들의 삶을 당연히 엿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 이야기가 빼곡하게 좀 배후에 있는 거가 의외의 수학이었고, 그리고 그 영어, 특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쓰는 행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거의 이책 속에 담겨 있어서 저는,
0: 네.
1: 아, 뭐 마치 누군가의 유학 생활을 훔쳐보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 지루한 줄 모르고, 금방 다 읽었는데 그
0: 네.
1: 중에서 영어가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좀 재미있는 구절을 찾아서 영어가 나오는 구절도 여기서 제가 또 영어로 읽어야 되잖아요.
0: 영어란 우리에게 그런 것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왕이면 피하고 싶은. 네.
1: 네.
0: 근데 이 문보영 시인이 그때 그 아이오와 체류하시면서 그 아이오와에서 겪었던 시간을 다룬 그 산문집도 북카페 초대석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1: 네네네.
0: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 전망 없는 작가들의 모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면 방에
1: 네.
0: 뷰가 좋지 않은 그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책을 마무리한 다음에 또 유학을 가셔가지고,
1: 네.
0: 그쵸. 이 계속 영어를 써야 하는 상황 속에 계셨는데, 그 기록이 다 여기 있다고 하니까,
1: 그쵸.
0: 너무 궁금해요.
1: 생각보다 전화 영어를 아주 성실하게 한건 아니더라고요. 빼먹을 땐 빼먹고,
0: 아, 한 10년 하셨다고 들었던 것
1: 네. 그
0: 같은데, 예. 네.
1: 빼먹을 때 빼먹고 몇 달씩 쉬기도 하고 했다는 그게 저한테는 아, 그래도 문보영도 사람이구나
0: 인간적이다. 네.
1: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0: 그럼 어떤 부분을 골라 오셨는지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한국인과의 만남을 피했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일기도 시도 영어로 썼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고름이 터지듯 한국어로 일기를 쓰고 있었다. 햄버거와 피자 같은 기름진 음식만 먹다가 국밥에 깍두기를 먹는 기분이었다. 시는 영어로 써도 일기는 한국어로 써야 하는구나. 조그마한 깨달음. 밤 12시 나무와 밤 산책을 하다가 집 건너편에 있는 교회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나무는 내게 한인마트에서 사온 매운 새우깡을 건넸다. 최근에 차를 구매한 나무는 아시안마트와 한국 빵집을 돌아다니며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한국 식료품과 생필품을 공수해준다. 매세가 매운 새우깡의 준말이라는 것도 나무 덕에 알게 되었다. 유학 초반에는 적응을 위해

0: 랭페라트리스의 아노말리 블레 띄워드렸습니다. 위고에서 펴낸 문보영 시인의 산문집 아무튼 전화 영어의 한 부분 만나봤습니다. 와, 이 비유가 카페인분들 많이
1: 감기.
0: 밑줄그으셨는데요. 네. 한국인 친구와 영어로 대화하는 건 뭐랄까? 방귀를 뀌고 모른 척하는 느낌이랄까?
2: 네, 너무 무슨 말인지 알것 같죠.
0: 네. 그리고 그 어느새 고름 터지듯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지금 보면
2: 맞아요.
0: 햄버거, 피자 이런 거 먹다가 국밥에 깍두기 먹는 기분이었다. 본능적으로 이게 흘러왔다는 거잖아요.
2: 네. 그리고 한국어로 글을 써야지만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자기 나이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영어를 쓰는 그

0: 많은 시간들 속에 자기를 좀 멀리 두고 자기 나이에 보다 한참 어린 수준의
1: 네.
0: 그런 언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1: 그쵸.
0: 견뎠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1: 우리 지금 음악 나가는 사이에도, 진짜 멋있다.
0: 그죠?
1: 문보영 씨는 최근 몇년 행보에 대해서 그
0: 네.
1: 모험을 떠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0: 네네,
1: 보면.
0: 맞아요.
1: 나의 이곳을 두고,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또 유학을 가서 새로운
0: 네.
1: 언어로 시를 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놀랍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2: 네, 보통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행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고 또 여러 환경이 있잖아요. 뭐
1: 그쵸.
2: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어서 거기에다 오히려 좀 탓을 하면서 안 가죠, 그냥. 이유를
1: 맞아요.
2: 만들어서.
1: 네.
2: 이렇게 갈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여기 보면 한국어 사용량이 있다. 주몇 시간이라도 한국어 사용량이 있다. 일주일에 꼭 채워야 되는 이라고 나오는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국어를 나를 잃지 않기 위해.
2: 이거는 그래도 문보영 씨는 어느 정도는 영어를 조금 할수 있고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저도
1: 네.
2: 이런 상황이라면 너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기초적인 수준의 문장만 써야 되잖아요. 우선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는.
1: 그쵸.
2: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국어로 해야 되는 그 말의 총량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1: 근데 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영어를 만약에 특히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로 가서 영어권 나라에서 배우게 될 때는 아예 한국어로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2: 네.
1: 얘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0: 그쵸.
1: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글들을 많이 보다가 여기 보니까 한국어 총량,
2: 네.
1: 국밥에 깍두기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너무 공감이 되고.
2: 네, 저는 처음에 그 아주 어릴 때 2년 동안 캐나다에 있었을 때 아예
1: 네.
2: 영어를 못하는 상태였다 보니까 거기 한국어를 하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1: 네.
2: 서로 한국어를 할줄 안다는 거 알는데도 그 선생님 내가 너무 곤란해서 영어를 좀안 해줬으면 할 때도 절대 한국말로 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처음 배우는
1: 네.
2: 분들에게는 절대로 한국말을 할줄 알아도 상대가 안 해주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문보영 시인 같은 경우에는 좀 한국어를 할 필요성을 오히려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1: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소설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모국어로 꼭 얘기하고 싶은 표현, 그리고 외국어로 또 얘기하는 표현을 구분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2: 네. 저는 예전에 황인찬 시에서 그냥 다 한국어로 쭉 쓰다가 마지막에 It's dark라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 딱 나오거든요.
0: 네,
2: 그
0: 그
2: 부분은
0: 데뷔작이었던
2: 네.
0: 것 같아요.
2: 그냥 아, 이 부분은 괜히 영어로 쓴게 아니라 엄청 잘 썼다라고 느껴지는 적거든요.
1: 그
2: 그래서
1: 언어여야
2: 예,
1: 하는 게 있는 거죠.
2: 질감이 되게 달라서 그걸 또 구분하는데도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건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진짜. 얼마 전에 조혜진 소설가의 소설로 우리 또 북값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세이? 거기에는 보면 그 제일조선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본어밖에 못하는 상황에서도 또 미안해요는 꼭또 모국어로 해야 되는, 뭐 그런 구절들이 나온단
0: 네.
1: 말이에요. 예. 이게 좀 재미난 것 같아요.
0: 그쵸, 맞아요.
1: 이 질감을 또 찾아보는 게. 오늘 이렇게 네 편의 작품 만나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8주간 이어지는 거죠. 우리 예고 드렸던 것처럼 무리하는 여름방학 특집이 이어집니다. 다음 주는 일단 1930, 1940년대의 숨은 시들부터 만나는 거죠.
2: 제가 약간 쫄라서
1: 네.
2: 숨은 시인까지는 좀 그렇고
1: 숨은 시.
2: 숨은 시로 좀 했으면 좋겠다.
1: 그렇죠. 우리가 아는 익숙한 시이지만 그 시에 이런 시가 있었구나 모를 수도 있잖아요.
0: 저희도 그걸 찾느라 좀 즐거울 것 같기도 해요.
1: 네.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8주간의 무리하는 여름방학 특집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크리스티안 리브의 달링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세상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또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는다는 건요. 아마도 그건 가족을 만들고 든든한 사회 울타리 안에서 한 대 어울려 살아간다는 걸 텐데요. 충청남도 천안시에선 이런 삶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인구 교육 교사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총 40개 학교 5천 명의 학생을 만나 다양한 가족 형태와 양성 평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꿈꾸게 되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영국의 수학자 리틀 우드가요, 기적이 일어나는 확률을 가지고 재밌는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날 확률을 그냥 어림잡아서 한 100만 분의 1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사람이 하루 활동하는 깨어있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사람이 겪는 사건의 수를 예측을 해서 우리가 기적을 만나는 주기를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확률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기적을 만난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지난 6월 우리에게 찾아온 기적은 뭐였을까요? 나를 스쳐간 기적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찾아올 기적을 기대해 보는 밤, 정승재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 아니에요. 정승재고요. 6월 30일 오늘의 첫 곡으로 장희원의 노래였어요. 문득 행복 듣고 왔습니다. 영국의 수학자 리클 우드가 재미삼아 이렇게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대요. 기적이 일어나는 확률 이렇게 어림 잡아서 한 100만 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건의 수를 한번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활동하면서 깨어있는 시간을 하루에 한 8시간으로 잡고요. 1초에 사건 하나씩. 그러니까 8시간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60 곱하기 그쵸? 8 하면 되죠. 그치? 60 곱하기 60 곱하기 8. 맞나? 수학 선생님인데 왜 이래요? 그러면 한 28,800초 나오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경험하는 사건이 그러니까 8시간에 28,800개. 그러니까 한 3만 개 어림 잡아서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0을 곱해주면 3만 개, 30만 개, 90만 개. 90만 개. 그러니까 한 100만 개 정도 나온다. 언제? 한 달에. 한 달에 100만 개의 사건이 우리에게 터진다면, 그렇지. 100만 분의 1을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잡았으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와, 얘기 들으니까, 우리 6월이 이제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1시간 54분 정도 남았거든요. 6월 한달 동안 있었던 기적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다가올 7월은 어떤 기적이 나를 찾아와 줄까 이렇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라이브로는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KFT 사모님. 처음 보네요, 정말. 이 대화명 자주자주 와주세요. 픽셀 제로님은 2일차 출석이요. 어제 처음 오셨다고 인사해 주셨는데 오늘도 출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GOD817님은 저 영어 시험 망쳤어요. 근데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육모 다 맞은 친구도 3개 틀린 시험이었어요. 좀 어려웠으면 그럴 수 있지 뭐. 디도돈 4123님. 저는 내일 첫 시험이에요. 이렇게. 오,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면서 라디오 잠깐 들어온 것 같아요. 가우디가우스님은 이렇게 길게 남겨주셨네요. 생선님, 어제 스트로베리 무 말씀하셨잖아요. 방송 듣는 내내 틈틈이 창밖을 봐도 달이 보이지 않았는데, 잠들기 직전 창문을 닫으러 베란다에 나갔다가, 12시 50분쯤에 남쪽 하늘에서 마침내 그 달을 발견했다고요. 아파트 바로 앞동 꼭대기와 구름에 가려 있던 달이 갑자기 뿅 하고 기적처럼 나타났다고 하니까 헉! 그한 달에 한번 오는 기적이 어제 나타났나 보네요. 얼른 소원을 빌었답니다. 잘하셨습니다. 진짜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그럼요. 우리 또 방송에서도 같이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소원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경청 초대석 있는 화요일이에요. 맞아요. 기적처럼 경청을 찾아주신 그 멋진 가수 로신인가 함께 합니다. 청아한 목소리로, 와, 오늘 또이 늦은 시간에 라이브까지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초대석 기다리시면서 로시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질문들 미리미리 많이 보내주십시오. 목요일 공지도 하나 해드릴게요. 윤혜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혜정승재 크로스가 있는 날이죠. 바다님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 시간인데, 특히 전화로 좀더 가깝게 고민을 나누고 싶다, 응원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경청 인별그램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거든요.
참여하는 방법. 그래서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청 유튜브와 반디 앱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당연히 보내주셔야죠.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메시지, 그리고 무료인 유튜브 댓글도 좋고요. 반디의 반디 톡도 환영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우리나라의 배달 음식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것도 배달 음식. 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배달 이 문화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배달 음식의 역사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제 시작했을까요? 어? 배달 시키려면 전화기도 있어야 돼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조선시대래요. 1768년 7월 7일이 우리나라에 남겨져 있는 배달 역사의 첫 기록이래요.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선비였던 이제 황윤석이 썼던 일기 이제난고에 써 있는 건데요. 1768년 7월 7일 비오다 맑음. 오늘은 과거 시험을 봤다. 과거 시험을 본 후에 예주 직방에서 냉면을 불러 먹었다. 냉면을 불러 먹었다. 불러 먹었다. 불렀다. 콜. 콜드 누들. 어? 냉면을 불러서 먹었다. 불려 먹은 게 아니라 불러서 콜했다 이 얘기예요. 우와,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부터 250년도 저 전에 시험 끝나고 우리 시험 끝나고 짜장면 먹듯이 시험 끝난 선비가 출출해서 조선시대 관청 사무실에서 냉면을 시켜서 먹었대요. 스마트폰도 없는데 배달 앱도 없는데 그때도 시험 끝나면 좀 맛있는 거 땡기고 막 그랬었나 봐요. 아니면 더우면 좀 시원한 거 먹고 싶었던 마음. 예나 지금이나 똑같나 봐요.

정승재의 경청, 원어스의 노래 가자 듣고 왔습니다. 느낌이 좀 조선시대 느낌 나잖아요. 맞아요. 역시 우리나라는 델리버리 민족, 픽셀제로님이 이렇게. 라라라333님은, 야, 우리나라 배달 역사가 정말 깊군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미니어님은, 전 배달 음식 원조가 짜장면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백두부님은, 순조 시절에도 관료가 야간에 냉면을 시키다가 걸렸는데, 순조 임금이 나도 좀 시켜줘! 그래서 새벽에 같이 시켰대요. 근데 누가 보쌈을 시켜서 챙겨가다가 잡혀서 혼났다라는 그런 썰이 야사로 있었나 보죠, 그쵸? 그런 거 보면 1700년대도 냉면, 와, 대단해요, 정말.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 우리나라 배달 음식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250년도 더 전인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을 보고 나서 냉면을 불러 먹었다. 이게 배달에 대한 최초 기록일 뿐인 거니까 그 전부터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배달이 성행했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거죠, 뭐. 근데 음식을 주문한 타이밍, 메뉴 뭐 이런 거, 그쵸? 시험 보고 나서 냉면을 시켜 먹었다. 요즘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한창 기말고사 기간인데 시험 끝나면 우리도 맞아. 배달 음식 참 맛있는 거. 평상시에는 안 먹었던 거. 그런 거 시켜 먹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시험 끝난 우리 바다님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선면갤님. 방금까지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울다가, 아이구야, 머리 식힐 겸 들어왔는데 이런 방송이 있다는 걸 방금 알았다고요. 와, 몰랐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어떻게 이걸 듣게 됐을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면갤님,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었구나. 어떤 일 때문에 또 힘들었을까? 공부 자체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한창 기말고사 시즌이고, 밖에 날씨도 좀 좋고. 그치, 방문 과외하는데 퇴근 중에 방송 듣습니다. 3483님. 고등 친구들은 시험 끝나고 중등 친구들은 시작이네요. 최선을 다한 친구들 아는 문제만 시험에 나오길 이렇게 과외 선생님이 또 남겨주셨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요. 저 선물 잔뜩 나눠드리러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까요? 상큼한 목소리죠? 비비의 노래입니다. 밤양갱.

지금부터 DJ 생선님이 한여름의 산타클로스로 변신을 좀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는 바다님들께 선물을 드리는 코너, 장르불문 생선물. 앞에서요, 우리는 조선시대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고 와서 냉면을 배달시켜 먹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선비가 시험 끝나면 냉면을 배달시켜 먹었다는데, 우리 바다님들도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배달음식 파티를 한번 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해본 장르불문 생선물의 주제는 이겁니다. 시험 끝나면 먹고 싶은 배달음식, 음식. 시험 끝난 나에게 시켜주고 싶은 배달음식. 아직 시험 기간이라면 시험 끝나고 뭐 정말 먹고 싶은 배달음식.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잘 보면 100점 맞으면 반드시 시켜주겠다라는 배달음식. 학교 시험과 상관없으신 분들은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 반드시 먹고 싶은 배달음식 지금 당장 보내주십시오. 제 취향을 저격한 배달음식을 보내주신 분, 아니면 읽자마자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배달음식을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좋고요. 무료인 반디 앱 반디톡도 좋고요. 지금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다면, 맞아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프로미스 나인의 노래입니다. 러브밤.

프로미스나인의 노래 럽밤 럽밤밤 이런 노래 같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 장르불문 생선물에서는 시험 끝나면 먹고 싶은 배달음식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너무 땡기는데 너무 땡겨요. 뭘까요? 세 글자인데 아구찜 아구찜. 저는 아구찜을 그 콩나물 먹는 재미로 매운 콩나물. 아구찜 파는 데가 그런데 없어요. 저 이거 끝나고 12시에 갈라 그러면 혹시 일산에 사는 분들 중에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아구찜 먹을 수 있는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배달 전문점은 있던데 제가 직접 가서 먹으려니까 없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어요, 정말. 6552님, 저희 친할머니가 족발 가게를 하시는데 맛이 정말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 끝나고 족발을 먹고 싶다고 655님께 족발은 아니지만 비슷한 원료로 만든 햄버거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 하나님,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삼겹 김치찜, 와, 중3인데 벌써 이 한국의 맛에 흠뻑 빠졌네요. 거기다가 밥 말아 먹고 싶다고? 오, 와, 우와, 먹을 줄 아네? 370 하나님, 삼겹 김치를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릴 순 없고, 엄마한테 시켜달라 그러시고요. 엄마 선물.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엄마, 이거 화장품인데, 이거 쓰시고, 삼겹김치찜 좀 시켜주세요. 그러세요. 7962님, 고1 아들 학원 픽업하러 왔어요. 서귀포에 사는 베테랑 아들의 엄마예요. 묵묵히 성실한 우리 아들, 기말고사 끝나는 대로 해산물 뷔페 엄마가 쏠게, 이렇게 또 해주셨네요. 서귀포에 사시는, 고1 엄마께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분께 뭐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치킨 보내드릴까요? 예, 집으로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3님, 저는 기말고사 끝나고 찜닭을 배달시켜 먹었다고, 후식으로 팥빙수 먹으니까, 시험 준비하느라 힘들었던 마음이, 한 방에 날려 보내줬어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 하나하나 삼님 이야기였고요. 불족발 아주 매운 걸로 스트레스 아웃 이렇게 뚜님이 또 남겨주셨고 아니면 아주 매운 마라탕 먹고 후식으로 구슬 아이스크림. 와, 위에 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불족발 매운 거 먹고 아이스크림 매운 거 먹고 아이스크림. 저는 아구찜에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주혜연님 마라탕이요. 시험 기간 동안 참았던 자극적인 맛을 실컷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고 주예현님이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저희 집 중학생 둘째 아들 이번 주 시험인데 시험 끝나면 치즈가루 뿌린 치킨 꼭 먹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시험 보는 학생들 모두 응원합니다. 2347님에게 치킨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끝난 다음에요.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당첨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에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까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약속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십니다. 노래 한곡 듣고 와서요. 밤하늘의 별처럼 또 한여름의 바다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멋진 가수 로시님 모시고요. 경청 초대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빈의 노래 듣고 올까요? 넌 내게 특별하고.

0: 이분은요, 늘 사람들 옆에서 행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친구 같은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가까이 닿을 수 있는 그런 가수. 그 마음으로 자신의 꿈을, 그리고 우리의 꿈을 노래해온 가수. 오늘 경청 초대석은 로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시님.
1: 안녕하세요.
0: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0: 아우, 정말. 조금 전에 노래 나올 때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EBS 처음이시라고요.
1: 맞아요.
0: 너무 좋죠.
1: 네, 일단 건물 너무 좋고.
0: 맞아, 건물 좋아요.
1: 여기 스튜디오도 너무 쾌적하고 너무 예쁘고.
0: 쾌적하죠. 온도 잘 조정해놨거든요.
1: 와,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죠.
1: 네.
0: 너무 널찍한 게.
1: 네.
0: 맞아요.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는 EBS 라디오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로시님. 저희 경청에서 바다님들이랑 로시님 노래 되게 많이 들었어요.
1: 아, 진짜요?
0: 예. 스타즈라는 노래도 많이 듣고, 겨울 그 다음 봄, 다이아몬드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1: 다 위로해.
0: 예, 맞아요. 또 이렇게 직접 뵈니까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1: 제가 더 반갑습니다.
0: 어떤 분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실까 생각했는데, 어머.
1: 감사해요.
0: 이런 분이셨구나. 정말.
1: 반갑습니다.
0: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잘 나오세요?

0: 우리 바다님들도 로시님을 환영하고 계세요.
1: 반갑습니다.
0: 우왕 로시다 백두부님, 김민정님은 로시님 스타스 부를 때부터 팬이었다고.
1: 감사합니다.
0: 너무 반갑다고. 자랑하는 만두님은 물만두 파이팅. 물만두? 왜요? 로시님이 물만두예요?
1: 제가 데뷔한 지 한 9년 됐는데, 예. 아기 때부터 데뷔하고 볼이 엄청. 엄청 빵빵했어요. 진짜 젖살 안 빠진 얼굴.
0: 정말.
1: 그래서 그때 저의 별명, 애칭이 물만두였습니다.
0: 물만두 좋아하세요?
1: 완전 좋아하죠.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0: 물만두 좋아하세요?
1: 네.
0: 물만두를 그러면 어떻게 드세요?
1: 예?
0: 물만두를 어떤 방식으로
1: 물만두요?
0: 드세요?
1: 물만두요? 예. 간장 찍어 먹죠.
0: 아, 간장이 핵심이 아닌데 물만두는.
1: 뭐가 핵심?
0: 얼음이 핵심이에요.
1: 얼음이요?
0: 예.
1: 아, 차갑게 해서?
0: 차갑게 곧바로 얼음물을 부어줘야지. 아. 그 날개가 딱딱해져요. 그 상태로 겉은 아주 차가운데 안은 살짝 뜨거운 상태. 그 상태로 간장을 살짝 찍어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1: 이 얘기를 여기서
0: 쫄깃쫄깃합니다.
1: 실제로 듣다니. 와, 너무 신기해요. 진짜.
0: 너무 신기해요.
1: 네.
0: 아니, 로시라는 이름으로 신곡 발표한 지가 지금 2주 됐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데 이게 2년 만에 발표를 하셨대요.
1: 맞아요.
0: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2년 전 마지막 앨범을 냈었고,
0: 예.
1: 그리고 제가 또 오래 있던 회사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새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0: 오, 요즘 그게 유행이구나. 우리 그 금요일에 케이시님 아세요?
1: 알죠, 너무
0: 예,
1: 알죠.
0: 예, 케이시님이 고정 게스트세요.
1: 아, 네.
0: 그런데 최근에 했었던 가장 용기 있는 일이 뭐냐 그랬을 때 회사 그만둔 일 그랬었거든요.
1: 진짜 큰 용기가.
0: 큰 용기.
1: 아무래도
0: 네. 로시님도 좀 용기가 필요했었던 일이에요?
1: 엄청 필요했죠. 왜냐하면 또 저는 중학생 때부터
0: 예.
1: 네, 중학생 때부터 최근까지 작년까지 있던 회사고 그냥 식구나 마찬가지였고 저희 또 대표님께서 신승훈 대표님이셨는데
0: 정말
1: 네, 그래서 너무 애지중지 딸처럼 이렇게 해주시다가 저도 막상 헤어지려니 눈물도 많이 나고
0: 정말
1: 네, 추억도 너무 많고
0: 어머 그런데 왜 헤어지신 거예요? 누가 협박한 거예요?
1: 그건 아니고 사이 네. 좋을 때
0: 사이
1: 더 안 좋아지기 전에
0: 더 안 좋아지기 네,
1: 그냥
0: 전에
1: 사이 그냥
0: 웃으면서 네. 헤어질 수 있을 때
1: 맞아요.
0: 아, 이 정도면 조금 더 지나면 아 이게 소송 가겠다 뭐 이기 전에
1: 이게 또 대표님도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저
0: 맞아.
1: 때문에 많이 못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0: 진짜
1: 네. 그래서
0: 그러셨구나.
1: 이제 각자 갈 길을 갑시다.
0: 야, 진짜
1: 네.
0: 친정을 떠나는 느낌이었겠다 정말.
1: 그죠. 지금도 정말 그냥 친정에서 그냥 자취하러 독립하러 나온 기분.
0: 그럼 중학생 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만나신 거예요?
1: 아니요, 거긴 아니고
0: 아,
1: 저는 따로
0: 아니었구나.
1: 학원에서.
0: 진짜?
1: 네.
0: 그래서 신승훈님이랑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1: 맞아요.
0: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데뷔가 9년 됐다 그랬던 게 중학교 때부터 따져서 데뷔해요? 아니면
1: 아니에요.
0: 그때는 연습생 시절이 네. 있었겠네요?
1: 그것까지 하면 한 12년?
0: 네. 12년.
1: 네.
0: 와, 그러셨구나.
1: 맞아요.
0: 정말. 와, 오래되신 가수네요, 그러면.
1: 네, 또, 연차는 또 높아가지고 또.
0: 연차 높아서. 그럼 음악방송 같은 데 가면 막 그 선배님 그러면서 막 인사하고 그러겠네요.
1: 그죠, 이제는.
0: 예.
1: 원래는 제가 다 방마다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0: 예.
1: 했는데.
0: 예.
1: 이젠 가만히 있어요.
0: 가만히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오고 막 그래요?
1: 그죠.
0: 이제는. 어머, 어떡해.
1: 좀, 이번엔 음방도 한 4년 만에 가봤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인사할 때도 원래는 90도로 했다면 제가
0: 예, 예.
1: 이제는 받는 입장이라.
0: 받는 입장.
1: 이 정도?
0: 아, 진짜로? 그렇게 됐구나. 정말. 와, 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음악 방송 그 뭐 음악 중심이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 네네네네.
0: 그런 데서는 정말 완전히 선배님이시겠다.
1: 그렇게 그쵸? 되긴 했는데.
0: 예.
1: 아직 마음만은 신인이라.
0: 마음 많은 신인이에요?
1: 네.
0: 그렇구나. 너무 좋습니다, 정말. 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9년 전에 새롭게 데뷔를 했어. 지금은 그래도 중견 가수가 되셨잖아요.
1: 네.
0: 그때의 마음이랑 지금 마음이랑 많이 다르세요?
1: 많이 다르죠. 그때는 사실 도전을 하는 것에서도 되게 무서운 게 되게 많았었고,
0: 예.
1: 그리고 좀 부담감도 많이 컸고, 그리고 말도 이렇게 못하고, 진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그 되게 위축돼 있었달까요?
0: 지금 그런 모습 하나도 없네요, 정말.
1: 그냥 느껴지죠, 이게.
0: 완전 내추럴하네요,
1: 중견
0: 정말.
1: 가수가 느껴지죠. 네.
0: 그러셨구나.
1: 지금은 그래도
0: 예.
1: 너무 편안하고 오히려
0: 좋아요.
1: 네, 오히려 너무 좋아요. 이제야.
0: 라이브 같은 거나 음악 방송할 때 떨리는 느낌은 어때요? 그때보다 많이 나아졌나요? 그렇겠네요,
1: 네,
0: 아무래도.
1: 나아지는 건 많이 나아졌지만
0: 예.
1: 아직까지는 특히 전 라디오에서 노래하는 게 너무 떨려요.
0: 라디오가요? 왜요?
1: 오히려 음악 방송 하나도 안 떨리거든요.
0: 진짜?
1: 왜냐면 큰 무대에서 울림이 있게 들리니까. 근데 라디오는 이렇게 해서 제 목소리가 정말
0: 녹음실에 있는
1: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0: 느낌이랑
1: 맞아요.
0: 비슷하잖아요.
1: 그래서
0: 예.
1: 저의 숨소리, 저의 음정 조금 틀린 거라도 들리니까 진짜 너무 떨리더라고요.
0: 그렇구나. 마이크 또 성능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1: 그니까요.
0: 또 그런 면이
1: 네.
0: 있었네요. 아까 경청에서 자주 저희가 틀어드렸던 노래 중에서
1: 네.
0: 스타스. 조금 전에도 우리 바다님이 그때부터
1: 아,
0: 팬이었다고. 그 노래가
1: 네,
0: 데뷔곡이죠. 그럼
1: 맞아요.
0: 정말 어릴 때
1: 그저
0: 불렀네요.
1: 19살 때 불렀습니다.
0: 그랬구나.
1: 네.
0: 지금 그 음원을 들으면 그때 발성이랑 지금 약간 달라요?
1: 완전 달라요.
0: 완전
1: 그때 일단
0: 달라요.
1: 성대가 너무 건강하고요. 너무 젊음이 느껴지고,
0: 지금은 좀 아프세요, 성대?
1: 좀 많이, 원래도 허스키하긴 한데, 지금도 좀 많이 허스키해졌고, 근데 아마 목을 많이 쓰시잖아요,
0: 예,
1: 선생님께서. 그래서
0: 엄청 많이
1: 이게 어쩔 수
0: 써요.
1: 없긴 한데,
0: 맞아.
1: 근데 그때보다는 좀 감정이 생겼어요.
0: 생겼어요.
1: 왜냐면 19살 때 부르니까 세상 물정도 모를 나이인데,
0: 그치.
1: 그리고 힘들 게 뭐가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위로의 곡인데, 그때는 사실 위로를 못했어요. 연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에서 밝힙니다. 네.
0: 진짜.
1: 그래서
0: 그런
1: 좀
0: 느낌.
1: 진정성이 좀덜 했을 텐데,
0: 예.
1: 오히려 제가 지금 부르는 스타즈는 마음가짐부터 너무 다르고, 네,
0: 스타즈.
1: 제가 위로를 받아요, 이제는.
0: 아니,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 9년 동안. 예? 회사도 그만두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0: 예.
1: 정말 19살 때는 고3이었고,
0: 예.
1: 그때의 내가 힘든 줄만 알았는데, 이게 사회에 나왔을 때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일 컸던 건 그거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있어서도 좀, 남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고, 당연히 어쩔 수 없지만, 좀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0: 그치, 한창 어릴
1: 네.
0: 때인데.
1: 눈치를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오긴 했었어요.
0: 막 주눅도 들고 막
1: 많이
0: 그랬었겠네요.
1: 울었죠.
0: 그랬어요.
1: 네.
0: 그러다가 지금은 조금 편안해진.
1: 너무너무
0: 지금은
1: 좋아졌습니다.
0: 뭐 대기실에서 그 다리 꼬고 있으면 애들이 막 인사하러
1: 지금 다리
0: 오니까.
1: 꼬가렸어요.
0: 너무 좋다. 연습생 생활을 3년 하셨어요?
1: 맞아요.
0: 그 연습생이 아이돌 연습한 거예요?
1: 아니요, 전 솔로 가수로 아예 준비를
0: 오,
1: 했습니다. 네.
0: 진짜로. 그때도 그러면 발라드 가수로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면 댄스 가수요?
1: 그때는 저는 좀팝 가수가 될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0: 예?
1: 발라드 황제분 밑에 있으니까 이제 또 발라드를 열심히 배워서
0: 예.
1: 발라드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네.
0: 진짜요? 그래서 첫 번째 곡부터는, 스타즈부터는 다 발라드
1: 거의
0: 곡이고.
1: 발라드라고 가끔 이제 좀 서비스로
0: 서비스.
1: 춤도 춰주고.
0: 간혹 가다가.
1: 네.
0: 춤도, 춤도 좀 추세요?
1: 쳤었었어요.
0: 그랬어요.
1: 네.
0: 데뷔 시절에
1: 네.
0: 그때
1: 데뷔
0: 연습,
1: 초에.
0: 그런 연습도 좀 하고
1: 네,
0: 그러는구나.
1: 댄스곡도 좀 시도도 해보고, 네, 그랬었었죠.
0: 그랬었구나.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도 좀 나오셨어요?
1: 네, 그래도 몇 군데 나갔어서.
0: 그러면 예능 프로그램 나가면 꼭 신인 때 나가면 막그 저런 거 시키잖아요. 막그 뭐야, 개인기.
1: 네.
0: 그런 거뭐 하셨어요? 회사에서 연습도 시켜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 개인기 해야 돼! 막 이렇게.
1: 거의 안 했고, 거의 그냥, 그 복면 쓰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0: 예.
1: 이제 하도 시켜가지고
0: 예, 맞아.
1: 진짜 없는데
0: 거기 있어요. 맞아.
1: 저
0: 그거
1: 막
0: 시켰어. 맞아.
1: 진짜
0: 예.
1: 고양이 소리 내기 이런 거 했어.
0: 고양이 소리 내기 했었구나. 아니,
1: 진짜
0: 진짜.
1: 정말.
0: 아니, 그 복면수고 하는 거 저도 출연한 적
1: 아,
0: 있었거든요. 거기 딱 가면 진짜 거기 창고 같은 데서 하잖아요.
1: 네.
0: 거기에서 계속 시키잖아요. 이거 해봐라. 그러면 아, 이거 아닌 거
1: 맞아요.
0: 저거 해봐라. 계속. 그쵸?
1: 네.
0: 사실 저는 막그 빙글빙글 춤추고 막 그랬었는데.
1: 인기가 너무 많으셔서.
0: 아, 그러셨구나.
1: 네.
0: 고양이 울음소리 지금 한 번만 내주세요.
1: 진짜 뭐 했지? 그냥 진짜 사람들이 다 어이없어 했어요. 그냥. 그냥.

0: 그래서 그
1: 신데렐라네요.
0: 전에 이제 할수 있어서
1: 오,
0: 다행입니다.
1: 10시 46분 35초니까 지금은 좀 괜찮죠?
0: 네.
1: 예, 스타즈라는 데뷔곡, 로시님은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우리 파다님들은 로시님 라이브 하시는 동안 미션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시님 라이브 감상평, 감탄, 환호성 뭐 이런 거 보내주시고요. 궁금한 이야기도 있으시면 제가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반디의 메시지는 무료고요. 샵 1045 문자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듭니다. 로시님의 9년 전 활동하셨던 그 데뷔곡 스타즈를 발성이 바뀐 현재의 느낌으로 불러주신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0: 네.
1: 어우! 로시가 직접 부릅니다. 스타즈.

0: 감사합니다. 요정이 귀에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6005님이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 강로시짱 훈훈한 커피님도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 예,
1: 감사합니다.
0: 레눈파님은 저 오늘 확통시험망해서 기분 무지 안 좋았었는데, 로시님 라이브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빡 풀리네요. 이렇게 또
1: 와,
0: 남겨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스타즈 들으면 첫 수능 후에 대학 입학하고 새내기 시절에 이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고 백두부님이 이제 막 성인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이 노래로 위로를 정말 많이
1: 와,
0: 받았다고.
1: 감동.
0: 감동이에요.
1: 울컥.
0: 울컥.
1: 네.
0: 스타즈 부를 때 항상 눈 감고 시작하는데 무슨 생각하냐요, 뽀로님이.
1: 이제 심호흡과 이제
0: 아, 이제 시작이구나.
1: 네, 감정을
0: 아,
1: 또
0: 감정 올려야
1: 네,
0: 되니까.
1: 좀 차분해지자 하고.
0: 데뷔 9년 된 중견 가수에게 묻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가수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음정. 2번, 감정 전달. 3번, 박자. 4번, 가사 전달.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1: 저는
0: 예.
1: 가사 전달이 제일
0: 아,
1: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0: 정말, 진짜.
1: 일단 감정과 가사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0: 예.
1: 항상 그 저는 늘 신수원 대표님한테도 배웠었던 거고 저도
0: 예.
1: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진정성 있게 노래를
0: 진정성.
1: 하는 것. 왜냐면 제가 진심이라면 그게 대중분들한테도 닿거든요.
0: 전달이 된다면서요,
1: 네.
0: 그게.
1: 저도 잘 몰랐었는데
0: 예.
1: 제가 제 노래를 듣다가 울컥한 적이 있거든요.
0: 오.
1: 정말 저도 원래는 너무 오글거리고 제 목소리를 들으면
0: 예.
1: 근데 정말 부르면서 듣다가 울컥한 적이 그날 딱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 가사에 빠져들었구나.
0: 부르면서도 눈물 나고 막
1: 네,
0: 그러겠어요.
1: 가사를 생각하면 아까도 살짝 전 이게 약간 울음 버튼 노래거든요, 살짝.
0: 아, 진짜.
1: 살짝 울컥했는데 부르면서도
0: 어머.
1: 아까 말해주신 것처럼 제가 19살 때 내서 이
0: 네.
1: 곡을 만들었던 이유가 제 친구들이 고3이었잖아요. 네, 저는
0: 그렇구나.
1: 데뷔를 준비해서 걱정이 없었는데,
0: 그러니까 그때는 연기로 그냥 위로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울컥할 만큼 감정이입이 많이 된
1: 맞아요.
0: 상황이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1: 가사.
0: 가사 생각하면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 허! 좀 이따가 우리 2부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1부 벌써 끝나서
1: 와,
0: 2부에서는
1: 네,
0: 콘서트 얘기도
1: 빠르다.
0: 하고요.
1: 너무
0: 그리고
1: 좋아요.
0: 신곡 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로시님의 어제보다 자랐어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에 경청 초대석 여름밤 불어오는 바람처럼 청량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약간 허스키가 지금은 섞여 있는 로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 들으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경청을 들으셨다고요.
2: 그럼요.
1: 예. 네. 경청 그러니까 바다님 되기 전에 저가 하기 전에 네. 그렇죠. 그러셨구나. 그래서
2: 경청에 한번 꼭 나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처음 데뷔 이후 첫 경청입니다.
1: 정말 정말
2: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1: 너무 소중해요 정말. 네. 오, 오 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살짝 울컥하는데요 정말.
2: 진짜요?
1: 어떻게? 아니 초대 손님 중에서 그렇게 말씀해주신 분 처음이어서 경청 원래 알.

0: 알고 있었다라는
1: 맞아요.
0: 얘기도 저는 거의 처음 들었었던 것 같아서.
1: 너무 알죠.
0: 7774님을 로시, 예나 지금이나 좋은 노래 들려줘서 정말 고맙고, 신곡도 음원 공개하기 전에 들려줬을 때부터 너무 좋았다고, 로시를 사랑하는 블루밍. 블루밍이 그
1: 감사합니다.
0: 팬덤
1: 네,
0: 이름이
1: 이름이에요.
0: 블루밍이에요?
1: 네.
0: 로시는 무슨 뜻이에요?
1: 로시요? 원래 전 회사 이름이 도로시 컴퍼니였어요. 근데 하도 이름을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이제 하도 할게 없어서
0: 성이 도시인데
1: 네,
0: 이름만
1: 그러면
0: 로시로 간 거네?
1: 그냥 지분을 제가 다 가진 것 마냥 네,
0: 진짜?
1: 돈은 대표님 드리고 이제 로시
0: 진짜로?
1: 할게요. 네.
0: 그래서 로시예요?
1: 맞아요. 근데 잘
0: 어머.
1: 지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네.
0: 너무 좋아요. 블루밍은 뭐예요? 어떻게 지으셨어요?
1: 아, 정말 다 웃겨요. 블루밍은 제가 약간 평소 말할 때 메시지에 추임새를 많이 놓거든요. 그래서
0: 뭐라고
1: 제가
0: 넣어요?
1: 밍밍밍 이런 게 귀엽잖아요.
0: 밍?
1: 네. 뭐뭐밍, 뭐뭐하밍 이런 식으로 막
0: 그렇게
1: 장난을
0: 해요?
1: 쳤다가 제가 또 블루 색깔을 좋아해서 그냥 블루에 밍을 붙여버린 거예요.
0: 그래서 블루밍이요?
1: 그러다가 이제 쳐봤는데 검색을 블루밍 뜻을 만개한 꽃 이런 뜻이더라고요.
0: 그래서 너무 뜻도
1: 네.
0: 좋고 해서
1: 네. 마침 타이밍이. 또 저의 신곡도 그 시기에 다핑꽃이란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0: 딱
1: 이것은 해야
0: 맞았네.
1: 한다. 네.
0: 정말. YMSJ013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로시님 올해 첫 단독 콘서트
1: 맞아요.
0: 하셨다고. 그 콘서트 제가 살짝 찾아보니까 신촌에서 하셨던데.
1: 맞아요.
0: 그쵸?
1: 찾아보시기까지.
0: 예, 그럼요. 저 공부 열심히
1: 감사합니다.
0: 합니다. 그럼 며칠 동안 하셨어요? 며칠 동안?
1: 하루했어요, 하루.
0: 하루.
1: 무서워가지고. 네.
0: 정말. 진짜. 잘 하셨어요?
1: 그래도 걱정한 것보다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에요. 진짜 너무 떨려서 기억이
0: 떨렸구나.
1: 안 나요.
0: 그 정도로
1: 네.
0: 떠셨어요? 팬분들 처음 만나는
1: 그죠.
0: 거니까.
1: 이렇게 팬분들이랑 제 이름을 건 콘서트에선 처음 보니까
0: 음악방송이랑은 상상도 못할 만큼 차이가 큰가
1: 너무
0: 보네요.
1: 달라요. 책임감도 너무 크고. 네.
0: 그치.
1: 그리고 데뷔하고 처음이라서 제가 평생 소원이었어요.
0: 콘서트 하는
1: 네.
0: 거. 얼마나
1: 근데 이렇게
0: 좋았을까.
1: 이루게 돼서 지금도 막 그때 생각하면 너무 울컥도
0: 정말.
1: 하고 그 정도로 저의 평생 소원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이루어버려서 지금 꿈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0: 왜 그런데 그동안은 왜그 콘서트를 또안 해주셨을까? 신승훈 사장님께서.
1: 좀 욕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우리 로시 너는 체조나 아니면 돔 아니면 고척돔 아니면 못할 거야 막 이렇게 하셨나
1: 좀
0: 보다.
1: 우려도 되셨을 거예요, 아마. 아예 안 해보셨으니까, 혼자만 하시다가. 그래서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네,
0: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
1: 드디어
0: 하셨고.
1: 하게 됐습니다.
0: 아니 그 며칠 전부터 얼마나 떨리셨을까. 전날엔
1: 며칠
0: 잠도 못
1: 전이,
0: 잤겠다.
1: 그쵸, 며칠 전이 아니에요. 몇달 전부터
0: 몇달
1: 떨렸어요.
0: 전부터? 그럼 전날까지 연습 다 하고.
1: 네, 정말 잘, 열심히 안 가던 교회도 가서 기도하고.
0: 제발 잘 끝나게
1: 진짜
0: 해주세요.
1: 계속 기다려.
0: 진짜로. 아니 그럼 곡 선정 이런 거는 다 본인이 직접
1: 네,
0: 하셨어요,
1: 다 같이
0: 로시님이?
1: 그
0: 다
1: 밴드 팀과도
0: 모여가지고
1: 처음
0: 팀과도.
1: 해보니까 같이 얘기 나누면서 또
0: 밴드와도 그러면 한참 동안 이렇게 합숙 비슷하게 하셨겠네요.
1: 합숙은 안 했고요. 그래도 합주를 많이 했죠.
0: 많이
1: 정말 많이
0: 하고
1: 했어요.
0: 회사에서 연습실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막
1: 네네.
0: 그러다가 한 거예요. 너무 리허설은 그러면 당일날 한 거예요? 전날부터 한
1: 전날도
0: 거예요?
1: 하고 당일날도
0: 당일날도
1: 하고 근데
0: 하고.
1: 문제가요. 제가 리허설 때 너무 열심히 해서 당일에 목이 나간 거예요.
0: 정말.
1: 그래서 더막 멘붕이 왔다가 그래도 잘
0: 약
1: 마무리가
0: 먹고
1: 돼서
0: 했어요, 그러면?
1: 약
0: 스테로이드 같은 거?
1: 아니요. 그건 너무 자주 옛날에 먹었어서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0: 정말.
1: 그래도 전에 목잘 풀고
0: 다행이다.
1: 이제 도와주셨죠, 하늘이.
0: 정말.
1: 블루밍의 응원을 듣고 하니까
0: 좀 힘도 나고 막
1: 좀
0: 그러던가요?
1: 어떤 힘이 생겨서 신기했어요.
0: 와, 아니
1: 전
0: 그게 난또 궁금한
1: 네.
0: 게 콘서트 처음 해보셨다 그러니까 그게
1: 네.
0: 어떤 그러니까 처음으로 내 이름을 걸고 유료 강의하듯이 저는 또
1: 맞아요.
0: 강의하는
1: 네.
0: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부담감도 있겠다. 야, 이 사람 얼마씩 다 내고 온 건데 막 이런 느낌.
1: 그니까요. 돈
0: 뭔가
1: 아깝게
0: 내가
1: 하면 안 되니까.
0: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있어요? 있구나.
1: 당연하죠. 진짜 그 티켓이 아깝지 않아야 될 텐데.
0: 그러면 거기 관객들 표정 보면서 좀 이렇게 무표정한 사람 보면 마음 좀 아프고.
1: 제가 또 인프피라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표정 좀만 안 좋아도 그날 잠을 못 잡니다.
0: 정말?
1: 네. 오. 근데 다행히
0: 다들 다 좋잖아요.
1: 울어주시기까지.
0: 울어주고 네. 그랬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 행사하는 거 아니면 음악방송 하는 거랑 다른 느낌 중에서 네. 부담감도 당연히 크겠지만 네. 훨씬 더 호응이 좋을 거잖아요. 네, 내 그죠, 가족들이잖아요.
1: 그죠. 아, 네.
0: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다 그럴까?
1: 미안했죠.
0: 그렇죠. 네. 미안한 마음도 있고 네. 그렇지. 내가 뭐라고 여기까지 나와주셨을까 네. 이런 생각도 있고.
1: 전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왜 저를 좋아하시는지.
0: 그러니까 더군다나 첫 콘서트니까 네. 그런 생각. 나중에야 뭐 그다음부터는 아우 많이 왔네 뭐 이런 느낌이겠지만
1: 이제 이틀도 해보려고
0: 그러셨구나. 네. 두 번째 콘서트 계획도 있냐고 물어봐 주시네요.
1: 아 그럼요. 이제 앨범도 나오고 이제 쭉쭉 예. 나올 예정이라서 네 이거를 이제 좀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0: 오,
1: 싶습니다.
0: 정말. 팬미팅도 되시면... 좀 하고 시간 되면 갈까요? 네. 저? 진짜요? 어디서 하실 거예요?
1: 아직 안 정했습니다.
0: 저 홍대에 저 공연장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거기서도 공연이 돼요?
0: 그럼요.
1: 어?
0: 구름아래 소극장이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1: 어, 알죠.
0: 알죠. 네. 그 구름아래 소극장 되게 좋아요.
1: 거기서 하고 싶습니다.
0: 거기서 하고 싶으세요? 네. 저 거기서 강의 찍고 지금 온 거예요.
1: 네. 강의도 그리고... 거기서 하는구나.
0: 네. 제가 하루 종일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신곡 얘기 좀 하죠. 돈트 비예요. 돈트 비.
1: 네.
0: 뭐라고 읽으세요? 돈트 비 그러세요? 돈트 비.
1: 돈트 비라고 합니다.
0: 돈트 비.
1: 네.
0: 돈트 비 다음에 뭐가 와야 될 것 같은데.
1: 그래서
0: 없네요?
1: 일부러 비워놓았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이 돈비를 설명하자면 예. 가사가 좀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예. 평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에서나 사회에서는 좀 남들의 눈치를 보거나 좀 그 사람에 맞춰야 되는 그런 마음이 전 너무 싫더라고요. 이성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평소에는 못하니까.
0: 이성적인 부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1: 아, 이성에 대한.
0: 아 맞추고 이런 거를 네. 되게
1: 뭐 연애할 때도 막 그런 것들이 평상시엔 못하니 가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자.
0: 오.
1: 그리고 기존 로시가 안 해봤던 태도거든요. 그게
0: 정말
1: 네 그래서
0: 태포걸 느낌이겠네.
1: 맞아요.
0: 그러면
1: 오. 평상시 저의 성격이 좀 털털하기도 해가지고
0: 예 그러신 것 같아요.
1: 그 매력을 살려보자. 해서 이 곡을 네. 쓰게 됐고 그래서 Don't Be를 좀 Don't Be Like That 이것처럼 너 내가 뭘 하든 신경 쓰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0: 오, 진짜?
1: 이걸 약간 경고의 메시지처럼
0: 오.
1: 네, 좀 저는 용기 냈습니다.
0: 아니 이번 신곡에 작사 작곡도 참여하셨다고요?
1: 맞아요.
0: 직접 가사말을 쓰셨고
1: 네.
0: 작곡도 직접 하신 네. 거예요 그러면? 오 대박.
1: 저 혼자는 다 하진 않았지만
0: 정말 그래도, 잘 돼야겠다. 네. 이거 분명히 이거 작사 작곡까지 했으면 노래까지 했으니까 지금 수입이 이거 잘 되면 지금까지의 노래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1: 그죠. 지금까지 건 신승훈 대표님한테 가는데 네. 앞으로 건 좀 저한테
0: 아 너무 웃겨 정말
1: 많이 들어주세요.
0: 아 스타지보다 훨씬 잘 돼야 되네요. 돈비.
1: 아 제발
0: 제발
1: 아니에요. 행복합니다 지금도.
0: 아 돈비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1: 맞아요. 예. 장르 또한도 제가 기존에 안 했던 게 뭘까 그리고 내 매력이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0: 예.
1: 이제 허스키해진 김에 거친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0: 서문탁님처럼?
1: 아니요 그거 아니고.
0: 아 그건 아니고
1: 팝 기반의 락 장르예요.
0: 락?
1: 네.
0: 오.
1: 그래서 좀 90년대의 장르 느낌도 나고
0: 자우림님 느낌 나겠다 그러면 약간
1: 그 느낌도 솔직히 좀 섞이지 않았을까. 좀 전 에이브릴 라빈 이라는 팝 가수분이 있거든요. 락을 하시는 그런 분들 생각을 했었고.
0: 아 정말.
1: 네, 그래서 되게 여름과 잘 어울리는 시원시원한 노래고 또 아까 말한 가사도 되게 좀 나름 직설적이고 좀
0: 직설적인.
1: 좀 제가 팬분들한테 얘기해요. 이게 가사에 Don't Kill My Vibe가 있어요.
0: Don't Kill My Vibe.
1: 네.
0: 나의 바이브를 죽이지 마라.
1: 네. 그게 경고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상상 힘들거나 네. 좀 주변에 나한테 뭐라 한다 그러면 그
0: Don't kill my vibe. 네,
1: 그 메시지를 생각하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하죠.
0: 진짜
1: 네.
0: 아까 회사 얘기 많이 하시고 돈, 킬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융합은 되게 힘드신 성격이신가 봐요. 그쵸?
1: 맞아요. 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0: 생각이 되게 많으시.
1: 네.
0: 야, 작사 작곡 말고도 이번 활동 앞두고 좀 뭔가 참여하신 것도 좀 있으세요?
1: 많죠. 이 가사말과 이런 컨셉들도 많이 생각하고,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하고,
0: 노래 부를
1: 네.
0: 때?
1: 사진도, 아, 이 앨범 준비할 때. 네. 사진도 어떻게 찍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파마도 해보고, 네. 좀 이런 부분도 다 많이 신경 썼던 것
0: 그런 것도 다 처음으로 직접
1: 같아요.
0: 한번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1: 네. 네.
0: 그쵸? 모든 거를 한번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1: 맞아요.
0: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1: 네.
0: 작사 작곡까지 처음 해보신 거예요? 작사 작곡은?
1: 조금 해봤지만, 저의 이런 공식 앨범에 작사, 작곡 다 참여한 건 처음이에요. 네.
0: 와, 이름이 정말 입금되는 게 처음이네요.
1: 아, 얼마가 들어올까?
0: 그럼 여기서 일단 로시님의 그 중요한 곡 '돈비'라는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님들은 노래 나오는 동안 야, 이 노래 얼만큼 잘될것 같은지 꼭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이야기 하고 싶은 말도 계속해서 남겨주시고 유튜브 댓글도 좋고요, 반디엠 메시지도 좋고요. 샵1045 문자도 아시죠?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듭니다. 드디어 듣습니다. 로시의 노래 듣고 오죠. Don't be.

0: 정승재의 경청. 로시의 노래 똠비 신곡이죠.
1: 네.
0: 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영어 가사가 섞여 있어서
1: 맞아요.
0: 제가 이걸 살짝 긁어서 지금 AI한테 요약해달라 그랬더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AI가 어떤 노래인지를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노래는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하지만 자존심과 서툰 표현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미숙한 사람의 독백에 가까운 노래. 비슷합니까? 약간 다릅니까?
1: 근데 맞기도 한 것 같아요.
0: 살짝 요약하면 네. 널 좋아하고 보고 싶지만 먼저 다가가거나 예쁘게 표현하는 건 너무 어렵다. 그래도 이런 나를 좀 이해해줘. 이런 느낌이에요?
1: 아, 아니에요.
0: 아, 그건 아니구나. 이게 좀 더 비싼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 표현하긴 어려운 건 맞지만
0: 예?
1: 난 싫어 그러기 이거죠.
0: 아,
1: 내가 왜 그래야 해? 이런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0: 아, 네. 그냥 내 본연의 모습대로 살 거야.
1: 네, 그거
0: 나한테 그런, 강요하지 마.
1: 맞습니다.
0: 아, 그 느낌.
1: 네.
0: 그게 사랑에도 적용되고,
1: 네.
0: 회사의 대표님한테도 적용되고, 그렇죠?
1: 아, 저격성은 지금, 아니고요.
0: 네. 지금 아주 중의적인 표현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죠. 대표님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1: 네.
0: 얘기하는 나한테 강요하지 마.
1: 맞아요.
0: 이게 내 스타일이야.
1: 맞아요.
0: 그런 노래 Don't be. 그러니까 결국은 Don't be라는 말 안에 많은 게 들어있네요.
1: 너
0: 이것도 하지 말고 야 그것도 아 됐어 이거네.
1: 네 맞습니다.
0: Don't be. 오케이 나 내일 출근해서 부장님께 말할게요. Don't kill my vibe. 백두부님
1: 괜찮아.
0: 그러네. 홍은심님은 이번 곡 대박 난다고. 아 진짜 너무 좋은데요.
1: 감사합니다.
0: 정말.
1: 진짜요?
0: 되게 좋아요. 김민정님은 저는 이 노래가 주변에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답고 싶은 자신에 대한 자전적 이야기처럼 맞네요. 정확히 야 AI보다 훨씬 낫습니다.
1: 역시 경청의
0: 그렇죠.
1: 청취자분들은
0: 맞아
1: 다르시네요.
0: 달라요. 쓰시는... 수준이
1: 네.
0: AI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좋습니다. 정말
1: 와.
0: 예 그렇습니다. 뮤직비디오 돈비를 보니까
1: 네.
0: 차유리의 립스틱으로 Don't kill my vibe. 아까 말씀해 주신
1: 맞아요.
0: 거 그거를 딱 적는 그런 씬도
1: 네.
0: 있었고 그런 컨셉 립스틱으로 뭐 적는다. 그게 예전에 수사반장이라고 아세요?
1: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1: 네.
0: 되게 무서운 막 그런 범죄 영화 같은데 나오는 게 막 유리에다가 립스틱으로 난 너를 다시 찾아올 거야 막 이랬었거든요.
1: 아, 네.
0: 그런 컨셉은 직접 또 만드신 거예요?
1: 아니요. 오히려 저는 이런 저의 원하는 저의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뮤직비디오 감독님께서
0: 감독님이
1: 준비를 해주셨어요. 또 센스 있게.
0: 딱 이렇게 딱 하셨구나.
1: 네.
0: 며칠 동안 찍으셨어요? 하루에 다
1: 하루,
0: 찍으셨어요?
1: 하루. 되게 하루에. 짧게 찍고 오히려 재밌게.
0: 어디서 찍으셨어요?
1: 어디더라?
0: 서울?
1: 아니에요.
0: 지방 가서 찍으셨구나. 네. 밥차 왔어요?
1: 외곽?
0: 밥차?
1: 아니요.
0: 밥차 안 왔어요.
1: 밥차는 안 오고.
0: 되게 짧게 찍으셨네 그러면.
1: 네. 좀 반나절? 네.
0: 반나절 정도
1: 네.
0: 찍으셨던 다음번에 뮤직비디오 찍으실 일에 남자 주인공 필요하잖아요.
1: 예. 어떤 말씀을 하실지.
0: 아니 남자 주인공 말고
1: 네네.
0: 그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요리사
1: 너무 좋죠.
0: 이런 거 필요하면 제가
1: 진짜요?
0: 네 까메오로
1: 이거 네. 여기만 캡처해 주세요.
0: 심지어 거마비도 필요 없습니다.
1: 예?
0: 네.
1: 진짜요?
0: 네. 제가
1: 맛있는 거 준비해야겠다.
0: 밥차만 있으면 됩니다. 밥차에 제육이랑 카레.
1: 아, 제육 카레, 네. 오케이.
0: 제육 카레는 보통 밥차에 들어가니까.
1: 아, 이거 예. 저장해주세요, 여러분.
0: 예.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사죠.
0: 플랫 프로젝트의 첫 장을 여는 작품이라고
1: 맞습니다.
0: 이번 앨범을 소개를 하셨네요.
1: 네.
0: 플랫 프로젝트가 뭐죠?
1: 일단 제가 앨범이 예. 이 돈비를 시작으로 한 달에 한 곡씩 나오고 이제 10월 달에 마무리해로 미니 앨범으로 묶어서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엔 제 많은 자아들이 담길 거고 돈비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요. 그래서 그 전체의 앨범 이름이 플랫이에요.
0: 정말.
1: 네, 플랫 단어가 또 평평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0: 예예.
1: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남의 눈높이에서 이제 내려와서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나만의 길을 그냥 흐르듯이 그냥 걷겠다의 의미를 좀 담은
0: 꾸미지 않는 나만의
1: 네.
0: 모습을 보여주겠다
1: 네.
0: 플랫하게 보여주겠다
1: 네, 네.
0: 이런 의미에서 플랫
1: 네.
0: 프로젝트
1: 맞습니다.
0: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1: 네.
0: 그럼 그것도 다 작사 작곡 직접
1: 네.
0: 하실 거예요? 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1: 네, 녹음 하나 끝났고 다음 달 거.
0: 그럼 지금 왜 갑자기 큰 목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1: 아니요.
0: 왜 갑자기 한 달 한 번씩 10월까지 이렇게?
1: 아, 원치 않았는데. 아, 예. 이게 예. 요즘은 예. 미니 앨범을 묶어서 듣기보다는 예. 좀 곡 하나

0: 하나를 냈을 때좀더 사람들이, 대중분들이 좀더 집중해서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좀 저에게 너무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새 소속사에서. 그래서 저는 한곡한 곡이 타이틀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이걸 다 보여드리려면 달에 하나씩은 내야겠다. 라는
1: 정말.
0: 정말 주어 담지도 못할 도전을.
1: 아, 그런 약속을
0: 네.
1: 하셨구나. 그러면 첫 번째 냈으니까 이제 다음 달거 준비하셔야겠네요. 7월
0: 네.
1: 거. 그러네요.
0: 맞습니다.
1: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하셨어요?
0: 어제 본 녹음을 어제 다 끝냈고요.
1: 오, 또
0: 네.
1: 금방 되네요.
0: 이제 다음 내용은 또 다른 자아의 로시가 나올
1: 그래요.
0: 것입니다.
1: 와, 살짝 스포해 주세요. 7월 신곡.
0: 살짝 스포하면, 아, 기존의 로시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더 그런 메시지가 중요한, 가사적으로 좀 많이 또 따뜻하게 들을 수 있지
1: 아,
0: 않을까.
1: 또 되게
0: 하지만
1: 따뜻한.
0: 이번엔 내 얘기, 제 얘기예요. 항상 다른 분들을 위로해 드렸다면,
1: 내
0: 이번엔 제
1: 얘기.
0: 얘기로
1: 로시
0: 담아봤습니다.
1: 본인의 얘기를 담아있는 7월 신곡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좋아하세요, 로시님?
0: 여행요?
1: 예.
0: 좋아하긴 하는데, 전 여행은 꼭 휴가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예.
0: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도.
1: 아!
0: 돌아다니는 거 말고.
1: 그럼 호텔에, 숙소에 그냥 있는 거 좋아하세요?
0: 네, 그래서 저는 숙소가 정말 예뻐야 돼요. 뷰가 좋아야 되고.
1: 그러면 휴양지 좋아하시네요.
0: 그런 것 같아요.
1: 그쵸. 도시보다는
0: 네.
1: 휴양지 쪽으로
0: 맞습니다.
1: 좋아하시는. 다들 막 깃발 따라다니는 거 너무 딱 질세.
0: 네.
1: 편하게 쉬어야 된다라는
0: 맞아요.
1: 그런 느낌. 여름이 되면 가보고 싶은 휴양지가 어디 있을까요?
0: 일단 저는 진짜 많이 안 다녀봤는데 제 기억에 가장 좋았던 해외는 호주였어요.
1: 호주 어디요?
0: 호주 시드니를 갔었는데
1: 예.
0: 그때는
1: 도시잖아요. 왜 거짓말
0: 도시인데
1: 하세요?
0: 도시인데요. 왜냐 이게 한국과 또 다르게
1: 예.
0: 와이파이도 잘안 터지고
1: 아.
0: 그래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하는 게 아니라요.
1: 예.
0: 어린 친구들이 요즘은 다 핸드폰을 하잖아요.
1: 예.
0: 근데 거기 어린 친구들은 바닷가에서 뛰어놀고,
1: 진짜?
0: 네, 그냥 몸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들을 하는 걸 보고, 거기서 좀 힐링이 됐어요. 네.
1: 지금 제가 왜 갑자기 휴가
0: 네네.
1: 얘기를
0: 네.
1: 꺼냈느냐. 여름바다
0: 아!
1: 휴양지에서 들으면 참 좋은 시원한 노래를 왜 지금 물을 계속 드시느냐. 두 번째 라이브를 또 들려주신답니다. 어쩜 좋아요. 제목이 오션뷰. 오션뷰가 쫙 펼쳐지는 그 바닷가 숙소에서 하루 종일 쉬고 싶은
0: 네,
1: 그런 마음이네요, 그러면.
0: 맞습니다.
1: 오션뷰라는 노래. 어떤 노래인지 살짝만 소개해 주신다면?
0: 정말 말 그대로 듣자마자 너무 시원하고요. 네,
1: 시원해요.
0: 오션뷰라는 곡 그대로입니다.
1: 그러면
0: 한번 들어봐 주시고.
1: 이것도 되게 빠른 노래겠네요, 그러면?
0: 네, 이번 곡은 빨라요. 사실 경청이 밤에 해서
1: 예.
0: 발라드를 준비할까 하다가 그래도
1: 빠른 노래
0: 많은
1: 좋아요.
0: 분들이 여름을 또 즐기셨으면 좋겠어서.
1: 그럼요.
0: 네. 즐겨주세요.
1: 너무 기대됩니다. 오션뷰 준비해
0: 네.
1: 주시고요. 우리 모두 오션뷰가 멋지게 펼쳐지는 바다로 지금부터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시님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궁금한 이야기,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탄 주저하지 마시고 칭찬, 응원, 함성, 괴성 마음껏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 반디엠 메시지는 무료고요. 샵 1045 문자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듭니다. 준비되셨나요, 로시님?
0: 넵.
1: 이 노래는 눈안 감고 시작하시나요?
0: 맞습니다.
1: 아, 이거는 감정 잡을 필요
0: 네,
1: 없이
0: 살랑살랑하게. 네.
1: 살랑살랑 건들건들 하면서 불러주실
0: 건들건들은 아닌데, 네.
1: 노래입니다. 로시님의 노래입니다. 오션뷰!

0: 오션뷰 같이 시원한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와 11시 28분 59초니까 목 잠기기 31분 전에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정말 우리 신데렐라님 네. 어우 정말 시원시원하다 진짜. 우리 집 강아지 루이도 좋다고 춤을 춘다고 자랑하는 만두님. 뽀로로 씨님은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로시가 보이면 로시 I love you. 아하, 아, 이렇게 또 재밌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KFT35님은 우와 랩까지도 하신다고. 중간에 남자 가수분은 누구가 네. 피처링을 같이 해주신 거예요?
1: 엑소 찬열 선배님이신데.
0: 정말 네. 그러셨구나.
1: 6년 전에.
0: 정말 그러셨구나. 섬님이 로시도 승재생선님이 말씀하신 요리 레시피 영상 봤다면 무엇이 맛있어 보였는지 있는지 아니면 재밌게 보는 드라마나 영화가 있는지 최근에 뭐 본 거 있으세요?
1: 저는 레시피 영상을 뭘 많이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0: 기억이 안 나요.
1: 아, 근데 물만두는 참고하겠습니다. 예, 딱 물만두는. 하나만 추천해 주시죠.
0: 뭐? 그
1: 음식.
0: 음식이요?
1: 전 맵고 짠 거 좋아합니다.
0: 김치볶음밥.
1: 김치볶음밥. 예. 아 유명하잖아요.
0: 예. 아 김치볶음밥 정말 맛있습니다.
1: 한번
0: 제가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하십니다.
1: 알겠습니다.
0: 카레도 추천합니다.
1: 카레요?
0: 되게 맵게.
1: 아 그것도 봤었다. 카레 하셨었죠?
0: 예. 아. 저 그저께도 카레 먹고 살 2kg 쪘습니다.
1: 아, 카레를 되게 좋아하시는.
0: 예, 진짜 좋아합니다. 아니, 네. 포로로시님은 이렇게 또 질문 주셨는데, 이번에 앨범이 대박 날 것 같다고 왜 그러냐면, 녹음하다가 귀신 목소리 아. 들으셨어요, 이번에?
1: 와, 이번에 예. 본 녹음은 아니지만, 예. 또 가이드 녹음이라고 있어요.
0: 예, 예, 예.
1: 네, 가이드 녹음을 하는데, 이제, 예. 갑자기 예. 녹음을 열심히 하다가 창이 다 꺼진 거예요. 그 트랙에 이제 녹음을 하면 트랙이 뜨잖아요.
0: 예, 예.
1: 제가 녹음한 트랙들이 갑자기
0: 지워졌어요?
1: 다 날아간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일들은 종종 있잖아요. 근데 다 지워진 상태에서 다 멈추고 다 정지시켰는데도
0: 소리가 나와?
1: 그 구간 부분이 멀쩡히 나오는 게 아니라 뭐 Don't kill my vibe, 착한 사랑 얘기. 이게 원래 템포인데, 네. 거기서는 갑자기 테이프 감기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0: 어머. 그 트랙이 지워졌는데?
1: 네. 트랙이 지워진 상태고, 그리고 그 프로트를 쓰는 예. 이제 친구들한테 이런 경우가 있냐?
0: 없대요.
1: 없대요. 근데 제가 처음, 저도
0: 녹음실 귀신 항상 살잖아요.
1: 그니까.
0: 와 혼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 엔지니어 분이랑
1: 혼자요.
0: 혼자 있을 때?
1: 그러니까 뭔가 원래 저는 무서워하는데 귀신 같은 거를 예. 그때만큼은 보통 녹음하다 귀신 소리가 들리면 예. 대박 난다 하잖아요.
0: 예.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혹시 웃었어요?
1: 아싸! 아싸! 이제 아하. 그럼 너무 이제야
0: 분명해,
1: 들리는
0: 분명해. 지금 목돈이 필요한 거야. 뭔가 있어요. 갑자기.
1: 아니에요. 잘 안 돼도 네. 좋습니다.
0: 아 좋습니까? 아우 잘 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정말 긴 시간 동안 한 시간 벌써 다 끝났는데 정말 빨리 끝났죠. 그죠? 라이브도 두 곡이나 불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너무 좋죠.
0: 저 10월까지 매번 하나씩 계속 하니까
1: 매달 괜찮나요?
0: 네.
1: 어 너무 좋아요.
0: 어 오세요 진짜.
1: 진짜요? 불러주시면 네. 저는 무조건
0: 너무 좋죠 로시님.
1: 감사합니다.
0: 와주십시오.
1: 네.
0: 그때 또 맛있는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고
1: 너무 좋아요.
0: 예. 오늘 대본에 있었는데 못 나눈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1: 맞아요. 아쉬워요.
0: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바다님들께도 인사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1: 이 카메라 맞죠?
0: 예, 맞아요.
1: 네, 바다님들 제가 처음 경청에 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오게 해서 너무 좋고 불러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밤에 또 제 목소리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정승재 선생님과 예. 함께하게 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0: 어우,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이죠. 저희는 오늘 로시님 덕분에 낭만적인 여름밤에 한편의 꿈을 꿨던 느낌.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약속하셨으니까 또 와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1: 너무 좋습니다.
0: 예, 로시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두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시의 구름 그리고 로시의 너의 계절이 돌아올 거야 듣고 오겠습니다.

가끔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히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7671님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는데요. 기사님이 버스에 타는 승객 한 명 한 명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고 내릴 때도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사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내릴 때 뒷문으로 내릴 때 나름 용기 내서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아니 근데 정말 제가 정말

생각보다 목소리가 작게 나와서 기사님한테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아쉽고 민망했어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귀여워서 어떡해요. 이 모습을 상상해봤더니 소심하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내린 거잖아요. 그죠? 아유 어떡해. 그런데 기사님들이 손님이 완전히 내린 걸 확인하고 출발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거울로 보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그런 기회가 좀 더 생기면 더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기사님이 얼마나 뿌듯해 하시겠어요. 꼭 그렇게 하세요. 이지수님, 책상 위에 물컵을 올려두고 공부했더니 평소보다 물을 훨씬 더 많이 마시게 되네요. 물 많이 마셔야지 계획만 세우고 매번 실패했는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눈앞에 두는 거죠. 눈앞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마시게 된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바다님도 물 많이 마시고 싶은데 잘 안 됐으면 저도 이렇게 물 옆에다가 두고 방송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컵을 손에 닿는 곳에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두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답니다. 1845님, 요즘 이상하게 운동화 끈이 자꾸 풀려요. 묶고 걸으면 또 풀리고 얼마 못 가 또 풀리고 또 풀리고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운동화 끈을 어설프게 묶는 걸까요? 그런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꾸 신발끈이 풀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래요. 어떡하면 좋아요? 좋은 일이 있을 건가 봐요. 아주 끊임없이 누군가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해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고 있는 짧은 시간입니다. 바다님들의 이야기로 꽉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반디의 메시지도 좋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조지의 노래 좋아해, 박소은의 노래 너만 있으면 두 곡 듣고 저 다시 올게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2026년의 절반도 이제 8분여 남았습니다. 절반이 끝나가고 있네요. 6월 30일 화요일이었고요.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잖아요. 내일부터 7월 1일이니까 또 새로운 기적. 우리 오프닝에서 얘기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적이 찾아올 테니까 7월의 아름다운 기적을 또 생각하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강금바다님, 버스 기사입니다. 진짜 승객들 내릴 때 거울로 봐요. 목소리 안 나오고 안 나와도 목례만 하셔도 기사님이 다 보고 있다고. 제가 다 감사하네요. 이렇게 조금 전에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해서 인사했는데 못 들어서 민망한다고 이렇게 남겨주신 바다님 사연을 보고 와 이렇게 곧바로 또 남겨주셨습니다. 사시는 곳이 전남 광양이라면 급버스 기사님일 수도 있는데 그쵸. KFT35님, 아 신발끈이 풀리면 누가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였군요. 그래서 제 신발끈 풀릴 일이 없었던 거네요. 저는 제가 잘못 꺼서 안 풀리는 줄 알았어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앞으로 좀 대충 묶으세요.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그래야지 좀 다른 사람들이 사모님 생각 좀 많이 할 테니까. 서혜진님은 운동화 끈 리본 묶을 때 물 살짝 묻히면 잘 풀리지 않다고. 정말? 와 처음 알았어요. 이건 진짜 인생 꿀팁이다. 신발 가게 사장님한테 배운 꿀팁이라고. 물을 살짝. 와 6086님, 늦은 설거지를 하는 아이둘 엄마예요. 정승재쌤이 진행하시는 걸 오늘 처음 하셨대요. 라디오로 위안을 받는 건 예나 지금이나 같네요. 방송을 듣다 보니 공부했을 때 그 설렘이 생각납니다. 꿈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응원해요. 이렇게 또 오늘 저의 방송을 처음 들으신 아이 둘 어머님께서 설거지 하시다가 남겨주셨습니다. 6086님도 자주 찾아와 주시면 항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저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자주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How Long Will I Love You 했었던 노래. 우리 많이 틀어드렸었던 노래예요. 엘리 굴딩의 노래. 이 노래 들으면서 작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 잘 자요.

0: 팟캐스트는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프랑스 남부 카스트르시에서 이제 곧 상연을 앞둔 연극 바스복 여권이란 작품이요. 이 시의 시장님 반대로 급작스레 취소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연극 바스복드는 동아프리카에서 프랑스로 건너온 한 난민 청년이 체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려낸 작품인데요. 망명, 정체성,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답니다. 카스트르시의 시장은 이 작품 내용이 자신의 정치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공연을 금지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카스트르 시민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요. 프랑스 문화부 장관부터 문화계의 인사들, 음악인들을 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답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극우 성향 정당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한 이후 문화계까지 정치적으로 개입한 사례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 게임 이승열입니다.

0: La France des couleurs défendra les couleurs de la France.
1: 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 알제리 출신의 이디르 그와 함께한 20명 이상의 다양한 장르 그리고 출신의 뮤지션의 협업이었죠. La France des couleurs 색색의 프랑스였습니다. 새 음행에서는 보통 이 유럽 아티스트, 특히 프랑스 출신의 아티스트 소개하면은 이디르를 오늘 이 노래의 주인공인 이디르를 비롯해서 대부분 고향을 등지고 프랑스에 정착한 상태에서 고향 자국의 시민권 같은 걸 포기 안 하는 사람도 꽤 있는 걸로 알려져 왔는데요. 프랑스의 정체성이 특히나 이렇게 다양성에 기반한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오늘 소식은 얼마 전에 전한 소식이 또 겹치면서 한국 상황과도 약간 비슷한 약간 기시감

같은 그런 느낌도 막 드네요. 얼마 전에 그 거대 미디어 재벌 팽상 몰로레라는 프랑스 사람 소식을 전했고, 그가 이 재력과 영향력을 앞세워서 이 문화 쪽에, 특히 영화 이 산업 전반에 통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려하는 수백 명의 영화인들의 성명 발표, 뭐 이런 소식이었죠. 오늘은 올해 29이라는 최연소 나이로 이 카스트르시 시장으로 당선, 그리고 업무를 시작한 이 카스트르 시장이 지금 문제군요. 이름이 어디 갔지? 아무튼 사진을 찾아보니까 앳돼 보이는 그런 젊은 정치가 행정가인 모양인데요. 그가 내세우는 논리는 이전 정권이겠죠? 이전에 다수가 결정한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내가 집권하고 나서 충분히 취임하고 나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을 옹호하고 공권력을 표현한 방식이 꽤나 불쾌하다. 연극에 대해서 그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재력가와 또 젊은 정치가의 행태.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유명 가수분의 공연이 한 시장의 조치로 취소된 거로 또 소송까지 이야기가 보도가 된그 소식이 있었죠. 아무튼 프랑스 문화부 장관도 지원 발언을 했습니다. 유감을 표명했고요. 이 카스르 시장의 조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야말로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최대의 연극제인 아비뇽 연극제의 총 책임자 같은 경우도 이 극작가 미샬릭과 연대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시장의 권력이 프랑스에서는 의외로 센가 보네요. 놀라울 따름 김정하님께서. 뭐 한국도 분리된 거 아닌가요? 예. 아무튼 예. 매우 강력한 편이라고 하네요. 예, 중앙 집권 체제로 프랑스가 그럴지언정 법이 개혁되면서 그 자율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좀 커진 모양입니다. 아무튼 기시감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한국과 또 프랑스 등등 전 세계에 이 극우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두곡더 듣고 오죠. 스페인의 다니 페르난데스가 부르는 도도 깜비아, 모든 것이 변한다. 이어서 파블로 알보란의 알고데미, 나의 무언가, 두곡 듣고 오죠.

스페인 가수 두 사람의 노래 두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파블로 알보란의 알고 데미, 나의 무언가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다니 페르난데스의 Todo cambia, 모든 것이 변한다 였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짧은 머리에 가죽 재킷을 걸치고 거친 목소리로 세상을 호령하던 그녀도 어느덧 72살이 되었습니다. 70살 생일을 기념하는 인터뷰에서 이탈리아 일간지 일 미사지아로는 그녀에게 이탈리아 음악의 영원한 목소리라는 찬사를 바쳤습니다. 지안나 난니니, 이탈리아 록의 어머니라 불린다죠. 그녀가 얌전히 노래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건 그리 쉽지 않지만 록을 선택한 건 순전히 우연이었답니다. 실은 끔찍한 사고의 반작용 같은 거였죠. 17살이 될 때까지도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을 꾸며 클래식 음악원을 다니던 지안나 난니니는 가족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일하다가 과자를 만드는 기계에 왼손 마디 두 개가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합니다. 일 미사제로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죠. 손마디가 칼에 잘린 순간 끔찍한 비명을 질렀어요. 그 전까지는 나에게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건 알지 못했죠. 그 비명에서 나의 정체성인 락 보이스가 태어났죠. 음악원 시험은 플라스틱 의수 두 개 그리고 가짜 손톱을 달고 응시했고요. 아주 간신히 합격했죠. 하지만 보험금으로 받은 200만 유로를 들고 밀라노로 떠났어요.

지안나 난니니 그가 손마디를 잃은 순간은 이후의 행보를 운명적으로 결정한 신화적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TheItalianSong.com은 이렇게 서술했죠.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시에나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가 요구하는 참한 규숙감의 삶에 환멸을 느꼈다. 클래식 음악원의 정형화된 교육을 받던 중 발생한 손가락 사고는 역설적으로 부모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경제적 자립, 그렇다. 보험금과 명분을 제공했다. 기성사회의 관습과 통제에서 탈출, 주체적인 자유를 누릴 해방구로서 그녀는 대중음악, 그 중에서도 락을 선택하였다. 거칠고 허스키하며 에로틱한 난니니의 목소리는 이탈리아 깐소네의 전형적인 서정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무기가 되었다. 우연한 계기에 대한 의미 부여가 좀 과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밀라노에서 시작된

왠지 안나난니니의 여정을 살펴보면 호들갑으로만 들리진 않습니다. 데뷔 앨범과 두 번째 앨범은 상업적으로 실패했지만 1979년 세 번째 작품 캘리포니아부터 여성의 목소리로 이탈리아의 록을 견인한 아이콘이 됩니다. 독일의 명망 높은 프로듀서 코니 플랭크와 협업한 1980년대에는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전역에 공식 차트 탑10에 진입하며 국제 스타로 거듭났죠.

신사를 넘긴 2000년대에도 지안나나니니의 행진 계속됩니다. 록 장르를 기반으로 클래식 피아노, 깐소네, 포크, 뉴웨이브 등 이 다양한 팝 트렌드를 접목한 여정의 후반. 오케스트라 록을 시도한 두 장의 앨범은 이탈리아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또 난니니의 록 음악은 사운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설명할 때 매우 자주 동원되는 수식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록을 경유해서 사회적, 정치적인 저항을 드러내는 태도를 뜻하는 Provocative Rock, Provocative Rock입니다. 지안나 난니니는 록 음악을 여성 해방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고수적인 이탈리아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한 성적, 관습적 억압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거칠게 도발적으로 전복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계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이탈리아 여성 록 음악을 본격화한 아이콘, 그리고 그 나라의 록 음악 지평을 여성, 그리고 나아가 LGBTQ의 영지로 넓힌 아티스트 디안나 난니니 만나봤습니다. 대표곡은 3집 캘리포니아 수록곡 아메리카 들으셨습니다. 1979년도 발표 음반이었고요. 음반 자켓에서부터 도발적인 시도에 곡 제목이 아메리카이면서 앨범 커버에는 뉴욕의 관문이죠. 이민자들이 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꿨듯이 뭐 그런 얘기를 하려나? 비슷하네요. 보통 자유의 여신상은 횃불을 이렇게 치켜들고 있죠. 이걸 대체하는 바이브레이터의 이미지가 최대치의 도발을 당시 음악계와 이탈리아 전반에 한 것이죠. 고정관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섹슈얼리티의 숨겨진 면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여성 섹슈얼리티. 보통 여성 욕망에 대한 사회적인 그 통념이랄까요? 사회 전반에서는 그걸 타부시하거나 이렇게 누리려고 하죠. 얼핏 이 당시 비슷한 그 미국의 상징적인 여성 록 뮤지션들을 행보를 떠올려 보면 우회하지 않고 난닝이처럼 이렇게 바로 디렉트하게 이런 방법론을 택했나?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난닝이 같은 경우는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섹슈얼리티나 또 낙태 뭐 이런 이슈들을 바로 다루는 과감함,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프로바커티브, 도발하는 그런 예술가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날 날게 해줘, 그 손을 뻗어 아메리카를 만진다, 뭐 이런 식의 노랫말. 첫 곡 아메리카였고요. 세월이 한참 흘러서 2006년에 그라티에라는 음반에 Sei nell'anima, 넌 내 영혼에 새겨져 있어 라는 곡 두 번째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뭐 평단과 뭐 이탈리아 팬들 전반 사이에서 이것이야말로 난니니의 커리어를 상징하는 대표 작품이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년 전에 제작된 대표 포탈에 또 전기 영화로 소개된 작품의 제목도 이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은 나는 페미니스트요라는 그런 선언이나 아니면 그런 레이블링, 그런 꼬리표가 달리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 했겠지만 난니니 같은 아티스트는 아마 정반대였다. 그런 세계관의 최전선에서 이탈리아의 여성 락을 대표하는 그런 행보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 제목은 Beautiful Rebel이군요. 아름다운 반항아. 24년에 발표된 지안나 난니니의 전기 영화의 제목은 그렇답니다. 아름다운 반항아. 요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예, 마치겠습니다. 이 자서전을 냈는데 그 파트너인 깔라라는 사람과 그뭐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동성 결혼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 결합 의사를 그 당시 밝혔고 50대 중반 넘어서는 미혼으로 딸을 또 출산하는 그런 행보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죠. 유명한 그 패션지 사진 중에 하나가 신은 여성이다라는 티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이 또 있다고 하네요. 위기를 다른 기회로 화려하게 펼친 디안나 난니니의 여정이 너무 멋지다라고 유영주 청취자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록스피릿에 바친 혈서를 본의 아니게 쓰셨네요. 언니가. 남자도 범접 못할 목소리 들으니 사고, 그 안타까운 사고가 없었어도 락을 했어야 했겠는데 안 그러면 화병이라도 났을 듯. 이렇게 3100님의 문자도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샤를 아즈나브루의 원곡의 재해성 두 버전 준비했습니다. 니나 시모니 부르는 Tomorrow is my turn. 내일은 내 차례. 그리고 샤를 아즈나브루와 영국의 엘튼 존의 듀엣 버전으로 본인이 리메이크한 사례죠. 이어 안고 지난 날이여 다시 한번까지 듣고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에 전한 노래, 오늘은 프랑스의 프랑스 귀알이 부르는 뮤직, 음악입니다. 77년 발표됐죠. 남편 미셸 베르제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당시의 디스코 열풍을 반영한 편곡이죠. 여기에 도시와 전쟁, 사회적 소외를 음악으로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떠나요. 낯설어진 세상에서 굴착이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들을 끝없이 지어 울리며 내뱉는 소음을 뒤에 남기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의 악다구니 우리 본연의 리듬과 기쁨으로 잠재워요. 음악

군대는 집으로 보내줘요. 우리의 방패를 땅에 던져버리고 손가락을 튕기며 발을 굴러봐요. 1, 2, 3, 4. 음악, 아름다운 음악, 우리 다 함께 노래 불러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세요맹이 전한 노래 오늘은 프랑스의 요정 프랑스 갸레 77년 곡 뮤직 음악이었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이미윤의 뮤직 설레죠. 원래 희은 씨 개인 사정으로 어제 이어서 대중음악평론가 김학선 씨와 함께합니다. 김학선의 뮤직 파일 잠시 후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1972년

탄압과 핍박을 피해 조국 앙골라를 떠난 망명자 아티스트 뽕가 그의 72년 음반에서요. 뭔가키 응이시가 내가 두고 떠난 아이 조국을 아이에 비유한 것 같네요. 이 노래 듣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갑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를 연출한 감독 제임스 카메론 그는 최첨단 기술을 과감하게 활용하면서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탁월한 감독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영화를 배운 곳은 학교나 현장이 아니라 도서관이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과학과 SF 소설을 좋아했던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고 영화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어른이 된 후 생계를 위해 트럭 운전사로 일해야 했죠. 주위의 어느 누구도 그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를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서 영화와 관련된 책을 모조리 찾아 읽으면서 영화 이론과 기법을 익히는데요. 이때 구상했던 것들을 오래지 않아 현실로 만드는 데 성공하죠. 꿈꾸는 이들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책이라는 문. 오늘 그 문을 열어보는 건 어떠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주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 카보베르데의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바우의 Situações Triangulares, 삼각관계, 1995년 발표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0824 문자로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디안나 나니니 받고 미국의 록 언니, 예, 노래 한번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쓰셨는데요. 존 제트의 I love rock and roll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 아까 디안나 나니니 노래 들으면서 그 왜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Born in the USA가 떠올랐죠? 굉장히 단순한 예, 연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유의 여신상 이미지의 난니니 자켓 표지 뭐 이런 거 떠올리다 보니까 표현적인 얘기를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잘 못 알아듣는 상황이 일단은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 참뜻이 전달되는 뭐 그런 상황 같은 거를 떠올리게 됐는데 아무튼 존 제트의 메시지는 간단하네요. 록 음악을 사랑한다. I love rock and roll. 이 음악 함께 듣고요. 김학선의 뮤직파일 이어갑니다.

0: 대중음악을 이야기하고 더 많은 청중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며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버팀목처럼 선 그를 만납니다. 그 길고 깊은 사랑 앞에서 절로 설렙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선의 뮤직파일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어서 반갑네요.
1: 네, 반갑습니다.
0: 그 공저하신 네. 이 아주 훌륭한 책이 또 오늘의 첫 질문의 주제네요.
1: 네.
0: 한국 팝의 고고학.
1: 네.
0: 한국 대중음악 평론 역사의 금자탑을 세우셨습니다.
1: 아 근데 저는 사실 이건 그냥 거의 숟가락만 얹은 거고.
0: 숟가락 얹는 것도 이게 네. 숟가락이 굉장히 큰 숟가락이라면은 이게 네. 쉬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1: 아무튼 뭐 굉장히 저도 네. 이 시리즈를 워낙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네. 60년대, 70년대가 먼저 나오고 80년대, 90년대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공저자로 참여해달라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좀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1: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책에 참여를 한다고 네. 하면서 되게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네. 저의 비중이 이렇게 뭐 큰 편은 아니고 네. 네. 그냥 겸손하게 말씀을
0: 겸손하시네요.
1: 네. 네.
0: 차기 작도 준비 중이시겠죠, 물론.
1: 네, 예. 제가 요즘 쓰려고 요즘 준비하고 있는 책은
0: 예.
1: 그 작년이 인디 30주년.
0: 언제부터 원년은 언제부터 계속?
1: 95년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저는 저 스스로는 96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0: 왜 1년 차인데 좀 의미가 있나요?
1: 저는 96년에 그러니까 예. 뭐 어떤 원년을 삼으려면 커다란 이벤트나
0: 그렇죠. 뭐 사건이
1: 네,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저는 그 사건이 예. 스트리트 펑크 쇼라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0: 얼핏 떠오르는 예, 것 같기도 하고.
1: 그게 그 펑크쇼. 클럽 드럭에서 뭐 크라잉넛 이런 멤버들이
0: 그렇죠. 예.
1: 지상으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계열의 주간지에서 주최를 해서
0: 네.
1: 명동과 홍대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한 거예요.
0: 공연을. 아, 명동까지 또. 네.
1: 그래서 근데 그 공연이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됐죠. 막 이상하게 머리 세운 애들이
0: 예. 네. 거리에 나 뛰쳐나와 네. 가지고
1: 무대를 마련해서 네. 이렇게 크게 마련해서 했는데 막 사람들이 오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네. 쟤네 너무 이상한 애들이 막 음악을 하니까
0: 예.
1: 보고 굉장히 좀 인상적인 행사였거든요. 근데 전 이게 너무 큰 인상적인 뭐 강렬한 사건이기도 해서 96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1: 그러니까 크라잉넛 같은 밴드는 자기네들이 이제 95년에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0: 네.
1: 우리가 이제 인디의 네. 시작이 있었고
0: 네.
1: 그러니까 95년이 원년이지.
0: 네. 95년으로 해주면 안 되실까?
1: 그래서 제가
0: 저도 약간 좀 그쪽으로 네, 끼려면 95년입니다.
1: 제가 그래서 아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을 네. 96년 30년 맞춰서 2026년에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0: 네.
1: 작년에 막 그렇게 30주년이라고 하니까 아, 그럼 나 그냥 천천히 좀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0주년에 딱 맞춰서 낼 필요는 없고
0: 네, 네, 네.
1: 그래서 그냥 그 인디 그 당시 활동했던 뮤지션들 만나고 다니고 있거든요.
0: 조사 중이시군요. 네. 인터뷰 자료.
1: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운 좋게 뭐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코코어라는 밴드가 있는데
0: 코코.
1: 네, 그 이우성 씨라고 계셨어요.
0: 이민 가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1: 하와이에 예, 계시는데 예, 예. 또 작년에 좀 뭐
0: 귀국을 하셨어요?
1: 잠깐 체류를 하러 와서
0: 예.
1: 또 운 좋게 인터뷰도 하고
0: 예.
1: 그래서 이게 좀 만나고 다니면서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 책을 빨리 좀 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제 필생의 업으로 좀 삼고 있는 건 한국 헤비메탈,
0: 헤비메탈 역사,
1: 역사를 정리하는 책을 좀 한 15년 전에 좀 만나고 다니다가 지금 약간 안 하고 있거든요. 막 김도균 씨 이런 분들
0: 아 정말요?
1: 예, 뵙고 인터뷰하고 예. 막 그러고 다니다가 지금은 좀 쉬고 있는데
0: 예. 헤비메탈의 원년 같은 건 또 어떻게
1: 헤비메탈
0: 계산해요?
1: 헤비메탈 원년은 보통 86년으로 하더라고요.
0: 86년이요?
1: 예, 신화위 앨범이 나온
0: 네, 예.
1: 86년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신화위도 그 전에 뭐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을 건데
0: 그러니까요.
1: 백두산도 그렇고
0: 예.
1: 그래서 그냥 그거는 딱 언제 시간을 맞추진 않고
0: 예.
1: 꼭 그냥 막연히 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흔히 하는 그 죽기 전에 꼭 내고 싶은 그런 책
1: 네,
0: 이라는 것이다.
1: 네, 헤비메탈 책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스트릿 펑크 쇼와 관련된 그 책의 제목은 뭐라고 소개하셨었죠? 준비 중이신 그
1: 아직
0: 한국
1: 뭐
0: 인디. 예. 그건 책, 아직 결정된
1: 제목은
0: 건
1: 안 정했고 네. 근데 그 위퍼라는 밴드의 네. 노래 중에 네. 1996 1996 그 더운 여름날인가 뭐 그런 네.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제로 그걸 좀 하고 있어요.
0: 아, 1996으로.
1: 네. 아, 그 스트릿 펑크 쇼가 벌어진 네. 그 위퍼의 네. 이지영 씨가
0: 네.
1: 그냥 지나가다 그 공연을 우연히 본 거예요.
0: 아, 그래서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1: 충격 받아서 드럭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일단 책의 가제는 네. 그 이지영 씨의 허락을 받고
0: 1996
1: 그 더운 여름날에 뭐 이렇게
0: 그 더운
1: 여름날에 1996 이걸로 한번 제목을 뭐 이렇게 출판사랑 얘기를 하면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네. 가제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테마는 제가 생각해도 이거일 것 같았는데 네. 제가 그냥 소개할게요.
1: 네.
0: 생각해 보니 이것도 세계 음악 2.
1: 맞습니다. 네. 뭐 너무 네. 쉽게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네. 선곡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0: 네, 잘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아티스트부터 그럼 바로 만나보죠.
1: 네, 첫 번째 곡은 누자베스의 네. Love Sick Part 2, Part 3.
0: 파트 3.
1: 네, 파트 3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파트 6까지 나온 걸로 알고
0: 6부작. 그렇죠.
1: 네, 6부작이고 사후에도 계속 완성이 돼. 이 누자베스가 교통사고로 좀 안타깝게 떠났는데 그 사후에도 그 컴퓨터 안에 있던 비트를 받아서 래퍼가 이제 곡에 랩을 입혀서 곡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네.
1: 뭐 누자베스 워낙 많은 사람이 좀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이 러브식 파트 3는 제 개인적으로 그냥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들이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네. 이 노래가 그래도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마음이 진짜 좀 몽글몽글해지는
0: 네.
1: 그런 기분이 들었고 언제 들어도 약간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곡이기도 네. 하고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고르면서 아 이거 일본 음악인데 틀어도 되나?라고 네. 해서 작가님께
0: 네.
1: 일본 음악 혹시 틀어도 되나요?
0: 확인하시고.
1: 네,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그래서 제가 네. 또 혹시나 싶어서. 근데 그럼, 영어는 대신 영어로 노래합니다. 그랬더니 네. 일본어도 됩니다.
0: 예, 그 래퍼의 영어 발음이 네이티브 같아가지고 찾아보니까 일본계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 아, 그런가요? 저는 예. 일본 사람.
0: 일본 사람인데 네. 미국 거주자 뭐 이런 배경이 있더라고요.
1: 네. 근데
0: 그 방송을 일찍 시작하셔서 그런 건가? 왜 일본 음악을 트는 거에 대해서? 아, 요즘 제재를 많이 받으세요?
1: 제가 그래서 작가님과 그 대화를 네. 주고받고 아 역시 교육방송이다 그렇게 보냈거든요.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이 PD들이 트는 걸 꺼려합니다.
0: 혹시나 뭐 이런
1: 네, 항의가 좀
0: 항의가 있을
1: 네,
0: 수
1: 그냥
0: 있다?
1: 괜한 그런 거에 시달리지 않다고
0: 정성.
1: 네, 네. 특히 일본어 있는 노래는 더 트는 걸 네. 꺼려하고 그리고 저의 제가 이게 직접 들은 건 EBS 스페이스 공감 방송이 네. 있잖아요. 거기에 일본 악기 브랜드가 이렇게 보이면 그걸 또 항의하는 분들도 계시대요.
0: 아, 그런 막 네. 그런 정서는 이해가 충분히 되면서도
1: 네.
0: 예. 음악 저희가 뭐 일본 음악을 몇 프로나 트는지 잘 모르겠으나 네. 예. 그걸로 특집을 하지 않는 한
1: 그렇죠. 뭐 좀, 네. 예. 그래서 요즘 뭐 TV에서 한일 가왕전 뭐 이런 거 하면서 많이 좀 예. 예. 옅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게. 근데 요즘도 좀 방송사에서는 네. 그냥 썩 선호하진 않는
0: 그렇구나.
1: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봤는데
0: 조심스럽구나.
1: 예, 들라고 하셔서 갖고 왔고요.
0: 네.
1: 누자베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 이제 교통사고로 좀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
0: 30대였더라고요.
1: 네, 네, 맞아요. 되게 네. 젊은 나이에 네. 사망을 했고 그리고 막 정말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0: 네.
1: 사망을 해서 더 좀 안타까워했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최근에 영국 인스트루멘털 밴드가 있거든요.
0: 네.
1: OMA라고 읽어야 될지 OMA라고 읽어야 될지
0: 네, OMA 같기도 하고 네,
1: 뭐 누구는 또 OMA라고 읽기도
0: 아,
1: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근데 이 OMA 이 밴드가 누자베스 음악을 인스트루멘탈 형식으로 이렇게 편곡해서
0: 네.
1: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화제가 되다가
0: 네.
1: 급기야 그 누자베스 음악에서 랩을 했던 아까 말씀하신 싱고투가
0: 네. 래퍼
1: 네, 직접 그 영상에 참여해서 랩까지 한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0: 뭐 이렇게 이런 게 발표되면 헌정의
1: 네,
0: 뭐
1: 헌정입니다.
0: 뭐 이렇게
1: 맞습니다.
0: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1: 네, 그리고 갑자기 또 영국 밴드가 일본의 재즈 힙합 프로듀서 음악을 또 좋아해서 그거를 편곡해서 연주한다는 것도 좀 신기했고
0: 네.
1: 그래서 그 영상이 화제가 돼서 지금은 아예 같이 투어를 돌고 있어요. 그 래퍼와 밴드.
0: 아, 물론 누자베스 같은 경우는 사망
1: 후지만 네,
0: 이 싱고2의 네. 랩핑과 OMA의 연주로
1: 맞습니다.
0: 또 살아서 그 레거시가 네. 계속되는군요.
1: 근데 저도 네. 이제 그걸 우연히 봤는데 좀 또 역시나 뭔가 뭉클한 감정이 들어서
0: 네.
1: 7월 5일과 6일 한국에서 공연을 합니다.
0: 한국에도 오나요?
1: 네. 오. 한국에도 공연을 이미 한 2년 전인가 한번 왔었는데
0: 그렇군요.
1: 그때도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네. 한 번 더 오기로 했고 원래는 5일이 일요일인데
0: 네.
1: 그날만 공연하기로 했는데 또 너무 순식간에 매진이 돼서
0: 하루 더 하는 걸로
1: 네. 연장을
0: 예매하셨나 봐요.
1: 네, 했습니다. 네. 이건 좀 네. 그래도 뭔가 각자 그런 게 있잖아요. 청춘의 네. 음악 같은.
0: 이게 그런
1: 네, 저한테 누자베스가 준 그런 네.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누자베스가 생전에 2006년에 한국에서 내한 공연한 적이 있거든요.
0: 예.
1: 네, 이게 정말 공연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0: 아, 그런 사연이 또 있어요? 네, 어떤 사건이 있었나?
1: 아마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공연이 8시 뭐 이 정도 시작하는 건데 거의 자정이 되도록 안 했어요.
0: 오.
1: 근데 지금은 사라진 클럽 툴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크지 않은 클럽에서 네. 공연을 했는데 뭐 어떤 설명도 없고
0: 그럼 사람들은 계속 그냥 기다리고
1: 네. 그냥 조금 늦어집니다. 가끔 뭐 한두 시간마다 네. 이 말을 하고 그래서 거의 자정 근처가 다 돼서 DJ 솔스케이비 그때 오프닝 공연을 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 거의 자정 가까이 돼서 한 4시간?
0: 네.
1: 전 집에 가겠다고 했거든요. 네. 배가 너무 아파서.
0: 네, 네, 네.
1: 친구들이 아, 이때 아니면 언제 누자베스를 보겠냐. 근데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0: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나요?
1: 네, 한 번 더 왔습니다. 아. 네, 한 또 2년 뒤인가 또 한 번 더 왔던 건 기억이 나는데.
0: 네, 네.
1: 그래서 그때 그냥 공연 보면서 근데 사실 DJ 공연이라는 게 그냥 음감회 같은 거잖아요.
0: 네.
1: 음악을 그냥 크게 틀어놓고 네. 같이 듣고 네. 막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이 누자베스가 플룻을 가끔 불거든요.
0: 아,
1: 나와서
0: 그렇구나.
1: 이제 MR을 틀어놓고 네. 이제 플룻을 불고 뭐 그냥 공연으로서는 그렇게 뭐 인상적인
0: 볼거리가 많다라고 할 수 없죠.
1: 네, 그렇죠. 네. 이게 뭐 색스폰이랑 플룻이 네. 같이 나와서 공연하고 뒤에 MR이 깔려 있고 네. 그냥 공연으로서는 훌륭하다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네. 봤다는 것 거기에 뭔가
0: 싱고2의 랩도 들으셨나요?
1: 아니 싱고2는 안 왔습니다.
0: 안 왔어요? 미국에서 네. 그냥 있었구나.
1: 네. 그래서 그냥 정말 함께 듣는 저한테는 음악 감상회 같은 느낌이 더 강했던 공연이었어요.
0: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간이나 기다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 네.
0: 그 팬심은 아직까지
1: 맞습니다.
0: 쉽지 그리고, 않으셨구나.
1: 네. 그래서 이 음악은 정말 제가 예전에 자주 다니던 레코드점 사장님이 이 누자베스 음악만큼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음악은 없는 것 같다.
0: 힙합인데 평화로운 것도 참
1: 그러니까
0: 어발란스 같기도 하고요.
1: 그리고 한참 네. 관심이 많으니까 막 이 음악에 담긴 샘플들을 수많은 오타쿠들이 이걸 다 발견을 해서 찾아내서
0: 그 원 음원을 네. 정체를 밝힌다고요?
1: 네. 거의 재즈 샘플이거든요. 네. 그것들을 다 찾아내서 올린 사이트들이 막 있습니다.
0: 그 뭐 AI를 도움을 받고 그러진 않아요?
1: 네. 그 이전부터 그런
0: 작업. 그 이전부터? 네. 이걸 귀로 찾아가지고?
1: 네. 찾아가지고. 아니면 뭐 인터뷰 같은 걸 뭐 네. 해서 누자베스가 얘기했다거나 뭐 그런 아. 것들을 통해서 막 찾아냈는데 여기에서도 네. 그냥 샘플이 있는데 아, 이걸 이렇게 변형을 시켰구나. 좀 감탄이 나오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0: 그것도 흥미로운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0: 오늘 학선 씨의 뮤직 파일 첫 곡으로 일본의 아티스트 고 누자베스의 럽식 파트 3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대중음악평론가 김학선과 함께하는 뮤직파일. 생각해보니 이것도 세계음악2입니다. 그렇게 선곡하신 오늘의 첫 곡은 일본의 아티스트 누자베스의 Lovesick Part 3였고요. 랩 피처링에는 신고였습니다. 조미수님께서 김학선님 시간에 세상의 해상도를 높인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고맙습니다.
1: 너무 예. 과찬이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0: 이거 네. 따옴표에 이렇게 표현을
1: 네.
0: 쓰셨는데 이거 학선 씨가 쓰신 말인가요?
1: 아니요.
0: 아니요?
1: 네.
0: 유명한 말인가 보네.
1: 제가 이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제 말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0: 네. 아무튼 조미숙 님도 책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로 쓰셨습니다.
1: 네.
0: 21세기 초반 감성이네라고 김아리 님께서
1: 네, 맞아요. 그때 정말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고 누자베스 때문에 당시 재즈 힙합 이런 거 유행해서 한국에서도 좀 그런 DJ들 굉장히 많이 등장을
0: 누가 또 소울스케이프 아까 말씀하셨지만
1: 소울스케이프는 약간 결이 다르고 네.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네. 많은 프로듀서들이 이런 네. 비슷한 음악을 좀
0: 지금은
1: 예, 네, 요즘은 또 이런 감성은 또 아니어서
0: 네, 네. 맞아요. 정확히 21세기 초로 돌아가는 그런 효과 음악으로 느껴봤고요. 학사님이 준비하는 책은 논문으로 발표해도 될 학술적 가치도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7108님께서 네. 한국 그 팝의 고고학 이게 마치 그런 학술적인
1: 네, 그런 학술적인 네,
0: 가치가 네. 또 출중한 네. 저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일단 압도되거든요. 예.
1: 그래도 네. 네. 그래서 네 권으로.
0: 네 권으로.
1: 네. 네.
0: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세계음악2 테마로 고르신 오늘의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네. 이 누자베스 관련.
1: 아니요. 근데 뭐 얘기는
0: 뭐가 있어요?
1: 누자베스의 그냥 참고 삼아 본명이 세바준.
0: 세바준 이게 뒤집은
1: 네, 뒤집어서 그냥 누자베스로 네. 네. 이런 걸 그렇게 지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0: 자, 두 번째 아티스트 소개해 네, 주시죠.
1: 두 번째 아티스트는 어제 좀 말씀드렸던 네. 잠비나이의 곡을 갖고 왔습니다.
0: 네네네.
1: 소멸의 시간.
0: 소멸의 시간.
1: 곡을 갖고 왔는데
0: 이루 씨 이야기를 어제 잠시 또
1: 맞습니다.
0: 해주셨죠.
1: 네, 한국의 5인조 포스트락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
0: 네.
1: 그 한국의 전통악기와 이제 기타, 드럼, 베이스가 더해진.
0: 해금도 있고 검은 고도 있고
1: 맞습니다.
0: 예, 가야금도 있나요? 등장하나요?
1: 가야금은 없습니다.
0: 아, 검은 고군요. 네. 예.
1: 검은 고,
0: 예.
1: 해금 그리고 피리.
0: 피리와 기타, 일렉트릭
1: 네,
0: 기타와
1: 기타.
0: 드럼 베이스.
1: 맞습니다. 이런. 그래서 지금은 베이스랑 드럼이 정식 멤버로 원래는 그냥 세션으로 하다가
0: 네.
1: 그냥 정식 멤버로 이제 가입을 하면서 5인조로 활동 중이긴 한데 처음에는 이이루 씨가 기타와 피리. 그리고 심은용 씨가 검은고 그리고 김보미 씨가 해금
0: 네.
1: 이렇게 3인조로 시작을 했고요. 한국예술종합학 한예종 전통예술원 동문인 국악 엘리트들 국악중학교 뭐 국악고등학교 거쳐서 이렇게
0: 예,
1: 했고
0: 예.
1: 근데 역시 이이루 씨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밴드의 리더이자 주 창작자이기도 하고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악 전공자인데도 컴배티브 포스트나
0: 49 몰핀스.
1: 네, 몰핀스 네. 같은 하드코어 밴드 네. 하고 있고 락 메탈 음악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네, 지금의 잠비나이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이루 씨가 KBS 국악 관현악단 단원이었는데 이게 정말 일종의 뭔가 네. 안정된
0: 아, 그렇죠.
1: 네, 직장인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월급 받고
0: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 서울 시향 들어가는 거와 비슷한
1: 레슨 하면서 네. 그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그걸 그만두고
0: 네.
1: 난 내 음악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로 씨가 이 국악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대요.
0: 네, 하도 뭐 듣는 소리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1: 네, 뭐 네. 국악은 일단 지루하다.
0: 네.
1: 뭐 나이 든 사람만 듣는 거다. 네. 그리고 뭐 드럼이랑, 그러니까
0: 서양악기랑
1: 국악이랑 맞지가 않는다, 안 어울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다 깨는 음악을 한번 좀 들려줘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걸 시작을 했었고
0: 시행착오 과정도 되게 궁금한데, 혹시 맞아요. 인터뷰 해보신 적 있나요?
1: 정식 인터뷰를 하는 건 네. 없고 그냥 오며가면서 인사한 정도인데 제가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걸 좀 찾아봤어요.
0: 네, 찾아보시죠.
1: 최근에
0: 네.
1: 이제 뭐 스페이스 공감과도 인터뷰한 걸 봤는데 헬로루키에 계속 지원을 했었거든요.
0: 그
1: 스페이스
0: EBS.
1: 공감에 네. 신인 발굴 프로그램인 헬로루키 결성하고 했는데 계속 떨어졌대요. 몇 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심사위원들이 네. 아 곡이 너무 길다. 한번 곡을 좀 짧게 만들어
0: 다듬어라.
1: 근데 이로 씨는 계속 대곡지향적 아니요 네. 대곡지향적으로 만들다가 그래 볼까라고 해서 만든 곡이 소멸의 시간.
0: 2분, 3분이 안 되더라고요.
1: 네, 소멸의 네. 시간이고 자기도 너무 기뻐했대요. 아, 우리가 정말 짧은 곡을 만들 수 있구나.
0: 그 자극이 좋은 자극이 네, 됐군요.
1: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본 결선까지 가서 상도 받고 네, 그때부터 이제 좀 성공적인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 네. 이거 음악 들어보시면 심은용 씨의 검은고가 거의 기타 리프

0: 리프처럼 등장을 합니다. 예,
1: 초반에,
0: 초반에
1: 예.
0: 기타 리프처럼 들려주고 막 그래서 거기에 일렉트릭 기타가 막 더해지고 락 사운드가 더해지니까 이게 해외에 있는 팬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 예.
0: 너무 신기하다 막.
1: 그들에겐 발견이었을
0: 네,
1: 거예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예전에 막 아이슬란드 시게로스
1: 예.
0: 발견했던 것처럼 막 잠비나이로 발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국내보다 정말 해외에서 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1: 꽤나 지금 몇년 차죠? 이분들도 꽤나
0: 이분들도 지금
1: 길죠?
0: 10년 넘었을걸요?
1: 그러니까요.
0: 예, 네, 10년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영국의 글래스톤베리. 거의 뭐 이건 뭐 꿈의 무대고 미국의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뭐 스페인의 프리마베라.
1: 어제 헬페스트 얘기도
0: 네,
1: 하셨고요.
0: 프랑스 헬페스트,
1: 프랑스요.
0: 덴마크 로스킬데 같은 정말 좀 프리마베라는 요즘 가장 힙한 또 페스티벌이거든요.
1: 그렇다고
0: 예. 네.
1: 들었습니다. 예.
0: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도 이제 초대를 받을 정도로.
1: 그 여름인가요? 봄인가요?
0: 프리마베라가 여름, 아, 봄이었던 걸로 제
1: 봄이
0: 기억을
1: 아, 이
0: 하는데.
1: 벌써 지나갔죠?
0: 네.
1: 지금 폭염이 와가지고
0: 네네.
1: 걱정스러워서.
0: 그래서 그냥 전 세계에 있는 페스티벌에서 막 많이 부르고 또 가고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절반 이상은
1: 해외
0: 투어를
1: 체류 중.
0: 해외 공연을 하고 그리고 뭐 세계 최대 그 월드뮤직 박람회인 워맥스
1: 네,
0: 여기에서
1: 워메드.
0: 예
1: 예.
0: 그래서 이 워메드 뭐 헬페스트 정말 극단의 장르잖아요 근데 다설수 있는 곳
1: 아, 그러니까요.
0: 예
1: 포지셔닝이 그런 식으로.
0: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세상에 세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음악이다 그렇게
1: 한국만의 사운드다?
0: 예, 그렇죠. 그냥 세상 뭐전 세계 어딜 가도 이런 음악을 들려주는 밴드는 없으니까. 그래서 음악적으로 정말 너무 훌륭하고 라이브도 멋있고.
1: 네.
0: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적벽이라는 네,
1: 40분짜리
0: 40분이
1: 대곡.
0: 넘, 네, 그 대곡을 완성해서 한번 그게 나오면 더 많이 이야기가 될것 같고. 그리고 보통 클래식 같은 거막 얘기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쇼스타코비치가 뭐를 뭐 5번
1: 레닌그라드
0: 교향곡을
1: 뭐 이런 거.
0: 네, 초연했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둘째 날 갔거든요. 아, 왠지 초연 무대를 봤어야 되는데,
1: 거기에 집착하시는
0: 예,
1: 거예요?
0: 약간 제가 초반 이런 거 집착을 해서, 아, 첫날
1: 레코딩으로 남겼겠죠?
0: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1: 아,
0: 레코드였어요. 네, 그래서 아마 나오면 굉장히 좀 화제를 한번 모을 것
1: 아야.
0: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1: 아, 그런 잠비나이 같은 분들 모셔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일부러 꽉 채우고 저는 2부에 출근하고 그러면 좋을 것
0: 네.
1: 같은데.
0: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노래 선곡표를 한번 검색해 봤더니 잠비나이 노래를
1: 저희는,
0: 안 나왔더라고요.
1: 좀
0: 그래서
1: 아쉽죠?
0: 네.
1: 제가
0: 제가
1: 틀겠습니다.
0: 한 예, 네, 그래서 제가 막 곡을 어떤 걸 틀까 하다 고민했거든요. 소멸의 시간이란 곡이랑 커넥티드라는 곡이 있어요. 그게 한 10분 정도 되는 곡에서 좀 짧은 걸 갖고 왔는데 커넥티드는 그냥 이게 국악 기다 보니까 심금을 울린다 이 표현이 좀잘 맞을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좀 느린 곡인데 정말 심금을 울리는 김보미의 해금이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곡이어서 한번 나중에
1: 추천.
0: 틀어주십사 네
1: 커넥티드
0: 네 한번
1: 기억하겠습니다.
0: 네
1: 사실 오늘 오전에 들어봤어요.
0: 아 그래요
1: 커넥티드랑 정확히
0: 네
1: 소멸의
0: 소멸
1: 시간.
0: 시간 네
1: 알겠습니다.
0: 통했네요 네
1: 오늘은 잠비나이의 그 성공작 짧은 곡도 할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게 해준 소멸의 시간 들어보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대중음악평론가 김학선과 함께하는 뮤직파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세계음악2입니다. 잠비나이의 소멸시간 방금 듣고 왔습니다. 최애 방송에서 최애 밴드곡을 들어서 행복하다. 네. 조미영님께서.
1: 이거 조미영님 적벽 공연 보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자기 한번 보셨으면. 예. 네, 메시지 좀 남겨주십시오. 네.
0: 왜요? 정보 좀 얻으시고.
1: 아니요, 그냥 네. 지금 어떤 감상으로.
0: 초연은 어떤
1: 네, 어떤 기분이었을까? 감상으로 드셨는지 궁금해서. 네.
0: 너무 아쉬워하시는군요. 네. 팬심이죠. 네. 네. 계속해서 그럼 세 번째 아티스트 소개해 주시죠.
1: 네, 세 번째 곡은 좀 약간 의외의 곡일 수도 있는데 네. 코리아나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의외이면서도 이해가 되는 네. 뭐 그런.
1: 코리아나의 러브 어웨이. 네. 라는 곡을 예. 냈는데요. 예. 그 손에 손잡고가 수록되어 있는 그 네네.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0: 그 음반 좋던데요.
1: 네, 저 그 앨범 예, 정말 좋아요.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아이돌 그룹 음악 듣는 사람들이 그냥 뭐 4번 곡 A면 예를 들면 4번 곡 이런 것도 그냥 수록곡이라고 보더라고요. 타이틀
0: 들어보는 곡이 아닌 뭐 네, 이런 느낌이에요.
1: 그런 느낌. 아. 네, 수록곡 치고 좋아 막 약간 막 그런 식으로 예.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예. 이 앨범 뭐 워낙 유명하지만 이탈리아의 거장 조르지오 네. 모로도가 앨범의 모든 곡을 다 만들었습니다. 프로듀싱 하기도 했고 앨범에서는 손에 손잡고 그리고 더 빅토리
0: 투 더 빅토리
1: 네, 두 곡이 네. 제일 요즘 또 월드컵 시즌이어서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프로듀서 250이라는 프로듀서가 있는데 아, 네. 이 빅토리를 또 샘플해서 최근에 오. 신곡을 하나 또 네.
0: 그건 뉴스인데요?
1: 네, 와. 굉장히 그래서 그 곡도 한번 틀어 이거 연장선으로 틀어볼까 하다가 네. 네, 조금 약간 난해한 감이 없지 않아서 안 갖고 왔는데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 이거 앨범 전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코리아나 얘기하고 막 이 빅토리 막 이런 거 하면 약간 유머식으로 얘기한 사람들도 있는데
0: 아, 좀 희화하죠.
1: 네, 그때 네. 패션이나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근데 전 정말 이 앨범이 정말 훌륭한 유럽 팝 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컬을 노래를 한 코리아나도 유럽 무대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고 그 가운데서 저는 메인 보컬리스트는 이예숙 씨가 정말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뭐 댓글 같은 거 보면 예. 조르지오 모로도가 이예숙의 보컬을
0: 1000년 만에 한번 나오는 저도 봤어요. 그 자료. 1000년 만에 한번
1: 나오는 1000년에 한번 나올 법한 목소리다라고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네. 확인할 길은 없는데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이 코리아나 앨범에서도 거의 노래 혼자 다 부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음악 잡지를 되게 많이 봤었는데 예. 거기에서 예수 씨 기사가 나는데 자기가 이제 곧 마이클 잭슨과 듀엣곡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0: 아 추진을 했었긴 네, 했나 보네요.
1: 뭐 예. 중간에 어떤 뭐 브로커가 붙었었는지 예. 모르겠지만 막 그래서 뭐 일종의 언론 플레이로 막 하는 기사를 봤던 기억이
0: 예전 일이고
1: 네 맞습니다. 예.
0: 한 뭐 성사가 안 됐죠.
1: 80년대 말이거나 90년대 예. 초반이었을 건데 예, 성사되기가 어렵죠. 네네네. 그리고 이 손에 손잡고 워낙 곡이 유명한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이게 영어 버전인 해니랜드 남성 가창자가 이 남성 멤버들이 아닙니다.
0: 전 이승규 씨인지 알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1: 이게 한국어 버전이랑 영어 버전 들어보시면 목소리가 완전
0: 톤이 다릅니다. 완전 네,
1: 톤이
0: 다른.
1: 다릅니다. 네. 그래서 조 피질로라는 남성
0: 미국 가수죠.
1: 네. 네. 아티스트.

0: 노래를 대신 했었고, 뭐 그냥 말로는 조로조모로도 인터뷰 말로 그냥 데모에 이 사람이 불러서 그냥 부르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음색이나 이런
1: 네.
0: 거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고.
1: 예, 프로듀서의 그냥 선택이었던 것
0: 그쵸.
1: 같아요.
0: 예. 그런데 이해숙 씨 보컬은 살린 거 봐서는 정말 좀,
1: 그러니까.
0: 예,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정말 좀 폭발적인 성량도 있고, 제가 좀 도시의 그림자라는 옛날 팀이 있거든요. 딴 얘기인데.
1: 도시
0: 도시의
1: 그림자?
0: 그림자. 김아란이라는 보컬리스트가 있어요.
1: 잘 맞나요?
0: 아니요. 제가 너무 아까워하는 보컬리스트인데, 이분이 부모님의 반대로 이 어둠의 이 슬픔이란 노래로 상을 받고 1집 앨범 내고 미국으로
1: 도미하셨는데,
0: 유학을. 근데 이해숙, 김아란 이 둘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까워하는, 아쉬워하는.
1: 이해숙님의 행보는 지금 뭐
0: 요즘도 노래 가끔 하시는 것
1: 하시나요?
0: 같던데요. 예.
1: 김화란, 이해숙.
0: 김아란님은 제가 막 찾아봤더니 요즘은 좋은 점이 그런 너튜브에 댓글에 근황 같은 걸 사람들이 알려주더라고요.
1: 아, 정보 교환이 되는군요.
0: 네, 요즘 호주에서 체류 중이시고.
1: 다 해외에 계시나요?
0: 네, 해외에 계시고. 그래서 이두 분이 뭔가 좀 제대로 된 앨범이 하나, 그냥 솔로 앨범 같은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저는 이해숙 씨 보컬이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러브 어웨이에서도, 아, 너무 노래 잘합니다.
1: 아,
0: 진짜.
1: 감미롭죠.
0: 예, 그리고 요게 이 남성 보컬이 살짝 얹어지는 하모니도 너무 좋고, 80년대 사운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사운드 좋아하는, 그 특유의 사운드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김학선의 뮤직 파일 세 번째 선곡, 코리아나의 Love Away 듣고 오죠.

0: T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대중음악평론가 김학선의 뮤직파일. 김학선 씨가 생각해보니 이것도 세계음악2라는 테마로 고르신 오늘의 세 번째 곡 듣고 왔습니다. 코리아나 Love Away였죠. 그 학선 씨가 사랑하는 아까워하는
1: 네.
0: 이예숙 님의 보컬로 잘 들어봤습니다.
1: 맞습니다. 네.
0: 콩콩님께서 플래시댄스 What a Feeling을 이예숙 님의 보컬로 네. 녹음이 됐어도 이거 훌륭했겠다.
1: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막 댓글 같은 거 보면 네. 보니 타일러보다 더 잘한다. 아.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들이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또 오랜만에 이예숙 님의 보컬을 다시 한번 듣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만나보겠습니다.
1: 네, 마지막 곡은 아포칼립티카의 언포기븐 준비했습니다. 이 언포기븐은 네. 핀란드 출신의 첼로 4인조 밴드인데 요즘 보니까 3인조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첼로만 4명.
0: 아포칼립티카가 아, 네, 아포칼립티카. 밴드 이름이죠?
1: 네, 맞습니다. 네. 아포칼립티카. 네. 헬싱키 시벨리우스 음악원에서 만나서 결성을 했습니다.
0: 이분들은 또
1: 클래식을 전공한
0: 클래식 거죠. 엘리트들이었구나.
1: 네, 그렇죠. 네. 시벨리우스 음악원에서 네. 만났는데 모두가 메탈 팬.
0: 핀란드는 약간
1: 네, 그럴 수밖에
0: 모든
1: 없죠.
0: 네. DNA에 어떤
1: 그런 그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음원 차트 보면 걔네는 거의 1위가 심포닉 메탈 밴드가 1위고 네. 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보면 메탈 밴드 내보내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네. 그래서 로디 같은 밴드가 막 대상 네. 차지하기도 했었는데 네. 1996년에 첫 앨범 플레이스 메탈리카 바이 포 첼로스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제목 그대로 메탈리카의 곡을 네 대의 첼로로 편곡해서 연주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화제를 많이 모았거든요.
0: 네네네네.
1: 흥미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네 대의 첼로로 메탈리카 네. 곡을
0: 이때 뭐 이런 클래식 현악기로 하는 거는 바네사 메이 떠오르는 네, 그런 시절인데
1: 그런 크로스오버 예. 뭐 팀들이 있겠지만 예. 메탈을 한다라고 막 그러면서 예.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고 메탈 팬들이 많이 듣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네. 이 집을 또 발표했는데 그 이 집에서는 메탈리카뿐만이 아니고 페이스 노머나 세풀트라 판테라 같은 밴드들의 곡을 또 연주를 한 거죠.
0: 그렇군요.
1: 와 이거 정말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연주하는 거 보고 그 사실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니까 96년에 앨범 발표하고 지금까지 활동을 쭉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관심이 좀 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조금 이제 관심이 옅어졌는데 요즘 활동하는 거 보니까 드럼도 추가하고 네. 보컬도 넣더라고요.
0: 그리고 그 오늘 그래서 그 라이브 영상, 네. 페스티벌 영상을 보니까 뒤에 약간 관현악단이 이렇게 맞아요. 쭉 배경으로.
1: 네, 큰 성공을 거둬서 네. 관현악단을 뒤에 둘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성공을 거뒀고.
0: 백인조로 보이더라고요.
1: 네, 근데 그래서 뭔가 이게 제가 여기 원고에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엔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라고 했는데 네, 약간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네 대의 첼로로 할 때가 저는 사실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대의 첼로가 주는 맛이.
0: 그리고 그 뭐 포털 사이트에 이들의 대표곡들 보면요.
1: 네.
0: 스튜디오 버전들은 일렉트릭 기타 더빙이 확실히 맞아요. 있는 있어요. 사운드라고요.
1: 네, 그래서 네. 각 연주자들은 데이브 룸바로드라고 슬레이어 아, 드러머도 초빙해서 함께 연주하고 네. 뭔데 좀 그래도 높이 사는 부분은 밴드가 그래도 그런 커버곡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0: 오리지널 곡도 네, 오리지널 하고
1: 네. 계속 만들어서 하니까 그럴 수밖에 점점 그 네 대만으로는 하기에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0: 예.
1: 네, 그래서 이 순수성이란 말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그 집필 과정 또 종종 소식 네. 전해주시고요.
1: 네, 가끔 불러주십시오. 네,
0: 그 잠비나이 보게 되면은
1: 네.
0: 새음행에서 어떻게 연주 한번 해달라고.
1: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0: 오늘 그리고 어제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조속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김학선 씨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핀란드의 심포닉 메탈 그룹 아포칼립티카의 연주로 Unforgiven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도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직장생활.
2: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각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아마리 나마타마고 타베마센카라.
0: 날달걀을 별로 먹지 않으니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 되었습니다.

0: 강렬한 여름의 에너지를 받아서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달에 동사의 기본형의 용법과 뭐뭐 합니다라는 동사의 정중형, 마스의 형태를 배웠는데요. 이번 달에는 본격적으로 동사의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뭐뭐 하지 않습니다라는 동사의 정중체 부정형인 마생이라는 표현을 배워볼 텐데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켜다.
1: 스케르
0: 스케르 이그룹 동사입니다. 에어컨을 켜다.
1: 에어컨 をつける
0: 불을 켜다.
1: 電気をつける
0: 선생님, 저희 지난달에 동사의 마스 표현 배웠잖아요. 츠케르는 켜다. 이그룹 동사인데요. 켭니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1: つけます.
0: 여러분, 이 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르를 떼버리고 뭘 붙인다? 그렇죠. 정중을 나타내는 조동사, 마스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스케마스, 켭니다가 됩니다. 그럼, 에어컨을 켭니다는요?
1: 에어컨をつけます.
0: 불을 켭니다는요?
1: 電気をつけます.
0: 다음 단어 볼게요. 낮, 주간,
1: 昼間.
0: 히르마입니다. 히르라고만 해도 낮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히르마라고도 합니다. 선생님, 히르마 대신 낮 주간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는요?
1: 日中
0: 날 일과 가운데 중이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니쥬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밤은요?
1: 夜
0: 다음 단어 볼게요. 불, 전등.
1: 電気
0: 앞서 켜다가 츠케르, 그래서 불을 켜다라고 하면 냉키오 츠케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냉키, 불, 전등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거의 대부분
1: ほとんど
0: 가끔씩 때때로
1: たまに
0: 달걀은요?
1: 卵
0: 여러분, 우리 타마고를 사용한 料理, 요리 한번 알아볼까요? 달걀말이
1: 卵焼き
0: 달걀 후라이는요?
1: 目玉焼き
0: 저는 달걀찜 좋아하는데
1: 茶碗蒸し
0: 달걀 샌드위치도 요즘 유행하죠?
1: 卵サンド
0: 여러분, 샌드위치는 일본어로 산도이치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산도라고 하는 형태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타마고 산도, 달걀 샌드위치란 뜻으로 사용되죠. 유통기한, 소비기한.
1: 賞味期限
0: 쇼미라고 하면 한자로 쓰면 상미라고 해요. 즉, 맛있게 먹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쇼미기겐. 직역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이란 뜻인데요. 주로 유통기한이란 뜻으로도 사용되고, 신선식품일 경우에는 소비기한이란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짧다.
1: 短い
0: 길다는요?
1: 長い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정중체 부정형, 마생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마생은요, 우리말로 뭐뭐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동사의 정중체 부정형인데요. 지난달에 배운 뭐뭐합니다, 뭐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조동사 마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마스의 부정형, 마생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마스형에 마스를 붙였는데요. 그럼 마스 대신 마생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 틔우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가다. 가지 않습니다.
1: 行きません。行きません。
0: 이키마생. 가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마생은 마스의 부정형이라고 했어요. 그럼 마스 대신 마생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동사의 마스형을 알아야 되겠네요.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요?

0: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꿔요. 이끄에서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이끼. 그 다음에 뭐 붙이면 돼요? 그렇죠. 마스 대신 마생을 붙여서 이끼마생이라고 하면 가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이그룹 동사입니다. 켜다.
1: つける, つける,
0: 켜지 않습니다.
1: つけません, つけません.
0: つけません. 켜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그룹 동사의 마스형은 뭐죠? 그렇습니다. 르만 떼버리면 돼요. 그럼 마스를 붙이려면요? 르 떼버린 스케 뒤에 마스 붙이면 되잖아요. 스케마스라고 하면 켭니다. 켜지 않습니다는요? 마스의 부정형인 마생을 붙여요. 그래서 스케마생, 켜지 않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연습해 볼게요. 요즘 영화관에는 별로 가지 않아요.
1: 最近映画館にはあまり行きません。最近映画館にはあまり行きません。
0: 最近, 요즘, 최근이란 뜻이죠. 映画館には, 영화관에는, 아마리, 이 아마리는 부정문에서 별로 그다지란 뜻으로 사용돼요. 行きません, 가지 않아요. 行く, 가다, 行きます, 갑니다, 行きません, 가지 않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낮에는 밝아서 불을 켜지 않아요.
1: 昼間は明るいから電気をつけません。昼間は明るいから電気をつけません。
0: 昼間は 낮에는 아까르이까라 아까르이 밝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 문이 끝난 형태네요. 이 뒤에 카라 연결했습니다. 이유원이 나타낼 수 있죠? 아까르이까라 밝아서 밝기 때문에 덴키오 츠케마센 불을 켜지 않아요. 덴키오 츠케르 불을 켜다 덴키오 츠케마스 불을 켭니다. 덴키오 츠케마센 불을 켜지 않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요. 라는 뜻이네요. 자동하기 꿀팁 살펴볼게요. 여러분, 일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그렇죠.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를 붙입니다. 이그룹 동사는요? 르를 떼버리고 마스를 붙였어요. 상그룹 동사는요? 두 개가 있었습니다. 크르, 스르. 그러면은 크르와 스르의 정중형은요? 별도로 암기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르는
1: 기마스
0: 스르는요?
1: 시마스
0: 그럼 부정형은 어떻게 만들까요? 키마스의 부정형은요?
1: 기마센
0: 시마스의 부정형은요?
1: 시마센
0: 여러분들 다 암기하셨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정중체 부정형인 마생을 사용해서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먹다
1: 다베르
0: 다베르 이그룹 동사입니다. 먼저 정중형 만들어 볼까요? 이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르를 떼버리고 마스를 붙입니다. 먹습니다.
1: 食べます.
0: 다베마스. 먹습니까?
1: 食べますか?
0: 다베마스까? 우리 문장 만들어 볼게요. 아침밥은 보통 무엇을 먹어요?
1: 朝ごはんは普段何を食べますか?
0: 아사고항와 아침밥은 후당 보통 나니오 타베마스카? 무엇을 먹어요? 대답해 볼게요. 아침밥은 거의 먹지 않아요.
1: 朝ごはんはほとんど食べません.
0: 아사고항와 아침밥은 ほとんど 거의 타베마생 먹지 않아요. 오늘의 포인트 타베마생 나왔습니다. 타베마스 먹습니다. 타베마생 먹지 않습니다. 아침밥은 거의 먹지 않지만 가끔씩 시리얼을 먹어요.
1: 朝ごはんはほとんど食べませんが、たまにシリアルを食べます。
0: 아사고항와 아침밥은 ほとんど 거의 食べませんが 먹지 않지만 食べません 먹지 않습니다. 문이 끝난 형태네요. 그 뒤에 가 무슨 의미죠? 뭐뭐 하지만 뭐뭐 한데 등의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食べませんが 먹지 않지만 다만이 가끔씩 시리아르오 타베마스 시리얼을 먹어요 란 뜻이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日本の卵は賞味期限が短いですね。韓国は1ヶ月ぐらいあります。
1: え、それは長いね。
0: 韓国ではあまり生卵を食べませんから。
1: へえ、じゃあ、卵かけご飯は？
0: 生卵じゃなくて目玉焼きをご飯にのせます。
1: そうなんだ。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마츠노야의 주방에서 김지우와 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3: 日本の卵は賞味期限が短いですね。
2: 니혼노 타마고와 일본 달걀은 쇼미 기겐가 유통기한이 미지카이 데스네 쌈네요 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日本の卵は賞味期限が短いですね。
2: 이어서 보면요.
3: 韓国は1ヶ月ぐらいあります。
2: 한국과 한국은 1ヶ月ぐらい 한달 정도란 뜻입니다. 그라이 뭐뭐 정도란 뜻이고요. 아리마스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韓国は1ヶ月ぐらいあります。
2: 이어서 보면요.
3: 에, それは長いね。
2: 에? 어? 정도의 의미죠? 소레와 나가이네. 그거 기네. 라는 의미입니다. 그거 기네요. 라고 하면 소레와 나가이 데스네. 라고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에, それは長いね。
2: 이어서 보면요.
3: 韓国ではあまり生卵を食べませんから。
2: 한국 대화. 한국에서는 아마리 그다지 별로 나마타마고 다베마센까라. 나마타마고 날달걀이란 의미고요. 다베마센 먹지 않습니다란 뜻이죠. 그런데 문이 끝난 형태예요. 이 뒤에 카라가 연결되면요. 이유 원인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다베마센까라. 먹지 않으니까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韓国ではあまり生卵を食べませんから。
2: 이어서 보면요.
3: へえ、 じゃあ卵かけご飯は？
2: 에, 허 정도의 의미고요. 자, 그러면 이란 의미죠. 원래는 대화인데요. 회화체에서는 자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돼요. 타마고 카케 고항와 타마고 카케 고항이라고 하면 달걀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타마고 달걀이죠. 여기서 카케라고 하는 것은요. 뿌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항은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밥 위에 달걀을 뿌린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달걀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마고 카케 고항와 달걀밥은 이란 뜻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へえ、 じゃあ卵かけご飯は？
2: 이어서 보면요.
3: 生卵じゃなくて目玉焼きをご飯にのせます。
2: 나마 타마고じゃなくて 날달걀이 아니라 란 뜻이에요. 날달걀이 아니다 라고 하면 나마 타마고자 나이 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 뭘로 끝났어요? 이로 끝났어요. 이형용사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이형용사를 문을 연결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접속조사 테를 사용하는데요. 어미 이를 크로 바꿔야죠. 그래서 나마 타마고자 나끄떼 라고 하는 형태가 나왔어요. 날달걀이 아니라 날달걀이 아니고 라는 뜻이네요. 메다마야끼요. 달걀 후라이를 고안니 노세마스. 밥에 올려요. 란 뜻이에요. 노세르 올리다. 여러분, 몇 그룹 동사일까요? 루루 끝났어요. 그런데 앞에 모음이 에예요. 그럼 2그룹 동사입니다. 여러분, 2그룹 동사는요. 일단 루루 끝나야 돼요. 그리고 앞에 모음이 이나 에면 되는 거죠. 노세르. 루루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에이기 때문에 이그룹 동사. 이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르를 떼버리고 마스 붙이면 되죠. 그래서 노세르가 노세마스 올려요 란 뜻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生卵じゃなくて目玉焼きをご飯にのせます。
2: 이어서 보면요.
3: そうなんだ。
2: 서운한다. 그렇구나 란 뜻이에요.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日本の卵は賞味期限が短いですね。

0: 韓国は1ヶ月ぐらいあります。
1: え、それは長いね。
0: 韓国ではあまり生卵を食べませんから。
1: へえ、じゃあ、卵かけご飯は？
0: 生卵じゃなくて、目玉焼きをご飯にのせます。
1: そうなんだ。
2: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1번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모음. 오늘의 가타카나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3: 리빙그,
2: 리빙그, 거실이란 뜻이고요.
3: 다이닝,
2: 다이닝, 식당, 다이닝이란 뜻이에요.
3: 키친.
2: 키친, 주방, 키친이란 뜻인데요. 선생님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3: 하이, 일본어에서는 ing 발음은 모두 응그로 발음하니 주의해 주세요.
2: 한번더 읽어볼까요? 거실,
3: 리빙그,
2: 식당, 다이닝,
3: 다이닝,
2: 주방, 키친.
3: 키친.
2: 랜덤 박스 지식, 비밀번호는? 스마트폰을 켜거나 은행 업무를 볼때 우리는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일본어로 이 비밀번호, 뭐라고 할까요?
3: 하이, 대상에 따라 크게 안쇼방고 그리고 파스워드 두 가지로 나눠서 사용합니다. 안쇼방고는 남모르게 자신을 증명하는 번호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은행카드나 현관 도어락 번호 이런 거에 사용하는 숫자 형태의 비밀번호를 뜻합니다. 반면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입력하는 비밀번호는 보통 영어 패스워드의 일본어 발음인 파스와도라고 합니다.
2: 일본에서 이 비밀번호를 나타낼 때는 안쇼방고, 파스와도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 쓰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숫자로 된 비밀번호, 카드 도어락 등에 사용하는 거는요?
3: 안쇼방고.
2: 안쇼방고라고 하고요. 문자가 섞인 계정 비밀번호, 우리가 사이트 로그인 등에 사용하는 비밀번호는요?
3: 파스와도.
2: 바스와도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EBS 오디오 악단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月も頑張りましょう.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4: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5: EBS 초급 중국어.
4: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6: 大家好,我是王老師.
4: 복습만이
6: 살길이다.
4: 아, 짝짝짝짝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구현.
6: 我是王老師.
4: 네.

0: 항상 매월 첫 시간에 인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면은 오늘부터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1: 환영, 환영.
0: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놀랄 수 있어요. 초급 중국어서 완전 기초인 줄 알았는데 막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너튜브에 EBS 한 칸 띄고 성구영 검색하시면 저희가 여기서 쇼츠를 만들고 있어요. 완전 처음 발음부터 하고 있거든요.
1: 쉬다.
0: 그거 연달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릿말에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EBS 게시판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회화는 암기입니다. 내가 이 많은 양에서 하루 한 강의 지금 양이 많거든요. 10개의 단어, 두 문장만 확실히 외우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부담이 없을 거예요. 이거 한 번에 다 못 외워요. 그리고 다시 듣기 코너 있으니까 여러분 게시판 오디오 학당에서 꼭 다시 듣기 들으시면서 무한 반복하시면 분명히 10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1: 没错.
0: 아이고 사랑의 잔소리 끝입니다.
1: 大家可以的.
0: 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강 제목은요. 너 반려동물 키우니?
1: 你养宠物吗?
0: 지금 에? 선생님 왕 선생님 발음이 하나도 안 들려라고 하신 분들 15분 정도 후에 마법이 펼쳐질 겁니다. 단어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이츠라이 카인샤. 네, 양육하다 할 때 그 양자라고 보시면 돼요. 키우답니다. 발음은 괜찮네요.
1: 양.
0: Y가 있으면은요, 마음속으로 I로 바꾸세요. 이게 한글로 많은 분들이 에 양, 양 이렇게 읽으시는데 정확한 발음은 이 양이에요. 그죠?
1: 네, 양.
0: 네, 이로 시작해야 돼요. 양이 아니에요. 양. 그리고 A, 양, B, 동사 배울 때 A, B 쓰세요. 주술목 구조가 많으니까 A가 B를 키우다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키운다. 괜찮죠, 선생님?
1: 부모양我.
0: 아이고, 부모님을 중국어로
1: 부모
0: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교재 없는 거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라는 중요하거든요. 반려동물 우린 네 글자네요. 중국은 두 글자입니다.
1: 총우.
0: 총우. 총 올라간 순간 틀린 거예요.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입니다. 반삼성은 뭐예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총우. 삼성의 반이에요. 총우. 이게 포인트입니다. 선생님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1: 아, 我养过一只乌龟.
0: 아, 우고의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 1번 거북이, 2번 토끼. 거북이. 오, 지금 잘 있습니까?
1: 我的孩子想要养宠物.
0: 아.
1: 我想了很久很久.
0: 네.
1: 우고를 선택했어요.
0: 아, 우리 자녀분께서 엄청 키우고 싶어 해서
1: 네.
0: 고민한 결과 거북이를 키우게 됐다.
1: 제일 키우고 싶어요.
0: 지금 잘 있나요, 거북이?
1: 아, 不要问我这个问题.
0: 묻지 말래요. 나 지금 어디 갔나 봅니다. 네, 그죠? 거북이 수명이 좀 긴데.
1: 아, 他去了我的朋友家.
0: 아, 친구 집 갔군요.
1: 네.
0: 하늘나라가 아니라.
1: 아니에요.
0: 전 강아지 키웠는데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1: 아시마.
0: 어우, 네. 저 엄청 울었어요, 저.
1: 정말. 一定会很心疼吧.
0: 정말 반려동물이 맞는 것 같아요.
1: 아, 반려동物.
0: 맞습니다. 어, 다시 한번요.
1: 반려동物.
0: 네, 지금 어떤 분들은 빨리빨리로 들었을까봐.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반려동물.
0: B-A-N-L 유땡땡. 유땡땡은 여러분 L, V를 치시면 됩니다.
1: 是的.
0: 네, 그럼 나올 거예요. 총우. 자,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치 맞아요. 우리도 한 마리라 그러잖아요.
1: 음흠.
0: 중국도 양사가 많잖아요. 이 한 마리 가장 대표적인 발음이 쥐. 근데 원래는 이게 삼성으로 많이 쓰여요. 쥐. 그죠? 오로지 단지로 많이 쓰입니다.
1: 意思不一样.
0: 네, 이땐 부사로 쓰이고 뜻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난 너만 사랑해. 밥만 먹어, 몸모 만이라고 할 때는 쥐, 삼성이고요. 오늘은 일성입니다. 이 쥐, 네, 꼭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중국은 동물 한 마리, 거북이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의 거북이. 네, 명사가 뒤로 빠집니다.
1: 네, 이 쥐 우궤.
0: 그렇죠. 우궤 검색해보세요. 강아지, 개.
1: Go.
0: 오유는 어예요. 고우, 고우 하지 마시고요. 그럼 영어의 고우가 됩니다. Go. 그럼 개 한 마리.
1: 一只狗.
0: 숫자 1이 사성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숫자 1 뒤에 일성이면 숫자 1이 사성이에요. 이지 아니에요. 이지, 이지狗.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진짜로.
1: 真的.
0: 我真的喜欢你. 요거 외우세요. 我真的喜欢你. 뭐예요?
1: 我真的爱你. 나 너를 정말로 좋아해요.
0: 좋아해, 사랑해.
1: 음흠.
0: 정말로 초급 중국어 사랑합니다. 我真的爱 초급 중국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지칭합니다. 발음 들어볼게요.
1: 타.
0: 우리가 발음만 들으면 타, 그녀, 혹은 그, 사람 할 때 그, he, 영어로 she 할 때도 타잖아요.
1: 네, 都是他.
0: 발음만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요.
1: 没错.
0: 문맥상 파악하셔야죠. 하지만 이 글씨를 보시면 아, 이 타가

0: 이 뜻이구나 아셔야 됩니다. A는 B라고 합니다. 발음 들어볼게요.
1: 叫
0: 난 홍길동이라고 해.
1: 我叫洪吉童。
0: 그리고 사람을 부를 때도 쓰입니다. 선생님이 널 부른다.
1: 老师叫你。
0: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 민즈, 즈, 쌍즈 아닙니다.
1: 名字。
0: 민즈, 이성경성, 아하 생각하시면서 민즈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검다, 까마타.
1: 黑。
0: 그래요, 귀여워.
1: 可爱。
0: 삼성 다음에 사성이면 반삼성입니다. 可爱. 자, 여러분 벌써 보셨나요? 옆에 본문 보시면 안 돼요. 보지 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눈 감고 들어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먼 이치라이 팅이샤.
2: 第一课，你养宠物吗？你养宠物吗？
3: 养啊，我养了一只狗。
2: 真的吗？它叫什么名字？
3: 叫小黑，很可爱。
2: 你养宠物吗？
3: 养啊，我养了一只狗。
2: 真的吗？它叫什么名字？
3: 叫小黑，很可爱。
0: 9페이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리기 전에 이미 본문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뭐, 처음이신 분은 벌써 보셨겠죠? 앞으로 본문 먼저 보지 않기 약속해요, 여러분. 보지 않고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 보셔야 듣기 실력이 늘어요. 네. 보시면서 들으면요, 이게 귀가 발달이 잘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마음껏 보세요. 너 반려동물 키우니? 너 키운다? 반려동물. 이 어순이죠?
1: 你养宠物吗？
0: 삼성이 두 개면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인데요. 삼성이 연달아 세개 이상이면 그때그때 문장 성분 따라 다릅니다. 주어부터 삼성이 연달아 세 개면은 보통은 주어가 반삼성이에요. 니 올라가면 틀린 발음이에요. 니, 니, 양 이렇게 갈게요. 다시 들어볼게요.
1: 你养宠物吗？
0: 그렇죠. 양은 올라가야죠. 이성이죠. 삼성, 삼성이니까. 니, 양, 종우마. 키우고 말고 키워.
1: 양아.
0: 혹은 뭐, 是 해도 되죠. 나, 개한 마리 키워.
1: 我养了一只狗。
0: 그렇죠. 여기서 러를 안 쓰고 그냥 흔히 진행형인 짜이를 써도 괜찮죠, 선생님? 我在养 해도 괜찮습니까?
1: 可以的。
0: 네, 여기서는 직역을 하면 양러, 키웠다란 말이 있지만 사실 여기서는 의역을 하면은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러가 우리가 생각하는 밥 먹었다 그 완료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나뭐 키우고 있어라고 할때 아, 양러 써도 된다. 양러, 그다음 동물 이것도 기억하세요. 아, 진짜?
1: 真的吗？
0: 아, 그래서 단어장에 쩐더가 있었군요. 리얼리?
1: 真的吗？
0: 쩐다마? 그러니까 못 믿겠을 때 보통 많이 쓰는 리액션이에요. 진짜? 쩐다마? 네가? 이런 느낌이죠. 걔 이름이 뭔데?
1: 他叫什么名字？
0: 한자 보시니까 알겠죠? 사람을 물어보는 게 아니네요. 그 강아지 이름이 뭔데? 이렇게 가는 거죠. 민츠 아니고 민즈 기억하시고요. 샤오헤이라고 해.
1: 叫小黑。
0: 앞에 주어는 뭡니까?
1: 他。
0: 그렇죠. 타자오 샤오헤이. 너무 귀여워.
1: 很可爱。
0: 귀엽겠죠. 그러니까 헤이를 쓴가 보니까 뭔가 검은색 강아지 같죠?
1: 应该是空洞이
0: 검둥이. 그렇죠. 귀여운 우리 강아지.
1: 네.
0: 흰둥이, 검둥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강아지 부를 때.
1: 我们常说小黑小白。
0: 그렇죠. 흰색 뭐라고요?
1: 白。
0: 그렇죠. 샤오 집어넣어서 샤오바이 이렇게 발음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본문 보지 말고 우리가 눈 감고 들어볼게요. 오면 이치 라이 팅이샤.
2: 你养宠物吗？
3: 养啊，我养了一只狗，
2: 真的吗？它叫什么名字？
3: 叫小黑，很可爱。
2: 你养宠物吗？
3: 养啊，我养了一只狗，
2: 真的吗？它叫什么名字？
3: 叫小黑，很可爱。
0: EBS 초급 중국어. 어퍼 포인트 10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본문 때 이미 언급을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습입니다. 지 삼성어로 발음하시면 동사 앞에 쓰여서 보통 뭐뭐만 오직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그게 아니고 양사 바로 사물의 단입니다. 나 고양이 한 마리 있다.
1: 我有一只猫.
0: 고양이 猫 삼성 삼성 앞에 이성으로 바뀌죠. 我有一只猫 기억하시고요. 누나 혹은 언니 누나가 새 두 마리를 샀다.
1: 姐姐买了两只鸟.
0: 새 글자 어때요? 새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1: 看起来很像吧.
0: 닮았어요. 분명히 닮았습니다. 삼성이 마지막 글자만 올리지 마세요. 냐오. 하지만 사실은 보통 량지냐오. 더 중국스럽게 발음하시려면 반삼성으로 딱 끝냅시다. 이 토끼는 아주 크다.
1: 这只兔子很大.
0: 토끼.
1: 兔子.
0: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오, 냐오. 兔子 모두 다 우리가 좌뇌 우뇌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어법을 안다고 해서 그냥 등한시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문의 단어를 모조리 다 섭렵해야 됩니다. 일주일 걸리더라도 말이죠. 저희가 월화수 우리가 수업이잖아요.
1: 맞죠.
0: 그러니까 목금토일에 이 과를 복습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강 모두 소화하기란 불가능입니다.
1: 맞죠.
0: 대명사 타 살펴볼게요. 타 하시면 안 되죠 사실. 타 일성이죠. 걔 지금 자고 있어.
1: 他在睡觉.
0: 이제 발음만 들으면 사람이 될 수도 있죠.
1: 是的.
0: 그런 게 좀 어려워. 중국어는 좀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자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아니네요. 지렁이가 될 수도 있고 거북이 될 수도 있고.
1: 그렇죠? 네.
0: 걔 눈이 아주 예뻐.
1: 他的眼睛很漂亮.
0: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1: 他的眼睛很漂亮.
0: 삼성경성 아하 나이나이 眼睛 역시 YAN은 옌 한국어의 옌이 아니라 EN이에요. 眼睛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눈 모르신 분들 체크하시고요. 나 그거 되게 좋아해.
1: 我很喜欢他.
0: 이거 보세요. 또 삼성부터 주어부터 삼성이 연달아 세 개면 제가 반삼성이라고 했죠. 우리 왕 선생님 역시 워 안 올렸어요. 我很喜欢 이렇게 갔어요. 다시 들어보시죠.
1: 我很喜欢他.
0: 지금 앞뒤 문장이 없기 때문에 이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아니네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더 어려운 단어 재미있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네, 양이라는 이 동사 뒤에는 동물,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동물이 올 수도 있고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당연히 식물, 그러니까 동식물, 사람이 모두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초급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장 구조예요. 주술목. 자, 예문 통해서 외울 거 외우겠습니다. 그들은 고양이를 여러 해 동안 키웠다.
1: 他们养猫很多年了.
0: 이 문장 어순도 기억하시고요. 사실 지금 여러 해라고 했지만 왕 선생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한국 사람들은 여러 해란 말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씁니다.
1: 오래,
0: 오랫동안.
1: 아.
0: 그냥 오래 키웠다.
1: 不说年.
0: 예. 네.
1: 아.
0: 그럴 때 很多年을 좀 떠올려라. 대신 이건 있어요. 很多年은 1년 미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1: 당연하죠. 네,
0: 보통 최소한 2, 3년 이상은 돼야지 쓸 수 있다. 很多年了. 이성경성. 아하. 기억하시고요. 그럼 패턴 잡아야죠. 여기서 마오 대신에 A를 집어넣는 거예요. 탐은 양. A 很多年了 하면 그들은 A를 오랫동안 키우고 있다. 키웠다. 그죠? 탐원 대신에 뭐 월을 쓰셔도 괜찮고요. 나는 물고기를 키우고 싶다.
1: 我想养鱼.
0: 삼성 이성. 아아 양위가 아니라 와유 유 입술 동그랗게 말아서 유 양유 물고기를 유라고 합니다. 식물 한번 넣어볼게요. 할아버지께서는 꽃을 가꾸신다.
1: 예예 양화.
0: 꽃 모르신 분들 체크하시고요. 다시 한번 하시죠. 따라 하시죠.
1: 예예 양화.
0: 예예 양화. 좋아요. 사람이 올 수 있죠. 그는 가족을 부양하느라 매우 힘들다.
1: 他养家很辛苦.
0: 직역하면 그는 집을 키우는 건데 이 집가자가 여기서는 가족으로 의역이 됩니다. 매우 고생한다. 신쿠. 신쿠. 이것도 한번 꼭 단어장에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들어보시죠. 따라할래요.
1: 他养家很辛苦.
0: 시작. 他养家很辛苦. 이렇게 따라하셔야 돼요. 맞아요. 표현 한 걸음 더 통해서 어휘량 확장해 보겠습니다.
1: 好的, 让我们一起进入深化练习.
0: 12페이지에서는요, 본문 내용부터

0: 조금 더 수준 높은 대화문 혹은 대화에 들어갈 단어들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남동생은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싶어 한다.
1: 弟弟想养一只猫。
0: 또 언급해 드릴게요.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샹 이성이죠. 띠디 샹양. 양은 올라간 순간 틀린 겁니다. 뒤에가 사성이니까 샹양 이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걔 사과 먹기 싫어한다야. 와, 한자 보니까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들 먼저 읽어보세요. 3초 드릴게요. 오, 비교해보세요.
1: 他不想吃苹果。
0: 꽤 많은 분들이, 이 선배가 예측컨대, 꽤 많은 분들이 칠핑고 이랬을 거예요.
1: 아하, 苹果。
0: 이성은 낮게 출발해야 돼요.
1: 对。
0: 실제로 저같이 발음하신 분들 지금 제가 흉내를 냈잖아요. 칠핑고 하신 분들 게시판에 저예요, 저라고 좀 남겨주세요. 이성 출발점은 낮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성 연습할 때 아, 아 이러잖아요. 칠핑 낮게 출발할게요. 한번 더, 앵콜.
1: 他不想吃苹果。
0: 칠핑고 잊지 마세요. 밖에 새가 노래 부르고 있어. 진행형은 동사 앞에 짜이를 쓰시면 됩니다. 맨 뒤에 너 써도 되고요. 두 개를 같이 썼네요.
1: 外面的鸟在唱歌呢。
0: 노래하다?
1: 唱歌。
0: 부르다가 여기서 창, 노래가?
1: 歌。
0: 그렇죠. 바깥을 중국어로?
1: 外面。
0: 그렇죠. 바깥에 있는 새가 노래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은 동사 앞에 짜이를 쓰든지 맨 뒤에 너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써도 괜찮습니다. 할래 안 할래? 3어로부터 하신 분들은 복습입니다. 할래 안 할래라고 할 때, 할래? 야우 야우 정말 많이 쓰는 포인트입니다. 너 반려동물 키울래?
1: 你要不要养宠物啊？
0: 맨 뒤에 아는 말투예요. 가벼운 말투 넣으면 아주 캐주얼하고 좋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선생님 한번더 해주시죠.
1: 你要不要养宠物啊？
0: 같이 하시죠. 시작. 니 야부야오 양총우와. 그렇죠. 이 강아지는 엄청 똑똑해. 영리해.
1: 这个小狗非常聪明。
0: 페이창 아니에요. 非常 非常 총밍. 일성경성. 마마 생각하시면서 총밍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도 모두 외우시면 좋아요. 다음 페이지 실력 따지기 연습 문제는 무조건 담아줘야 돼요. 본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개라도 틀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재미있는 중국어 사물의 단위 양사 이런 것도 재밌게 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养宠物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不见不散.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0: 수요일 파트4의 날입니다. 아, 여러분 7월에 토익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제가 이 현장에서 일해 보니까 알아요. 이제 뭐 저 카투사 빨리 보내야 되는데 점수 좀 따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우리 토익킹 우선 들어주셔야죠. 그죠? 아, 그 고득점 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카투사도 이800 이상이라고 하지만 또 이제 900 넘으면 좋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또 다른 또 더 높은 점수 원하는 과들도 많죠. 그죠? 아, 그래서 아, 저 보통 편입할 때는 또 이제 거의 만점을 바라고 이러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교재에 애정을 갖고 잘 보시고요. 어, 이거 다 보고 더 볼 거 없어요? 어, 과월로 많이 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 계속 신간이 출간되니까 애정을 갖고 보시면 여러분이 공부하실 충분한 양이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교재는 요일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1쪽으로 가셔서 파트 4. 오늘은 이제 파트 4의 날이에요. 그래서 세 문제씩 두 개가 이어지죠. 71에서 76. 준비되셨나요? 함께 듣습니다.
1: Question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broadcast.
2: And now for a local entertainment update. This coming July, the music video for Rising Tonight will be shot right here in Brookdale. The project's director, Elena Ruiz, selected our town because of its beautifully preserved Art Deco storefronts, vintage apartment buildings, and old brick warehouses. Ms. Ruiz explained that these features are a perfect match for the retro atmosphere she wants for the video. And here's more exciting news. The production team is currently seeking local residents to appear as background performers. If you've ever wanted to be part of a professional shoot, this could be your opportunity. To sign up, visit www.risingtonightmedia.com and click on the background casting form icon.
1: Number 71. What will take place in Brookdale this July? Number 72. According to the speaker, why did Elena Ruiz choose Brookdale? Number 73. According to the speaker, what can listeners do on the website? Question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3: The final item on today's agenda is next Thursday's luncheon to celebrate Ms. Naomi Sato's retirement after many years with the company. I had hoped to reserve the rooftop room at Harbourview Cafe, but that space can only be booked for parties of at least 18 people. And as you know, there are only 9 members in our department. The main dining area is fairly roomy though, so we should still be comfortable there. Also, if you haven't been to Harbourview Cafe before, keep in mind that parking nearby is usually hard to find. So if you plan to drive, please allow yourself some extra time.
1: Number 74. What will the speaker's department be celebrating? Number 75. What does the speaker mean when he says,
3: There are only 9 members in our department?
1: Number 76. What does the speaker advise the listeners to do?
0: 잘 들어보셨나요? 71번부터 보시죠. 브룩데일에서 아마도 7월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러면 이제 In Brookdale this July 이게 키워드죠. 그렇게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72번은 화자에 따르면 왜 엘레나 루이즈가 브룩데일을 택했냐? 화자는 어차피 한 명이라 Why 이하를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습니다. Why Elena Ruiz choose Brookdale. 이거는 이제 뭐 키워드가 좀 많네요. 그리고 73번은 화자에 따르면은 청자들은 웹사이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이것도 이제 according to the speaker는 빼버리고 what the listeners do on the website. 그래서 what listeners on the website. 이게 키워드예요. 그렇게 밑줄을 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세요. 요즘에 토익이 어려운 점이 한 문장으로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한 두 문장 정도 종합해야 하나 풀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식이라고 치면 돼요. 요즘에 트렌드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예전

이번에는 한 문장 듣고 하나 틀렸거든요. 근데 이게 두 문장 앞에는 이제 어떤 고유 명사로 나왔다가 뒤에는 그걸 이제 대명사로 봤죠. 그거 합쳐야 이제 풀리는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다. 그런 문제 많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보시죠. And now for a local entertainment update. 자, 이제 현지 그 지역 문화 소식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This coming July 하면 바로 긴장을 해야죠. 7월이 나왔죠. 다가오는 7월에 The Music Video for Rising Tonight이라는 뮤직 비디오예요. Rising Tonight을 위한 뮤직 비디오가 will be shot right here in Brookdale. 바로 이곳 브룩데일에서 찍게 될 거예요. 촬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Rising Tonight을 위한 뮤직 비디오를 여기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1번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B번이죠. A music video will be produced.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질문에 나오는 시간 관련 명사는 본문에 그대로 들린다. 그래서 July가 그대로 들리는 문장에서 한 문제 풀었습니다. 그리고 here 들어가는 문장은 답 준다. 여기 here in Brookdale 나오죠? 이 문장이 답을 줬어요. 그 다음 The project's director, 이 프로젝트 디렉터인 일리나 루이즈가 selected our town, 우리 타운을 선택했죠. Because of its beautifully preserved art decor storefronts. 그 아름답게 보존된 예술 장식의 그 상점 앞모습, 이것 때문에 뽑았대요. 그래서 이제 전면이 예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요게 마음에 들었고, 또 빈티지 아파트먼트 빌딩스, 아주 고풍스러운 아파트 빌딩과 and old brick warehouses, 오래된 그 벽돌로 된 창고. 그러니까 이게 좀 고풍스럽고 역사적인 좀 뭔가가 풍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택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한 문장이죠. 너무 길죠?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73번 정답은 A번, It's historic architecture. 그렇죠. 바로 역사적으로 꽤그 비중 있는 유명한 건축,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긴그 preserved부터 쭉 가서 warehouses를 줄여가지고 It's historic architecture로 paraphrasing 요약해서 A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 계속 본문을 보시죠. Ms. Louise는 explained that 이렇게 설명했어요. These features, 이런 특징들이 are a perfect match, 아주 완벽한 매치가 된다고. For the retro atmosphere she wants for the video. 그녀가 이 비디오 영상을 위해서 원하는 이 회기적인 과거로 돌아가는 그 회기적인 그런 분위기에 딱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리트로가 들어가면 이게 뒤로 돌아가니까 복고풍의 뭐 이런 뜻으로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보죠. And here is more exciting news. 그리고 아주 흥미진진한 소식이 여기 있는데요. The production team은 is currently seeking local residents. 현지 주민들을 찾고 있어요. To appear as background performance. 그 배경에 어떤 연기자로 출연할, 이때 appear가 출연하대요. 그래서 이 출연할 그런 사람을 좀 구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게 저 주연급은 아니고 엑스트라 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If you've ever wanted to be part of a professional shoot, 이런 전문적인 촬영의 일부분이 되고자 원한다면, 즉 아까 말한 그 백그라운드 퍼포머로서 일하고 싶다면, this could be your opportunity. 이게 당신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To sign up, 여기 등록하려면 visit blahblah.com을 방문하셔서 and click on background casting form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이러면은 뭐저 엑스트라 되고 싶은 분은 저 웹사이트 가야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73번 정답 뭐죠? C번이죠. Apply to be extras. 그 엑스트라가 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간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엑스트라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백그라운드 퍼포먼스 바꿨은 말이
바로 엑스트라즈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4 진행 중입니다. 74번 같이 보시죠. 이 화자의 부서가 무엇을 경축하나 이랬어요. 그래서 What celebrating? 이게 이제 키워드죠. 이 부서는 이제 화자의 부서니까 밑줄을 안 거도 되고요. 그 다음 75번은 이 문장 의미는 뭐냐. 인용 문구는 다 밑줄을 거야 돼요. 왜? 그대로 들리니까. So there are only 9 members in our department. 이 문장의 의미는 뭐냐? 아, 이 비슷한 문제가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정말 비슷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화자는 청자가 무엇을 하도록 조언하는가? 그 이제 advise the listener to do. 요 정도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죠. The final item on today's agenda. Today 들어갔는데 무조건 중요해요. Part 4 3총사가 있다 그랬죠. Now, please, today. Now, please, today 나오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안건의 최종 항목은 is next Thursday's luncheon. 다음 주 목요일 오찬이에요. 점심 식사예요. To celebrate Ms. Naomi Sato's retirement. 나오미 사토의 은퇴를 기념하는 그런 오찬이군요. After many years with the company. 우리 회사에서 수년간 봉직한 후 이제 은퇴하는데 그 오찬이 이제 준비된다 이거죠. 첫 번째 문제 정답 A번, a retirement죠. 그죠? A retirement party가 되겠죠. 일종의. 근데 오찬이라 뭐 파티로 보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죠. I had hoped to reserve the rooftop room at Harborview Cafe. 여러분, had hoped의 밑줄을 그어두세요. had hoped.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희망 동사가 과거 분사로 나오면 그건 이루지 못한 사실이에요. 아, 원래는 저 루프탑 룸을 예약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어요. 이 뜻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하버뷰 카페 but 이하에 이제 못된 게 나와요. 그러나 that space can only be booked for parties of at least 18 people. 적어도 18명으로 이루어진 구성원에 대해서 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티가 노는 파티가 아니에요. 일행. 일행을 파티라고 하죠. 그죠? 그다음에 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디 그 레스토랑 가서 우리 저 일행 4명이에요. We are a party of 4. 이렇게 할 수 있죠. A party of 4. 그때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nd as you know, 아시다시피 there are only 9 members in our department. 우리 부서는 9명밖에 안 돼요. 그럼 예약 못 하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 75번 정답은 D번이죠. Private room could not be reserved죠.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자격 미달이에요. 이 저 9명 갖고는 예약을 못 하는 곳이죠. 거기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문제 풀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두 문장 이상 들어야 풀리는 문제죠. 인용 문장 의미는 그 앞 문장의 단서가 나와요. 근데 리스닝이 더 어려운 문제인 게 인용 문장 자체가 어디서 들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리딩도 이런 문제가 나오죠. 리딩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그 본문 문장 찾아서 그 앞 문장 같이 보면 단서가 확실하게 나오죠. The main dining area, 그 주 식당 지역은 is fairly roomy. 공간이 매우 넓어요. Though, 그런데 이제 매우 넓습니다. So, 그래서 we should still be comfortable there. 여전히 그곳에서도 편안하게 이 그 retirement luncheon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죠. 꼭 루프탑은 아니더라도. Also, if you haven't been to Harborview Cafe before, 전에 혹시 여기 못 가보셨다면 keep in mind that 대디아를 주목하세요. Parking nearby is usually hard to find. 주변에서 주차하기가 정말 주차 공간 찾기가 어려워요. So 다음에 중요한 말. 그럼으로써 뒤에 답 준다. 그럼

0: 그러므로, if you plan to drive, 운전해서 오시려면, please allow yourself some extra time. 여분에 좀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십시오. 좀 여유 있게 오세요. 이런 말이죠. 그러면 76번의 답은 뭔가요? 일찍 와라. B번, arrive early. 이렇게 해서 정답이 만들어지죠. 여기도 allow yourself some extra time을 줄여서 arrive early로 paraphrasing 한 거예요. 그게 다 우리 키포인트에 나오죠. 74에서 76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The final item on today's agenda is next Thursday's luncheon to celebrate Ms. Naomi Sato's retirement after many years with the company. I had hoped to reserve the rooftop room at Harbourview Cafe, but that space can only be booked for parties of at least 18 people, and as you know, there are only 9 members in our department. The main dining area is fairly roomy though, so we should still be comfortable there. Also, if you haven't been to Harbourview Cafe before, keep in mind that parking nearby is usually hard to find. So if you plan to drive, please allow yourself some extra time.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김대균 토익킹 자료실 5월, 6월 토익 만점 강의 노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엔지니어링이 맞고 엔지니어가 틀린다. 왜냐하면 엔지니어는 관사 없이 못 쓰는 셀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이둘 나왔을 때 엔지니어링을 정답으로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A Feat of Engineering 이거 알아두시고요. 엔지니어는 그때 오답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Felines 이게 이제 고양이과 동물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Lions, tigers, and leopards are large felines found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세계 전역에서 발견되는 아주 큰 고양이과 동물들 중에 사자, 호랑이, 그리고 표범들이 있죠. 그래서 leopards 이렇게 발음하고요. feline 이렇게 발음하는 게 고양이과 동물들. 이게 파트 5의 문장 안에 있었어요. 이게 뭐딱그 어휘 문제로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 이 문장에 나오는 단어니까 고양이과의 할때 feline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July.
1: 네, 7월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이 더울 때 커피 한 잔에 시원한 커피 한 잔에
0: iced 영어. coffee.
1: 그럼요, 항상. 겨울에도 해요, 사실은.
0: 네. 네.
1: 이렇게 영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희한하게 겨울에는 따뜻해지고, 여름에는 시원해져요.
1: 그렇습니다. 네. 희한하지만.
0: 네.
1: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8에, 뉴스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0: Okay.
1: 요즘 40대, 50대 여성들,

0: 분들이 이제 커리어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Right.
1: 오.
0: 그래서 뭐 세리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계속 일을 하셨기 때문에
1: 네.
0: 좀더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커리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1: Yeah.
0: 돈을 버는 의미도 있지만 본인의 value를 유지하고
1: Yeah.
0: 그렇게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 I think so too.
0: Right.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oday's news story titled More Women in Their 40s and 50s Restart Their
0: 네,
1: Careers.
0: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1: Let's go. More women in their 40s and 50s are choosing to start over in their careers. After years of focusing on family, many are getting back into the workforce. I feel like I've finally gotten my life back, Serena Huang said. She added, It's never too late to chase my dreams, right? The government says it will provide more support for women returning to work.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0: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보겠습니다. 40대와 50대의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커리어를 새로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가족을 위해 전념한 후 많은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제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세리나 황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내 꿈을 줬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는 거죠. 그렇죠? 정부는 일터로 복귀하는 여성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1: Very
0: 이런 내용
1: nice.
0: 가지고 있습니다.
1: 제 이름 듣고 깜짝 놀랐어요.
0: 세리나 왕이요?
1: Yes.
0: 저기,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이에요.
1: 아,
0: 아,
1: 오케이.
0: 그렇습니다. 자, 이 뉴스가 요즘에는 굉장히 캐주얼한 표현들이 들어간 것들이 많아요.
1: 네.
0: 네, 그래서 무조건 딱딱하다고 보실 필요 없습니다.
1: 음흠.
0: 자, 여기 지금 보면요. 첫 번째 문장에 40대와 50대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커리어를 새로 시작하려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자, 뭔가를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라는 느낌 강조하려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1: Start over. Start over.
0: 네. 이게 물론 이제 start again 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over 쓰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했던 거를 처음부터 싹 다시 해버리는 거.
1: 맞아요.
0: 그쵸?
1: 네.
0: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라는 걸좀 강조하고 싶다면,
1: 맞아요. 네, start again보다 좀더 강한 느낌이 있어요.
0: Okay.
1: 완전히 새로운,
0: 새로운
1: 새롭게.
0: 시작.
1: 야.
0: 예전에 일을 했다가 뭐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뭐 새로운 필드일 수도 있고
1: 네.
0: 아니면은 뭔가 새로 아예 일을 처음 하는 사람처럼 시작해 본다.
1: 네.
0: 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내 커리어에서 말이야. 정말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그런 꿈을 따라가는 거예요.
1: 네.
0: 자, 난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어.
1: I decided to start over
0: 내 커리어에서.
1: in my career. I decided to start over in my career.
0: 네.
1: 그래서 그냥 start again라고 하면 뭔가 예전에 했던 거 다시 시작하다라는 느낌이 날수 있어요.
0: 맞아요. 그냥 연결하는 느낌?
1: 근데 start over는 뭔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0: 네.
1: 느낌이야.
0: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제대로 해봐야지. 파이팅 있게.
1: 맞아요.
0: 네. 자, 두 번째는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선택했다. 결정했다. 자, 그는 다시 시작하기로 선택했어.
1: He chose to start over
0: 완전히 새로운 도시에서.
1: in a totally new city. He chose to start over in a totally new city.
0: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A라는 지역에서 해봤는데, 그게 좀안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새로운 곳으로 옮겨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느낌. 자, 세 번째는요. 아, 나 이제 숙제 잃어버려가지고, 완전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해야 돼. 이런 느낌.
1: Your dog ate your homework? Okay.
0: 전형적인 핑계죠, 그쵸?
1: 네.
0: 자, 이제 난내 숙제를 잃어버렸으니까,
1: Now that I lost my homework,
0: 난 다시 시작해야 돼.
1: I have to start over. Now that I lost my homework, I have to start over.
0: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돌아가다, 어딘가로 돌아가다.
1: Get back. Get back.
0: Go back이 아니라 get back을 썼습니다.
1: 네.
0: 일단은 get back이라는 게더 포괄적이잖아요.

0: 인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내가 어디로 돌아간다, 뭐 한다는 게될 수도 있지만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다가 다시 마음으로도 돌아간다라는 걸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1: Yeah, for sure.
0: 그렇죠.
1: You can use it in many different ways.
0: So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대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hey, let's get back to work. 이런 식으로
1: Oh,
0: 쓴다든가.
1: that's a good one. 그거는
0: Right.
1: 정말 자주 쓰죠. 네.
0: 자, 노동 인구, 뭐 노동력, 노동자 어떻게 쓸까요?
1: Workforce. 이거는 한 단어입니다. Workforce.
0: Workforce.
1: 그리고 이거는 get back 하고 정말 많이 쓰죠. 뭐 get back into the workforce.
0: Okay, so 노동 쪽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right? 그 얘기는 그거예요. 그 일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한다 그런 느낌이라 보면 되겠죠,
1: 맞아요.
0: 그렇죠? 자, 다음은요, 더하다, 덧붙이다.
1: Add. Add.
0: 네, 이거는 말을 더하는 게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요리 중에서 뭐 음식 재료를 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타 등등이 될 수가 있겠죠.
1: 네, 오늘은 일단은 말을 추가하는 거예요.
0: 말을 추가하는 거.
1: 네.
0: 그래서 어쩌구저쩌구입니다. 한 다음에 또 말을 쓴 다음에 she added. 뭐 이렇게
1: Yes.
0: 간다든가. 자, 다음은요. 뭔가를 줬다. 추구하다.
1: Ah, chase. Chase. 이거는 뭐 꿈이랑 같이 많이 쓰죠? Chase your dreams.
0: 아, 뭔가 그거를 뒤쫓는 느낌 그런 거, 그렇죠? 여기 마지막에 S인데 그거 chase라고 해야 되나요? chase라고 해야 되나요?
1: Chase.
0: C에 가깝게, 그렇죠?
1: 네, 맞아요.
0: 자, 다음은 정부입니다. 정부.
1: Government인데요. 이거 눈으로 보시면 중간에 N, M이 있어요. 근데 N은 거의 무음이 돼요. 네, so government보다는 government.
0: Government.
1: 네.
0: 이 정부는 뭐 항상은 아닙니다. 항상은 아닌데요. 대부분은 더와 함께 쓰는 걸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1: Yes.
0: 뭐 어떤 나라의 정부인지,
1: Yeah.
0: 어떤 정도의 수준의 정부인지, 이거가 이미 대화가 나왔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1: Because
0: 그렇죠?
1: usually there is only one government
0: That's
1: in one
0: right.
1: country,
0: Yes.
1: right?
0: 자, 다음은요. 돌아가다. 뭔가가 돌아가다.
1: Return입니다. Return. Spelling은 R-E이지만 R-I처럼 읽어주세요. Return.
0: Return, right. 아, 뭔가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돌아가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return to 어디. 이거는 결국에는 go back to, come back to를 다 섞어 놓은 개념이라 볼수 있겠죠.
1: 맞아요.
0: Right.
1: 그리고 이거는 뭐 return to Korea 이런 식으로 써도 되지만 today we're going to use return to work.
0: 아하, 일로 돌아가다.
1: Yeah.
0: 오케이. 자, 이렇게 핵심 단어 6개 짚어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볼게요. 자, 뭐뭐인 기분이 들어. 난 뭔가 이상한데 온 기분이 들어. 나는 희한한 사람들을 만난 기분이 들어. 이거 어떻게 쓸까요?
1: I feel like 병서문. I feel like 병서문.
0: 네, 그래서 I feel like 하고 나서 문장으로 어떤 situation을 써주면 되는데, 물론 어떤 기분이 든다라고 할때 I feel 대신에 it feels를 써도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더 개인적인 느낌을 주는 게
1: 네,
0: 되겠죠.
1: 맞아요.
0: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나 있잖아, 뭔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어. 난 기분이 들어.
1: I feel
0: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1: like I am born again. I feel like I am born again.
0: 자, 두 번째는요. 나 뭔가 마침내 자유가 된 기분이 들어. 난 기분이 들어.
1: I feel
0: 내가 마침내 자유로운 것 같은.
1: like I am finally free. I feel like I am finally free.
0: 네, 갑자기 쌤이 이제 혼자 어디 놀러 가신 거죠.
1: Yes, that does not happen often.
0: 굉장히 굉장히 파이팅 있게 대답해
1: 네.
0: 주시네요. 두 번째는요. 명사를 되찾다. 뭔가를 되찾다.
1: Get 명사 back. Get something back.
0: 네, get something back. 그러면 만약에 남한테 도를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그럴 때는 give something back이라고 하면 됩니다.
0: Alright, so get 대신에 give로만 바꿔주면 또 되겠네요, 그렇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난그 하이힐을 신고 걸으면서 자신감이 다시 생겨났어. 이런 느낌.
1: 네.
0: 자, 난내 자신감을 도로 얻었어.
1: I got my confidence back
0: 그 하이힐들을 신고 걸음으로써.
1: by walking in those high heels. I got my confidence back by walking in those high heels.
0: 실제로 자신감이 생겨나요?
1: I guess so, but I think this is fleeting.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발이 아플 수 있으니까요.
1: 네네.
0: 자, 두 번째는요. 그는 그의 돈을 되찾았어. 근데 직역하면 그는 그의 돈을 도로 얻었어.
1: He got his money back. He got his money back.
0: Alright. 그러니까 이거는 환불받았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자, 패턴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뭐뭐 하기에 너무 형용사한. 어떤 행동하기에는 너무 형용사하다.
1: To 형용사, to 동사 원형. 아, 이거는 교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to는 too예요. To 형용사, to 동사 원형.
0: 네. 자, 이거를 흔히 문법책에서는 투투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해석할 때 의역해가지고 투투 용법을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직역하세요. 투 형용사. 아우, 너무 형용사하다. 뭐 하기에? 투 동사 하기에. 이렇게 직역으로 가면 긍정문, 부정문, 뭐 질문 상관없이 훨씬 쉽게 쓸수 있습니다.
1: 아하.
0: 자, 한번 해볼게요. 아, 나 너무 피곤해. 똑바로 생각하기에는 말이야. 이게 결국에는 피곤해서 우리가 흔히 의역을 할 때, 아, 나 너무 피곤해서 똑바로 생각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1: 네.
0: 그냥 직역으로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자, 나 너무 피곤해.
1: I am too tired
0: 똑바로 생각하기에는.
1: to think straight. I am too tired to think straight.
0: 네. 자, 두 번째는요. 부정문에서도 쉽게 쓸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절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네 자신에게 투자하기에 말이야. 자, 절대 너무 늦지 않았어.
1: It's never too late
0: 네 자신에게 투자하기에.
1: to invest in yourself. It's never too late to invest in yourself.
0: 네.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되면 사실 투투 용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투 어쩌고 하다 해서 끝낼 수도 있는 건데 그다음에 투 뭐뭐 하기에를 추가적으로 뭐 옵션으로 붙인 것뿐이죠. 그렇죠?
1: 네, 나중에 문장이 되게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그냥 직역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0: Exactly.
1: 네.
0: 바로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1: Let's go. All right, everyone, join us on page 11.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와 50대의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커리어를 새로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많은 여자들,
1: More women
0: 그들의 40대와 50대에
1: in their 40s and 50s
0: 다시 시작하려고 선택하고 있다.
1: are choosing to start over
0: 그들의 커리어들에서.
1: in their careers. More women in their 40s and 50s are choosing to start over in their careers.
0: 네.
1: 네, 뭔가 40대, 50대 얘기할 때는 예전에 저희가 배웠는데요. In their 40s and 50s. in을 써야죠.
0: 맞습니다. 그리고 숫자 뒤에 S를 써줘야 몇십 대 이렇게 나올 수
1: 맞아요.
0: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여러 해 동안 가족을 위해 전념한 후 많은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자, 수년 후에
1: After years
0: 가족에 집중하는 것에
1: of focusing on family,
0: 많은 이들은 돌아가고 있다.
1: many are getting back
0: 노동력 안으로.
1: into the workforce. After years of focusing on family, many are getting back into the workforce.
0: 네.
1: 선생님, 얼마 전에
0: 아하.
1: 선생님 다이어리에서
0: 아하.
1: after 뭐뭐 썼잖아요.
0: But after months of doing something. 이번에는?
1: After years
0: Years
1: of
0: of.
1: focusing on family.
0: That's right. 자, 세 번째는요. 마침내 제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세리나 황이 말했습니다. 자, 전 느껴요.
1: I feel
0: 제가 마침내 제 인생을 도로 받은 상태인 것처럼.
1: like I've finally gotten my life back.
0: 세리나 황은 말했다.
1: Serena Huang said, I feel like I've finally gotten my life back. Serena Huang said.
0: 네 번째입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내 꿈을 줬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녀는 더했다.
1: She added.
0: 절대 너무 늦지 않았어요.
1: It's never too late.
0: 내 꿈들을 좇기에.
1: To chase my dreams.
0: 그렇죠?
1: Right? She added, it's never too late to chase my dreams, right?
0: 네. 이 방금 말이 처음 한 말이었으면 add it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어색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1: 맞아요. 뭔가 말을 했는데 거기다가 더 뭐 덧붙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he then added 아니면 she added.

0: added.
1: Alright. Mm-hmm.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정부는 일터로 복귀하는 여성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정부는 말한다.
0: The government says.
1: 그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거라고.
0: It will provide more support.
1: 여자들을 위해.
0: For women.
1: 일로 돌아가는.
0: Returning to work. The government says it will provide more support for women returning to work.
1: 네, 여기서 사실 returning 대신에 뭐 going back to work, 뭐 mm-hmm. getting back to work 그래서도 문제는 없겠죠.
0: 맞아요. Right. 다 뜻은 똑같아요.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More women in their 40s and 50s are choosing to start over in their careers. After years of focusing on family, many are getting back into the workforce. I feel like I've finally gotten my life back, Serena Huang said. She added, It's never too late to chase my dreams, right? The government says it will provide more support for women returning to work.
0: And here's today's review.
1: 노동인구, 노동력, 노동자.
0: Workforce.
1: 좋다, 추구하다.
0: Chase.
1: 돌아가다.
0: Return.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다시 새로 시작하다.
0: Start over.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평소문인 기분이 들어.
0: I feel like 평소문. That's all.
3: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릴게요.
0: 좋아요.
1: 새롭게 시작하기에 절대 늦은 시간은 없어. 자, 절대 너무 늦지 않아. 다시 시작하기에.
0: 오, 오늘 배운 표현 두 개가 들어가네요. 다시 새로 시작하다, start over. 거기다가 to 형용사, to 동사 원형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이번 달 너무 내용 괜찮습니다.
0: 네.
1: 하나 픽업하셔서 같이 손형작, 입형작 하면서 영어 흡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All right, we'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for now.
1: Bye.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4: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s topics today, starting our brand new July book.
3: 자, 월드컵이 조별리그를 끝내고 지금 이제 32강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지금 처음으로 32개국이 아니라 48개국이 조별리그 치르고 32강부터 시작하는 토너먼트로 진행되고 있죠.
4: Yeah, so usually the first knockout stage was the last 16. So that's why in Korea we always said 16강. But now it's even harder because you have to then win another game to get to the last 16.
3: 일단은 전체 경기 수가 16개 도시에서 104경기나 펼쳐지거든요. 기존의 월드컵보다 경기 수는 많아졌어요.
4: Yes, of course. And that gives them opportunities to make more revenue through advertising and whatnot.
3: FIFA 입장에서 그러겠죠. 팬들 입장에서도 더 많은 경기를 뭐 보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간도 더 길어지고. 다만 선수들이나 구단들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네요.
4: Yeah, because the seasons for their clubs are longer than ever. And then this is long. And then the season starts again about 2 weeks after the World Cup finishes. So for player recovery, not ideal.
3: 그렇네요. 7월 19일 뉴저지에서 일단 결승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월 20일 새벽 4시로 알고 있어요. 결승전 또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다만 마지막으로 약간 좀 불고 있는 비판 중에 하나는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너무 월드컵이 상업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4: Yeah, it used to be the working person sport and it doesn't feel that way anymore. Let's listen to part one first.
5: The global spectacle of the expanded 2026 World Cup. The North American World Cup 2026 features a historic expansion to 48 nations, likely becoming the most watched sporting event ever. This collaboration between three countries introduces a longer schedule with over 100 matches across 16 host cities. While FIFA highlights inclusivity for African and Asian nations, the massive revenue potential remains a primary focus.
3: 자, 월드컵 축구 관련된 소식이다 보니까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딱 또 정해져 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거 듣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4: The North American World Cup 2026 features a historic expansion to 48 nations, likely becoming the most watched sporting event ever.
3: 자,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자, 동사가 뭐였죠? Features a historic expansion to 48 nations. Feature라는 건 이제 명사로도 많이 쓰이지만 동사로 쓰이면 뭘 선보이다의 뜻으로 쓰인다고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4: Yeah, 네. to show off something.
3: To show off something.
4: Yeah, in this case a historic expansion. So the act of being larger, 32 to 48 teams. 그렇죠.
3: 본선이 이제 32개국에서 48개 참가국으로 확대되는 어떤 역사적인 변화를 선보인다는 얘기입니다. Likely.
4: Likely becoming the most watched sporting event ever. Yeah, so likely put there because there's no guarantee, but predictions suggest it'll be more watched than any other World Cup, any Olympics.
3: 참가국이 12개국 더 늘어났잖아요. 경기도 훨씬 많아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역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게 될 스포츠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Most watch란 건 뭐 현장에서 보는 관중들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중계에 대해서 보는 그 시청자들까지 합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4: Yeah, it can encompass both, right? The North American World Cup 2026 features a historic expansion to 48 nations, likely becoming the most watched sporting event ever. This collaboration between three countries introduces a longer schedule with over 100 matches across 16 host cities.
3: 뭐 필요한 수치들 다 나와 있네요. 일단 3개국에서 개최를 하죠. So this collaboration. Collaboration은 원래 이제 협력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약간 공동 개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4: 네. Yeah, like a co-production of the World Cup.
3: 그렇죠. So 지금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이제 공동 개최를 이제 하고 있는데 introduces a longer schedule. 기존의 월드컵보다는 뭐 훨씬 깁니다. 한 달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네. 거의 40일 가까이 되기 때문에 더 긴 경기 일정을 도입을 하게 됐고
4: With over 100 matches across 16 host cities, right? Spread out across all these cities.
3: 맞아요. 16개의 개최 도시에 걸쳐서 100경기 이상을 치르게 됩니다. 뭐 개막전부터 시작해서 결승전까지 총 한 104경기라고 하더라고요. 더 많은 경기를 여러 도시에서 소화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와, 16개 도시.
4: Yeah, and across three countries as well. It's huge, like literally the distances.
3: 선수들이 토너먼트에선 또 뭐 이동해야 되는 거리도 그만큼 벌어지겠어요.
4: 그렇죠. 네. Sometimes traveling thousands of miles between each game. While FIFA highlights inclusivity for African and Asian nations, the massive revenue potential remains a primary focus.
3: 자,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가 inclusivity라는 말입니다. 아까 저희 방송 초반에 그 피터 선생님께서 인도와 중국 얘기를 해주셨죠.

0: 거거든요.
1: Yeah, exactly. 네. So this comes from to include, right? To include people or countries means you're giving them opportunities to be involved.
0: 맞아요.
1: So inclusivity is the practice or policy of that.
0: Include가 이제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1: Mm-hmm.
0: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참여 확대를 말하는 건데
1: 네.
0: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국가들의 조금 더 큰 참여 확대를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1: Mm. 네. And that's for African and Asian nations because they had the most countries who couldn't come to the World Cup. But it says the massive revenue potential remains a primary focus. So to be honest, mone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0: 그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자, FIFA에서는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부각은 시키고 있지만 실제 더 막대한 어떤 수익 창출의 어떤 기회라는 것 자체가 지금 핵심 목표 혹은 초미의 관심사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1: Let's move on to part two.
2: The competition kicks off in Mexico City and concludes at MetLife Stadium in New Jersey, involving high-profile leaders and global brands. Spain and France are red-hot favorites, though legends like Lionel Messi maintain great pulling power. Meanwhile, the American team faces a difficult path under Mauricio Pochettino, seeking to leverage home advantage during their opening group stage fixtures.
0: 자, 유력 우승 후보인 국가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팀의 감독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와 인연이 있는 감독이죠?
1: That's right. The competition kicks off in Mexico City and concludes at MetLife Stadium in New Jersey, involving high-profile leaders and global brands.
0: 자, kick off라고 하는 구동사를 잘 표시를 해둘게요. 이 자체가 축구에서 나온 어떤 어원의 구동사인데
1: 그쵸.
0: 여기서 쓰기 너무 좋죠.
1: Yeah.
0: 축구 기사다 보니까 축구 어원의 구동사 같아 쓴 거예요.
1: Yeah, just means to start or commence anything. Let's kick off the meeting. But yeah, has its roots in football because you kick the ball to start the match.
0: 맞아요. 중앙선에서 공을 차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1: Mm-hmm. 네.
0: 그래서 kick-off란 건 어떤 행사 같은 걸 화려하고 공식적으로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쓰는 구동사인데 이번 이제 월드컵 자체가 6월 11일에 그 멕시코 시티에서 개막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7월 19일에 MetLife Stadium 에서 일단 폐막을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결승전이 이루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뉴저지에서.
1: Yeah, concluding means to bring to an end and that's the final in the World Cup. Yeah.
0: 그렇죠. 자, involving high-profile leaders and global brands. 그건 이제 붙인 말이죠. 세계 유력 지도자들과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 스폰서 브랜드들 말하는 거겠죠.
1: Absolutely. Some of the biggest companies out there sponsor the World Cup. Spain and France are red-hot favorites, though legends like Lionel Messi maintain great pulling power.
0: 스페인과 프랑스 뭐 아주 전통적인 축구 최강국들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네.
0: 이런 그 나라들이 8강, 4강 안 올라오면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일 정도로 강력한 우승 후보를 보라 했네요.
1: Red hot favorites,
0: red
1: right?
0: Hot favorites.
1: Favorites alone means the competitors thought most likely to win. Red hot just emphasizes it. You know, if you're hot, then you're doing well in a field
0: 맞아요.
1: or working hard. But red hot, you know, that's when you're in the fire basically.
0: 그러니까 favorite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That's my favorite 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 favorite 하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우승하기를 원하는 혹은 그 우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팀을 favorite이라고 하거든요.
1: Yeah, a lot of it comes from betting, right? The odds are the best for these countries.
0: 그렇네요. 네. 근데 앞에 red hot 붙이면 뭐 새가 뜨거워지면 빨개지잖아요. 네. 그만큼 빨갛게 달아오르는 뜻이지만 강력한 우승 후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 꼭 외워주세요. 그냥 red hot favorite이라고 하면 강력한 우승 후보. The legends like Lionel Messi maintain great pulling power. 뭐 메시 선수도 이번에 뭐 해트릭도 기록하고 뭐 아주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1: Yeah, he scored a hat-trick in the first game. He won the last World Cup. And he maintains great pulling power. Pulling power is the ability to attract or draw in people.
0: 그렇죠. 뭔가 우리말로 하면 흥행력, 뭐 흡입력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1: 네. 네,
0: 세계적인 슈퍼스타인 뭐 레오넬 메시 선수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압도적인 흥행력, 흡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요.
1: Spain and France are red-hot favorites, though legends like Lionel Messi maintain great pulling power.
0: 중간에 though가 들어간 건 레오넬 메시는 아르헨티나잖아요.
1: 그렇죠. 네.
0: 물론 이런 팀으로 봤을 때는 스페인, 프랑스가 강국이지만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도 엄청난 어떤 흥행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1: Meanwhile, the American team faces a difficult

0: difficult path under Mauricio Pochettino, seeking to leverage home advantage during their opening group stage fixtures.
1: 이 포체티노 감독이 현재 미국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인데, 여러분 사진 보시면 많이 봤던 감독님들 이러실 수 있어요. 2014년부터 19년까지 그 토트넘을 이끌면서
0: 그쵸.
1: 손흥민 선수가 2015년 9월에 아마 입단했을 거거든요. 그때 감독님이었어요.
0: Yeah, when Tottenham were at their peak and Son Heung-min perhaps at his peak, they worked together, right? But it says they face a difficult path under him. Yeah, when you've got a manager, you say under that manager. The difficult path refers to the opposition being quite good in America's group.
1: He faces a difficult path under 감독님 이름이 나왔거든요. Under는 이제 그 감독 하에서 움직이니까 팀이.
0: 네.
1: 그래서 이제 전체 Under를 쓴 건데 미국 팀도 결국에는 지금 D조잖아요.
0: 네.
1: 뭐 미국, 튀르키예, 호주, 파라과이 그 D조에 속하고 앞으로 이제 토너먼트에 진출해도 워낙 강팀들을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쉽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0: Yeah, exactly. It's not easy. And they're seeking to leverage home advantage, right? That's the best thing about having a World Cup in your country. You get the home fans.
1: Opening group stage fixtures, a home advantage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거래요. Fixtur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거예요, 여기서요?
0: That just refers to the sports matches, the games themselves. We've got a fixture next week against Japan. 그냥 match 대신, 경기 대신에 쓸 수 있어요.
1: Fix가 정해져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날짜나 장소가 미리 정해져 있는, 혹은 이미 예정된 경기,
0: 네.
1: 이걸 fixture라고 그래요.
0: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이제 개막전 후에 그 조별 리그 경기들을 opening group stage fixture라고 합니다. 물론 이 조별 경기 끝났죠. 지금 32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 Here's part 3.
2: Extensive planning covers everything from specialized hybrid grass pitches to complex security operations involving federal agencies. Fierce criticism has erupted over soaring ticket prices, with some final seats reportedly listed above $6,000, raising concerns that ordinary fans are being priced out of football's greatest celebration. Despite high ticket costs and logistical hurdles, millions of fans will converge for this unique celebration of sport.
1: 티켓 가격 얘기 나오네요.
0: Extensive planning covers everything from specialized hybrid grass pitches to complex security operations involving federal agencies.
1: 자, 아주 광범위한 계획이 있었겠죠? 이 준비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Covers everything from A to B, 뭐에서부터 뭐에까지 여러 가지 준비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hybrid grass pitches. 이 pitch는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걸 pitch라고 하는데.
0: Oh, in football, in Europe, we call the actual grass area the pitch, the
1: 재밌네요.
0: whole thing.
1: 네. Yeah. 투수를 pitcher라고 하거든요.
0: 그렇죠.
1: 축구에서 pitch하면은 이건 축구장을 말해요.
0: Yes, 네. in America, I think they still use soccer field, but we call it a pitch. in Europe.
1: 오케이. 축구에서는 이게 이제 축구장인데 hybrid grass란 건 아마 천연 잔디하고 인조 잔디를 섞은 듯한 약간 그런 잔디 구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네.
1: The complex security operations, 보안 작전 같은 것들도 상당히 복잡하게 이제 계획이 됐겠죠. Okay?
0: Fierce criticism has erupted over soaring ticket prices, with some final seats reportedly listed above $6,000, raising concerns that ordinary fans are being priced out of football's greatest celebration.
1: Okay. 자, 앞쪽에는 soaring ticket prices, 치솟는 티켓 가격 때문에 이제 여러 비판이 일고 있다라는 얘기고, 결승전의 일부 좌석은 뭐 6,000달러? 우리나라 돈 900만 원이 넘잖아요.
0: 네.
1: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팬들이 ordinary fans are being priced out of football's greatest celebration. 전 세계 축구 최대 축제에서 일반 축구 팬들은 좀 높은 비용으로 소외되는 거죠. 그걸 price out이라고 표현했어요.
0: Yeah, to make it too expensive for certain groups,
1: okay.
0: right? Despite high ticket costs and logistical hurdles, millions of fans will converge for this unique celebration of sport.
1: Converge란 건 한 자리에 모인다는 얘기죠.
0: 그렇죠.
1: 네, converge. 한 자리에 모일 거다. 수백만 명의 팬들이요. 이 특별한 스포츠 축제를 위해서. 비록 티켓 가격은 상당히 높고 logistical hurdles는 뭐 이동이나 진행상의 어려움을 많겠죠. 워낙 다양한 도시에서 개최되다 보니까 팬들도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It's hard for them to get from A to B, right? But they're still all going to come for this unique celebration of sport describing the World Cup. Let's listen to parts 1, 2, and 3 all in one go.
2: The global spectacle of the expanded 2026 world.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평소 잘 긴장하거나 낯을 가리는 편이 아닌데도 발표나 회의, 면접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자리에선 바짝 얼어붙을 때가 있죠.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내가 긴장한 걸 사람들이 알아채면 어쩌지? 초조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걱정하느라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사람들 앞에 자주 나서보고 발표도 자주 해보는 건데요. 평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거나 실제랑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발표 시작하기 전에 참 떨리네요, 불안하네요 하고 내가 긴장했단 걸 먼저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사회불안장애라는 정신과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거나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니까요. 꼭 전문의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0: 웰컴 어보드
2: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once again for joining us on EBT in 영어. We're kicking off another great month. Yes, it is July.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0: Hello. Welcome back, everyone. Thanks for joining us. I am Jennifer Clyde.
3: 2026년 하반기가 시작이 되네요. 벌써 절반이 지나갔고 절반이 남았습니다. Glass half full 쪽으로 생각하면 좋겠죠. Half empty보다는. Mm-hmm. 자, 나머지 절반을 더욱더 알차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자, 7월 1일 첫 번째 주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건강의 이유로 여러 가지 삶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운동이나 식단도 있지만 금주, 금연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맞아요.
3: 오늘은 이제 금주 하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0: 100일째 되는 날 사연을 써서 보내주셨는데, 네. 금주하신 지 100일째 되는 날. But yeah, I was quite surprised when I heard recently from someone that it's kind of like a trend these days that people are much more health conscious and they don't drink as much or they don't drink at all as a matter of fact.
3: I think there are less drinking sessions.
0: Drinking
3: sessions tend to go shorter compared to in the past.
0: True.
3: And people only go for the first round. They don't go for the second and third rounds.
0: Right. And even when people socialize, they tend not to drink at all. They drink non-alcoholic beverages, maybe.
3: 맞아요.
0: Yeah.
3: So 오늘 주인공께서도 이제 막 술을 많이 드시는 편은 아니었는데
0: 네.
3: 집에서 혼술하는 정도, 반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끊어야겠다. 그래서 아예 이제 입에도 술을 대지 않는 그런 결심을 1월 1일에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딱 100일째 되는 날 이 사연을 써주신 거예요.
0: 와우, 멋지세요.
3: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라고 해주셨고
0: 네.
3: 새벽 운동도 같이 병행해서 시작해서 너무 좋다라고 하시고 하루가 더 활기차고 수면의 질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0: 집중도 네. 훨씬 잘 되실 그쵸? 것 같아요. 네. Right?
3: 물론 이제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균형감감 있게 잘 써주셨는데 그저 술의 조합 있잖아요. 뭐 치맥이라든가 뭐 소맥에 회 한 점 먹는다든가 이런 어떤 삶의 묘미는 좀 사라진 것이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주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의지를 다져주셨어요.
0: 네, 화이팅입니다.
3: 네.
0: 사연 보내주신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강동구에 사는 술보다 입지영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감사드립니다.
3: 네.
0: Let's begin by listening.
4: 100 days without drinking. Today marks the 100th day of my no alcohol challenge that I started as a New Year's resolution. I wasn't really a heavy drinker. I just enjoyed a drink alone at home. But I decided to quit cold turkey starting January 1st to build healthier habits. There are a lot of upsides to not drinking. I used to feel foggy and have trouble focusing, but now my head feels much clearer. I also started working out early in the morning. I feel more energized during the day, and my quality of sleep has gotten better too. People have even told me I look healthier lately. Of course, it's not without its downsides. Some foods pair perfectly with alcohol, like lamb skewers with beer or raw fish with soju mixed with beer. They're not the same without a drink. But I want to keep this going and take better care of my health.
3: 올해 새해 들어서 금주를 다짐했는데 오늘은 바로 그 금주 도전을 한 지 100일 차가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어요.
0: Today marks the 100th day of my no alcohol challenge that I started as a New Year's resolution.
3: 자, 이렇게 기념할 만한 날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잖아요. 뭐 100일 차다, 뭐 3년째 되는 날이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꼭 필요한 영어 동사가 있습니다. mark라는 동사에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주어 자체가 시점을 주시면 돼요. 오늘이 바로 today marks the 100th day. 그러면 오늘이 100일 차다. 뒤에 어떻게 연결해요? Of my no alcohol challenge. 자, 금주 도전을 한 지 100일째 되는 그런 기념할 만한 날이다. 그 말을 mark이라는 말로 표시를 하죠. 네. 우리가 이틀 뒤에 다룰 그 사연에서도 뭐 3년 차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럴 때도 mark 동사 또 쓸 겁니다. 자, 이번 달에 입지용 동사 중에 하나로 픽을 할게요. 이 mark 동사 잘 기억해서 꼭 써보세요. 이 문장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Today marks the 100th day of my no alcohol challenge.
3: 자, 이어주면 that I started as a New Year's resolution. 새해 다짐으로 시작한 금주라는 말을 뒤에 부연 설명해 주는 구조입니다. 자, 물론 나는 술 없이 못 사는 술고래는 아니고요. 집에서 가볍게 혼술 정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0: I wasn't really a heavy drinker. I just enjoyed a drink alone at home. I wasn't really a heavy drinker. I wasn't really. 제가 꼭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heavy drinker니까 뭐 술고래가 맞나요? 술을 그쵸? 많이 마시는 사람을 heavy drinker라고 하죠.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3: 그쵸.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그냥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0: heavy 다음에 drinker.
1: Yeah.
0: 붙이시면 될 것 같고.
1: You could also maybe have fun with it and say, I used to drink like a fish.
0: 아, 그 표현이 있네요. Drink like a fish 하면 술을 많이 마신다는 얘기죠.
1: 그렇죠.
0: 물고기가 물을 이렇게 먹듯이 술을 mm-hmm. 먹는다는 그런 yeah. 비유적 표현인 것 같아요.
1: 네.
0: So I used to drink like a fish. 뭐 그러면 예전에는 술을 많이 마셨다 이런 얘기인데 네. 여기서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I wasn't really a heavy drinker. I just enjoyed a drink alone at home. 그냥 혼술이란 건 drink alone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혼자 먹는 술을 집에서 즐기는 편이었다. 오케이? 자, 그러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술을 아예 입에도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 잘 보세요.
1: But I decided to quit cold turkey starting January 1st to build healthier habits.
0: Quit cold turkey. 입투형 좀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 안 들어봤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인데
1: 네.
0: 오늘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이럴 때 쓰기 딱 좋거든요. 그냥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부로 다시는 뭐 안 하는 이렇게 딱 잘라서 끊는 거를 quit cold turkey라고 합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뭐 술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고 뭐
1: yeah.
0: 담배도 그렇고요.
1: Sure.
0: 음식도 그래요. 뭐 초콜릿, 뭐 아이스크림, 뭐 그런 것들 이제 과자. 다이어트 할 때 오늘부터 그냥 뚝 끊을 거야. 그럴 때 quit cold turkey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1: So you're quitting something, stopping, when you stop doing something all at once, you say that you quit cold turkey.
0: 그렇죠. 절대 안 하게끔 뚝 끊는 거죠. I decided to quit cold turkey. 자, 그 부분을 오늘 통한기 1번으로 아예 가겠습니다. 아예 외워서 여러 번 반복하세요. 갑니다.
1: I decided to quit cold turkey.
0: 그냥 뚝 끊기로 결정했다. 머릿속에 그게 뭔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One more time.
1: I decided to quit cold turkey.
0: 그렇죠. 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쓰세요. Starting January 1st to build healthier habits. 좀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죠. 자, 금주를 하니까 좋은 점이 참 많았습니다.
1: There are a lot of upsides to not drinking.
0: 이 문장엔 전체 다 to 동그라미. Upside하고 저 뒤에 내려가면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downside 나오죠. 두 단어 연결해 두시고.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이 구분해 설명할 때 이 두 단어 쓰시면 너무 좋아요. 조화가 잘 이루어지죠. There are a lot of upsides. It is not without downsides.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전치사를 to로 연결한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So there are a lot of upsides to not drinking. 그쵸? 술을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한 장점은 꽤 많다. 자, 일단 예전에는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머리가 훨씬 맑아졌습니다.
1: I used to feel foggy and have trouble focusing, but now my head feels much clearer.
0: Feel foggy?
1: Feel foggy. 안개를 fog라고 하잖아요.
0: 그렇네.
1: F-O-G. So if you used to feel foggy, you're saying that everything was just blurry. You couldn't concentrate much.
0: 우리말이 딱 그 멍한 느낌이네요.
1: Right.
0: 뭘 좀 책 좀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들어오고 머리에 멍한 느낌.
1: 네.
0: Foggy, 안갯끼네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I used to feel foggy and have trouble focusing. 집중도 안 됐는데 지금은 머리가 더 맑다. But now?
1: But now my head feels much clearer.
0: Clearer.
1: 맑은 거잖아요.
0: 비교급. Clearer. Okay. 자, 그리고 또한 새벽 운동을 시작하니까 하루가 덜 활기차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1: I also started working out early in the morning.
0: 그래서
1: I feel more energized during the day and my quality of sleep has gotten better too.
0: 그렇죠. 활기를 더 느낀다. 더 하루가 활기차다. I feel more energized. 이 단어 쓰면 되죠. Energized. 그 부분 잘 표시해 두시고 during the day 하루 중에 and my quality of sleep 이건 수면의 질이죠 has gotten better too 좋습니다. 최근에는 지인들로부터 안색이 좋아졌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1: People have even told me I look healthier lately.
0: 안색이란 말 뭐 단어가 있긴 있잖아요. Complexion? 그렇긴 하는데 이런 경우 people say my complexion is good 이게 조금 너무 어색하죠.
1: 그렇죠.
0: 예, 예. 이건 정말 그 피부과 가서 할 네. 법한 얘기인 것 같고
1: uh-huh.
0: 안색이 좋다는 얘기는 얼굴 좋아 보이네요 이 얘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럼 영어에서 구어체에서 가장 간단한 건 you look healthier. 왜냐하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보이는 게 얼굴이기 때문에
1: sure.
0: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People have even told me I look healthier. I look younger. 요즘 아이들 다 요즘에 주변에서 나 좀 어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1: 네.
0: 때 look 뭐 얼굴 얘기하는 거예요. So I look healthier lately.
1: 뭐 피부에 대해서 만약에 딱 얘기를 하고 싶다면 좀 화사해 보인다. 뭐 그럴 때는 뭐 your skin looks radiant 이런 방법도 있긴 해요.
0: 빛이 난다.
1: 네.
0: 광피부다.
1: 맞아요.

0: 그래서 it's but the downsides까지를 통한 2번으로 갈게요. One more time.
1: It's not without its
0: 그대로
1: downsides.
0: 외우세요. 앞에 장점 얘기하고 그렇지만 단점이 없는 건 아니다. 이럴 때 추가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It's not without its downsides. 좋습니다. 자, 양꼬치의 병맥주나 소맥의 회한점 등 술과 함께 완벽한 조합을 이루는 음식을 술 없이 먹으니 맛이 예전만 못합니다.
1: Some foods pair perfectly with alcohol, like lamb skewers with beer or raw fish with soju mixed with beer.
0: 그렇죠. Pair perfectly with. 우리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 페어링이란 말 너무 자주 접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이 페어 한다는 얘기는 이제 음식 궁합을 술과 맞춰서 먹는다는 얘기죠. 우리 뭐 가장 대표적인 치맥이, 혹은 뭐 피자랑 같이 먹는다 이런 것들. 그래서 some foods pair perfectly with alcohol, like lamb skewers. 그 양꼬치 할때 skew가 어디 꼬챙이에 꽂는다라고 할때 쓰는 동사잖아요, 원래는.
1: 맞아요. 그래서 skewer가 그
0: 꼬치,
1: 꼬치를
0: 그렇죠.
1: 말하죠.
0: skewer.
1: Yeah, a wooden skewer라고 하면은
0: 맞아요.
1: 나무 꼬치를
0: 맞아요.
1: 말하고, 네.
0: So lamb skewers 하면 양꼬치가 되고 with beer, raw fish, 회, with soju mixed with beer. 자, 소맥은 그냥 풀어줬습니다. 자, 맛이 예전만 못하다, 그 부분.
1: They're not the same without a drink.
0: 그렇죠. 이것도 부정이 두개 필요하죠. They're not the same, 같지 않다, without a drink. 술 없이는 맛이 같지 않다, 즉 맛이 예전만 못하다. 하지만 금주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나 자신을 건강하게 잘 가꾸고 싶습니다.
1: But I want to keep this going and take better care of my health.
0: Take good care of my health는 뭐 건강을 챙기는 거고, better는 지금보다 더잘 챙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take better care of my health 붙이시면 되겠고, 앞에서는 계속 이어가겠다. Keep this going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 달첫 번째 너무 멋진 사연 감사드리고요. 전체 내용을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100 days without drinking. Today marks the 100th day of my no alcohol challenge that I started as a New Year's resolution. I wasn't really a heavy drinker. I just enjoyed a drink alone at home. But I decided to quit cold turkey starting January 1st to build healthier habits. There are a lot of upsides to not drinking. I used to feel foggy and have trouble focusing, but now my head feels much clearer. I also started working out early in the morning. I feel more energized during the day, and my quality of sleep has gotten better too. People have even told me I look healthier lately. Of course, it's not without its downsides. Some foods pair perfectly with alcohol, like lamb skewers with beer or raw fish with soju mixed with beer. They're not the same without a drink. But I want to keep this going and take better care of my health.
0: 자, 여러분, 7월호 교재 10페이지를 보시면 하루에 세 가지 패턴을 같이 연습합니다. 자, 오늘 가장 여러분이 많이 연습했을 만한 표현은 이거예요. Quit cold turkey. 자, 빈칸 넣기 한번 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1: I decided to quit cold turkey starting January 1st.
0: 오케이. 자, 단번에 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도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I can't just quit cold turkey.
0: 이거 그냥 딱 끊진 못하겠어. 서서히 줄여나가야겠어. 그런 말 한다면, I can't just quit cold turkey.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1: Have trouble focusing.
0: 자, 문장 읽어 드릴게요. 빈칸에 써보세요.
1: I used to feel foggy and have trouble focusing.
0: 사람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
1: Lots of people have trouble focusing because of their smartphone.
0: 자꾸 모으고 보게 되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pair 자체를 동사로 쓰는 방법이에요. pair perfectly with 음식 궁합 같은데 많이 쓰시면 됩니다.
1: Some foods pair perfectly with alcohol.
0: 김치와 삼겹살이 정말 잘 어울린다.
1: Kimchi pairs perfectly with pork belly.
0: 물론 옷에 쓰셔도 돼요. 이 운동화 청바지와 너무 잘 어울린다.
1: These sneakers pair perfectly with my jeans.
0: 오케이. Good job, everyone.
3: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I heard you've hit 100 days without drinking.
2: Yeah, I haven't had a single sip since January 1st.
3: Wow, wasn't that hard?
2: It was at first, but I'm getting used to it now.
3: What do you do when friends ask you to go for a drink?
2: The temptation is there, but I'm determined to stick with it

0: for a year.
1: I heard you've hit 100 days without drinking.
2: Hit 동사를 쓰네요.
1: Yep.
2: 딱 100일 채웠다면서의 뜻으로 자, hit 동그라미 잘 쳐놓으시고 hit 100 days without drinking.
1: 네, 남자가 1월 1일부터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I haven't had a single sip since January 1st. 이 single sip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모금이란 뜻이거든요.
2: 그렇죠.
1: 그래서 입에 술을 한 방울도 대지 않았다. 라는 뜻이에요.
2: 그럼 drop을 쓸 수도 있어요?
1: Sure. 어. A single drop of alcohol.
2: I haven't had a single drop of alcohol.
1: Sure.
2: 제가 쓸 수도 있고, sip도 좋고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All right?
1: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but I'm getting used to it now. 지금은 좀 적응이 되고 있어. 라고 하죠.
2: Okay.
1: The woman says, what do you do when friends ask you to go for a drink?
2: 그렇죠.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때 힘들잖아요. 소셜한 것도 있으니까.
1: Yeah, and he says, the temptation is there. 유혹은 물론 있지. But I'm determined to stick with it for a year. 여기 뭔가에 딱 붙다라는 말로 stick with it니까 내가 결심한 거 그냥 끝까지 내가 지킬 거야.
2: 지키겠다.
1: Yeah.
2: Stick with it. 기존의 계획을 고수하다. 지켜나가다. 그런 의미로 쓰시면 되겠죠. 자, 대화문으로도 풀어서 여러분이 연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페이지에 5개의 영작 미션을 매일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그날 배운 표현을 이용해서 꼭 한번 해보시고 그중에 1번과 4번의 별표 치고 꼭 손으로 한번 영작해보시기 바랍니다.
1: And that's all for today, everyone. Have a wonder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2: Bye, everyone.
1: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And today is the start of a new month.
1: That's right. Happy July, everyone.
0: 네, 벌써 이제 7월입니다. 2026년의 second half, 2분기가 시작이 됐네요.
1: 네.
0: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우리는 이번 주에 주제인 뭐 예약하는 특히 이제 식당 예약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이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What is today's expression?
1: Today's expression is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0: Could we get a table? 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의미로 자리를 예약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겠죠. 혹은 뭐 지금 왔다 그러면 식당에 거기에 앉을 수 있을까요? 인데 by the window라는 표현이 이제 뒤에 붙었죠. window니까 창가 쪽이라는 의미이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영어는

0: 확장컬로 외워야 될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by the window라는 이 표현을 같이 한번 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가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이 표현을 같이 먼저 파헤쳐 볼게요.
1: Ready, start!
0: So what is today's mission sentence once again?
1: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0: 네,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좀 길죠? 자, 청크청크별로 한번 볼게요. Could we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공손하게 물어볼 때 뭐뭐 할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로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할 때는 could we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공손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get까지 한번 보면 could we get라고 하면 뭐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get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뭐뭐를 살수 있을까요? 뭐뭐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도 될 수는 있겠죠. 자, 오늘은 could we get 뭐뭐를 받을 수 있을까요?의 의미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Could we get? Could we get? 자, 뭐뭘 받나요? 바로 자리, 테이블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리라는 표현을 써서 seat를 쓰고 싶지만 식당에서는 seat보다는 tabl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도 영어로는 테이블이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식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영어로는 테이블이라는 걸 쓴다. 그런데 우리가 테이블을 보통 한 팀이 가면 한 테이블을 받게 되잖아요. Could we get a table? 테이블 앞에 어가 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연습하면 Could we get a table? Could we get a table? 자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나요? 라는 질문이 돼요. Could we get a table? 여기까지는.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자리는 있는데, 창가 자리, 즉 창문 옆에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그 자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는 뒤에 창가 옆에 라는 의미의 by the window 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자, by the window. 여기서 by가 옆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the window냐? 이 식당에 있는 그 창가이기 때문인 거죠. 그쵸? 특정 창가이기 때문에 the가 꼭 붙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창가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예약할 때도 뭐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당장 식당에 와서 자리가 있나요? 근데 혹시 창가 쪽에 앉을 수 있어요?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문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0: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1: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0: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Great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All right, what is today's pattern?
1: Well, today's pattern is just the first few words of our sentence. Could we get Momo?
0: 자, 그래서 could we get 오늘처럼 뭐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get이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뭐를 해줄 수 있을까요? 뭐뭐를 가져다 줄수 있을까요? 뭐뭐를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뉘앙스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could we get? 특히 뭐 식당이나 카페나 호텔이나 가게, 여행하실 때 정중하게 상대방에게 요청할 때쓸수 있는 아주 좋은 패턴이죠.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1: Okay, so let's start with, could we get another plate?
0: 아하, plate가 접시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 접시라는 의미로 dish도 있잖아요. dish, plate.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1: Well, kind of. A plate is a type of dish, A dish is also a menu item, like food.
0: 그쵸.
1: A plate might also mean a table setting.
0: 아, 그러게요.
1: So there are slight differences.
0: 약간의 yeah. 차이가 있는데, 물론 그릇이라고 할 때는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dish가 조금 더 큰 범위에 있는 단어고요. plate는 납작하고 동그랗거나 좀 넓적한 그런 그릇을 plate라고 부르죠. another는 하나 더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미 있는데 하나 더를 받을 때는 could we get another plat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1: Could we get directions to the station?
0: Directions. 뭐 길 안내. 를 directions라고 보통 얘기하죠. Could we get directions to the station? 여기서 to는 방향을 나타내는 to죠. 그래서 station이 역이니까 역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겠네요. 그런데 왜 directions 여기서는 s를 붙일까요? 그냥 could we get a direction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1: Well, usually, when you're going somewhere, you have to go more than one direction.
0: 맞아요.
1: Because there's a building in the way, or you can't go in a straight line. So you need to turn left, go straight, turn right. That's more than one direction.
0: 그쵸. Direction이라고 하면 안내인데,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게 하나의 안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쭉 내려가셔서 우회전하시고 조금 더 가시다 보면은 왼쪽에 있어요.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꼭 directions S를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Here's another one. Could we get the Wi-Fi password?
0: Oh, this is very important for Korean people. 자, 우리나라는 사실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어딜 가든지 다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많죠. 아, 서양에서 모든 곳에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Could we get the Wi-Fi password라고 했는데 여기서 the는 이 장소에 바로 그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니까 the가 꼭 붙어야 되겠죠.
1: Could we get separate checks? 각자 계산 가능할까요?
0: Oh, sure. 물론이죠. I'll have them ready for you in a minute. 곧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명이 갔는데 각자 계산할 때 물론 전체 그 bill, 전체 계산을 이렇게 n분의 1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각자 먹은 걸 따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could we get separate checks?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separate, 각자의 라는 뜻이고요. checks, 여기서 check은 계산서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각자 여러 개를 하나씩 받는 거잖아요. 그럼 통틀어서 여러 개죠. 그래서 separate checks, check은 여러 개니까 S를 여기서는 또 붙여줘야 되겠네요.
1: Could we get a copy of the schedule?
0: 스케줄 중요하죠. 특히 이제 여행 다니실 때는 오늘 우리가 뭘 하는지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Could we get a copy of the schedule? 자, 여기도 청크청크 별로 보면 A copy는 복사본 하나라는 뜻이에요. 복사본 하나, a copy of the schedule은 일정표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정표의 사본 하나, a copy of the schedule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영어는 여기서는 어순이 뒤바뀌어 있네요. Could we get a copy of the schedul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1: This one works for anything. If you already have it, but you want more.
0: 아.
1: Could we get two more?
0: 아, 아까는 another plate라고 했는데 이건 뭐 특정 뭔진 모르겠지만 두 개 더 주세요라고 할 때는 could we get two more? 이렇게 말하면 되고 숫자는 계속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죠? Could we get five more?
1: Sure.
0: We get ten more?
1: One more?
0: One more도 되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Okay. Here's one that parents might need. Could we get a high chair?
0: A high chair. High chair? 높은 의자? 높은 의자는 누가 쓸까요? 아이들이 쓰죠. 그래서 baby chair라고도 부를 수 있지 않나요?
1: Sure.
0: 네.
1: Yeah.
0: 근데 보통 high chair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baby chair라고 하면 알아는 들을 거예요. 네, 그래서 유아용 의자, high chair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거 하나니까 could we get a high chair?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뭐를 받을 수

0: 수 있을까요?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의 Could we get 뭐뭐를 같이 연습해 봤고요. 우리 연습했던 예문들 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Could we get another plate?
0: Could we get another plate?
1: Could we get directions to the station?
0: Could we get directions to the station?
1: Could we get the Wi-Fi password?
0: Could we get the Wi-Fi password?
1: Could we get separate checks?
0: Could we get separate checks?
1: Could we get a copy of the schedule?
0: Could we get a copy of the schedule?
1: Could we get two more?
0: Could we get two more?
1: Could we get a high chair?
0: Could we get a high chair?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패턴 연습 마쳤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저녁 7시에 테이블을 예약해 드렸습니다.
3: 창가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2: 어떻게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0: 뭐 중요한 일이 있나 봐요. 그쵸? 창가 쪽이 좀더 로맨틱하잖아요? 자, 그래서 직원이 일단 저녁 7시에 테이블을 예약해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테이블을 예약하다. 우리 예약하다라는 표현, 뭐, reserved도 되고, make a reservation도 있었고, 그 다음에 book라는 표현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녁 7시에 이 표현은 이제 맨 뒤에 올것 같고요. 우리 시간 얘기할 때는 at을 쓴다고 했었죠. 창가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1: 아하.
0: 아, 요거는 이제 영어로 나왔죠, 여러분? 네, 믿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 진짜 식당 점원들이나 뭐 아니면 호텔에서도 진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 어떻게 할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말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게 영어로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보겠습니다. 무엇을 제가 할수 있는지, 어수는 요렇게 됩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뭐 요거는 간단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하다라고 할때 우리 thank you 말고 조금 더 고급 어휘가 하나 있어요. 좀 길긴 한데, 우리 이전에도 한적 있거든요. 아, 여러분 생각나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 영어로 대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한번 쭉 들어볼까요?
4: I've booked a table for you at 7 p.m.
5: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4: I'll see what I can do.
5: Thank you. We'd really appreciate it.
0: 저녁 7시에 테이블을 예약해 드렸습니다.
4: I've booked a table for you at 7 p.m.
0: Once again.
1: I've booked a table for you at 7 p.m.
0: book을 썼네요. 그렇죠? 물론 책이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예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I've 자, 요 V 발음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I've booked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예약을 완료했다라는 의미예요. I've booked a table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자리를 테이블을 예약을 했습니다. At 7 p.m. 저녁 7시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고객이 창가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5: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0: Once again.
1: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0: 자, 이 표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직원이 어떻게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4: I'll see what I can do.
0: What did he say?
1: I'll see what I can do.
0: 그쵸. I'll see. 한번 볼게요. What? 무엇을? I can do. 제가 할수 있는지. 네, 우리말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쵸? 근데 어순만 조금 다릅니다. I'll see what I can do. 자, I'll see what I can do 라고 했더니 이제 고객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5: Thank you. We'd really appreciate it.
0: 감사합니다.
1: Thank you.
0: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1: We'd really appreciate it.
0: 자, we would인데 we'd로 줄인 거고요. really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1: Appreciate.
0: appreciate. 정말 감사하다. 뭐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단어입니다. We'd really appreciate it.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더

0: 들어볼까요?
1: I've booked a table for you at 7 p.m.
2: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1: I'll see what I can do.
2: Thank you. We'd really appreciate it.
3: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3: 발음 연습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5: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3: 자, 요거예요. 원어민처럼 발음하려면 일단 연음되는 부분을 잘해야 되겠죠? could 하고 we는요. 물론 we, w를 시작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모음 소리잖아요. 그래서 could we 약간 d가 부드럽게 발음이 됩니다. 앞에도 l이지만 l은 묵음이니까 could we get a 자, 여기도 t가 부드럽게 l처럼 발음이 되죠.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그 연음 주의하면서 따라해볼까요?
5: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3: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5: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3: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잘하셨어요. 안 되면 많이 연습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복습 중요하겠죠?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5: Super job, everyone.
3: 지금까지 케인과
5: Zach였습니다.
3: Speak now.
5: Start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1: 중국어공부는처음에는서툴지만두번째는익숙해지고세번째는친구가됩니다목금토오전5시20분
0: 星期四五六上午5:20
1: 홍상욱과
0: 왕더와함께
1: 중국중국어를통해중국을만나보세요
0: 쉽고확실하게
2: 영어회화레벨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month of July. This is Juch.
0: 네, 7월입니다. 자, 이글이글지글지글한그런 7월이왔습니다
2: We're at the peak of summer.
0: Yes.
2: Yeah, I know it's kind of a, we call it a muggy season. So it's very hot and humid. But still, when you're studying with us, it's always refreshing.
0: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stay nice and 뭐더라 이게 dry.
2: Nice and dry. dry and cool, right?
0: 네, dry and nice and dry and cool.
2: That's right.
0: 그렇죠. 왜냐면 이럴수록 날씨가 좀 muggy 할수록 M-U-G-G-Y 좀 이렇게 후텁지근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2: 네, 맞아요.
0: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여름 날씨가 이제 언젠가부터 우리도 아열대권이 들었은 게 아니냐 뭐 이런 말 많이 하게 되는데
2: right, right.
0: 자, 그럴 때 우리가 뭐 hot, humid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muggy 이런
2: 스티키도 있고요.
0: 스티키 맞아요. 정말 그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날씨다라는 말도 하게 되고.
2: 스티키.
0: 네, 스티키. 네, 자 그럴수록 nice and dry. 무슨 뽀송뽀송한 그런 기분이라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2: Oh, we should remind our listeners.

0: It's as we begin July, the books are in the bookstore already, and you still have time to buy them because you should always study with us every single page, every single day with us together.
1: Right. So take full advantage of this
0: That's
1: book.
0: right.
1: 그 책을 그냥 완전히 흔히 우리 말로 뽕을 뽑는다 막 이런 말 하거든요.
0: That's
1: 아주
0: right.
1: 그냥 완벽하게 그 여러분께서 활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7월호와 함께 여러분 시작합니다. 자, 8쪽부터 저희가 시작하죠. 오늘은 7월 1일 수요일 순서 되겠습니다. 그 강의가 끝나고 이제 지난 어제에 이어서 내용이 이제 강의 상황으로 이어지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0: Q&A time.
1: Q&A time, question and answer가 되겠죠.
0: That's right.
1: 자, 이 미나 씨는 강의를 들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PPT, 그 PowerPoint 슬라이드를 다시 좀 찾아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0: That's
1: 그
0: right.
1: 아까 보여주셨던 그 차트 다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우리말로 들어보죠.
0: 혹시 질문 있으면 기꺼이 답해 드리겠습니다.
1: 아, 그네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차트 다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0: 네, 그럼요. 다시 한번 띄워 볼게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0: 아, 이것은 세 곳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판매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줍니다.
1: 그세 곳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뭐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 예를 들어서
0: Right.
1: 그런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상품의 판매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게이 차트의 특징이다라는 거군요.
0: It's called like a sales chart
1: Sales chart.
0: of different regions.
1: 그렇죠. 맞습니다. Of different regions. 방금 들으신 것처럼 지역이라는 말을 하게 될때 regions라는 단어가 나오는군요.
0: 우리 가끔 뭐 area, location이라고
1: 네.
0: 생각할 수 있는데
1: 네네.
0: 공식적으로 region, 뭐 세계 어느 지역 할 때는 region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1: Region. 그렇죠.
0: region.
1: Region. REGIONS. 그래서 regions 하게 되면 지역. 이런 말이 되고
0: Yes.
1: three different regions 하면은 세 곳의 각각 다른 지역들 이런 말이 됩니다.
0: That's
1: 자,
0: right.
1: 그건 맨 이제 우리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네, 미리 한번 저희 그 구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매일매일 대화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표현들 소개해 놓은 vocabulary 그 섹션이 있어요. 미리
0: Right.
1: 알고 가세요라고 우리말로 적혀 있는데 꼭 한번 미리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I like this section. It kind of gives you a preview what's coming in the dialogue, right? Like, I'd be more than happy to
1: 그렇죠.
0: go over something.
1: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vocabulary 하게 되면 happy, 그다음에 뭐 pull,
0: 한 단어 위주로, 그쵸?
1: region 이렇게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단어들이 각각 또 다른 단어와 어떻게 주로 잘 쓰이나.
0: 어떻게 매칭이 되면서,
1: 그렇죠. 그렇죠.
0: pairing이
1: 매칭이 되면서
0: 되면서, 그쵸?
1: 맞습니다. So more than happy to라는 걸 이제 뭉치로 소개를 해
0: Right.
1: 놓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0: Of course.
1: 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기꺼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0: If you have any questions,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1: If you have any questions,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네,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은 어려운 단어는 별로 없어요. 네, 그죠?
0: If you have any questions. 주로 이제 강의 들으러 갈때 특별히 영어권에서는 거의 언제나 끝날 때쯤 꼭이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if you have any questions, raise your hand,
1: 그렇죠.
0: or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1: 네, 맞습니다. 제가 기꺼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if you have any questions 까지만 보면 별로 어려울 부분이 없죠.
0: Sure.
1: 어떤 질문이라도 있으시다면 if you have any questions 내가 물어볼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questions라는 말은 거의 늘 have하고 같이 씁니다. So
0: Right.
1: if you have any questions 이런 다음에 이어지는데 제가 답을 해드리죠. I will answer them.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이걸 좀더 정중하게 내가 얼마나 기꺼이 그런 얼마나 이런 그 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정말 모르실 거예요. So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거의
0: Right.
1: 정형화된 그런 표현이죠.
0: 일반적으로는 I'd be happy to answer them.
1: 그렇죠.
0: 해도 되는데
1: 네.
0: 여기서는 I'd be more than happy to 네. answer them.
1: 그렇습니다.
0: That means you're very open, very welcoming of your questions.
1: 그렇죠. 그러니까 welcoming 방금 주신 단어처럼 두 손,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거죠. 사람들로부터의 질문을.
0: More than welcome.
1: 네.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질문을 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0: That's
1: 네, 혹시라도
0: right.
1: 제가 강의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0: Yes.
1: 근데 이제 사실 한 사람만 강의하기,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면 막 질문이 그다음부터 나오는데.
0: Like a domino effect. 네.
1: 근데 그 첫 번째 질문 나오기까지가 좀 어렵죠.
0: Yeah, the first question is always courageous.
1: Oh yes.
0: 용기를 가지고 첫 번째로.
1: 네, 맞습니다.
0: 보잉 쌤도 강의하시면서 언제나 Q&A 타임이 끝에 있죠, 그렇죠?
1: 있죠, 있죠. 있어야 되는데 yeah. 제가 강의가 길어져가지고 기차 시간 맞추느라고 못 듣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죄송해서
0: 혹시 불쌍해,
1: if you, 아니야, 그거, if you have any questions,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online.
0: 아, 네. That's one way.
1: 네,
0: of course. 그러니까
1: 온라인으로 뭐 질문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네,
0: yeah.
1: 말씀드립니다.
0: We can find her on social media and
1: 그쵸?
0: she woul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응. them.
1: 혹은 뭐 EBS 저희 게시판도 있고.
0: 아, 그러네요. 진짜.
1: 네, 그렇지 않아요? 자, I would be more than happy to. 자, 이 말은 제가 행복한, 기쁜, happy 그보다 더 한다는 말이니까 얼마나 기뻐할지를 이제 강조해서 말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0: Mm-hmm.
1: I would be, 나는 그렇게 될 겁니다.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자,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말이고 듣게 되는 말이죠. 자,
0: right.
1: 들어보실까요?
2: If you have any questions,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1: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이때 I'd be는 I would be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0: I'd be.
1: I'd be.
0: 그런데 왜 more than happy라고 표현했을까요? 좀 표현 자체가 좀 약간 재밌어요, 그렇죠?
1: 네, 네.
0: 그냥 I'd be very happy 해도 되는데
1: 아, 재밌다.
0: 조금 더 이렇게 좀 시적으로 표현한다 그럴까요?
1: 네, 네.
0: I'd be more than happy to.
1: More than happy to. 그러면 more than 뭐뭐라는 말이 많이 들어 많이 쓰이죠.
0: Yeah, more than grateful.
1: 그렇죠.
0: More than happy to.
1: 어.
0: I'd be more than delighted. 어.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쁘다는 말 가지고는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할 때 예전에 그런 단어를 누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happy라는 말보다 더 강조한 어떤 그 감정을 담고 있는 단어가 elated.
0: 아, 이런 elated.
1: 단어를. 그 좀 어려운 단어 배울 때 나오는 거면서요.
0: E-L-A-T-E-D.
1: 네.
0: Elated.
1: Elated.
0: Diane is elated to meet Juch.
1: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0: Very, very happy.
1: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very, very, very, very happy라고 하는 것 같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0: Elation, 이게 elation 원래 명사고 네. elated 하면 형용사인데
1: 네.
0: elated 하면 제 마인드에서는 뭔가 빛이 환하게 빛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오.
0: I'm so elated to meet you.
1: 아, 그렇구나. Yeah. 막 유니콘을 타고 막 하늘에 날아가는
0: 와.
1: 듯한 느낌.
0: Yeah.
1: 그게 그러니까 저기 비주얼라이즈해서 단어를
0: right.
1: 익히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0: 언제나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0: 단어와 어떤 이미지 연결되어 있는 뭐 다 그 imagination이 있어요.
1: 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more than happy 라는 표현도 정말 happy보다 더한 느낌으로 기쁠 것이다.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그 청중에 있던 미나 씨가 아, 그렇다면 네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차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0: 아, could you go over the chart on the fourth slide again?
1: 네, 여기서도 변함없이 could you로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could you, 일단 내가 부탁을 해야지 라는 마음을 딱 먹으면 입에서 딱 나오는 표현이 could you로 시작하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거고요. 다시 설명을 하다라고 할 때 explain again 해도 되겠지만 다시 한번 쭉 훑어준다는 뜻으로 go over 뭐뭐뭐
0: yes.
1: again이 나옵니다.
0: Could you go over?
1: 네.
0: So when you go over something, so 보영쌤 did a presentation. 다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1: 네.
0: 부분적으로. Could you go over this part again? Could you go over that part again?
1: 아.
0: Could you explain to me again?
1: 아, 그러니까 yeah. could you go over 뭐뭐뭐 again 하게 되면
0: yes.
1: 뭐뭐뭐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훑어주시겠습니까? 복습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go over 뭐뭐뭐 again이 되겠습니다.
0: That's right.
1: 그래서 그 뭐뭐뭐 해당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 차트가 있는데 네 번째 슬라이드에 있던 차트 라고 말하고 있어요.
0: That's right. On the fourth slide.

0: slide. Could you go over the chart on the fourth slide again?
1: Could you go over the chart on the fourth slide again? 자, 네 번째 페이지 보통 이렇게 이제 page 4, page 5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PPT,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 할 적에
0: right.
1: 여기서는 네 번째 slide라고 해서 fourth slide라고 하는군요.
0: Yeah. 첫 번째 first slide, 네. 두 번째 second slide, third slide, 여기서는 fourth slide.
1: 그러면 fourth slide라고 말하는 대신에 평소에 하던 대로 page 4 해도 돼요?
0: It's not wrong, but 딱 보는 게 누가 봐도 PPT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차트를 슬라이드라고 한 페이지 페이지당 슬라이드로 표현하기
1: 그렇죠.
0: 때문에 슬라이드가 네. 맞아요.
1: 아, 그래서 우리가 그 PPT 파워포인트를 작성할 때에도
0: yes.
1: 슬라이드 작성할 적에도 새 슬라이드.
0: New slide.
1: 네,
0: 그렇죠. That's right.
1: 근데 새 페이지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군요.
0: 최근 페이지가 맞아요.
1: 네.
0: PPT는 무조건 슬라이드로 표현한다는 거.
1: 그러면 항상 네. 슬라이드로 가는 것이 좋겠다.
0: That's right.
1: 네. Could you go over the chart on the fourth slide again? 자, 그랬더니 아, 네, 그럼요. 제가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0: Sure, no problem. Let me pull it up one more time.
1: Let me pull it up one more time. 자, 띄워볼게요 라는 말, pull it up 이라고 했네요.
0: 참 좋은 표현이네요.
1: 네.
0: 딱 적합하게 딱 이 표현을 쓰시고 싶으셨나 봐요.
1: 뭐, 네, 쓰는 거니까.
0: 저도 맨날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1: 네.
0: When you pull up something, 잡아당겨서 올리다라는 표현인데
1: 네, 네.
0: 다시 띄운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죠.
1: 아,
0: let me pull it up.
1: Pull
0: 또는
1: it up.
0: I will pull it up again.
1: 아,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 지나간 거지만 지나간 정보나 자료 같은 것을 화면에 띄우거나 찾아본다라고 할 때
0: yes.
1: pull it up 이렇게 말합니다.
0: Pull it up.
1: Pull it up. 네, 그래서 저기 그 차트 좀 띄워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can you pull up that chart? 라고 하면 되는군요.
0: Yeah, can you pull up that chart?
1: 어.
0: To page 4. Or slide for. 그렇죠.
1: 그렇죠. Pull up 하면은 저기 가라앉아 있는 걸 마치 낚싯줄 이렇게 끌어올리듯이 pull up, 당겨서 위로 올린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0: Sometimes we use the word pull up to bring the car around to pick up somebody.
1: 네.
0: Can you pull up the car to the front?
1: Right. 그 한 두어 달 전에 우리 Easy English에서 했잖아요.
0: That's right.
1: 네.
0: That's right.
1: 저기 그... 뭐지 그 valet parking 했던
0: valet
1: 차를
0: parking.
1: 네, 다시 pull-up 하겠다고.
0: Can you pull it up 네. to the entrance?
1: 맞아요.
0: That's right.
1: 그러니까 pull-up 나오면 이제 앞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다. 하나는
0: yes.
1: 주차장,
0: mm-hmm.
1: 하나는 이렇게 그 차트 띄워 올리는 거,
0: That's right.
1: 슬라이드 띄워 올리는 거.
0: Put up the slide again.
1: 네. Let me pull it up one more time. 제가 다시 한번 띄워 드리죠. Let me pull it up one more time. 여기까지 들어보자.
2: Could you go over the chart on the fourth slide again?
3: Sure, no problem. Let me pull it up one more time.
1: Let me pull it up one more time. 제가 한 번 더 띄워볼게요. 자, 그랬더니 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요점을 딱히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0: Thanks.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1: 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내가 차트를 다시 좀 설명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가 주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놓쳤다.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0: I didn't quite get.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은데 완벽하게는 이해 못했어요.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1: 아,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그렇군요. 그러니까 not quite 하게 되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딱히 확실하게 되진 않았다.
0: Yeah.
1: Not yeah. quite.
0: It's not 100% clear.
1: 어.
0: So I need to understand a little bit more.
1: 그렇죠.
0: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1: 네. 그렇다고 내가 main point를 주요한 요점을 아예 get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좀 어설픈 거죠. 그래서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우리가 왜 not exactly라는 건 많이 알고 있잖아요.
0: Mm-hmm.
1: 그러니까 exactly 대신에 쓴 말이 quite가 되겠습니다.
0: Yes.
1: 자, 그랬더니 이것은 세 곳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판매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죠.
0: It shows how sales changed over time in three different regions.
1: 네, 아까 in three different regions는 알아봤으니까 over time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라는 표현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0: Over time.
1: 네, 들어보세요.
2: Thanks.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3: It shows how sales changed over time in three different regions.
1: 네, 전체 대화입니다.
3: If you have any questions,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0: Answer them.
1: Could you go over the chart on the fourth slide again?
0: Sure, no problem. Let me pull it up one more time.
1: Thanks.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0: It shows how sales changed over time in three different regions.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2: 자, 같이 말해보세요.
3: Let's go.
2: 혹시 질문 있으시면 기꺼이 답해드리죠.
4: If you have any questions,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3: If you have any questions,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2: 네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차트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4: Could you go over the chart on the fourth slide again?
3: Could you go over the chart on the fourth slide again?
2: 아유, 네, 그럼요.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4: Sure, no problem. Let me pull it up one more time.
3: Sure, no problem. Let me pull it up one more time.
2: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요점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4: Thanks.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3: Thanks.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2: 이게 뭘 보여주냐면 세 곳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판매량이 어떻게 변화했냐입니다.
4: It shows how sales changed over time in three different regions.
3: It shows how sales changed over time in three different regions.
2: 여기까지입니다.
3: Good job, everyone.
2: 네, 정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3: And this was Jooch.
2: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영어 회화 Level 3 Power English.
9: Welcome to the show, everybody.
8: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a brand new month. Welcome to July.
9: Yes, yes.
8: Power English.
9: All right. Nice hot July.
8: Nice, hot, and toasty.
9: It is true.
8: But I think for the most part, we're in our cars, we're in a bus, subway, we've got the air conditioning, and sometimes... You know, being in the office all day without air conditioning can be kind of hard on the body.
9: Yeah, sometimes it is too cold.
8: Too cold.
9: There are times I get on the subway because now I do like they have the weakly air conditioned one and the strongly air conditioned.
8: I do like
9: cars.
8: That. Uh-huh.
9: Sometimes like I accidentally get on the one that the AC is super strong.
8: Yeah.
9: And it's like this is the North Pole.
8: Yeah. So you need a sweater.
9: Mm.
8: Uh-huh. It's interesting. So anyway, I would encourage everyone to get a hold of the Power English book. We've got some great topics this month. And starting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air conditioning.
9: Yeah.
8: But the problem is, it's broken.
9: Dee-doo-dee.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vibrant, 뜻은 활기찬, 생기 넘치는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Korean PC bangs, or 24/7 internet cafes, are rapidly emerging as a popular tourist attraction for foreign visitors who are drawn to these venues to experience a vibrant e-sports culture while enjoying unique food options. 여기서 vibrant라는 표현은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city has a vibrant nightlife scene. 그 도시는 활기찬 밤 문화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vibrant economy, vibrant community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에너지가 넘치고 활발하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Vibrant,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Wednesday, the 1st of July, and I'm your host, Che Soo-jin. In today's fast-moving world, seeing a friend buy a home, or an online investor flaunt gains, or a co-worker master new tech can make you feel like you're falling behind. Maybe you're experiencing FOMO, the fear of missing out. 요즘처럼 모든 게 빠르고 첨단인 세상에서는 자칫 쉽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죠. 친구가 집을 사거나 지인이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냈다는 것을 듣거나 동료가 회사 일을 하면서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걸 볼 때 혹시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일명 FOMO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Constant exposure to these achievements, which are not as mainstream as we tend to believe, can force unhealthy comparisons. In response, a growing movement is embracing the exact opposite. JOMO, the joy of missing out, which focuses on stepping away from the comparison trap to move forward at your own pace. 실제로는 그렇게 흔하다고 할 수도 없는 타인의 이런 큰 성과들에 끊임없이 노출되면 필연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내내 괴로울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FOMO에 지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와 정반대인 일명 JOMO를 실천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보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타인의 속도를 따라가기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내는 쪽을 택한다고 하네요.
1: Well, joining me in the studio this Wednesday morning on the very first day of July is Karen Choi.

0: The heat wave intensifying.
1: When something intensifies, it means that it's become stronger, more extreme, or more acute. So it describes this process of escalation, whether it involves worsening conditions or heightened, it could be emotions as well, or an increasing force of some sort of action.
0: Intensifying은 이제 심해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격화된다라는 건데요. 폭염이 계속해서 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The severe heat wave continues to intensify across the central region. 왜 그러냐면, due to the delayed arrival of the monsoon. What's a delayed arrival, Karen?
1: It's a fancy way to say that it's late. So when there's been a delayed arrival, you could be talking about planes, you could be talking about some sort of form of transportation. So it could be for a person as well, a package as well. So when something has arrived at a destination later than scheduled, expected, or at an agreed upon time, you could say that it's a delayed arrival.
0: 맞아요. 공항에 가서 뭐라 그러나요? 그거를
1: Board,
0: board.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각각의 항공편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delayed라고 써 있으면은 지연, cancelled라고 써 있으면 결항. 그다음에 이제 도착은 arrived.
1: Or I could say on time.
0: 제 시간에 도착했으면 on time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뭐 탑승하기 전에 탑승 중이다라고 할 때는 보통 boarding 이렇게 공항에서 항공편들이 쓰는 이제 특정한 표현들이 있죠. 거기서 delayed가 지연이니까 여기선 delayed arrival of the monsoon 장마
1: Korea's economic growth forecast to nearly 3% due to a powerful AI-driven semiconductor export boom expect to last 2 to 3 years, overcoming milder than expected energy shocks stemming from the Middle East crisis.
0: S&P 글로벌 신용평가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데다 인공지능 수요에 기반한 지금의 강력한 반도체 수출 호황이 앞으로 최소 2, 3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입니다. Good news for Korea then.
1: So the S&P Global Ratings, they raised it to 2.9%, and they've cited a milder than expected Middle East energy shock and booming AI-driven semiconductor exports, and they're expecting the semiconductor super cycle to continue through 2027, with strong memory chip demand remaining the key growth driver for South Korea. S&P also raised its 2027 outlook to 2.2%, noting that Korea's forecast is stronger than market expectations, but still realistic. While analysts warn that heavy investment in AI could pose risks if demand weakens, they say the current outlook does not threaten financial stability.
0: 전망 outlook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을 기존에는 1% 후반대로 전망했다가 이번에는 2.9%, 거의 3% 가까이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있다는 뜻인데, export boom 덕분이다. We're talking about the semiconductor export boom. What's an export boom?
1: Well, an export boom is a rapid, substantial increase in the volume or value of a country's goods and services that is sold to foreign markets.
0: 수출 호황을 export boom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것에 대한 이제 호황 얘기를 한다든지 많이 늘어난 것을 얘기한다면 또 역시 boom을 붙일 수 있어서 옛날에는 또 2차 전쟁 이후에 baby boom이 있었죠. What about milder than expected?
1: Milder than expected. So this describes a situation or an event or a condition that turns out to be significantly less severe or harsh or intense than what people had originally anticipated.
0: 예상보다는 타격이 덜하다라는 뜻으로 milder than expected. 이 mild라는 게 순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우리 음식 얘기할 때도요. 좀덜 맵게, 그 맵기를 얘기할 때, you know, curry or

0: whatever, some spicy
1: Yeah.
0: food, you know, can have different levels of spiciness,
1: Yeah.
0: and you might prefer the milder version or the very spicy level or version. 이렇게 mild는 좀 맛이 좀 순하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What else? Mild,
1: Weather.
0: weather. 날씨가 포근하고 좋을 때 그때도 mild weather 쓸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 성장률 얘기하면서 milder than expected energy shocks from the Middle East crisis. 중동 전쟁으로 인한 그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Yep.
0: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S&P Global Ratings has raised Korea's economic growth forecast to nearly 3% due to a powerful AI-driven semiconductor export boom expected to last 2 to 3 years, overcoming milder than expected energy shocks stemming from the Middle East crisis. Let's take a break. 최봉님님이요, 대전 출근길은 비와 함께 했습니다. 비가 와도 습하고 더운 날씨지만 모두 건강하게 쾌적한 하루 이어가세요 하셨습니다. 네. 비가 와서 습하죠. 근데 이제 덥기까지 하니까 네, 굉장히 좀 불쾌지수도 높을 수 있는데 예, 네, 그래도 출근 잘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정경희님, 지금 창원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비여서 반가워요. And I think I'm more of a JOMO person. I'm not really into trends. I don't use social media. I prefer to focus on reading to keep myself grounded. That's great.
1: I think that's a very healthy way
0: Exactly.
1: to
0: This
1: go
0: is what
1: about.
0: experts are saying people should do more of. 이은미님은 모닝 스페셜을 하루라도 빠지면은 왠지 느껴지는 FOMO입니다. 아, 또, 아, 그 모스를 빠지면은 FOMO가 느껴질 수
1: I think
0: 있긴 하겠네요.
1: that's we'll let you go on that one. Yeah, that's okay. It's okay
0: 그럴
1: to
0: 때는
1: feel FOMO
0: 오디오 어학당으로 다시 듣기를 하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리 헤드라인즈를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아니야 본방사수 하셨는데 예 그래요 괜찮습니다. 자 박민님 저는 이도 저도 아닌 FOMO와 JOMO 중간 언저리쯤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죠.
1: Yeah, I think most people,
0: 네.
1: right?
0: 3754님, FOMO, JOMO에 이어서 YOLO일까요? 타인을 배제하고 살순 없지만,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남을 보면서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뭐든 적당하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7월 되자고요 하셨습니다.
1: I agree.
0: You only live once. YOLO. 자, 하아영님, 저는 솔직히 소셜 네트워크며 릴스 같은 거눈 아프고 관심이 없습니다. 유튜브 음악 듣는 거 외에 블로그에 영화나 책 이야기 나누는 것은 좋아하고요. 그냥 제 관심사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Keep up with the Joneses 요즘도 사용하나요? 아직도 쓰죠, 이 표현?
1: Yeah, of
0: 네.
1: course.
0: 이것도 굉장히 많이 미국에서 특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옆집에서 멋진 커튼을 샀어요. 왠지 나도 사야 될것 같아. 옆집에서 차를 바꿨어요. 왠지 나도 차를 바꿔야 될것 같아. 요런 심리를 담아서 존스스가 이제 김씨네처럼 굉장히 흔한 성이거든요. 그래서 존슨의 가족의 따라잡기, keeping up with the Joneses 이런 말이 있죠. 이것도 근데 사실은
1: It's a little outdated.
0: 네,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오래됐다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현상이 네, 그렇게 하지 말자는 데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1: Kind of like mind your own business.
0: 맞아요. 자, 이채림님, 아래도 FOMO. 네, 아래가 뭘까요? 네, Fear of missing out에 집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군요. 예. 아무래도 FOMO, Fear of missing out에 집착하다 보면은 시간을 도둑맞는 일인 것 같아서 늘 JOMO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I think it's a little easier for us grown-ups who didn't grow up with social media to just distance ourselves from it. But for the younger generation, they've probably always had social media their whole lives. So they might not know how to until we force them to.
1: And it's hard.
0: It is hard. 자, 그래도 긍정적인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This is The Somerset, Happy for You.

0: The Somerset의 Happy for You 들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상대방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보통 영어권에서는 이런 반응을 많이 보여요. I'm happy for you. 그래서 뭐잘 됐다 이런 느낌인 거죠. It's not that common to say I'm so jealous. 이게 뭐 말할 수는 있겠지만 부럽다라는 반응보다는 너무 잘 됐다. I'm happy for you.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 노래는 아까 가사 좀 들어보니까 약간 슬프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예,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반대 상황일 때는 I'm sorry to hear that. 이렇게 하죠. 미안한 게 아니라요. 유감이라는 뜻으로. I'm sorry to hear that. Or just sorry. Alright. Well, let's move on. We have three more headlines to cover. This is headline number three.
1: The original form of the Imjin War era turtle ship has been scientifically identified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230 years through research based on historical literature, naval engineering, and structural modeling.
0: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의 원형을 문헌 분석, 조선공학적 검증, 모형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230년 만에 처음 과학적으로 규명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Tell us more.
1: Yeah, I can't say modeling today. It's the most difficult word.
0: Yeah.
1: But yeah, South Korean researchers, they say that they have scientifically identified the original design of the famed Kobuk-sun or turtle ship for the first time.

0: Is it a her? Sorry, I think I said he earlier on. So Tsunami, the 8-year-old border collie, is a she.
1: A she, yeah.
0: I see, I see. 그래요. 이름이 Tsunami고요. 8살 된 보더 컬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쓰나미 이 강아지도 예전에 이제 유기가 됐었고 그래서 구조가 된 그런 강아지예요. 영어로 a rescue dog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된 강아지를 얘기합니다.
1: Yeah.
0: 물론 이제 지금 이 쓰나미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rescue가 됐지만 또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을 rescue하는 그런 구조견 역할도 하고 있어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수는 있는데
1: yeah. Now she's rescuing others.
0: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a search and rescue dog.
1: Yes.
0: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확실히 구조견, 다른 이제 사람들을 구조하는 그런 개를 얘기할 거고 그냥 a rescue or a rescue dog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강아지 자체가 구조가 됐다라는 뜻으로 많이들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쓰나미는 이제 둘 다 해당됩니다. 본인도 구조가 예전에 됐었고, he라는
1: 게요? Oh, it is a he.
0: He예요?
1: Okay.
0: 지금 작가님이
1: I'm sorry. 네. I must have misread the article.
0: 암컷이 아니라 yeah. 수컷이라고. 네. 근데 어쨌든 뭐 영웅이라는 거는
1: yes.
0: 불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지진 소식을 저희가 지금 며칠째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 Yeah.
0: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또 연달아서 이렇게 지진이 두 번 발생하는 바람에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실종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거기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자, 표현을 좀 볼게요. So this dog has emerged as a hero.
1: Right. When you emerge as something, it means that you've become visible or known or you've risen out of something. So when it's used as that phrase, emerge as, it means that you've developed or come forth into a specific identity or a role or a status.
0: 자, 무엇으로 부상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영웅 강아지로 그 부상하게 됐다. 그렇게 위상이 올랐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냥 영웅이 아니라 an unlikely hero라고 했습니다. What's that?
1: Yeah, an unlikely hero is an ordinary or underestimated or flawed, it could be an individual or an animal in this case, who rises to an extraordinary challenge. So it's kind of like a dark horse or an underdog.
0: 그래요. 그래서 뜻밖의 영웅이다라는 뜻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그 강아지 본인도 예전에 유기견이었다가 이제 구조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최소 12명의 실종자를 찾아내는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또 이런 영웅이 나왔다라는 뜻으로 This dog has emerged as an unlikely hero라고 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A rescue dog in Venezuela has emerged as an unlikely hero after helping emergency crews locate survivors trapped beneath collapsed buildings following last week's devastating earthquakes. Let's move on to the final headline.
1: India has launched a comprehensive air quality improvement plan for the capital region running through 2030, with the Delhi state government offering one-year cash incentive starting today for residents who scrap old vehicles to purchase electric cars.
0: 인도가 2030년까지 시행될 수도권 공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델리 주 정부는 오늘부터 기존 차량을 폐기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주민에게 1년간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All right. So is the air quality going to get better?
1: We hope so.
0: Yeah?
1: Because it's apparently one of the strongest clean air policies that the Delhi government has unveiled yet. And it offers cash incentives for residents who scrap their old vehicles to buy electric ones. And it's a plan that will run through the year 2030. So buyers of electric motorcycles, three-wheelers, and small trucks can receive subsidies of up to 100,000 rupees, which equals about $1,200, while hybrid vehicles will be excluded. And beginning next year, only electric three-wheelers and small electric trucks will be eligible for registration, with new gasoline-powered two-wheelers to be phased out by the year 2028. And this measure aims to combat some of the world's worst air pollution, with vehicle emissions estimated to be to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New Delhi's air pollution.
0: 그래요. 뭐 대기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거 우리가 몇 달 전에 또 다른 뉴스를 통해서도 봤었는데 특정 어떤 요일에 전 세계 도시들의 대기질을 확인해 봤더니 탑 10이 다 인도에 있었다. 뭐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예,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좀 강력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지금 이제 기존의 오염, 대기질을 굉장히 많이 오염시키는 그런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폐차를 시키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에 현금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주정부에서. 그 현금이 10만 루피? 우리 돈으로 한 16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현지 물가로는 상당히 큰 돈일 것 같고요.
1: It's a lot of money. 네, And sometimes money talks.
0: Exactly.
1: Yeah.
0: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현금 지원금이라고 할 텐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1: Well, they use the term cash incentives. So an incentive is something like a reward. So it's a performance-linked monetary reward that's paid to, it could be customers, employees, and it's to drive a specific or perhaps a desired behavior.
0: There are other expressions we could use to talk about 지원금 from the government. What could we say?
1: Like support money.
0: Yeah, exactly. Yeah. 뭐 이런 다른 표현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인센티브다라는 느낌까지 담아서 cash incentives. 그러니까 현금을 줄 테니 기존의 차량은 폐차시키고 전기차를 구입해라. 이렇게 장려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이 표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scrapping something. Yep. Residents who scrap their old vehicles can receive the cash incentives.
1: So it's used as a verb and it means to discard or throw away something as useless.
0: 네, 버린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차를 폐차시킨다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India has launched a comprehensive air quality improvement plan for the capital region running through 2030, with the Delhi state government offering one-year cash incentives starting today for residents who scrap old vehicles to purchase electric cars. And that's it for the headlines this morning. All right. 오늘 무모한 문장은 너무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맙시다. 요거 영어로 바꿔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Here's Bruno Mars singing Risk It All.

0: 그럼 오늘 모닝 헤드라인즈에서 뽑은 주요 표현 5개를 캐런 선생님의 예문과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격화되다, intensify.
1: Intensify means to make something stronger, more extreme, or more acute. So it kind of describes this process of escalation.
0: Okay, what's your sentence?
1: The storm intensified as it moved closer to the coast.
0: 네. 해변으로 가까워지면서 그 폭풍우는 점점 더 위력이 세졌습니다. 지금 격화되다, 심해지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폭풍이니까요.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해봤고 이어서 milder than expected는 예상보다 좀 약하다, 순하다.
1: Yeah. So, yeah, it describes a situation, event, or condition that turns out to be significantly less severe, harsh, or intense than what we had originally anticipated.
0: Yeah, let's have a look at your sentence.
1: The company's financial losses were milder than expected, preventing it from carrying out major layoffs.
0: 회사의 경제적 손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거 뭐 아니면 대량 해고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레이오프가 이제 firing people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역사적인이라는 뜻으로 historical.
1: Yeah, historical. So historical means pertaining to history or the past. So it describes things that really happened in the past rather than being fictional or refers to the study and documentation of past events.
0: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movie is based on a best-selling historical fiction novel.
0: 그 영화는 베스트셀러였던 그 역사 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으로 부상하다, emerge as something.
1: To emerge as, it means to develop or come forth into a specific identity, role, or status. So it's usually used after a period of obscurity, growth, or competition.
0: 네. 처음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Emerging이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무언가가 물 밖으로 이렇게 부상해서 올라오는 느낌으로
1: Yeah.
0: 생각하시면
1: To
0: 됩니다.
1: become visible, yes.
0: That's right. 예문 볼게요.
1: Although it had difficulties in the beginning, the small startup emerged as a market leader.
0: 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스타트업, 그 벤처 기업이 결국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버리다, 폐기하다, to scrap.
1: To scrap. So this means to discard something or to get rid of. It could be a worn-out machine or vehicle, often with the intention of breaking it down and selling its parts as raw material.
0: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your example.
1: After the huge accident, he had to scrap his car.
0: 그 대형 사고 후 차를 폐차시켜야 했습니다. All right, that's it for the headlines and the expressions.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0: 너무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맙시다. 오늘의 무모한 문장이고요. 최윤경님의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Don't push yourself too much. Great.
1: Yeah.
0: 좋아요. Don't push yourself. Because when you push yourself, you make things harder for yourself, don't you?
1: Yeah,
0: Yeah.
1: yeah.
0: You say, you gotta try harder. You gotta do better. So don't do that, right? 자, 최지연님은요. Don't be so hard on yourself.
1: Don't be so hard on yourself. This is kind of this can be used both ways. It's good. But you can also use this expression when you're kind of when you're angry at yourself, when
0: Okay.
1: you're mad at yourself. Yeah.
0: That's true,
1: And when
0: actually.
1: you're like fault, when you're finding fault in yourself. So this can be used when you're trying to, console someone.
0: Yeah.
1: Oh, don't be so hard on yourself. Yeah.
0: 그러네요.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랄까요? 그 상황을 자책하는 그런
1: Yes,
0: 상황일 때 너무 자책하지 마. 이런 뜻으로도 충분히 쓸수 있죠. Don't be
1: When
0: so
1: they
0: hard on
1: feel
0: yourself.
1: like it's their fault for something that happened.
0: Exactly. 자, 이은미님의 문장 보겠습니다. Let's take it easy. Don't tie yourself in knots.
1: I love that. Let's take it easy.
0: Let's take it easy. 이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좀 쉬엄쉬엄 하자고. 그 다음에 don't tie yourself in knots라고 했는데요. K-N-O-T-S, knots라는 것은 이렇게 실 같은 것을 엉켜놨을 때 묶는 것을 knot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편하게 놔둬도 되는 상황을 이렇게 꼬고 묶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아등바등 하지 말라라는 것을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lright, 이영희님이요. Try not to sweat on small things too much.
1: Try not to sweat. I think I've heard try not to sweat the small things.
0: 맞아요. 네, 저도 이런 방향으로 생각했는데 sweat on이 아니고요. 그냥 sweat 하고 뒤에 이제 그 목적어를 쓰시면 됩니다. Rainforest님은요, let's stop paddling so hard.
1: Oh, I mean, I get that. I don't think I've heard this expression, but I get it.
0: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창의적인데, 문법적으로도 완벽하고 의미 전달도 완벽히 돼요. Paddling이라는 게, 노를 젓는 거 아니면 이제 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로 물 아래에서 계속 헤엄치는 거, 이런 거다 paddling인데요. 그게 너무, 너무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잖아요.
1: I love it.
0: I love it too. 좋습니다. 정경희님은 We don't need to live life in the fast lane.
1: Oh, I
0: Oh,
1: like that.
0: this is really good as well. 모든 것을 빠르게 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The fast lane이라는 것이 우리 운전할 때도 보면은 보통 1차선이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죠. 나머지 차선들보다. 꼭 그렇지만도 않지만 뭐 교통체증 있을 때는 뭐 모든 레인이 다 스탑 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1차선이 fast lane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원래는 제가 알기로 뭐 이렇게 끼어들기도 하면 안 되고 그냥 빨리 가는 거예요. 나머지 차선에서 원래는 이제 뭐 차선 변경도 하고 뭐 조금 더 느리게 갈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fast lane에서만 살 필요가 없다. 가끔은 좀 느리게 가도 된다. 이런 뜻이겠죠. 어우, 좋습니다. 최봉림님. Let's not mistake being busy for living well.
1: Oh,
0: This
1: I
0: is really
1: love that.
0: good.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바쁘게 사는 거를 잘 사는 걸로 착각하지 말자.
1: I love that.
0: 아주 좋습니다. 민승현님, Let's stop living like we're chasing the last cookie.
1: This is so true.
0: Chasing the last cookie. Is that an expression?
1: I don't know,
0: Okay,
1: but
0: I
1: this makes
0: understand it.
1: complete sense.
0: I've never heard it before, but I understand it. 그러네요. 마지막 쿠키를 쫓아가는 것처럼 살지 말자. 그래요. 좋습니다. 김은숙님, Life's no big deal. Just take

0: 아주 좋고. 자, 송여진님. Let's not hustle just to get by.
1: Let's not hustle just to get by.
0: Hustling 한다 그러면은 정말 열심히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뛰고 이러는 거. 스포츠에서도 많이 쓰긴 하는데.
1: Yep.
0: 근데 getting by는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는 거거든요.
1: Yeah.
0: 사실 인생을 우리가 그냥 결국은 그냥저냥 이렇게 살게
1: Yeah.
0: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무
1: Yeah.
0: 온
1: Like the
0: 힘을
1: paddling.
0: 다해서 이렇게 하지는 말아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1: Yeah.
0: 네,
1: I love
0: 좋습니다.
1: it. Yeah.
0: 자, 하나 더 볼게요. 김태은님은 Do not run too much fast. Your spirit waiting behind you. 이거는 문법적으로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1: Yeah.
0: 일단 좋은 도전입니다. Don't run so fast. Your spirit, don't go ahead. 뭐라 그럴까요? Your spirit is waiting behind you. Your
1: Don't
0: spirit
1: run
0: won't.
1: so fast that your spirit
0: Won't.
1: waits behind you.
0: 아니면 don't run so fast. Your spirit won't be able to catch up.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물론 이 spirit를 여기서 썼다는 게 영어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어색한데,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알것 같아요. soul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한데요. Don't run so fast. Your soul won't be able to catch
1: Catch
0: up.
1: up, yeah.
0: 이런 식으로. 네, 좋습니다.
1: Yeah.
0: Okay, let's pick some prize winners. Karen?
1: Oh, they were also. I like the paddling at rainforest F5Y.
0: 네, 이 아이디들이 읽기가 쉽지가 않죠. 네, 유튜브로 보내주셨는데요. 레인포레스트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And I'm gonna pick, let's have a look. Don't push yourself too much. 최윤경님, 처음에 봤던 문장이죠? 네, 단백질 쉐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 What would you say, Karen?
1: Oh, these were all really good. I was thinking about that movie, Bad Boys 2.
0: Okay,
1: Remember
0: the
1: when they
0: cartoon, the animated movie? No?
1: it was with Will Smith
0: Oh.
1: and it was about the cops. And
0: Oh,
1: in the
0: okay.
1: movie, they were like really angry, really stressed. And one of them says, Wooza. So it's kind of like just let it go, you
0: Let
1: know,
0: it go,
1: relax.
0: yeah.
1: But I thought of something else. You can't be everywhere and do everything all the time.
0: 좋습니다. You can't be everywhere and do everything all the time. 이게 너무 좋은 게, 조모의 느낌이랑도 잘 통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저는 그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Don't sweat the small stuff. 요게 딱 떠올라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Don't sweat the small stuff.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We're gonna move on with Seal, Fly Like an Eagle. See you in part two.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작가 호르헤 보르헤스. 젊은 시절 도서관 사소로 일했던 그는 훗날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의 관장이 돼 18년 동안이나 근무했는데요.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보르헤스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억지로 책을 읽으려 하는 것은 황당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강요된 행복에 대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독서는 큰 행복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 오히려 책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보르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읽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작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작품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책을 그냥 한쪽에 놔두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끌 작가는 분명 또 있을 겁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Wednesday, the very first day of July, I'm your host, Chesu Jin. We have the lovely Karen Choi with us in the studio today. And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tango. So 오늘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탱고 춤이요. 튀르키예에서 번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 그 전에 2부 퀴즈 드리겠습니다.
1: Okay.
0: 아, 지금 설명 안에 많은 힌트가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춤과 관련된 퀴즈 주세요.
1: Okay, listen carefully. So which of the following country dance pairing is correct? Number one.
0: Is incorrect.
1: Is incorrect. I'm sorry. Is incorrect. Mm-hmm. You have to choose the one that's wrong. Number one, Argentina tango. Number two, Brazil samba. Number three, Poland polka.
0: 네. 다음 중 나라와 그 나라에서 유래한 춤이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Argentina tango, 2번 Brazil samba, 3번 Poland polka. 자, 요 중에 뭐가 잘못 짝지어졌는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앞글자가 같다고 다 맞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인 반디 앱과 유튜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샵 1045 문자 보내주실 때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사연 볼게요. 민영도님, Good morning, Moss family. Good morning. 프랑스에 사는 딸이 휴가차 내일부터 한 달간 오는데요. 하필 장마 시작이라니. 멀리 다니지 말고 안전하게 집 근처를 중심으로 다녀야겠네요. 힐링 잘하고 돌려보내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도 또 뭐 장마철에 실내에서 또 운치라고 해야 되나. 이걸 또 즐길 수도 있는 거고 또 밀린 대화가 얼마나 많겠어요.
1: Well, 장마 or no 장마, I'm sure she's happy to be home.
0: Yes, exactly. Well, I hope you have a great time together.
1: Yeah.
0: Those quality family times.
1: Family really, time, meeting friends. Yeah.
0: It really
1: There's
0: matters.
1: There's lots to do indoors.
0: 맞아요. 네. 자, 김경미님, 7월 1일이네요. 1년